0: 이제 행동하면 조용할 거야.
1: 다시 시도해보자.
2: 2단 합체 시작! 액션 준비 완료!
3: 스테고 블래스트 위! 비행 준비 완료! 어서 잡아! 가자!
4: 무서워하지 마, 러디! 도와준다, 러디!
3: 루비, 어서 타!
5: 로디, 새로운 친구가 말썽을 좀 피우네.
1: 충격에 대비! 흑석이! 머리 위에 달린 표시! 음파 발생 장치야! 오늘!
3: 벼슬 공격하란 거지? 알았어! 스테고 캐논! 발사!

귀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

0: 레이더 공격이 멈췄어!
1: 레터 쇼드 잉엠!
2: 그렇지! 레터 쇼드 작동! 이제 마무리를 지어볼까? 레터 쇼드
3: 더 이상 음파 공격은 못할 거야. 제민, 오즈!
4: 스테고 캐논, 발사!

0: 흥미롭군. 셀모가 있겠어. 저 랩털 잘 지켜봐야겠군.
1: 다이노스에 떨어진 반친구.
2: 루시오 서둘러. 집중두는 벌써 버스에 탔어.
3: 안 돼, 기다려. 집중두한테 깨워달라고 했는데. 절대 제 시간에 도착 못할 거야. 그렇다면
1: 이제 늦을 수가 없지. 이곳이 바로 정체불명의 슈퍼히어로 다이노스터가 로봇 공룡들과 전투를 벌인 학교 앞입니다. 그리고 이 스티븐의 기묘하고 이상한 이야기 채널에서는 슈퍼히어로의 가면을 벗겨서 그 정체를 밝혀낼 겁니다. 바로 카메라 앞에서 기대해주세요. 저게 뭐지?
3: 딱 맞춰서 왔네.
4: 조, 네. 첼시, 네. 루시오.
3: 짜잔! 왔어요!
4: 너 또 다이노 슈트 입고 학교 왔지? 그렇지?
3: 진정의 벨비, 아무도 본 사람 없으니까.
4: 루시오는 겨우 지각을 면했고, 스티븐? 스티븐은 아직 안 왔니?
1: 지금 도착했어요.
4: 스티븐, 늦었구나. 무슨 일이라도 있었니?
1: 있었죠. 제가 슈퍼히어로 다이노스터의 정체를 목격했거든요. 슈퍼히어로? 다들 엄청나게 놀랄걸. 바로 루시오!
3: 아니야.

0: 아, 참 재밌구나. 학교에 3시간에 오기도 힘든 루시오가 슈퍼 히어로라고.
1: 아, 그렇지만 진짜예요. 제가 직접 봤어요. 재밌는 농담이었어.
0: 이제 자리에 앉으렴, 스티븐.
1: 꼭 밝혀낼 거야. 다음엔 반드시 증거 영상을 찍어서 내 채널에 올릴 거니까. 그땐 다들 내 말을 믿겠지.
0: 그래, 다들 믿겠지. 하지만 수업 끝나고 하렴. 자, 여러분 모두 16페이지 펴세요.
1: 내가 널 지켜보겠어.
2: 내가 말했잖아. 그러다 들킬 거라고. 이러니까 임무가 있을 때 말곤 함부로 변신해선 안 된다는 거야.
3: 어차피 아무도 안 믿잖아.
4: 글쎄, 과연 그럴까?
5: 어서 치툰도 집에 가자.
6: 일봐!
1: 그렇게 쉽게 빠져나갈 수는 없을걸?
7: 아, 스티븐이 따라오는 것 같은데.
1: 뛰어! 어디로 갔지?
7: 이쪽이 지름길이야. 가자.
5: 따돌렸어.
7: 아직 방심하지 마. 가자.
1: 안녕, 루시오.
8: 오, 이제 오니, 루시오. 네 친구 스티븐과 얘기하던 중인데 학교 과제를 같이 하기로 했다면서?
1: 나한테 공룡에 대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기로 했잖아. 그렇지, 루시오? 언제부터 다이노스터였어? 그 슈트는 어디서
5: 몇
1: 났고?
5: 몇 번을 말해. 난 영웅도 아니고 공룡은 본 적도 먼저 응? 방을 좀 치워야겠어. 이모가 늘 그러셨거든. 지저분한 방을 보여선 안 된다고.
7: 루시오가 청결이 좀 예민하거든.
5: 노딜 긴급 상황이야. 어서 들어가서 씻어.
1: 소리 내면 안 돼. 잠시 후 다이노스터의 본부가 공개됩니다.
5: 이제 들어와, 스티븐. 루시오의 아지트를 소개합니다. 공룡 같은 건 없어.
1: 그건 모를 일이지. 진실을 말해봐! 어려운 질문은 아니었을 텐데?
5: 깜짝이야! 옷장문이 왜 자꾸 멋대로 열리지?
1: 이 안에 뭐 숨기는 거 있어?
5: 내가? 숨기는 게 있냐고? 그럴 리가! 아, 그래, 화장실! 너 화장실 가야 하지? 화장실 가야 할 것 같은데 급해 보여!
1: 나한테 뭔가 숨기고 있는 게 확실해. 분명 방에 단서가 있을 텐데 대체 어디 있을까? 이게 무슨... 우와... 이런 변기는 내 평생 처음 봐. 잘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이런 장치는...

어디야? 아, 이봐, 루시오, 나한테 장난치는 거야?

0: 누르는 거야? 뭘 누르는 거야? 아! 이게 뭐지? 이게 무슨?
1: 비상 탈출 작동.
2: 아직 멀었어, 스티븐. 혹시 병기에 빠진 거야? 119에 전화해줘.
3: 아, 이런. 진짜 큰일 났다.

0: 스티븐이 어디 있다고?
1: 아무데서나 자꾸 변신하다간 사고가 날 거라고 여러 번 경고했잖아. 그래서 규칙이 있는 거라고.
2: 난 그냥 지각하지 않으려고 한 건데.
3: 우선은 친구가 사고를 당하기 전에 구조하는 일에만 집중하렴. 서둘러.
4: 저기 냅투카가 있어.
5: 스티븐은 없어. 어디로 간 거지?
1: 제민, 위에서 멀리까지 찾아봐줘. 나머지는 흩어지자.
4: 저리 가, 따라오지 마. 난 맛없어. 우진 치읍니다.

0: 무지 멋지다. 어디서 구해?
1: 계속 피해. 응?
0: 어?

0: 스윙! 비행 준비 완료! 가자! 이봐 거기! 왜 너희 말이야! 야! 메타소드! 스매시! 쉽게 건너오지 못할 거야!
1: 이제 공룡들이 뒤돌아가게 만들어야 해.
2: 그렇지. 방법이 있어. 나한테 맡겨둬.

0: 뭐 하는 거야?
1: 효과 있잖아, 안 그래?
2: 이렇게 로봇들이 사납고 굶주린 공룡들을 처리했습니다. 그렇다면 저 로봇들을 조종하는 히어로는 누구일까요? 거봐, 로시 올 줄 알았지. 그리고 델비, 오즈, 치툰도 또
0: 제이민, 장난해? 우리 체육 시간 애들 같은 팀이잖아.
3: 러디.
1: 괜찮아? 무슨 일인지 몰라도 화장실에서 기절했더라. 우리 이모가 살펴봤는데 별일은 없을 거래.
2: 아니, 둘 다 속일 생각하지 마. 난 진실을 아니까. 내가 봤어. 진짜 공룡들도 봤고, 또 네가 슈퍼히어로 슈트를 입고 있는 것도 봤어. 네 친구들도 그렇고, 내가 다 찍어뒀다고. 어? 어디로 갔지? 없어졌잖아.
1: 진정하고 그만 잊어버려. 그냥 다 꿈이었어. 나도 배고플 땐 이상한 꿈을 꿔. 뭐 좀 먹을래?
2: 그런가? 마치 실제로 달린 것처럼 엄청 배가 고프긴 해. 꿈속이었는데 왜 그럴까?
3: 러니!

0: 이어서 자이언트 팬 TV가 방송됩니다. 온 가족이 모두 모이는 시간. EBS와 함께해요. 아빠를 만나러 한국을 찾아온 아이들의 가슴 벅찬 여정. 글로벌 아빠 찾아 산만리. 손주와 할머니 할아버지의 아주 특별한 일주일. 왔다 내 손주. 반려견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마법 같은 솔루션.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알다가도 모를 반려묘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시간. 고양이를 부탁해. 가족과 함께 EBS.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록 험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두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꼭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백록 홈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요 자이언트 팬TV 렛츠 구도.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아, 이게 무슨 고생이야. 여기 좋아 보이는 게.

0: 어서 오십시오.
1: 뭐야. 실례합니다. 예. 저기 혹시 제가 지금 그 좀 잘 곳을 찾고 있는데요.
0: 어메야꼬. 일 없어요.
1: 조금 마당 같은 거 좀 빌려주실 수 있어?
0: 아, 잠잘 곳? 낮잠도 자고 싶으면 여기서 한숨 쏙 자고 하는데.
1: 아, 그거는 그러면 그...
0: 내가 여기서 해녀니까 내가 뭐 하나 줄게.
1: 어머.
0: 요거는 뭐냐면 태화. 우리 작업할 때 끼고 다니는 태화. 펭귄 아저씨 하나 달아줄게.
1: 아니,
0: 이거 내가 손수 만든 거거든.
1: 어머.
0: 어디 도망가면서 이리 와봐.
1: 아니, 저 이거 살이에요.
0: 어?
1: 제 털이에요, 이거.
0: 알았어.
1: 살아요.
0: 털 안 아프게 해줄게.
1: 아니, 덜 아프게 아니라.
0: 아니, 머리에 달아줘.
1: 그럼 머리에 달리세요. 이 두건에 달리세요.
0: 예쁘구만, 머리핀들 달아줘. 예쁘다. 안 예뻐? 예쁘지?
1: 이뻐!
0: 야, 이뻐. 됐어. 됐지, 뭐, 어떡해.
1: 이런,
0: 나연 꽃에 놀다 가라, 이런.
1: 아니, 놀다 가는 곳이 아니고.
0: 나연 꽃에 놀자.
1: 아니, 그,
0: 저기. 여기 와.
1: 오케이.
0: 여기 와,
1: 좋긴 하네, 여기가. 근데 여기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0: 아, 여기서는 저거, 어촌재단 대표지.
1: 어촌재단이시구나.
0: 한 100몇 명 되는데.
1: 이야.
0: 대빵이고. 그래서 우리 해녀들이 이제 한 몇 시만 되면 여기로 들어와. 들어와서 펭귄 아저씨가 많이 도와줘야 돼. 아, 해녀들이 다 고령하다 보니까.
1: 그러면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그 물 있는 집 저 잴 수 있어요?
0: 대부분. 그런데 재워 줄게. 가자.
1: 아싸. 야, 이게
0: 아싸
1: 웬떡이야.
0: 아싸.
1: 이야, 돌담 있죠, 이렇게.
0: 내가 다 소개해줄게. 육지는 큰 채, 작은 채 하는데, 제주도는 안거리.
1: 너무 예뻐.
0: 잠자는 방, 소파 있고, 이렇게 냉장고 있고, 부엌, 저 안으로 들어간 부엌 있고.
1: 이야.
0: 작은 채 밖거리.
1: 어머.
0: 요, 이렇게 작은 채, 여기도 방이 있어.
1: 아니, 골프를 하세요?
0: 한 번씩. 아들. 응, 아들.
1: 그러면 대장님. 저는 어디서 자면 될까요? 안거리.
0: 평상에 자라. 네 큰 애분아 입에서 자라. 평상에 자라. 네 큰 애분아 입에서 자라. 난 안에 방에 가서 닥쳐. 펭귄은 바다에 사는 펭귄이니까 바깥에 평상에 자고 나는 방에 침대에 가서 자.
1: 여기요? 아,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감지 덕지죠. 알겠습니다.
0: 아, 상황이 다 막혔고 바람도 안 불고 좋잖아.
1: 그렇네요.
0: 여기 자라. 나랑 안에 들어가 잘게.
1: 감사합니다.
0: 아, 됐죠, 좀.
1: 저 궁금한 거 있어요.
0: 뭐가 궁금한 거?
1: 여기 앉아보세요.
0: 자, 앉아. 아, 우리 집왕 지가지, 나가자지.
1: 그러면은 행여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0: 내가 나이가 지금 5년생이니까 72살인데 옛날에 우리가 식구가 몇 명이냐면 10남매야, 10남매.
1: 10남매?
0: 10남매인데 내가 7번째야.
1: 우와.
0: 그래, 먹고 살 게 없어서 바다가 놀이터고 바다가 장난감이야. 장난감도 없고 놀이터 공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서 그 옛날에는 바다에 가서 소라 한 마리 따먹고 전복 한 마리 따먹고 초등학교 졸업하고 15살부터 시작했어요. 계산 나오잖아. 57년.
1: 57년을 하셨다고요?
0: 출연물들도 많이 다녔고 안 해본 게 없지, 물에 들어가서 하는 일은.
1: 와, 펭귄이시네요.
0: 펭귄보다는 내가 더 잘하지 않을까?
1: 근데 그럴 것 같아요.
0: 내 한번 시 앞에 볼까, 저 바다에가?
1: 제가 바다 앞에서 살았으니까.
0: 들어가 보자. 자, 일어 살아.
1: 지금 바로 가요?
0: 바로 가고 풍덩 빠져보자.
1: 풍덩 빠져본다고?
0: 오, 빨리 저기 걸어오라, 저기. 왜 늦장 불려, 빨리 저기. 푸대진다. 천천히 푸대진다.
1: 수고하십니까.
0: 이제 물수북에 저 해녀들 쫙쫙이 다 물에 들러 가버렸잖아, 늦어서. 주황색 조그마한 거 보이지?
1: 저기 있다!
0: 하나가 사람 한 사람이야.
1: 우와!
0: 물에 들어가려면 내하고 계약서를 써야 돼.
1: 계약서 있냐고요?
0: 계약서 써야지. 똥군이, 이게 지금 똥군이잖아. 상군이 있고, 대상군이 있고, 상군이 있고, 중군이 있고, 똥군이야. 똥군은 뭐냐면.
1: 똥, 대장균.
0: 에이씨. 그게 아니고, 제일 못하는 사람, 이제야 새로 들어온 사람이 똥군이야.
1: 아, 신입생.
0: 신입생.
1: 알겠습니다. 계약서 써요.
0: 어, 가자.
1: 계약서 어디 있어요?
0: 여기 각서 게.
1: 오, 알겠습니다.
0: 응, 끌러. 각서.
1: 계약서 각... 아니라 각서예요?
0: 각서. 안 되면 아우 시켜볼까요? 재명이 시켜볼까요?
1: 아니, 좀 느낌이 다른데요?
0: 나 아침에 재밌는 얘기 하나 해줄게, 속담이.
1: 어, 언니.
0: 아침에 저 카운터에 쥐가 한 마리 들어갔어.
1: 어머!
0: 덫을 놔가지고 잡아가지고 물에 담가서 죽었단 말이야.
1: 어머나!
0: 한 10분 전에?
1: 네.
0: 죽었는데 오늘 변수가 말을 안 들으면 쥐같이 푸대에 담아서 담가버릴 거야, 물에. 말을 잘 들으라고. 뭔 말인지 알겠죠?
1: 예!
0: 자, 각서! 자꾸 내가 각서 쓰는 것을 토 달지 마. 알았지? 첫째!
1: 첫째!
0: 이름을 똥근이라고 한다.
1: 똥근!
0: 어, 똥근. 잘 기억하라, 이 이름은 안 돼.
1: 똥근!
0: 둘째!
1: 둘째!
0: 이곳에서 5년 이상 살아야 돼, 거주해서 살아야 돼, 기독 사람으로.
1: 예?
0: 자, 그 다음은 조건은 내가 똥근이기 때문에 대상군들 말을 잘 들어줘야 돼.
1: 잘 듣겠습니다. 똥근이기 때문에.
0: 분위기? 여기 나와봐봐. 진짜 농담 아니야. 내려봐. 이거 쥐야.
1: 우와!
0: 펭수도 여기 담가버릴 거야, 무에. 줄 묶어가지고 담가버릴 거야.
1: 어머나.
0: 알았어?
1: 계약서 가져와. 아니, 각서 가져와.
0: 사인을 한 번은 물 수 없어. 가자. 옷 입으러 가자. 옷 입어서 이제 바다에 들어가자.
1: 이럴 수가. 난 덫에 걸린 펭귄이구나.

0: 병주야.
1: 네.
0: 나 오늘 파도가 오늘 보시다시피 세거든.
1: 오, 예사롭지 않니요.
0: 어, 위험해 오늘은. 똥구니 가면은 위험하다고.
1: 저녁은 못 들어가요?
0: 아니 오늘 파도가 쳐서 못해. 그럼 아까 각서에 썼잖아.
1: 네, 말 잘 들어라 된다. 멋있어.
0: 그리고 저 우리 해녀들 나오면 정신도 챙겨줘.
1: 아 밥이요?
0: 어 그럼 잡일을 해줘야지. 우리 해녀들 작업 갔으니까 이제 올 시간이 거의 되고 있거든. 예. 어, 착하다.
1: 조심히 다녀오세요.
0: 어, 끼어. 나가 하영 잡아오마이.
1: 예. 어머 어머. 오, 오. 나는 펭귄인데. 그래도 대장군 말 잘 들어야 된다고 가서 썼으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이게 다 얼마야? 이거 다 미역국 해 먹어야지. 500원? 1000원?

0: 잡았어요? 많이 잡았습니까? 삼촌? 이야, 대박이다!
1: 여기 니 아까 가면 창고 앞에 그 문 앞에가 세워 좋은 줄 해야지. 자, 똥공 일 잘한다.
0: 아, 끄떡없습니다, 이 정도면.
1: 빨리 더, 똑바로 더, 더, 더, 더, 더. 이렇게.
0: 과연.
1: 됐지? 너 몇 킬로 나갔어? 15킬로.
0: 우와!
1: 자, 미역이를 갖고 왔다 들어서 담아야지. 15kg면 돈 얼마냐면
0: 얼마예요?
1: 7만 5천 원이야.
0: 우와.
1: 5천 원씩 하면 7만 5천 원이? 요거는 우와. 뭔지 알아요? 이건 미역. 뭐지?
0: 그거 뭐예요? 그건 어머. 어머.
1: 맛있다 이거.
0: 어머.
1: 맛있어. 미역 머리털.
0: 머리털? 어머.
1: 맛있어. 이거는 15,000 원 받아야 되겠다.
0: 우와, 15,000 원.
1: 이거 7,500 원, 15,000 원. 이러면 얼마지?
0: 그러면
1: 21,500원.
0: 우와,
1: 여단 잘하지?
0: 잘하네요.
1: 이거 75,000원. 준 게 얼마야?
0: 77,500원.
1: 너 머리가 주도냐? 그것도 계산 못하냐?
0: 대장님 뭔데요?
1: 8,750원.
0: 뭐가?
1: 87,500원. 동그라미 하나 빼먹었다. 내가 바보다. 우리 해녀들 나오고 있을 건데 밥 줘야 되는데.
0: 밥?
1: 어.

0: 아저씨들 밥 먹을 거 준비했냐 안 했냐?
1: 밥! 밥!
0: 어디 들어가냐? 어디 어디?
1: 밥! 밥! 일하라!
0: 자, 삼촌 너희가 하나씩 먹읍사. 예.
1: 맛있게 드세요.
0: 이름 뭐라 그랬지?
1: 저는 똥군입니다.
0: 그래, 똥군.
1: 똥군.
0: 똥군. 자, 이제 하나씩 먹읍사. 삼촌도 하나씩 먹읍사. 예.
1: 이거 맛있거든요, 햄버거.
0: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1: 맛있게 드세요.
0: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맛있게 드세요. 우리 선배님들 맛 좋습니까?
2: 네, 맛있습니다.
0: 선배님들 맛 좋습니까? 선배님! 누님이 어디 누님이야?
1: 저 선배님이라고 그랬는데요?
0: 아, 누님이라고
1: 했어? 재장님이 듣고 싶은 대로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누나! 누나 맛있어?
0: 아, 맛있어. 맛있다!
1: 저 우리 점이 똥군이 누구였어요?
3: 똥군 누구세요?
1: 어? 선배님!
3: 네. 나는 중군.
1: 중군?
3: 예.
1: 중군 화이팅!
3: 예,
0: 화이팅!
1: 아, 빨리 똥군이 또 들어와야 내가 중군이 되는데.
0: 그쵸, 그쵸, 그쵸.
4: 중군동안에.
1: 아, 똥군 빨리 들어와라. 그러면 다들 그럼 몇 년 차신지 말해주면 안 돼요?
4: 근데. 60년도 넘은 사람.
0: 저 언니가.
1: 60년 하셨어요, 언니?
0: 60년 넘었지.
1: 와, 언니!
0: 어르신!
1: 아, 어르신!
4: 우물구로 똥군이 하나 생겨서 좋겠네.
1: 똥군! 똥군 화이팅!
3: 화이팅!
1: 똥똥!
3: 화이팅!
1: 똥똥!
3: 화이팅!
1: 회장님, 제주도 사투리 왜 이렇게 잘해요?
0: 제주도 사람이니까 제주도 사투리 잘하지. 제주도 태어난 지가 70년이 넘었는데 왜 제주도 사투리를 못해? 마신들 물어봐봐, 꺼라줄 거라. 표준 말로 내한테 물으면
1: 오.
0: 내가 사투리로 대답해줄게.
1: 야,
0: 물어봐봐, 뭐든지 다 대답해줄게.
1: 어, 진짜로?
0: 어, 진짜로.
1: 그러면 똥이 뭐예요?
0: 왜 똥? 똥을 해라.
1: 그러면 화장실은 뭐예요?
0: 화장실은 통제.
1: 통제?
0: 응. 옛날에는 제주도가 화장실에 돼지를 컸어.
1: 어머!
0: 돼지가 컸는데
1: 응.
0: 다리 이쪽 한쪽 다리 놓고 이쪽 한쪽 다리 놓고 밑에 돼지가 있어 한 마리.
1: 어머!
0: 밑에. 내가 만약 설사를 하실 때 있잖아.
1: 어머!
0: 설사를 할 똥을 따라치고 갈긴단 말이야. 돼지가 자기 위에 물 떨어진 줄 알고 다다다다다 떨어버려.
1: 안 돼!
0: 돼지를 딱 털어버려. 그러면
1: 판사, 판 나한테 다시 와.
0: 응.
1: 내가 공부하려고
0: 응.
1: 가져온 게 있어요. 그거 나랑
0: 거죠?
1: 같이 풀어볼래요?
0: 그거 이렇게 줘라볼게. 나 풀어볼게.
1: 이게 무엇이냐면 바로 제주 사리 능력 고사.
0: 제목 하나 거하네.
1: 자, 지금부터 풀어볼게요.
0: 이거요? 그거요? 문제집 똑같은 걸까?
1: 똑같은 거예요.
0: 문제집이 똑같냐고.
1: 똑같다고.
0: 어, 알았다고. 통과. 빨리 풀어보라.
1: 물나무를 무슨 무슨 나무라고 불렀다고? 아,
0: 황금향이라 하면 되네. 아, 황금도 밑강이나.
1: 어, 황금 맞아. 어. 그 말해주면 안 돼요.
0: 이거 동그라미 해요?
1: 아니, 말하면 안 되지.
0: 말 거짓말해. 나도 솔직히
1: 곱쳐.
0: 나도 곱쳐, 곱쳐.
1: 아이가 이고 했다.
0: 어느 거 아이가 이고? 어.
1: 아이가 이고에 가장 가까운 곳이 무엇이냐?
0: 아이가 이고? 아이가 이고 하는 소리는 뭐냐면, 아이고.
1: 아니, 말해주면 안 된다고.
0: 아, 이거 1, 2, 3, 4번에 답을 달라고?
1: 어.
0: 대박, 멋지다, 잘 어울려. 아이, 아이처럼 귀여워.
1: 아! 이거다.
0: 나는 그 번 아니요. 네가 틀렸죠? 나가 맞았죠?
1: 그거 아직 모르죠?
0: 내가 맞았죠?
1: 그거 아직 모르죠?
0: 알았어. 가운데 밑줄 친 문장은 제주어로 변한 것을, 옳은 것은.
1: 정말로가 제주어를 뭐니?
0: 정말로?
1: 정말로?
0: 정말로가 뭐냐? 알았다.
1: 자, 저 다 썼습니다.
0: 자, 보자. 네 영나영 어느 것이 틀리셔 맞으셔. 깔깔깔 엄머리 그러잖아.
1: 오! 나랑 똑같아!
0: 다 똑같으네! 야, 네 이거 어떻게 알았니? 네 이거 어떻게 나 거 반 안 봐. 나 거 뺏겼지?
1: 안 뺏겼어요, 진짜로. 나 앞에 보고 있는데, 이렇게.
0: 아, 아닌 것 같아. 자, 이거 황금 맞고. 자, 이거.
1: 깔깔깔, 오, 진짜네.
0: 깔깔깔 웬만 버리잖아, 황금 맞고. 종말이 꽝 하는 소리, 그 맛이. 니도 나도 100점 올까? 나 너 거 100점 줄거라.
1: 어, 나도 100점 줄게.
0: 알았어.
5: 1번에 2번 했어요?
1: 1번에 4번인데요?
0: 1번에 4번이거든요.
5: 정답 2번인데요.
0: 정답이?
1: 예?
0: 아이, 참, 나무가 기어 아니야.
1: 이거 나무가
0: 4번이야. 큰 수익이 나는가 때문에. 맞아, 대학교가 맞아. 아이고, 큰일 났죠.
1: 아이고, 큰일 났죠.
0: 막 이제 오늘 물에 들어갔다 그냥 탁 버쳤니? 나 이제 작쳐. 먼저 가라. 나 이제 기절내는 죽어질 좀 빨리 가라. 저 석석 건디건 가라.
1: 이라.
0: 이놈 죽어. 이 산방이 자든가 말든가 난 방이 그냥 작쳐이. 빨리 저 그렇게 되면 자라.
1: 될 거예요?
0: 어, 나 잡죠. 나 이리 오면 바로 탁 잡아쳐.
1: 아, 오랜만에 안에서 잤나 했더니 아니야, 그래도 이 어디야.

0: 은편.
1: 펭귄아 일어나. 밭에 가게. 일 잘 안 하면 정신 안 준다.
0: 시골 사는 거 좀 낭만 없어요?
1: 우리 일이 낭만이야.
0: 오, 하나 배웠습니다.
1: 빨리 동작 빨리.
0: 예. 하나 둘
1: 털어
0: 털어.
1: 오늘 일당 마이너스.
0: 예? 일 다 했는데.
2: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3: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4: 빌게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5: 내 자리가 없어질 수 있겠다.
6: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7: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4: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8: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9: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10: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9: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8: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 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 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해.

0: 드립니다.
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0: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3: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 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4: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5: 상담 완료 고객, 고속회전 브러쉬로 깨끗하게, 강력한 흡입력의 고속모터, 숨은 먼지까지 보이는 LED 라이트. 지금 상담만 받아도 강력한 흡입력, 무선 청소기 증정.
6: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9: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0: 책상교육.
9: 네, 저희가 또 찾아왔습니다. 자, 저희 프로그램이요, 매주 부모님들의 가장 민감하고 또 가장 궁금한 고민들을 함께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진짜로 정신을 단단히 붙들고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의 첫 성교육, 오늘의 주제는요, 성인 콘텐츠 우리 아이는 안 보겠지? 입니다.

0: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1: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이 남아요. 이제 냉장고를 열 일이 없어요, 애가 그냥.
2: 일단 저는 슬라임.
1: 어머!
2: 왜?
1: 그런 거 나. 슬라임이 왜 그게 나와?
3: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면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4: 시옷시옷 파트너 대 남친. 오!
5: 아 그만해 그만해.
6: 자 요즘의 아이들 자 유해 콘텐츠 어느 정도 무방비 상태로 노출이 되고 있을까요?
4: 그 한 조사 기관에서 청소년 영상물 이용 실태를 살펴봤는데요. 초등학교 10명 중에 한 명이 이제 성인 콘텐츠를 시청한 경험이 있다. 라고 응답을 했대요. 유튜브나 뭐 틱톡 뭐 이런 그 동영상 사이트나 아니면 SNS 통해서 우회적으로 이렇게 노출이 되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쇼폼, 뭐 쇼츠, 릴스 이런 것들 통해서 보다가 한 88% 넘게 알고리즘이나 혹은 그 광고 통해서 노출되는 경향이 높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시청하고 노출은 좀 달라요. 시청은 내가 의도를 가지고 보는 거고 노출은 이제 왜 어떻게 하다가 네, 광고가 뛰든지 그렇게 해서 노출되는 거죠.
5: 요즘 아이들 거의 스마트폰이랑 한 몸이거든요.
6: 지현 씨 아이들은 언제부터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5: 초등학교 1학년이요.
6: 좀 빠른 편이네요.
5: 네, 엄마들이 조금 불편하니까 아이들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아이들의 안전상 보통 주변에서 많이 사주더라고요.
7: 맞아요.
5: 네, 그래서 저도 그때 사줬어요. 네.
4: 초등학교 1학년 때. 네.
6: 그러면은 딸과 아들이 좀 쓰는 게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딸은 뭐 어느 쪽?
5: 딸은 아무래도 이제 틱톡이나 릴스 이런 거 이제 가수들이나 이제 춤추는 영상 요즘 유행하는 거 이제 그런 거 많이 보는데 아들은 이제 기승전 게임이죠.
6: 네. 그러니까.
5: 기승전 게임, 네.
6: 그러면은 뭐 가수들 보고 하면 딸이 엄마가 지금 가수인 걸 알 거 아니에요.
5: 아, 알죠.
6: 엄마 영상을 좀 찾아보고 하나요?
5: 아니, 그러진 않아요.
6: 엄마 걸 안 보고.
5: 너무 감사하게도.
6: 감사해요?
5: 네, 저는
6: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5: 저는 감사해요. 오히려 이제 자기 또래 유행하는 것들에 더 관심이 많아요. 또 우리가 유행을 만들었었잖아요.
6: 옛날에 그랬죠.
5: 그렇죠. 근데.
6: 부끄럽게 됐죠.
5: 네네네. 요즘엔 딸이 엄마 그거 옛날 거야. 노잼이야. 막 이러면서 저를 알려줘요.
6: 오히려. 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세대가 바뀌니까.
7: 네, 그렇죠.
6: 정규 씨 집은 어떤가요?
7: 저희 집은 아직 애들이 휴대폰이 없어요.
5: 아, 너무 좋겠다.
7: 네, 그래가지고 걱정을 안 했죠. 안 했죠라는 건 걱정이 하나 네, 있었다는
6: 있었어.
7: 거겠죠.
6: 그렇죠. 네. 그 뭐예요?
7: 둘째가 혼자 뭐 그 님 일어난 춤을 추는데
6: 어디서 봤지?
7: 내가 깜짝 놀란 거야.
6: 네네.
7: 아 그게 이제 그 제로투브라고.
6: 네.
8: 제로투브 뭐예요?
7: 제로투브 춤 모르세요?
5: 아, 저,
7: 진짜로?
5: 몰라 언니 네. 진짜?
6: 모르겠어요. 몰라요.
7: 제가 잠깐 보여드리자면
6: 네. 뭐예요?
7: 이렇게 팔을 여기 뒤쪽으로 하고 골반을 꺾어 이렇게.
5: 네.
7: 이런 거 있어.
6: 오.
7: 언제까지 보실 거예요?
6: 이거 언제까지? 근데 이거 뭐예요, 근데?
9: 잠깐만요. 오늘 주제가 유해 콘텐츠 아닌가요?
6: 네.
9: 지금 제대로 유해한 거 봤어요.
6: 아,
9: 책임 좀 쳐봐. 지금 나갔어요.
7: 신어야 돼요.
6: 아, 근데 요런 게 이제 우리 포인트가 아니니까 좀 진정들 하시고. 사실은 여기서 중요한 건 아이들은 이미 온라인상에서 훨씬 더 다양한 자극을 접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미디어 자극에 훨씬 더 취약할 것 같은데, 맞죠?
3: 맞아요. 그럼요. 이게 어리면 어릴수록 훨씬 더 많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특히나 뭐 청소년기에는 도파민 분비가 되게 민감해지는 시기여서 미디어를 통해서 되게 자극적인 거 많이 찾고요. 또 미디어를 통해서 전해지는 이미지나 메시지 이런 거를 거의 무의판적으로 흡수하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관찰한 행동을 모방하고 그대로 실제 행동에 뭐 옮기기도 하고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죠.
6: 아, 그렇군요. 참 그렇다면 요즘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콘텐츠들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또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부모님들의 걱정은 무엇인지 우리가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10: 하루에 얼마나 많이 하는지 얘기해볼까?
11: 많으면 2시간, 적으면 1시간 정도 할 수 있어요.
12: 하루에 4시간 정도.
13: 평균은 3시간, 많으면 4시간.
6: 4시간?
13: 네.
6: 꽤나 많이 하네.
4: 저 정도 하지.
14: 1일 평균이 8시간 12분인데요.
6: 8시간이 길다.
15: 학교 안 가나?
14: 아니 학교에서도 하고요, 집에서도 하고요, 학원에서도 뭘 꺼내가지고요.
10: 춤추는 게 어떤 걸 제일 많이 해요?
14: 로블록스, 틱톡. 이제 춤추는 것도 보고요. 그리고요, 막 남친한테 고백하는 것도 뜨고요. 그리고요,
5: 남자 아이돌 춤.
14: 그냥 뜨는 거 봐요.
13: 챌린지 튜토리얼 같은 거 안 있어요.
10: 친구들 선생님이 챌린지 문제 내면 바로바로 추천해주세요.
6: 뭐 애들이 다 하겠다.
8: 이야.
6: 애들이 다 하네.
13: 아, 진짜.
6: 진짜 우리 가운데
3: 있는 분이 다들 따라하라고 해도 못 따라하겠던데.
6: 춤을 원래 좋아하는 것도 같아요.
3: 어떻게 저렇게 하는지. 아,
6: 우리 대정이.
3: 벌써 1만 명 구독자. 대단하다.
13: 100개는 넘는데 춤을 잘 춘다고 많이 달려요.
14: 뭐 사진을 찍어서 올린 게 있는데요. 조회수가 13만이 나왔거든요. 수가 13만이 나왔거든요. 오.
7: 요즘 아이들 사이에서 저런 게 인기의 척도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6: 좋아요.
10: 좋아요 많이 안 달렸으면 어때요?
14: 그거 삭제하는데요, 그냥?
13: 저도 삭제해요.
14: 아니, 좋아했어도 안 나오고 좋아해도 안 나오는데 뭐하러 계속 올라가?
6: 아, 그래요? 우리는 그래도 다 두는데.
14: 두는데.
6: 네, 우리는 그래도 맞아. 마음 약하게 해서 우리는 삭제 못 하는데.
7: 뭐하러 계속 올려놓냐.
14: 어머, 진짜?
13: 처음에 지치고 병든 할 때 이렇게 지치고 병든
6: 진짜 경험자 느낌이 베테랑 느낌이에요.
13: 지치고 병든

0: 아이들 틱톡이나 이런 쇼폼 같은 걸 얼마나 자주 보나요?
1: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2: 아침 8시 정도에 이제 일어나면 학교 갈 때까지 30분, 8시 반까지 보고 학원 갔다 와서 거진 10시 반, 10시까지는 보고 자는 거예요.
3: 오면 그냥 바로 휴대폰이니까 먹는 거에도 관심이 없어요. 냉장고에 먹을 게 많이 남아요. 이제 냉장고를 열 일이 없어요, 애가 그냥. 아, 솔직히 저는 관리가 안 돼요.
2: 몰래 들어가서 봐요. 애기 거를. 이거는 뭔가 아닌 거 싶은 거는 직접 얘기를 해요.
4: 이제 콘텐츠 소비만 너무 많이 하니까 오히려 이제 아이가 에너지도 많고 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는 건 어때? 이렇게 제가 오히려 권한 편인데
5: 그러면서도 좀 어떻게 해줘야 되지? 조금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네.
6: 근데 저는 또 보면서 걱정되는 게 아까 이제 조회수가 안 나오면 그냥 삭제한대잖아요.
7: 맞아. 깜짝 놀랐어요.
6: 그러니까 이게 그냥 조회수 자체가 이 아이의 어떤 그런 인기 전부.
7: 위험할 것 같아요.
6: 그럴 것 같아서 야 조심스럽네요 이게.
7: 저도 진짜 약간 그런 게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제 우리는 그래도 기다리는 문화나 뭐 네, 좋아요가 없더라도 그래도 내가 만든 정성이나 맞아요, 이런 맞아요. 것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는데 뭐 안 나면 과감히 삭제해버리고 이런 것들도 이거는.
8: 실제로 아이들이 오면 저희 이제 서정신과에서 애들 오면 물어보는 게 너 나중에 뭐 되고 싶니를 제일 많이 물어보는데 요즘 거의 대다수는 인플루언서예요.
5: 크리에이터.
8: 네, 크리에이터. 인포 저 몇 명 있어요. 되게 자랑하고 저 이런 거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살았던 시대하고는 지금은 아주 아이들이 문화가
7: 많이 우리 때는 대통령 막 이랬거든요. 네, 선생님 네. 이런 거였는데 네. 그 다음 세대가 이제 아이돌 이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아이돌이 아니라 크리에이터.
9: 맞습니다. 요즘 연예인도 네. 안 먹혀 애들한테. 네, 먹혀. 다 유튜버.
7: 맞아요. 크리에이터. 네. 그리고 심지어 이 쇼폼 컨텐츠 이용률 1위가 초등학생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 어른들도 쇼폼이나 릴스 한번 보면 진짜 몇 시간이 후딱 맞아요. 흘러있어요. 맞아요. 야, 근데 이게 저항감이 없는 이 초등학교 아이들한테 더더욱 유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쇼폼이 갖는 문제점 뭐가 있을까요?
10: 쇼폼은 굉장히 짧잖아요. 네. 보통 1분 안 으로 하죠. 네. 자극적이고 이렇게 기억에 남을 장면만 딱 뽑아갖고 쇼폼을 만들기 때문에 맥락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짧고 강렬한 자극만 자꾸 보다 보니까 아이들이 집중력이 정말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쁜 누나나 멋진 형들이 이렇게 춤을 추고 허리 돌리기 같은 신체 품평하고 이런 걸 노래라고 생각하고 그게 좀 나의 어떤 그 뭔가 정체성을 이렇게 드러내는 자랑하는 사람이 안 보이고 재미 뭐 대상, 자극 이런 거에만 집중하니까 걱정이 많이 돼요.
11: 끊임없이 이제 보다가 중독이 되어서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오는 그 아이들도 많나요?
8: 부모님들이 이제 끌고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얘가 이제
7: 심각하다.
8: 뭐 게임이나 뭐 이제 온라인 혹은 스마트폰 중독이라고 생각해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틱톡이나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우연히 이제 접한 영상들을 보고 그걸 비판없이 따라하고 이제 챌린지 같은 거 하고 올리고 친구들하고 조회수 같은 거 비교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경쟁 안에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이제 연령에 맞지 않는 좀 강한 자극의 영상을 보고 그것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 영상이 떠올라서 힘들다 이런 아이들도 이제 오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7: 뭐 콘텐츠 같은 경우는 사실 뭐 당연히 좋은 교육 콘텐츠들도 많이 있겠지만 문제는 사실 뭐 자극적인 콘텐츠에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건데요. 우리 때는 뭐 흔하게 접하던 것들이 아니어서
12: 맞아요.
7: 이렇게 심각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쌤 씨는 이걸 언제 접해보셨죠?
9: 제가 생각했을 때 한 3학년 때? 초등학교?
6: 네. 우와, 진짜 빠르다.
12: 빠졌네요.
9: 아니, 빠른가?
12: 빨랐네요.
6: 깜짝 놀랐어, 지금.
2: 이거 약간. 우리 때는 좀 빨라요.
9: 호주랑.
6: 호주랑.
9: 근데 그 아는 친구 집에 갔다가 네.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빠 그 옷장 안에 이 잡지가 있다고.
7: 잡지? 아빠가 잡지가 있었어.
9: 잡지 뭐 여러 개 있었는데 네. 한번 보여준다고. 그때 되게 설렜거든요.
7: 아, 설렜어요?
9: 설렜죠. 그거는 좀. 근데 제가 성형을 좀 받은 상태였거든요.
7: 그때.
9: 그래서 막, 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7: 그래도 아, 설렜다. 그럼에도 설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9: 설렜죠. 예. 저 처음 봤으니까.
7: 근데 쌤씨랑 저랑 약간 같은 세대잖아요. 네. 저는 3학년에서 조금 놀라게 돼서 저는 진짜. 6학년 때 친구 이름도 생각나요. 근데 얘기는 이제 실명이니까 하면 그렇죠, 좀 그렇고. 그렇죠. 그 친구는 이제 막 우르르 갔어요. 갔는데 이 친구가 갑자기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렇지, 나는 뭔지 모르니까. 근데 갑자기 말을 타고 어떤 여자가 하거든요. 말을 탁 막 달려. 근데 옷이 약간 시스루야. 그 이후에 이제 무서워서 애들이 다 끝까지 못 봤던 것 같고 그 장면만 봤던 게 기억이 나요. 지영 씨는 기억나요?
11: 아니요, 저는 네. 어렸을 때부터 활동을 했고 일을 했고 별 기억 없었어요. 네. 우리 때 막 이렇게 미디어가 막 그렇죠. 어렸을 때 많지 않았잖아요.
7: 맞아, 맞아. 네. 비디오 테이프 아니면 썬데이 서울 뭐 이런 네. 거.
10: 그런데 어렸을 때 그런 영상을 보면 그게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네. 저도 어렸을 때 한 5살쯤 된 것 같아요.
11: 그때 기억나세요?
10: 그때 그럼요. 그때 엄마가 영화를 보러 가신 거예요. 근데 저를 데리고 갔는데 지금 기억나는 게 이렇게 샤워하는 장면인데 간유리 같은 거에 이렇게 사람 몸이 살짝살짝 비치고 샤워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그게 그렇게 야했어요.
11: 그럴 수 있죠.
10: 그게 그렇게 야했는데 근데 지금도 그게 기억이 나요.
7: 오, 장면이 네. 강했군요.
10: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영상을 보면 이제 어린애들이 그런 데 노출이 되면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그래서 그렇거든요.
8: 이제는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나 보려고 하면 볼 수 있고 의도치 않아도 노출된다는 게 가장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유튜브를 보다가 게임으로도 영상이 뜨기도 하고 게임 중 팝업으로도 뜨기도 하고 메신저를 통해서도 팝업이 뜨고 친구가 보내준 링크로도 보게 되고 성인 인증 시스템이 있어야지만 본다고 해도 사실 아이들이 우회하는 방법도 알고 부모님 비번도 알아요. 그래서 80% 이상이 우회해서 노출된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른들이 데뷔하기도 전에 아이들의 첫 성에 대한 이미지가 미디어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10: 그 최근에 이제 한 언론사에서 성착취, 온라인 성착취되는 피해자들 기획 기사를 낸 걸 봤어요. 네. 그랬는데 평균 나이가 14살이래요. 그러니까 중학교 한 2학년? 1학년, 2학년 네. 정도 되는 여자아이들인 거죠, 주로. 근데 저도 그런 상담을 꽤 하는데요. 보면 그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이제 심심하다라고 올리는 거예요. 그냥 그 게시판, 뭐 틱톡이나 이런 데 올리면 특적인 DM이 수십 개가 쏟아져 오는 거죠. 거의 다 어른인 거죠. 어른인데 사실은 뭐 어른인데도 뭐 언니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오빠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근데 보통 그 사춘기 아이들이 외롭고 부모가 이해 안 해준다고 생각하고 쓸쓸하다고 생각하는데 바깥에서 자기를 알아주는 것 같으면 그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한단 말이에요.
8: 그게 성적 네. 의도를 갖고 접근을 하면 아이들이 그래도 경계라도 할 수도 있는데 여자인 척하거나 같은 학년인 척하고 해서 나갔는데 아닌 경우들도 생각보다 많고 그래서 안 좋은 일을 당하거나 경험하는 아이들도 생각보다 있어서 사실 이게 아이는 철석같이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안전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닌 경우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10: 그럼 3분 안에 성적인 대화를 한대요.
9: 와, 솔직히 내가 봤을 때 그 팝업 광고도 약간 문제인 것 같아요.
7: 광고 뜨는 거예요.
9: 가끔 검색하다가 맞아요. 뉴스 보려다가 기사 하나 뜨는데 옆에 굉장히 무슨 야한 애니메이션 같은 이렇게 맞아요. 가슴 노출돼 있고 막 저는 오히려 옆에 애들은 볼까봐 그런 것도 걱정돼요.
7: 맞아요. 아니, 근데 그거는 다행이죠. 그거 잘못 눌러서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진짜죠. 아니, 어떻게 나와? 나 이거 안
8: 돼. 계속.
7: 이렇게 들어갔는데 막 또. 아니, 근데 난 몰라가지고 내가 클릭을 못하니까.
9: 네. X도 눌러야 되는데 X 거의 안
7: 보여요. 안 보여요. X가 안 보여요. 찾을 수가 없어요.
6: 정보를 얻으려고 그냥 이렇게 켜놔도 계속 막 팡팡팡 뛰고 하니까 근데 조기에 성인 콘텐츠에 노출이 되면 좀 어떤 문제나 이런 게 생기지 않을까요?
8: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인지적, 정서적, 성적 발달이 되기 전에 그것보다 훨씬 강한 자극을 받게 되면 소화해내기가 어려워요. 특히 청소년기에는 전두엽의 성숙이 더 늦기 때문에 도파민을 뿜뿜하게 하는 콘텐츠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계속적으로 자극적인 것에 노출되면 쉽게 말하면 내성이 생겨서 더 자극적인 것들을 찾게 되고 이런 것들을 요새 말하는 용어로 팝콘 브레인이라고 하는데 팝콘 가열하면 팝콘이 빵빵빵빵빵 튀잖아요. 그것처럼 머릿속에서는 쪽봄을 보고 있을 때 도파민이 계속 터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한번 들어가게 되면 나오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런 거에 익숙해지게 되죠.
10: 그리고 이제 현실의 성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개입을 하잖아요. 네. 복잡한 감정, 어려움, 뭐 슬픔 이런 것들도 있고 책임이 따르는데 그 디지털 정보는 그냥 즉각적인 쾌락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에 이런

0: 꼭 맞춰해볼 수 있어요.
1: 그냥 애기들 갖고는 장난감
2: 말랑말랑한
0: 폴.
2: 맞아, 많이 했어요.
3: 그래도 제일 좋아요. 뭐 검색하면 슬라임 나오겠죠.
4: 일단은
2: 다 좋으세요?
4: 네, 저도 일단은 다. 왜요? 어머,
2: 왜?
5: 이런 거 나왔어.
2: 슬라임이 왜 그게 나와? 애니메이션 스틸컷이에요. 근데
5: 선정적.
2: 네, 선정적인
6: 아이디를 안 봤으면 하는 사진이에요.
4: 내가 하나씩 집어 넣어놨네.
6: 성인 알고리즘이까지 떠있네.
1: 아, 정말 가운데 있는 거.
7: 이거 슬라임이 한번 대신 당하니까 머리가 간다.
4: 무서운데? 그 중학교, 고등학교 교복 입은 애들이 영상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막 다
2: 같이 이제 알고리즘 묶어서 뜨는 거야.
4: 감당이 불감당이에요. 나 진짜. 그러니까 이게 너무 대문을 이렇게 자극적으로.
2: 친구.
4: 아, 이 개념은 좀. 아,
2: 친구. 괜찮다. 무난하다.
1: 제일 번전한 단어기는 하네요.
4: 어머.
2: 왜? 여사친.
4: 어머.
2: 그러니까 이건 아니지.
1: 여사친과 술 마시면 안 되는 이유.
8: 어머. 동성친구 개념보다 그거 이성친구에 대한 얘기가 많이 뜨네요.
2: 앞에 검색했던 게 있으니까 그걸 알고 띄워가지고 약간 변형해서 같이 띄워줘. 밑으로 이렇게 자꾸 올릴수록.
9: 제 핸드폰에는 안 떴어요. 분명히 잠겨져 있고 사용 시간이 안 떴음에도 불구하고 애가 새벽에 이걸 보고 있는 걸 저한테 들킨 거예요.
2: 그게 너무 길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가 유튜브도 잠궈놓고 네이버 다 잠궈놨었거든요. 근데 다 알고 있더라. 어떻게 알아? 이러면 카톡에 친구 링크를 걸어주는 거야. 그럼 그거를 타고 들어가면 그냥 뚫리더라고 그게.
3: 그렇죠. 카톡으로 가면
10: 분명히 방법을 아는 친구가 분명히 생겨요.
2: 분명히 그죠. 컷이 좀 그랬어. 우리가 그 영
8: 제목만 봐도 이상해요. 섹션 뭐 이런 거 나오네.
1: 눈에 하면서 왜 얘는 저기 막 가슴골을 드러내고 있고.
2: 자극적이야.
9: 영상보다 그림이 더 자극적이야. 너무 디테일하게 이게 그려지고.
2: 그냥 애들 딱 눌러보게 만들어놨네.
1: 10대 아이들이 검색을 했을 때 이런 게 뜬다는 거. 너무 야해요.
9: 맞아요. 가슴도 크고 엉덩이도 크고
1: 허리는 개미 허리예요.
9: 맞아요. 부럽죠. 하지만 아이들은 아닌 것 같아요.
1: 모든 여자들이 다 그런 몸매와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는 줄 아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만화 속 세상과 현실은 정말 다르다.
5: 아이가 어떻게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뭐 시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은 있지만 아주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케어를 해야 되는지는 아직 좀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11: 아 근데 진짜 야 자, 이거를 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긴 하잖아요.
10: 사실 아까 이제 뭐 친구 그리고 굉장히 뭐 그냥 아무런 단어도 아니었어요. 그냥 교복. 그렇죠. 이런 거였는데 막 그런 영상이.
12: 실제로 연구 결과에도 평범한 단어를 넣어도 굉장히 성적인 부분으로만 치중해서 보여준대요.
11: 왜 그런 거예요?
12: 특히 이미지 그래야 많이 보니까.
13: 포털은 그래도 이제 걸러졌지만 유튜브나 혹은 뭐 이제 동영상 사이트는 이제 그마저도 걸러지지가 않아가지고 그걸로 검색해서 정보를 찾고 거기에 검색어들이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해시태그를 넣다 보니까 평범한 단어도 거의 껴들어가기도 해요. 그래서 저런 걸 검색하면 같이 나오기도 합니다.
11: 진짜 너무너무 걱정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보신 거 저희가 스튜디오에서 한번 직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어요. 우리 지연 씨 먼저 한번 해봐보도록 하겠습니다.
2: 불길하다, 불길해.
11: 뭐요? 연애.
2: 연애.
11: 아이고, 너무 불길해. 연애, 그러니까. 왠지 연애 하면 강력한 게 나올 것 같은데. 우선 한번 검색을 해볼까요? 네. 어떻게 나오는지.
2: 이거.
11: 연애.
14: 연애. 싶다.
11: 자, 해보십시오.
14: 검색.
11: 아, 깜짝 놀랐네요. 쌤씨 지금 연애를.
12: 요즘 10살이 연애하는 거.
14: 10살이 연애하는 거?
12: 네.
2: 10살?
5: 저는 악기 들린 연애.
2: 네. 연애 고수 남친이 말해주는 연애 고민 상담.
12: 저는 여기 시옷 파트너 대 남친.

0: 내가 더 야한가?
1: 제가 볼 때는 원래 그거 주인분이 네.
2: 알아보는 네.
0: 그런 걸 많이 보셨을 거예요.
3: 여사친 옷 벗기는 남친.
2: 네?
3: 여사친 옷 벗기는 남친.
2: 좀 자 그렇다면 우리 네. 한번 다른 것도 한번 검색을 해보죠. 네. 다음번에 우리 정규 씨가 한번 뽑아주시겠어요? 네. 남친.
4: 남친. 이거 위험할 것 같아.
2: 해봅시다. 남친.
4: 아우 불안해.
1: 자, 남친 한번 가볼까요?
5: 연애 초반 남친과 첫 외박.
1: 저 이런 거 있어요. 있어요. 전 남친 100% 연락 오는 법.
2: 저한테 한번 좀 그거 알려봐주세요.
1: 공유해드릴게요, 이따가. 예.
2: 자, 이번에는 강해요. 여자. 여자 한번 가봅시다. 여자.
1: 와, 근데 진짜 그냥 치자마자 자극적이네. 뭐,
4: 나 못 보겠어.
1: 네. 썸네일 자체가 그 남자 손이 여자 이제 가슴을 딱 대고 있는. 근데 이게 이미 조회수가 2,500만.
6: 잠깐만, 이거 측에 주인 누군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4: 왜요, 왜요?
6: 아니, 검색 안 했는데, 연관상으로 떠는 게, 여자 빵귀, 여자 설사. 이거 검색했던 기록 아니에요?
5: 아, 근데 이거가 지금 쓰고 있는 게 시크릿 모드라고, 사실 그거를 다 반영하지 않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1: 여친이 생리할 때 사랑받는 방법.
4: 아, 그만해, 그만해. 그만해.
1: 지금 지혜 누나 염려 한가득이야 지금.
2: 한가득이죠. 아, 근데 좀 진짜 실제로 해보니까 놀라긴 하네요. 다 좀 검색을 해보신 네. 후에 소감이 어떠세요?
4: 처참해요. 처참하고.
2: 지혜 씨는 어떤 게 제일 속상했어요?
4: 아, 너무 정보를 왜 검색할 수도 있는 단어들인데 너무 안 좋은 것들이 막 위에 다 올라와 버리니까 아 이렇게 해서 아이들 어떻게 키우지? 막
1: 저는 보면서. 그냥 이제 안타까운 마음인데 성이 원래는 너무 아름답고 좋은 건데 너무 다 상품화가 돼버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어내는 누군가와 또 그거를 또 소비하는 또 소비자와 아 이게 참 안타깝다. 네, 계속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6: 유튜브란 플랫폼에 이렇게 너무 자극적인 컨텐츠 올라가 보니까 그거 보는 순간부터 그 다음 자극은 계속 찾으려고 하는 게
1: 맞아요, 맞아요.
6: 이거 그냥 이대로 가면 사용하게 되면 네. 앞으로 갈 길이 굉장히 깜깜해요.
1: 맞아요.
2: 아, 저 아이들에게 정말 어떻게 이 받아들이게 또 건전하게 보게 할 것인가는 정말 숙제인 것 같다라는 맞아요. 생각이 맞아요. 들긴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1: 네. 그렇죠.
4: 저는 애들이 스마트폰 볼 때 소리를 이제 크게 하라고 하거든요. 이제 소리만 듣고 아 이제 이상한 거 안 보는구나 이제 안심했었는데 이제는 화면을 어떻게 직접 같이 봐야 되나요? 근데 엄마도 바쁘잖아요.
3: 그 우리 학생 중에 하나는 자기가 처음으로 그 포르노 영상을 본 게 노출된 거죠. 그게 유치원에서 친구가 가지고 있어서 그거 가지고 봤다고 그러더라고요.
1: 어머.
3: 그러니까 걔도 그게 너무 신기하니까 이거 한번 봐봐 그래갖고 보여준 거죠. 그래서 유치원에서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스마트폰을 손에 들고 있는 게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2: 진짜. 저도 최대한 진짜 늦게 주는 게 맞아요.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도 아이가 그 핸드폰을 안 볼 수 있도록 뭐 같이 대화하는 시간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사실 쉽지는 않아요.
1: 맞아요. 네,
2: 나랑 대화하는 것보다는 핸드폰이 더 재밌으니까.
6: 네, 우리 애도 쇼츠 되게 좋아하잖아요.
1: 네.
6: 들어가 봤는데 막을 수도 없어 아예. 저는 쇼츠라도 좀 막자 했는데 그것도 안 돼요.
3: 이 스마트폰 사용은 아까 지혜 씨가 말한 것처럼 가능한 한 늦게 주는 게 좋아요. 청소년 소아정신과 학회에서 정한 이제 스마트폰 요때쯤 정도는 줘도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굉장히 높여준 거죠, 그나마.
1: 네.
3: 그게 13.3세였어요.
1: 네.
3: 그래서 이제 평균 나이가 중학교 1학년, 2학년 되는 애들한테 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우리 부모들은 평균 한 9.4세에 주고 있고 더 일찍 주는 경우도 많거든요.
1: 맞아요, 맞아요.
3: 이제 영국하고 호주가 제일 먼저 발 빠르게 움직였더라고요. 그래서 만 13살까지는 스마트폰 부모가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왜 애가 너무 시간을 어긴다든지 그러면 뺏는 걸로. 그래서 아이와 이제 협상을 해야 되겠죠.
1: 네.
3: 그렇게 해야 되고 만 16살 이전에는 SNS 계정 못 만든다. 저 이거 너무 필요한 것 같아요.
1: 진짜.
3: 너무.
5: WHO 같은 이제 어떤 기구에서 권장한 내용들을 보면 만 2세 미만은 절대 영상 노출 금지, 5세까지도 1시간 미만 정도의 노출인데 그것도 부모의 지도 감독 하에 단독은 절대 안 된다. 실제로 보면 어떤 아이들은 정말 스마트폰 조절 자체가 좀 잘 안 돼.

0: 아이들이 실제로 있고 스마트폰에 너무 많은 정서 조절을 의지하고 있고 혹은 스마트폰으로 인해서 가족들하고의 생활이나 대화 단절이 있고 수면이나 신체 활동들 같은 것들이 침해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연구 결과들을 보면 스마트폰 사용한 후 1년 정도 후부터는 우울, 불안, 또래 관계 문제, 분노 조절의 어려움, 뭐 신체 건강, 뭐 당뇨, 뭐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다 문제가 그때부터 줄줄줄줄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교수님 말처럼 미룰 수 있으면 미룰 수 있을 때까지 할수 있는 때까지는 버텨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1: 저는 또저 스스로를 반성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제가 일을 했기 때문에 녹화를 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 사실 이제 그때서야 식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아이 뭐 아까 뭐 넘어졌나 이거 체크하려고 CCTV 이렇게 돌려보는데 제 모습을 제가 본 거예요. 정말 핸드폰을 계속 보면서 바쁘는데 아기가 저랑 놀아달라고 계속 저를 쳐다보면서 막 냐옹 이러면서 야옹 장난을 치는 거야. 나 데리고 와야 돼. 내가 넌 고양이가 아니지? 그래 고양이가 아니야. 그래 엘리야. 그래서 핸드폰을 계속 보는데 내가 너무 싫은 거야. 아 내가 미쳤구나. 그래서 집에 가서 내가 인지하는 순간 계속 내려놔.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반성 많이 했어요.
2: 지혜 씨는 참 현명한 엄마인 것 같아요. 그런 걸 금방 또 깨닫잖아요. 내가 이거 보고 있으면서도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라는 생각을 하지만 보통의 경우는 뭐 저를 포함해서 다 후회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말로 교육하는 게 아니라 부모의 뒷꼭지를 보고 자란다고 부모가 먼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빠가 누워갖고 막 릴스 보면서 너는 이거 하지 마 이러면 아이는 이거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절대 안 먹히죠. 그리고 또그 디지털 문화를 같이 즐기는데 멈추는 법을 연습하는 게더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지혜 씨가 왜 생각날 때마다 이렇게 내려놓는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부부들 대화가 없어진 게이다 스마트폰 때문이거든요.
1: 맞아요.
2: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통제하는 걸 가리키는 게 결국은 아이한테 안전벨트 채워주는 거하고 같은 거고 그리고 부부가 먼저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3: 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막 게임 쪽에서 약간 여자 캐릭터? 뭐, 이제 약간 그런 선정적인 캐릭터가 나오지 않을까? 약간 그런 것도 걱정이 되기도 하고.
0: 성인물들에는 사실 게임도 사실 폭넓게 보면 그런 것들도 들어가기는 해요. 이제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들이 여성의 몸을 지나치게 성적으로 상품화시켜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고, 주로 여자 캐릭터들이 의존적으로 도움을 받거나 후출당하는 뭐 그런 이제 역할들을 맡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성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 편견 이런 것들에도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좀 많이 주게 되죠.
1: 자, 그래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요즘 아이들이 즐기는 게임 속 캐릭터를 AI에게 부탁해서 비슷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자, 보시면서 혹시 느끼는 거 없나요?
4: 다 멋있어.
1: 엄청나죠?
5: 와, 딱 보자마자 느끼는 건 너무 비현실적이다.
1: 현실적이에요?
5: 네.
2: 허리가 너무 개미라.
6: 저는 일단 남자 이거 만들었을 때 나를 보고 마는 것 같고.
1: 아, 그래요?
6: 아, 잠깐만. 눈을 조금 씻어.
1: 다시 한번 보고 얘기해봐요.
6: 아, 이거 솔직히 너무 비현실적이고. 근데 솔직히 좀 만나보고 싶은 마음은.
1: 이런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런 사람?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6: 아, 저는 저런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1: 그래요? 아, 이런 사람하고.
6: 아, 괜찮았지? 괜찮았지.
2: 근데 예전에는 갑옷을 몸을 보호하려고 입었잖아요.
5: 그렇죠. 네. 아, 맞다.
2: 근데 얘는 중요한 데는 다 노출하고 있어요.
1: 중요한 거 다 노출한 거지. 이런 게임 속에 선정적인 캐릭터들이 고정관념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2: 네. 게임의 특성상 성적 이미지가 이제 보상이나 왜 승리의 어떤 이 도구로 사용이 되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성을 주체적인 어떤 인격체가 아닌 왜 획득해야 되는 전리품 같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성적 자기결정권에 대한 개념을 흐릴 수도 있는 거죠.
1: 근데 이렇게 보니까
6: 너무 오래 보는 거 아니에요?
1: 아니 이게 이렇게
6: 계속 보니
4: 6년을 왜 이렇게 오래 봐요?
5: 뭐가 그렇게 좋은 거야 대체?
1: 솔직히
6: 가져가세요.
1: 아, 이거 내가 가져가도 돼요? 네.
5: 지금 액자 다 오는 것 같아.
1: 내가 요거는 내가 쌤 씨지고 이건 내가 가져가. 어쩔 수 없어요. 네.
6: 아니 근데 계속 보게 되니까 옛날에 이렇게 어디 붙은 사람 한 명도 없을 거고.
2: 그럼요. 우리 때는 이렇게 좀 야한 수영복 같은 것도 입고 못 나왔어요.
5: 그렇죠.
2: 그리고 그런 춤을 추면 당장 방송심의에 걸렸거든요.
1: 저희 때는요, 그 제가 활동할 때 배꼽 노출했다고 여기다 앞에다 천을 이렇게 해서 대서 나갔어요.
3: 머리 염색기도 검은색 스프레이 뿌렸어요.
6: 염색도 안
3: 됐어요.
6: 그 G.O.D. 그 박준영 형 그때 금발머리였다가 갑자기 방송해야 되니까 이렇게 뭐 뿌려가지고.
1: 뿌려가지고.
6: 근데 춤추다가 땀 나니까 이거 쭉 이렇게 내려왔다.

0: 진짜.
1: 근데 어쨌든 이렇게 듣다 보니까 스마트폰이나 콘텐츠를 볼 때 가정 내에서 규칙을 정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가 있을까요?
2: 처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식사 시간에 절대 스마트폰이나 미디어 보기 금지. 수면에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 야간 시간에 스마트폰을 보는 한계 시간을 설정하는 거. 예를 들면 8시 이후에는 반납한다. 개방된 장소에서 보도록 한다. 현질이나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은 금지한다. 혹은 부모가 허락한 아주 특별한 날에만 현질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이 보는 콘텐츠는 부모도 함께 봐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고 절대 자유를 주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예를 들면 너 주말에 숙제 다 하면 그 이후부터는 마음껏 해. 이런 게 저는 가장 좋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족들과의 나들이, 운동, 친구 만나는 이런 건전한 생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모가 굉장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너무 자유를 많이 주거나 하면 안 된다. 노력도 많이 해야 됩니다. 무턱대고 스마트폰을 많이 하지 마가 아니라 부모가 직접 아이들하고 시간을 많이 갖고 보내고 발달 수준에 맞는 적절한 자극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주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3: 자, 성인 콘텐츠를 봤으니 이걸 혼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시죠?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4: 휴대폰 보다가 너 친구가 보낸 링크를 봤어.
5: 아, 그거?
4: 엄마는 그거 보고 놀랐는데 그런데 너도 당황했을 것 같아.
5: 친구가 보내서 본 거야. 내가 찾은 건 아니야.
4: 어떤 상황이었어?
5: 단톡방에서 애들이 웃기다고 보내서 봤는데 다들 반응하니까 나만 안 보면 이상하잖아.
4: 근데 영상을 보고 왜 안 지웠어?
5: 그냥 놔뒀어. 애들도 다 봤는데 뭘 나한테만 뭐라고 해.
3: 자, 딸의 휴대폰에서 친구가 보낸 음란물 링크를 발견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이제 보낸 것뿐이다 라고 회피를 했는데 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영 씨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1: 아, 저는 정말 가슴 철렁할 것 같고 일단 뭐 핸드폰을 그냥 뭐 폴더폰을 바꿔야 되나? 정말 이제라도
3: 핸드폰을 바꿔야겠다. 자, 이거는 아무래도 좀 전문가시니까 우리 교수님이 알려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6: 실제 저는 저런 상담을 꽤 많이 받아요. 예, 네, 그런 왜 단톡방에 친구가 보낸 문자. 네. 혹은 영상 때문에 이제 엄마가 몰래 들어가서 봤다가 그걸 보고 아이한테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이거를 붕괴되고 그리고 안 하자니 너무 위험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많이 상담을 하시거든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그 애들한테서 따돌림 당하는 거예요. 거기에 속하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그걸 놔둘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아이한테는 이게 포르노인 경우, 고위험 영상물인 경우에는 내가 유포하지 않았어도 내가 보고 갖고 있는 것만으로 범죄가 돼요.
1: 네. 맞네, 맞네.
6: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그 영상을 지금 네가 보는 게 좋지 않기도 하거니와 무엇보다도 걱정되는 건 이 영상 가지고 있는 게 너한테 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아이들이 모르거든요. 이제 이런 영상을 보는 건 난 좀 불편해. 이렇게 친구들한테 얘기했을 때 친구들이 만약 너를 좀 따돌리거나 너 정말 웃긴다, 찌질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면 그 관계 한번 생각해봐. 그 친구들이 너한테 정말 좋은 친구인지 라는 얘기도 좀 해볼 필요는 있어요. 그 나온 영상의 주인공이 있잖아요. 네. 그것을 본다는 게 그 사람한테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지도 얘기해 주는 게 좋아요. 이 사람이 원하지 않고 찍혔을 수도 있고 대부분 그런 영상이 돌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너라면 어떻겠어? 이거 그런 얘기를 아이랑 좀 초등학교 9학년 아이면 그런 얘기 해볼 수 있을 있어요. 것 같아요. 네. 네.
3: 자, 법적인 부분과 윤리적인 부분 그리고 명확한 경계선을 부모가 이제 제시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사연은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4: 표정이 계속 안 좋아 보여. 잠도 못 자고 무슨 일 있니?
7: 전에 이상한 영상 본 것 때문에요.
4: 이상한 영상?
7: 표현하긴 힘들어요. 행동이 좀 이상해요. 게임하다가 옆에 뜬 광고 영상 같은데 그 광고를 보면 느낌이 이상해요.
4: 자꾸 생각나서 힘든 거야?
7: 자꾸 생각나요. 잘 때도 생각나고 괴로워요. 제가 이상해진 것 같아요.
3: 아, 이번 내용은요. 초등학교 고학년 아들이 우연히 성인 콘텐츠를 본 것 같아요. 그 이후에 이제 자꾸 장면이 떠오르고 머릿속에서 지워지진 않는다. 그래서 이제 불안한데 또 엄마한테 혼날까 봐 말도 못하고 뭐 전전긍긍하고 있는 사연 같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0: 예.
1: 맞아요. 이제 저런 이제 영상을 접해서 병원에 오는 친구들도 꽤 있고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은, 아, 그걸 생각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0: 하잖아요.
1: 문제는 실제로,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하면 코끼리 생각이 더 납니다. 그래서
0: 맞아요.
1: 잊어버려라는 말이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자연스럽게 생활로 돌아가는 걸 먼저 유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놀이, 운동, 수면, 식사, 가족 활동, 이런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서서히 서서히 이제 빈도가 줄어드는 경우가 사실은 제일 많긴 합니다. 다만 이제 수주 이상, 그리고 생활에서 되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수면이나 학교 생활이나 친구 관계 여러 가지에서 어려움을 느끼면 그때는 이제 전문가 상담이 좀 필요하죠.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시간 지나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0: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그렇게 노골적인 장면을 보면 굉장히 쇼크받거든요. 그리고 고개를 못 드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들면 어른의 몸을 보면서 자꾸 또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애들이 있는데 저는 영상 더 씌우기를 좀 권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좀 재미있는 만화 영화나 코미디 영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런 영화들을 좀 보여주면 이렇게 영상이 좀더 쉬워지는 것 같아요. 그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한테도 네 뇌가 아주 건강하고 성능이 좋아서 그게 잘안 잊혀지나 봐. 근데 이제 곧 잊혀질 거야. 네 잘못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좀 해주면 좋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경우에 그라운딩 훈련이라는 게좀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5, 4, 3, 2, 1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 5개 찾아봐. 그럼 아이가 그 생각을 안 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찾잖아요. 그럼 지금 들리는 소리 4개만 찾아봐. 그럼 또 이렇게 눈 감고 또 찾아보고 그리고 뭐 만져지는 느낌 이런 식으로 해갖고 냄새 2개, 맛 1개 이렇게 차례차례 해보면 아이가 그 영상에서 이렇게 좀 빠져나와서 딴데 신경을 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집중해보게 하는 것도 좀그 영상을 덮어씌우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2: 그러니까 혹시라도 유해 콘텐츠 보고 아이가 그렇게 힘들어하면 부모가 도와줘야 하는 것도 알았네요.
3: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제 이 유해 환경으로부터 이 철저한 차단도 사실은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될것 같아요.
0: 언론사하고 한국 양성평등 교육진흥원이라는 그 정부기관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들어가서 게임하면서 어떤 게 유해 콘텐츠고 어떻게 들어가면 안 되고 SNS는 어떻게 해야 되고 개인정보는 어떻게 감춰야 되고 이런 얘기 좀 많이 하거든요.
1: 아이들이 부모의 통제를 피하기 위해서 자녀보호 앱을 무력화하는 경우는 정말 너무너무 많아요. 시스템 시간 뭐 돌리고 뭐 VPN 우회하고 별별 방법을 다 쓰기 때문에 부모 승인 같은 거 필수로 해두고 새로운 또 무슨 다른 이제 관리자 앱 같은 게 나오지 않나 이런 것들도 보시면서 업데이트를 계속 따라가면서 해야 돼요. 저는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숨바꼭질이라고 표현해요. 숨바꼭질 한번 숨은 곳에 거기에 다시 숨지 않아요, 애들이. 더 깊이 숨을 수 있는 곳을 찾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도 도망가고 부모도 쫓아가고 이런 숨바꼭질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3: 진짜.
1: 그냥 어떻게 보면 두뇌 싸움, 두뇌 게임이라고 생각하시고
2: 그러니까 이렇게 핸드폰
1: 하셔라.
2: 그냥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예 목수에 그냥 거기서
4: 그래서
2: 중고
4: 저는
2: 시장에.
4: 그 어른들이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1: 아,
4: 말씀하신 게 너무 딱 오늘따라 와닿습니다. 갑자기 또 오늘 엄청난 또 스트레스 받으면서 그만큼 정말 아이들 키운다는 게한 아이를 키우면 온 동네가 도와야 된다는 얘기가 너무 와닿습니다. 이 쉬운 일이 아니죠.
1: 맞아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이긴 합니다,
4: 맞습니다.
1: 사실은.
4: 자, 이야기를 쭉 나눠보면서 우리가 연령대에 맞는 콘텐츠를 아이들이 볼수 있도록 해주는 이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그리고 이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고수위 콘텐츠를 접하면 아이가 화상을 입는 것처럼 그리고 왜 외상후장애 입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정보를 주게 하는 것,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정보를 차단할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건강한 성 정체성 형성의 핵심이죠. 그래서 이제 일회성 대화가 아니고 언제든지 왜 이렇게 좀 말할 수 있게 가끔씩 엄마가 그냥 쿨하게 물어보는 거죠. 너 요새 뭐 그런 영상 보니? 내지는 뭐.
3: 툭툭.
0: 툭툭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과학적으로 얘기해주거나 나온 책들이 요즘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여줘도 좋을 것 같아요.
4: 근데 교수님 얘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이렇게 툭 던지려면 그간에 계속 이 아이와의
0: 그럼요.
4: 그 커넥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수시로 매일매일 데일리로 아이와 아이 컨택하고 이야기를 조금 스몰 토크라도 나누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어야 툭 던졌을 때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진짜 얼마나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면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지 다시 한번

0: 깨닫게 됐습니다. 예.
1: 네. 기술이 계속 진화하다 보니까 부모가 그 위험을 다 맡기는, 개인적으로 맡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그래서 국가 차원의 어떤 입법이나 정책 같은 것도 저는 좀 필요한 것 같고, 최종적으로의 목표는 아이가 스스로 어떤 컨텐츠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힘, 그리고 그 멈출 수 있는 힘을 기르도록 부모가 이제 만들어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 역시 미디어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돼야 되죠. 아. 이런 부모가 먼저 보여주는 교육이 사실 굉장히 가장 저는 강조점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2: 자, 오늘은 성인 콘텐츠 우리 아이는 안 보겠지에 대해서 함께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디지털 세상은 결국 아이들 스스로 헤쳐나가야 하는 넓고 거친 바다와도 같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아이의 소중한 아이들이 방향을 잃지 않도록 부모는 가장 따뜻하고 든든한 나침반이 되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해요!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3: 엄마가 헐룩된다, 헐룩.
4: 냉장고를 개방해놓겠다는 거야.
3: 명분을 만든 거야. 네, 명분이죠. 거야.
2: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4: 멀어져 있네요.
5: 여러분, 공간이, 그렇죠?
4: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네.
6: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겠어.
7: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잖아. 아,
8: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구랑 노냐, 언제 노냐, 언제 자기 뭐 할 거냐.
9: 부모가 좀 자식한테 애착하고 부모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간섭하는 거.
10: 상담만 받아도 작은 양의 빨래를 바로바로 세탁해서 탈수, 배수까지 오케이. 홀딩형이라 언제 어디서나 사용 오케이. 보관도 깔끔하게.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3: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1: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3: 아, 이래도 되나?
12: 준비할게요. 예. AIA 생명.
3: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3: 이동하실게요.
3: 네.
12: AIA 생명.
3: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4: 다시 들어가봐.
12: AIA 생명.
3: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14: 하!
3: 수고하셨습니다!
14: 수고하셨습니다!
3: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5: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10: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3: 아, 이번 신상암보험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11: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3: 아, 이래도 되나?
12: 준비할게요.
3: 예.
12: AIA 생명.
3: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니 하는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13: 이동하실게요.
3: 네.
12: AIA 생명.
3: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14: 다시 들어가봐.
12: AIA 생명.
3: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0: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1: 상담만 받아도 세탁, 탈수, 배수까지 보관도 깔끔한 접이식 미니 세탁기 무료.
2: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3: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4: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5: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세요.
6: 아, 전설의 물고기 카이체군요.
4: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됐네.
7: 가자, 가자!
8: 오, 저기 보세요!
4: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뭐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1: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2: 내 꿈은 의사입니다.
3: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한식 대가 윤숙자 요리연구가의 레시피만 있으면 우리 집이 한식 맛집. 월요일 아침부터 영양 제대로 챙길 수 있는 한 그릇 덮밥 요리. 달달한 애호박과 부드러운 달걀의 완벽한 조합. 애호박 달걀 덮밥부터 한술 뜨면 식욕이 급상승하는 감칠맛 가득한 국요리. 새우젓으로 간해 담백하고 개운하고 시원한 감자 젓국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4: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강입니다.
5: 네, 안녕하세요. 윤숙자입니다.
4: 네, 선생님. 오랜만에 또 반갑습니다. 네. 자, 선생님. 이 반찬으로만 먹던 애호박을 오늘은

0: 한 그릇 덮밥으로 만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자, 들어가는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1: 네. 아, 여기 따뜻한 밥하고 네. 나중에 이제 뿌릴 깨가 있고요.
0: 네.
1: 여기 보면은 이제 애호박을 볶을 때는 이제 요런 양념이 이제 소금, 참기름, 네. 후춧가루, 이렇게 새우가루거든요.
0: 새우가루.
1: 여기 양파를 볶을 때는 네. 좀 오래 볶아야 되니까 간장과 굴소스와 오. 마늘을 넣고요.
0: 네, 이렇게 들어가고 네. 여기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달걀 있고 마요네즈도 있는 것 같아요.
1: 네, 오늘 이제 그 흰자 노른자를 이렇게 풀어서 네. 스크램블 에그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흰자 노른자
0: 네.
1: 그리고 여기 마요네즈, 소금,
0: 네.
1: 물 들어가 있어요.
0: 아주 고소하고 맛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애호박의 부드러운 달큰한 맛이 담긴 덮밥은 누구나 좋아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럼 애호박 달걀 덮밥 재료부터 한번 손질해 볼게요.
1: 네.
0: 애호박을 손질해야겠죠?
1: 네, 애호박은 깨끗이 씻었어요.
0: 네.
1: 근데 이렇게 어리고 이런 야들야들한 좋은 애호박이 요즘 철에 나오네요.
0: 맞아요. 네. 사실은 이 애호박 시장 가면 굉장히 또 경제적인 가격에 또 먹을 수 있잖아요.
1: 네, 제철이니까 네. 좀 가격도 좀 저렴하고
0: 든든하고요, 또 그렇죠?
1: 네, 맛있고. 영양도 요때가 제일로 좋다고 해요.
0: 요맘때가.
1: 네.
0: 오늘은 좀 두께를 있게 썰어주시나요?
1: 네. 가늘게 썰면 아무도 물러지니까
0: 네.
1: 약간 예, 두께가 있게 이렇게 이제 채 썰으려고 해요.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야 우리가 이제 덮밥으로 먹을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랬을 때 이렇게 딱 제 모양을 내고
0: 예.
1: 모양을 내주세요.
0: 이 애호박은 아삭한 식감도 있지만 이 부드러운 식감이 좋아서 많이 먹거든요, 저는.
1: 맞아요. 이건 이제 제철에 네. 나오는 이제 호박이니까
0: 네.
1: 영양도 있고 맛도 있고 가격도 저렴하고
0: 네.
1: 이때 좀 이거 많이 드시면 약이 될 것 같아요.
0: 약이. 일단 이렇게 한번 썰어준 다음에 이 상태로 네. 채를 썰어주시는 거죠.
1: 네. 약간 도도하게 먼저 썰고
0: 네.
1: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란히 놓고 이렇게 그냥 썰어주시면 되는데
0: 그러게요.
1: 너무 가늘게 썰지 말라는 게 오늘의 팁이에요.
0: 너무 가늘어버리면 나중에 이제 조리할 때 뭉개지거나 그렇죠?
1: 그렇죠. 그렇죠. 으끄러지죠.
0: 맞아요. 맞아요.
1: 그래서 조금 오늘은
0: 네.
1: 조금 두께가 있게 채를 썬다는 거.
0: 네. 네. 맞아요. 물러질 수 있으니.
1: 네.
0: 근데 칼질하기도 굉장히 또 쉬운 채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1: 맞아요, 단단하지가 않아서요.
0: 네, 제가 이제 시장을 볼 때 이 애호박을 사가면 엄마가 장바온 거 보고 이렇게 웃으세요. 네가 언제 이렇게 애호박을 사왔냐며.
1: 아,
0: 네,
1: 그러세요.
0: 다 채우비 덕분인데.
1: 맞아요, 오래 전부터 또 전에도 해줬잖아요, 채우비를.
0: 예.
1: 그죠?
0: 또 오랜만에 또 선생님 뵈니까 또 되게 반가워요.
1: 좋아요, 저도 너무 반갑습니다.
0: 예. 자, 애호박도 이렇게
1: 네?
0: 크기가 좀 있게끔 저희가 네. 채를 썰어봤습니다.
1: 가늘지 않게.
0: 예.
1: 그다음에 이제 여기 양파를 채를 썰어야 되는데 양파를 우리가 고르실 때 너무 큰 거보다는 중간 게 맛있어요.
0: 아, 중간 크기가.
1: 그리고 이제 끝이 좀 너무 뾰족하다 싶으면 끝은 네. 조금 잘라내고 이렇게 썰으시면 되죠.
0: 네.
1: 같은 크기로 이제 오늘 채 썰려고 해요.
0: 애호박과 비슷한 크기로.
1: 네.
0: 썰어주시면 됩니다.
1: 네.
0: 양파는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1: 네.
0: 반개 정도만 들어가도
1: 네.
0: 또 제 역할을 해주니까. 예.
1: 자, 그래서 애호박하고
0: 네.
1: 양파를 채 썰었어요.
0: 채 썰어서 준비했고요.
1: 네.
0: 선생님, 이제 채소 손질이 다 됐는데요.
1: 네.
0: 이번에 뭐 하면 될까요?
1: 아, 네. 그럼 미리
0: 네.
1: 달걀 노른자를 좀 풀어서 간을 좀 해놓읍시다.
0: 달걀 노른자를 풀어서.
1: 네.
0: 근데 선생님 좀 궁금한 게 이 달걀 노른자랑 흰자를 좀 분리하셨어요.
1: 네.
0: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1: 아, 그럼요. 색깔도 하얀 색깔.
0: 예.
1: 흰자.
0: 예.
1: 예. 또 노란 색깔은 또 노랗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아, 흰자에 비해서 노른자는 조금 이렇게 되직하잖아요.
0: 그러게요.
1: 그래서 제가 요 물 두 큰술을 여기다 좀 섞으려고 해요.
0: 아, 너무 되직하니까 물을 넣어서.
1: 네. 그러면 네, 농도가 아주 비슷해지고.
0: 예.
1: 네,
0: 수월해지죠.
1: 스크램블 에그가 잘 돼요. 자, 이렇게 이제 해놓고
0: 네.
1: 여기다 소금을 양쪽에다가 조금씩 넣으려고 그래요. 노른자, 흰자.
0: 간을 해주네요, 밑간에, 그렇죠?
1: 네, 그리고 제가 마요네즈를
0: 네.
1: 한 큰술씩 넣으려고 해요.
0: 아, 근데요, 선생님
1: 네.
0: 미리 이렇게 조리하기 전에 여기 달걀물에다가 마요네즈를 네. 넣으면 좋은가요, 선생님?
1: 좋은 점이 있어요.
0: 어떤 점이 좋을까요?
1: 아, 더 부드럽고 촉촉.

0: 그럴 수 있겠네요. 고소함도 더해질 것 같고요.
1: 그래서 오늘
0: 예.
1: 우리가 조금 더 맛을 좋게 하기 위해서
0: 예.
1: 자, 흰자에도 한 네. 큰술, 노른자에도 한 큰술.
0: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어쨌든 달걀 요리인데 왜 이렇게 따로 하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1: 맞아요.
0: 것 같은데.
1: 맞아요. 두 가지 좋은 점.
0: 예.
1: 하나는 색깔이 예, 노랑 또 하나는
0: 예.
1: 예, 하양
0: 맞아요.
1: 그렇잖아요.
0: 황색 기단이라고 하죠, 선생님.
1: 예. 대략 뚝뚝 꼬면 되고요.
0: 아.
1: 또 한 가지는 네. 이렇게 그 따로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또 좀 여차하면
0: 예.
1: 아, 흰자 노른자를 또 같이 섞어서 해도 되고요.
0: 너무 바쁘시면
1: 더 여차하면 예. 그냥 달걀 후라이를 해서 위에다 올려놔도 좋아요.
0: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더 분위기 있게 한번 먹어보고자
1: 네.
0: 한번 해봤습니다. 그다지 어렵지 않았어요.
1: 맞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요거는 조금 있다가
0: 네.
1: 채소 볶고 할게요.
0: 네.
1: 그러면 이제 우리
0: 모든 재료 준비가 끝났는데요. 그러면 네. 한번 조리하러 가볼까요?
1: 네, 그럽시다.
0: 어떤 것부터 조리할까요, 선생님?
1: 아, 양파부터 하겠어요.
0: 됐어요. 자,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팬을 달궈서
0: 네.
1: 불을 켜고 팬이 좀 달궈진 다음에
0: 네.
1: 식용유를 두르고
0: 식용유 넉넉하게 두르고
1: 팬이 좀 이제 달궈지면
0: 네. 근데 선생님, 저도 사실 양파를 볶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어니언숲을 먹었을 때 양파를 굉장히 많은 오랜 시간 볶아서 그 맛을 우려내잖아요.
1: 네.
0: 근데 달큰한 맛도 나고 볶았을 때 양파의 맛이 좋아지더라고요.
1: 맞아요. 오늘 그거를 활용하는 거예요.
0: 아 진짜로요?
1: 네. 왜냐하면 이렇게.

0: 볶아주는 거죠.
1: 근데 오늘 요리할 때는 양파를 한 얼마 정도, 시간 얼마 정도만 볶아주면 될까요?
0: 시간도 뭐 중요하지만 우선 봤을 때 지금은 이렇게 양파가 빳빳하게 살아있잖아요.
1: 예, 아직까지는요.
0: 근데 이게 이제 오래 볶아주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지면서 나른해지죠?
1: 우리가 덮밥에서 먹기 좋은 그 식감 정도가 됐을 때. 네.
0: 지금 보세요. 한 우리가 한 2, 3분 볶았을까요?
1: 예.
0: 네, 이제 아주 좋아요.
1: 좀 부들부들해졌어요. 네. 흐물흐물하진 않고요.
0: 네. 자, 여기다가 이제 아까 우리 채 썰어 놓은 거 있죠? 네. 애호박을 좀 넣어주세요.
1: 아, 여기에요.
0: 아유, 잘 옆에서 도와주셔서 오늘은 아주 잘 될 것 같아요.
1: 네. 이거 하라고 불러놨으니까 저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0: 자, 여기다가 이제 맛있는 거 들어가야 되겠죠?
1: 네. 아까 준비하셨던.
0: 네. 자, 우선 소금을 좀 더 넣어주시고요.
1: 소금으로 간 해주시고요.
0: 오늘 이제 이거 볶으면은 아무래도 수분이 나오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0: 근데 새우가루로 수분을 딱 잡아주는 거예요.
1: 아,

0: 맞아요. 살짝씩 나오기는 하는데 아까 저희가 우리 새우가루를 넣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충분하지가 않아요.
1: 네. 네. 아주 잘 익으면서 예. 색깔은 좀 푸르고
0: 또 씻는 시간은 조금 있게끔 그렇죠?
1: 맞아요. 그리고 양파도 예. 아까 나른하게 볶아서 예, 양파도 서로 잘 어울렸네요.
0: 선생님 그냥 이대로 반찬으로 먹어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맞아요. 어린이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0: 그러게요.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달걀은 저희가 또 특별히 또 많은 분들이 지금 채널 돌리신 분들은 이렇게 봤을 때 달걀에 지금 뭐가 이렇게 떠 있나 이렇게 궁금해하실 텐데 아까 어떤 걸 넣으셨죠?
1: 맞아요. 아주 질문 잘 쳐주셨어요. 우리가 마요네즈를 넣고는 네. 그냥 대략 이렇게 뚝뚝뚝뚝 꺼만 주세요. 쉽지 않아요. 네.

0: 왜냐면 네. 자연이 자기가 스스로 녹아요.
1: 네. 이 마요네즈가 들어간 이유는 조금 더 부드럽게 촉촉하게 맞아요.
0: 이따 드셔보시면 네. 아실 거예요. 맛이 어떻게 이렇게 촉촉한가? 오.
1: 좀 덮밥처럼 좀 촉촉하게 먹고 싶은데 네. 늘 먹던 덮밥은 심심하니까 네. 오늘 이 덮밥이 굉장히 또 새롭게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0: 맞아요. 그래서 네. 이렇게 조금 휘휘 저어서 우리 왜 집에서 예. 가볍게 스크램블 에그 해서 드시잖아요.
1: 맞아요.
0: 네, 근데 지금 보세요. 마요네즈가 잘 녹으면서
1: 자연스럽게 열에 녹네요.
0: 네, 한 절반쯤 익었어요. 네. 요럴 때 제가 불을 좀 끄겠어요. 왜냐하면
1: 오, 예?
0: 예, 여열에 예, 이게 촉촉하게 돼요.
1: 아, 맞아요. 불을 끄지 않으면 생긴 있잖아요. 타버리더라고요. 약간 노랗게 약간 색깔이 변하면서.
0: 맞아요. 그리고 좀 단단해지니까 예. 요런 부드러운 촉감은 없잖아요.
1: 뭔가가 네. 생크림 이렇게 뭉쳐진 것 같기도 하고
0: 촉촉하고 예, 예. 부드럽고
1: 와 이게 또 마요네즈가 이렇게 들어가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예, 선생님
0: 첫째는 마요네즈가 들어갔고 예. 둘째는 중간에 불을 꺼서 예 나중에 여열에 익히니까 부드러워진 거지.
1: 예.
0: 네, 다 담아 놓을까요? 이제 우리가 덮밥에다 할 거니까.
1: 다 이유가 있으셨네. 네.
0: 자, 프라이팬 또 다른 거 하나.
1: 예, 제가 드릴게요.
0: 네. 제가 기름을 이렇게 둘러올게요.
1: 들어간 다음에 어느 정도 한 후에 불을 꺼서 여열로.
0: 예.
1: 그쵸?
0: 예, 중간쯤.
1: 예. 네.
0: 아유, 너무 잘.
1: 네. 다 외웠나요, 선생님? 네. 근데 선생님 확실히 네. 물론 그냥 달걀을 이렇게 하나로 풀어서 하는 것도 좋지만 네. 이렇게 흰자 노른자 나눠서 하니까 더욱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색감도 예쁘고.
0: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급할 때야 이제 어쩔 수 없죠. 그러나
1: 급할 때야.
0: 네, 시간이 있을 때는 네. 조금 이렇게 좀 네. 그래서 조금 익은 다음에 휘저으시면 네. 덩어리가 좀 크게 나오고.
1: 오.
0: 네. 이 정도 좋네요.
1: 네.
0: 이렇게 반 정도 지금 익었어요.
1: 반 정도 그죠? 익었을 때.
0: 네. 그럼 이제 불을 끄고.
1: 네. 네
0: 다시 남은 열에 네, 조금 아주 익힐게요.
1: 예. 불을 끄고 하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탈까 봐서 막 이걸 들었다 놨다 했거든요. 불을 또 조절하겠다고 혼자서.
0: 네.
1: 자, 그럼 이제 스크램블이 완성이 됐습니다.
0: 네. 이제 담는 일만 남았네요.
1: 네. 준비할게요.
0: 네. 애호박 볶은 거 들어오면 예. 이쁠 것 같아요.
1: 아니 덮밥은 많이 먹어봤지만 이 네. 애호박 덮밥은 저는 또 처음이라
0: 네.
1: 맨날 저 이 애호박은 졸여서 먹는다고 해서 매콤하게 간장 양념 해서 고춧가루 해서 먹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덮밥으로 먹으니까 네. 몸에 좋은 애호박 많이 먹을 수 있겠어요.
0: 네. 그리고 특히 새우가루 넣는 게 아주 그 향이나 예. 맛이나 그렇게 좋아요. 노른자를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놔주시고
1: 예, 정말 촉촉하게 됐네요, 선생님. 네.
0: 자, 그래서 흰자, 노른자 또는 파란 애호박. 근데 만들기도 쉽고
1: 예.
0: 우리 이제 워킹맘들이 또 퇴근해서 집에 와가지고 막 서둘러서 또 이제 저녁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1: 예.
0: 그랬을 때 그냥 쉽게 애호박 집에 냉장고에 있는 거 하나 그리고 썰어서
1: 애호박 하나 양파 하나 달걀밖에 없는데 네,
0: 맞아
1: 이렇게 또 분위기 있는
0: 네, 네. 자, 그래서 위에다가 까만 통깨 가운데만 이렇게 뿌려서
1: 세상에
0: 이렇게 내면 되겠습니다.
1: 너무 분위기 있네요.
0: 네.
1: 자 이렇게 각양각색으로 해놓으니 눈으로 먹고 네. 또 맛으로도 먹게 될 것 같은데요.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애호박 달걀 덮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애호박 달걀 덮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애호박, 양파를 두툼하게 채 썰어줍니다. 달걀 흰자를 풀고 달걀 노른자에 물을 넣어 푼 뒤 각각 소금을 넣어주세요. 그런 다음 달걀 흰자와 달걀 노른자에 마요네즈를 넣어 섞어줍니다. 이렇게 달걀에 마요네즈를 넣으면 훨씬 부드럽고 촉촉해져요.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양파, 진간장, 굴소스, 다진 마늘을 넣어 3분 정도 볶아주세요. 애호박을 넣어 볶다가 소금,

0: 새우가루, 참기름을 넣어 볶아줍니다. 다른 팬에 식용유를 두른 뒤 마요네즈 섞은 달걀 흰자와 달걀 노른자를 각각 볶아주세요. 이때 달걀이 다 익기 전에 불을 끄고 여열에 볶아주면 훨씬 부드러워져요. 밥 위에 애호박 볶음, 볶은 달걀 흰자, 달걀 노른자를 얹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검은 깨를 뿌리면 애호박 달걀 덮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아침에 유난히 담백하고 맑은 국을 찾게 되는데요. 이 무슨 국을 끓여야 하나 망설여질 때 이 요리가 정답 같아요. 네. 자, 감자 젓국 재료 한번 볼까요?
2: 네. 감칠맛 하면은 최고인 새우젓이 준비되어 있고요.
1: 맞아요, 맞아요.
2: 오늘, 예, 핵감자.
1: 네.
2: 요즘 나오죠? 핵감자하고 두부하고. 네. 파가 준비되어 있고요.
1: 네, 이렇게 재료가 준비되어 있고. 네. 이 맑은 국은 따로 밑국물을 낼 필요가 없나요?
2: 맞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 네.
2: 여기 새우젓이 맛의 중심을 잡아주기 때문에 이 왜 감자하고 두부가 좀 맛이 밋밋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2: 그걸 탁 잡아주는 거예요. 개운하고 시원하고.
1: 예.
2: 여름에 이보다 더 좋은. 예.
1: 재료가 없죠.
2: 없어요.
1: 자, 개운한 국물과 고소한 감자까지 더 입맛이 당기는데요. 자, 오늘 요리 바로 시작해 볼까요?
2: 네.
1: 자, 그럼 감자부터 한번 손질해 볼까요?
2: 네.
1: 자, 선생님, 요즘은 핵감자가 나올 때인가요?
2: 요즘 하지 감자가 제일 좋다고 그랬고요.
1: 아~
2: 하지를 지나서 바로 나오는 감자도.
1: 예.
2: 아주 좋아요.
1: 아, 바로 나오네요, 감자. 네.
2: 자, 2분의 1 했고.
1: 네.
2: 다시 2분의 1 해서 썰면, 예, 은행잎처럼 이렇게 모양이. 아~ 이렇게 나오죠?
1: 은행잎 썰기.
2: 네, 은행잎 썰기. 아시죠?
1: 예, 예. 맞아요. 엄마가 이 감자국 끓일 때는 항상 이런 크기로 썰어주셨던 것 같아요.
2: 네, 왜냐하면 이렇게 이제 드시기 편하게 숟가락에 딱 올라갈 수 있도록.
1: 맞아요.
2: 근데 이제 얇게 하지 말고 이것도 도돔도돔하게 썰었어요.
1: 부서지면 안 되니까.
2: 맞아요.
1: 지저분해지더라고요, 국이.
2: 그런데 이 새우젓은 우리가 이제 6월에 담은 육젓이.
1: 네.
2: 아주 맛있거든요.
1: 네.
2: 그래서 육젓으로 오늘 하죠.
1: 저 두부도.
2: 네.
1: 제가 썰어 넣어볼게요.
2: 네. 그 골패 모양으로 그냥 드시기 편하게.
1: 예.
2: 이렇게 갸름갸름 썰었습니다.
1: 두부는 이 국이나 찌개에 꼭 들어가야 되는 재료 같아요. 그렇죠?
2: 살짝 올리면.
1: 예. 자, 오늘 대파 흰 부분 쓰고 계신데요.
2: 네.
1: 저는 대파 흰 부분을 좋아해가지고 이런 국이나 찌개 끓일 때 많이 넣는데 그 많이 넣으면 또 생각보다 맛이 좀.
2: 그래서 이제 대파를 넣게 되면.
1: 예.
2: 국물이 시원하고 개운해요.
1: 예.
2: 너무 많이 넣으면 안 되고요.
1: 너무 달아지는 것 같기도 하고.
2: 네. 그래서 오늘
1: 적당량만.
2: 예. 그 흰 쪽에.
1: 네.
2: 그 대파를 제가 사용했어요.
1: 자, 이렇게 재료 손질이 끝났는데요.
2: 네.
1: 자, 그럼 이제 선생님 그럼 뭘 하면 될까요?
2: 네, 이제 같이.
1: 예.
2: 제가 이제 요거를 양념을 이렇게 옆에다 놓고.
1: 예.
2: 우선은 요것을 감자를 볶고요.
1: 아, 자, 그럼 감자를 한번 볶으러 가볼까요?
2: 네, 참기름을 넣고.
1: 네.
2: 그리고 참기름에다가 이제 우선 마늘을 좀 볶으려고 해요.
1: 마늘 좀 볶고.
2: 마늘 다진 거.
1: 네.
2: 그리고 제가 이제 우선 이렇게 볶죠.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뭘 넣으려고 그러냐면.
1: 예.
2: 지금 새우젓을 국물하고 건지를 이렇게 분리했어요.
1: 예, 예.
2: 건지를 먼저 넣고.
1: 마지막에 이제 그 소금 간 맞출 때 국물에 넣지 않나요, 원래는?
2: 네, 그런데 오늘은. 예. 이렇게 새우젓을 살짝 볶으면.
1: 네?
2: 비린내가 나질 않아요.
1: 아.
2: 너무 신기해요.
1: 그 새우젓 특유의 그 이, 쿰쿰한 향이 있잖아요.

0: 아까 건즙 넣어서 볶았잖아요.
1: 네.
0: 이제는 국물을 넣어서.
1: 여기서 국물. 근데 선생님 또 질문이 있는데 이 새우젓은 이 보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관 잘못하면은 그 이상한 냄새도 나고.
0: 맞아요.
1: 어떻게 보관하면 돼요, 선생님?
0: 아, 새우젓은 냉동 보관하시면 좋아요.
1: 냉동 보관.
0: 새우젓은 냉동 보관하도 얼지 않잖아요.
1: 어, 맞아요.
0: 그래서 새우젓 예. 사용하고 남으신 거는 냉동고에 보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냉동 보관하시고. 네.
0: 자, 그래서 이게 네. 이제 제가 이제 끓어오르면 후춧가루를 넣어서 이제 마무리를 할 거예요.
1: 알겠습니다. 한소끔 끓어올 때까지 기다려볼게요. 선생님, 지금 굉장히 또 이 새우젓에 감칠맛 나는 향이 올라오고 있는데 한번 볼까요?
0: 네, 잘 끓었어요.
1: 감자향도 뽀글뽀글하게 나고요, 선생님.
0: 이제 감자가 조금 익어야 되니까 예. 조금 이제 지금 끓어서 감자가 지금 익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네, 지금 이제 감자가 익었어요.
1: 예.
0: 그럼 여기다가 아까 썰어놓은 두부.
1: 두부. 두부는 들어가서 잠깐만 익히면 되니까.
0: 그렇죠. 또 파 썰어놓은 거.
1: 네.
0: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새우젓이 들어갔으니까.
1: 네. 두부를. 네.
0: 맞아요. 후춧가루.
1: 예.
0: 하얀 거 있으면 하얀 거 넣으셔도 좋고.
1: 네.
0: 아예 없으면 뭐 그냥 집에서 쓰는 검은 후춧가루도 괜찮아요.
1: 물론 얼큰한 찌개나 국도 좋지만 이렇게 속이 부대낄 때는 이렇게 깔끔한 맑은 국물이 정말 좋아요.
0: 아, 그리고 새우젓이 소화를 도와주잖아요.
1: 맞아요.
0: 여름에
1: 네.
0: 최고예요.
1: 그러게. 항상 냉동실 보면 새우젓 꼭 있는데 네. 한번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0: 자, 됐네요.
1: 이제 옮겨볼까요?
0: 네.
1: 금세 또 이렇게 건강하고 고급스러운
0: 뚝딱
1: 감자젓국이 또 완성이 됐습니다.
0: 네, 됐네요. 자, 그래서 샤.
1: 근데 보기만 해도 속이 편해지는 기분이에요.
0: 맞아요. 샤. 근데 예? 이거는 이제 젓국이니까
1: 네.
0: 국이 아니라 조금 찌개에 가까운 그런 음식이에요.
1: 그런 것 같아요. 국보다는 조금 더 국물이 좀 덜한.
0: 예. 좋은 맛이에요. 그래서
1: 네.
0: 건더기도 넣으시지만
1: 네.
0: 국물도 이렇게 좋아요. 요 정도면 아주 좋아요.
1: 이 새우젓으로 가늘해서 감칠맛이 대단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감자젓국이 완성됐습니다.
2: 감자젓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먼저 감자를 4등분한 뒤 은행잎 모양으로 썰어주세요. 두부는 먹기 좋은 크기로 썰고 대파는 어슬 썰어줍니다. 달군 냄비에 참기름, 다진 마늘, 새우젓 건더기를 넣어 볶다가 감자를 넣어 볶아주세요. 이렇게 새우젓을 먼저 볶아주면 새우젓 특유의 비린내가 제거돼요. 그런 다음 새우젓 국물, 물을 넣어 끓여줍니다. 국물이 끓으면 두부, 대파, 후춧가루를 넣어 끓여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감자젓국이 완성됩니다. 다음 시간엔 칼칼한 고추장 맛에 오이의 청량함을 더한 오이찌개부터 곤약과 꽈리고추를 특제 간장 양념에 조린 곤약 꽈리고추 조림까지 한국 전통 요리를 세계에 알리는 한식대가 윤숙자의 집밥 레시피 기대 많이 해주세요.
3: 상담 완료곡에 눌러붙음 없는 벌집 패턴, 간편한 탈부착 원터치 핸들, 다양한 사이즈의 프라이팬으로 요리를 간편하게, 보관까지 깔끔하게 원터치 핸들 벌집 프라이팬 4종 증정.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 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딥이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4: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2: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2: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6: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7: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2: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0: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1: 멀어져 있네요.
0: 공간이 그렇죠.
1: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네요.
2: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겠어. 아.
3: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아, 그래.
4: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구랑 노냐, 이제 노냐, 언제까지 보할 거냐.
5: 부모가 좀 자식한테 애착하고 부호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간섭하는 거.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겠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4: 유쾌 상쾌
3: 통쾌 변비엔 메이킨.
5: 와, 길이 꼬불꼬불한 게 정말 스릴 있습니다. 물 색깔 좀 보세요. 옥색 빛이 쫙 도는 게 물 속이 다 보일 정도예요.
6: 노바단, 웰컴, 웰컴. 나 연애만큼.
7: 베스트 쇼미북 고다니네 뭐.
5: 쇼미북. 가끔씩 들려오는 바람 소리가 멋진 귀한 곳 같습니다. 나 항상 여기 오래 살리라. 정말 마음이 정화가 되는 기분입니다.
8: 정말 이렇게 좋을 줄은 몰랐습니다. 근사한 풍경에 눈이 호강하는구나 했는데 입도 즐거운 곳입니다. 사람들은 또 얼마나 따뜻한지요.
9: 난 노 뮤직 도의 오리지널에.
8: 행복했던 그곳 아드리아의 낭만이 가득한 발칸반도로 떠납니다.

유럽 남부의 발칸반도까지 참 먼 길입니다. 터키 이스탄불을 거쳐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자에 도착. 다시 1시간 반 차를 타고 코토로에 왔습니다. 멀리 디나르 알프스 산맥에서 뻗어내린 산줄기가 땅끝까지 이어집니다. 북유럽 피오르드만큼 아름다운 절경의 코토르만. 물에 잠긴 능선과 골짜기는 구불구불 해안을 만들고 산에서 흘러내린 강물이 바다를 만나 너른 호수가 되었습니다.

0: 풍경이 정말 예술인데요. 저는 지금 몬테네그로라는 나라의 코토르라는 해안 도시에 와 있습니다. 몬테네그로란 뜻이 몬테는 산, 네그로는 검은색. 산을 보니까 실제로 정말 검은색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산과 바다의 이런 조화가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1: 이탈리아어로 몬테는 산, 네그로는 검은색을 가리킵니다. 베네치아 공화국이 지배하면서 부르던 이름인데 국명이 되었습니다. 아드리아의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던 베네치아 공화국의 유산이 가득합니다. 몬테네그로에서 처음 만난 분인데 좀 쑥스러워하시네요.
2: I just start talking. Okay. Cut this. Okay. So, welcome to the old town of Kotor. Welcome to the main square. As you can see, the clock tower dates from the 16th century. At this time, we had Venetian influence in our town, Venetian protection. It was used to publicly humiliate bad behavior. So if you cheat, if you lie, you must stand here from morning until the evening to feel the embarrassment for your bad actions. So what can you notice? There is no one standing in front. We don't need to use it anymore.
1: 범죄자는 기둥에 묶여 손가락질을 받거나 돌을 맞았다고 합니다. 중세의 전설 같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코토르. 베네치아 양식의 건축물이 많습니다.
0: 자기자기한 작은 골목들이 있는데 굉장히 예술적인 것 같아요.
1: 골목마다 고양이가 눈에 띄죠. 19세기 초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함대가 들어왔을 때 수병들이 키우던 고양이를 데려왔다고 합니다.
0: 여기 코토르 성 안에 오면 고양이가 굉장히 많아요. 캐치 오브 시티. 그러니까 고양이가 상징적인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산이 높아 고양이들이 다른 곳으로 갈 수 없었다죠. 농사지을 땅도 변변히 없던 곳이지만 요즘은 교통이 좋아져서 다른 곳에서 재배한 과일과 채소가 많이 들어옵니다.
0: 야숨이 이리 유즈나 거래.
3: 유즈나 거래, 드라고미.
0: 드라고미.
3: 바나나. 오, 역시. 아나나스. 스탈로이 도마치.
0: 딸기는 정말 맛있어 보이네.
1: 하나 맛보라고 주셨어요.
0: 구발라. 달걀 색깔이 너무 진한 게 정말 먹음직스럽습니다. 생각만큼은 달지 않은데요. 그래도 되게 신선하고 맛있어요.
1: 맛있는 게 많습니다. 수제 과일청, 올리브 절임, 훈제한 프로슈토도 있어요.
3: 너 맞춰. 너 맞춰요.
4: 이마 스웨. 슈퍼. 이마 푸노 쿠쿠레, 이마 무세야, 이마. 나 프리메로보 고르라모. како се зове ово
3: джуро, знаш?
1: 점심 드시면서 약주 한잔 하셨대요. 왠지 친근합니다.
4: 나로시에 도바르 고스토뉴브리오.
1: 온통 푸르고 싱그럽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을 지키기 위해 2000년 전부터 요새를 쌓았습니다. 비잔틴 제국과 베네치아 공화국, 합스부르크 왕조까지 이 땅을 탐내던 이들이 많았죠. 산 정상까지 무려 79미, 붙임 많은 역사만큼 굴곡진 길입니다.
0: 코토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요새를 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가파르지 않아서 정말 걸을만 합니다.
1: 하늘과 땅을 이어준다 해서 코토르의 사다리라고 불립니다.
5: Hello.
6: Hello.
5: Hello. Where are you from?
6: Poland.
5: Poland. Wow. You guys are friend, what?
6: Yes, school friend.
5: Oh, school friend.
6: Yes.
7: może pan coś powie.
8: Very nice view.
5: Yeah.
6: It's okay.
5: Thank you. Hi. How far from here to top?
9: About 30 minutes. And then they have a hole. You can jump over back to the, you know, city.
5: Wow.
9: All right. Have a good
5: Thank
9: day.
5: You. Don't feel like going
1: home, but on my couch. 계단을 쌓아 만든 빠른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이 옛길을 따라 요새에 오르는데요.
10: I'm from Korea.
11: Korea?
10: Yeah. England.
5: Ah, England.
10: Yeah.
11: Yes.
1: 마지막 관문이 있습니다.
12: Do you want help?
13: You?
12: Yeah. Can I help?
13: Right. Look at this two-pounder farm.
1: 원래 사다리가 있었다는데 누군가 치워버린 것 같습니다.
12: Wow, thank you.
1: 무거운 카메라와 장비를 들고 진짜 고생스럽게 올라왔어요.
0: Thank you so much.
12: You're
0: gonna say thank you in Korean?
5: 고맙습니다.
12: 고맙습니다.
5: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5: 감사합니다.
12: 감사합니다.
0: 와, 제가 유럽에 살아보기도 하고 많이 다녀봤지만 이렇게 산과 바다와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조화로운 곳은 정말 처음인 것 같아요. 영국의 낭만 시인 바이런은 이 코트로를 보고 땅과 물의 가장 아름다운 만남이라고 극찬했는데요. 역시 올라와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1: 아드리아에는 고대부터 중요한 무역로였습니다. 깎아지른 절벽 끝에 요새를 쌓고 이곳을 지키고자 했던 사람들. 늘 위태롭고 절박했던 벼랑 끝의 삶이었을 겁니다. 다시 산을 내려가는 길.
0: 높은 산 중에 염소가 있네요. 더불어 이틀로. 아, 또 길을 딱 가로막고 지나가겠습니다.
5: 비켜주세요.
0: 비켜주세요. 여기 산 중턱에 웬 돌로 지은 작은 집이 있는데요. 이런 곳에서 사시는 분이 있네요.
1: 대문도 활짝 열어놓으셨길래 조심스레 들어가 봤습니다.
0: 도브로 유트로. 뭐예 예메코?
14: 하이
0: 도브로 유트로.
14: 도바르단, 웰컴. 사도냐, 웰컴, 웰컴. 나 연애 만칸.
1: 마침 점심을 잡수고 계셨어요.
0: 도브르단.

0: i sa na umrlog su ovo izašli. Teško je ovdje, no, bez auta. A imamo ih dosta. Koliko ima rok? 56 koza. Imamo ih. Od toga živimo. Sjetite vi.
1: Kotoro Yosei 아랫마을인 슈필라리. 다 떠나고 이 집만 남았습니다. 반갑다고 술 한 잔 주셨는데요. 포도주로 담근 브랜디라고 해서 향긋한 술인가 했는데 정말 독합니다. 50도 가까운 술이에요.
2: 오케이. Just a moment. Really, some moment. To ne služimo gostima.
3: 파이처럼 생겼는데 치즈 들어가 있는 것 같고.
4: 굉장히 짜거나 달거나 그런 맛은 없고 담백합니다. 치즈 맛이 강하고.
1: 산에 오르는 이들에게 간단한 음식을 파는 휴게소 같은 곳입니다. 훈제햄 프로슈토와 치즈 모두 직접 만드셨대요.
2: 페티츠 시라, 페티츠 레바, 페티츠 프로슈토. 이토 나이보디 샤스타.
3: 정말 전통 음식 여기서 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손수 만드신 건데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빵은 되게 촉촉하고 부드럽고요. 치즈는 담백하고 프로슈토는 소금에 절여서 그런지 약간 짠맛이 이 세 가지 맛이 어우러져서 정말 오묘하고 절묘한 맛이 납니다.
1: 제가 잘 먹는다고 좋아하셨어요. 술값 안 받을 테니 걱정 말라십니다.
3: 술 계속 주시는데요. 오늘 여기서 못 내려가겠는데. 마시고 여기서 자고 가세요.
2: 예? Sleep. Welcome.
5: 다리에
2: 우레도
5: 더
2: popiete
5: tokom radnog vremena. Nije problem.
2: Mene ne smeta, ne znamo za ostale. Ne bi trebalo ni ostalima ne smeta. No music, to je originale.
3: Zdravije.
2: Zdravije, welcome.
1: 멀리서 친구가 왔으니 기뻐서 한 잔. 그러다가 또 언젠가는 외로워서 한 잔. 인생이 쓴 만큼 술이 달다고 했던가요? 잊고 있던 가슴 속 낭만이 저 푸른 물결처럼 넘실됩니다. 해안길을 걷다 아름다운 풍경에 걸음을 멈춘 곳. 작은 어촌 마을 페라스트입니다.
3: 푸른 바다의 전설을 간직하고 있는 이곳 페라스트에는 두 개의 작은 섬이 있는데요. 왼쪽으로 보시는 저 섬이 세인트 조지 섬. 오른쪽에 보이는 저 섬이 성모 섬이라고 합니다. 세인트 조지 섬은 성직자들이 수도원으로 쓰는 곳이라 일반인들이 출입이 불가능하지만 성모 섬은 배를 타고 건너갈 수 있다고 합니다.
1: 선착장에서 보트를 타고 바위 위 성모 섬을 찾아갑니다.
6: So the boats are actually the construction of the island. After four generations and more than 225 years, there was enough material. They made island and they made church.
1: 오른쪽 섬은 프랑스 점령 당시 한 군인이 페라스트 여인과 사랑에 빠졌지만 폭격으로 모든 걸 잃고 수도사가 되었다는 곳입니다. 건너편 섬은 15세기 어부들이 암초에서 성모상이 그려진 성화를 발견 후 그 자리에 바위를 실어 나르고 낡은 고깃배를 침몰시켜 만든 인공섬입니다. 후손들이 교회까지 세웠죠. 200년이 걸린

0: 역사였습니다. 바다의 시간은 늘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거친 파도와 싸우는 이들에게 이 그림은 평안을 주고 위로가 되었죠.
1: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물속에서 훼손되지 않고 저렇게 보관되었다는 게 정말 기적 같은 일인 것 같은데요.
0: 많은 이들이 간절한 소망을 품고 기적의 섬을 찾아옵니다. 고통의 시간을 지날 때 견딜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다림과 쉼없는 기도, 어쩌면 남은 일을 살게 하는 힘이었을지도 모릅니다.
2: 제가 불렀던 그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 그 프로방스의 바다라는 그런 노래 있습니다. Di Provenza il mare solchi dal corti cancello chi dal corti cancello Di Provenza il mare solchi

0: 태양이 빛나는 코토르만을 떠나 더 눈부신 바다 부두바로 갑니다. 그리스 신화 속 영웅이 세웠다는 전설의 도시입니다. 사철 온화하고 풍요로워 2500년 전부터 사람이 살던 곳이죠. 찬란하게 빛나는 아디리아의 보석, 부두바에 왔습니다.
1: 저는 지금 아디리아 해안가에 있는 라파엘로 비치에 나와 있습니다. 와, 근데 벌써 4월달인데 날씨가 굉장히 더워요. 햇빛도 뜨겁고요.
0: 기온은 높지 않지만 햇살이 강합니다.
2: 많이 잡으셨어요? 와우,
1: 큰 고기 잡으셨다는데요?
0: 마침 조업을 마치고 돌아오는 분들을 만났습니다. 랍스터처럼 생긴 닭새우도 있고 껍질을 벗겨낸 상어도 보입니다.
3: 이거 한 대에 달아서 다시
1: 한 20kg 되는데요?
3: 노바르단. 드라고미. 야, 삼, older, nicer na broad.
0: 이곳 토박이 일리아 씨입니다.
3: 이도 레스토랑 프라우.
4: 트리바르.
3: 이데모 레스토랑 이사치 다부데 데저트. 이자나스 이자바스. 딱.
0: 최대 2m까지 자라는 제빵어는 살집이 단단하고 고소하답니다. 상어 껍질로 공예품과 사포를 만드는데요. 잡는 즉시 벗겨야 상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오늘의 생선입니다.

0: 나 손 아이 손 아이 손 아이 손
1: 손님들이 선도를 보고 메뉴를 고릅니다. 제일 인기 있는 오종은 역시 랍스터. 푸른 바다를 옮겨놓은 것 같습니다.
2: 오늘 고기 잡으시냐고 고생 많으셨어요.
3: 미스모 posebno smo počašćeni što ste naši gosti danas. Koreanski Dosan, Dosan motor. U našem brodu je Dosan motor od 280 konjskih snaga. Tako, i smo prezadovoljni. To je super, super motor. Eto, tako. Tako da...
2: 많은 배 모터를 써보셨는데 저희 한국산 모터가 가장 좋으시다고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코리아?
3: 소페.
2: 코리아 넘버?
3: 아, 소페.
1: 이곳은 어부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유명합니다.
3: Grandfather. 아. My grandfather. Fisherman too. Was fisherman too.
1: 할아버지는 부두바의 유명한 어부였습니다. 자식들도 다 배를 탔죠. 이젠 아이들까지 4대째 가업을 잇고 있습니다.
3: 포체모 나 스파게티.
1: 제일 크고 싱싱한 걸로 골라 주셨어요.
3: 네네. 네네. 이데 도 쿠키네. 도 쿠키네 이데테 위.
2: 이거 부엌에 이거. 와, 이걸로 이제 물을 해주신다.
1: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이라고 그냥 요리를 해주시겠답니다. 그것도 비싼 바닷가재로 말이죠.
2: 이거 맛있게 요리 좀 해주세요.
1: 바닷가재를 뜨거운 물에 데치는 동안 시금치로 반죽한 면을 삶습니다.

0: 바닷가재 살을 발라내서 먹기 좋게 썬 다음 올리브 위에 볶아주고 토마토 페이스트를 듬뿍 넣은 후 마지막으로 면을 넣습니다. 진짜 맛있겠죠? 가족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 오늘의 메인 요리 랍스터 스파게티입니다.
1: 직접 잡아오신 랍스터를 가지고 이렇게 맛있는 랍스터 요리를 해주셨는데요. 와, 너무 감사해요.
2: 후발라
3: 후발라
4: 후발라
3: 후발라
4: 후발라
3: 후발라
4: 후발라.
1: 신선한 이 랍스터의 살.
0: 이탈리아 음식을 많이 먹고 요리도 직접 해봤지만 이건 맛과 향이 더 특별합니다.
1: 정말 이 야들야들한 게, 와, 정말 입에서 살살 녹는 게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2: 으크스나.
1: 와.
0: 선한 성품이 얼굴에도 묻어나죠? 부지런한 어부가 직접 잡은 생선으로 정직하게 만든 음식입니다.
1: 와, 정말 환상적인 맛인데요? 와.
3: 드발라.
1: 드발라네.
4: 드발라.
1: 매일매일 바다에 나와서 어업을 하시는데 안전한 조업과 그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짧게 노래 한번 해보겠습니다.

0: Sign of Rendez.
1: 마음을 전하는데 노래만 한 게 없습니다.
2: 건배라고 합니다. 건배.
3: 건배.
2: 건배.
3: 건배.
2: 건배.
3: 건배.
1: 뜨거운 환대에 감사하며 사랑을 담아 건배. I never knew love could be the silence in the heart. A moment when 어느덧 소란스러운 때를 지나 고요하고 잠잠합니다. And all I've been looking for is right here in my heart. 바다는 한 줌 남은 햇살을 안고 부지런히 파도를 데려갑니다. 그리하여 뜨거운 안녕. 오늘 하루 수고한 모든 이들에게 감사한 시간입니다. 다음 날 아침, 다시 코토르를 출발해 산을 넘습니다. 140년 전 놓인 산악도로인데 한 토목 기술자가 사랑했던 몬테네그로의 공주 밀레나의 이름 첫 글자를 따서 M자형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믿거나 말거나 말이죠. 좁은 커브길이라 현지인들도 운전을 겁내는데요. 이렇게 마주 오는 차를 만나면 난감합니다.
4: 그 한국말로 좀 오금이 저린다고 할까요? 예. 와, 정말 이런 도로를 진짜 달린다는 게 진짜 아찔하고 무섭네요. 와.
5: Ovaj put izgradio kralj Nikola. Ovo je prvi kolski put, tako se zvao. Počela gradnja 1878. Trajala je do 1884. 6 godina je trajala izgradnja. Dugačak je 30, oko 30 kilometara.
1: 몬테네그로는 남한 7분의 1 크기의 작은 나라입니다. 대부분 높고 험준한 산악지대죠. 가파른 골짜기, 위태로운 삶이었지만 또 쉽게 넘보기 힘든 금단의 땅이기도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이 물러나고 베네치아 공화국의 지배가 약화될 무렵 민족을 통합하고 국가의 기틀을 다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6: 보브첸 산의 정상인데요. 그 몬테네그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네그슈 왕의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1: 왜 왕의 무덤이 산꼭대기에 있는 걸까 궁금했는데 국왕이자 정교회의 주교였던 네고시의 유언을 따라 로브첸 산에 교회를 세우고 유해가 안치되었습니다.
6: 누구다?
7: 누구다? Ja mogu da onaj par informacija. Izvolite, znači idete centralna prostorija, hodnik lijevo 4,5 metra do grobnice i vidi krovac.
6: Da.
7: Hvala. Izvolite.
6: Hvala.
7: Hvala.
1: Hvala. 일체 국가였던 몬테네그로. 네고시는 이슬람 세력에 맞선 영적인 지도자였고 민족 통합과 외교에 힘쓴 군주였습니다. 네고시 왕의 영묘입니다.
8: 이곳이 바로 200년 전에 네고시 왕의 무덤인데요. 네고시 왕은 몬테네그로의 역사상 가장 강력한 군주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37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1: 몬테네그로 최초로 법률을 제정했던 왕. 오스만 제국과 싸워 영토를 수호하고 세제 개혁으로 상업의 기틀을 닦았으며 학교 설립과 출판에 힘썼습니다.

0: 360도 파노라마가 쫙 펼쳐지는데요. 이곳이 바로 그분호라는 공간인데요. 수세기 전에 그 마을 추장들과 장로들이 함께 논의도 하고 회의도 하는 그런 공간이었고 전쟁 중에는 작전도 짜고 하는 그런 공간이었다고 합니다.
1: Hello. Hello.
2: My name is Hijeon-ko.
1: My name is Roni.
2: I'm from Korea.
1: I'm Noah.
2: Where are you from?
1: From Israel.
2: Israel.
1: It's a little bit dangerous to come to Israel, but when it's the war will end, as we recommend to that you will come to Israel. It's very beautiful here, there in Israel.
2: Hey, nice to meet you.
1: Nice to meet you. Thank you.
2: Have a good time.
1: Thank you.
3: Thank you.
4: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이 없던 시기가 있었던가요? 끊임없이 다투고 싸우면서 애써 지키려 했던 이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0: 평온한 숲속 마을이네요. 이곳은 네굿이라는 작은 마을인데요. 몬테네그로에서 가장 존경하는 그런 왕인 네굿이 왕이 태어났던 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게 프로슈트라는 우리나라 말로 수제햄.
4: 시인이기도 했던 네굿이 왕. 아름다운 고향 마을에서 문학적 감수성을 키웠습니다.
0: 진드라고.
5: 드라고.
0: 드라고.
5: 까꿀.
0: 까꿀 스테.
5: 더불어.
0: 더불어.
5: 이마모 콘베시라라 코마라 프로슈트에 프레미니즈 데구스티라니에 이사이에오.
4: 몬테네그로의 특산품 네굿이 프로슈토. 염장한 생햄인데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0: 와, 역시 여기 네굿이 전통 방식은 이렇게 나무를 떼서 훈제를 한대요. 그래서 근데 실내가 정말 연기를 가득 찼는데 눈도 맺고 코도 맺고.
4: 돼지 뒷다리를 건조하고 훈연하는 과정입니다.
0: 와, 굉장히 무거운데요? 와,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네. 이 브로스트를 얇게 잘라가지고 시원한 맥주 한 잔. 너무 생각나네요. 무슨 나무예요, 이게?
6: 무쿠바.
5: 무쿠바.
0: 무쿠바.
6: 무쿠바, 무쿠바.
4: 풍미를 높이고 오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6: 스탄 녹색으로 수시.
7: 코코 트라바도 보다시다미.
4: 낮에는 불을 피우고 밤에는 선선한 바람에 말립니다. 비가 오면 그을음이 생기기 때문에 날씨도 신경 써야죠. 연기가 얼마나 매운지 저는 잠시도 못 있겠더라고요.
0: 저도 훈제되겠는데요.
5: Biscusto treba. We trust. Ove namine non zavevo ma trust ja che lude da radio.
0: 아, 저도 지금 막 눈물이 나는데 연기 때문에. 피디님, 피디님은 왜 우세요?
4: 안경에 김설인 거 보세요.
0: 역시 맛있는 음식은 이렇게 쉽게 얻어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와.
4: 처음 소금에 절일 때도 뒤집어서 물을 빼고 다시 납작하게 눌러주고 정말 손이 많이 갑니다. 마지막으로 6개월 이상 건조시켜야 하죠.
0: 도바르단.
7: 도바르단.
0: 도바르단.
7: 다다 카치모 프로슈테 우스레니.
8: That's all, folks.
9: A to mi ne jedemo malo. To dosta svaki dan, pa nešto drugo. Više volimo fiš, malu ribu, ću s dobu.
4: 5층짜리 건조대를 운동하듯 왔다 갔다. 돼지 뒷다리 무게도 만만치 않은데 보통 힘든 작업이 아닙니다.

0: I'm basketball player, football, and this guy is boxing guy.
1: 복싱.
2: 저도 우리 동네에서 알아주는 돌주먹인데 까불면 안 되겠더라고요.
3: 루고 메스토 우 Republika Jugoslavia osvojeno srebro.
2: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유고 연방을 거쳐 2006년 비로소 독립한 몬테네그로. 실업률이 높고 어려움도 많지만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네구슈 프로슈토는 유럽 전역에 수출되고 있는데요.
4: 야, 이거는 기술로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 힘이 되게 좋아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2: 훈연과 건조를 통해 수분이 완전히 빠져서 발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얇게 썰어 먹어야 제맛을 느낄 수 있죠.
4: 어우, 고맙습니다. 아까부터 먹고 싶었는데요. 와, 이 영롱한 색깔. 너무 아름다운 색깔인데요. 우쿠스나!
5: 우쿠스나!
4: 우쿠스나! 너무 맛있어요. 와, 간이 좀 세긴 하지만 정말 치즈를 먹는 듯한 버터의 느낌? 너무 고소하고.
5: 그... 아, 딱고. 그러니까 nema restorana, nema slavlja, nema proslave bez ovog proizvoda.
4: 많이 드셨나 봐요.
5: 프로테인. 치스티 프로테인.
4: 조심해서 일하세요.
2: 너그럽고 따뜻한 분들입니다. 음식도 사람도 깊은 맛이 나는 곳. 네구시를 떠나 몬테네그로 북동쪽으로 갑니다. 어쩜 저리 파랄까요? 물소리도 이렇게나 청명합니다. 그저 걷기만 해도 좋은 길. 제가 천국에 왔나 봅니다.
4: 마음이 정화가 되는 기분입니다.
2: 천국의 문을 열고 들어온 곳은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4: 사실 제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는 몬테네그로의 전통 악기인 구슬레를 만드시는 장인이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도부단! 모예 예메코
6: 이반. Welcome to Montenegro. This is my father.
7: Your father.
8: Yeah. Dobar dan.
4: Dobar dan.
8: Dobro došli.
4: Moje jemeko.
8: Moje džoko. Pa dobro je. Kako ste vi putovali?
4: Pa dobro. Dobro.
8: Znaš, tu su mašine.
2: Kusule 작업실부터 보여주셨어요.
8: Evo kako izgleda to, kako sam radio.
4: Je, kamza. Kamza. 농사 지시는 것 같다. 감자 여기다 쌓아놓고선
8: 플리다 yeah. Radionica svaštara od svega se pomalo radi da bi se opstalo na selu i živjelo.
4: 와.
8: 와, 좀 primjera koji se radi. Znaš, to je grubo koje je rađeno ručno.
2: 구슬레는 발칸 지방의 전통 악기입니다. 단풍나무로 몸통을 만드는데요.
8: 아, posle do mjesec i pol dana ostavi se na duborezu. Zavisi šta se radi na gusla.
4: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2: 이 외진 산골에서 35년째 구슬레를 만들고 있는 분입니다.
4: 아저씨가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드신 완성품의 구슬레가 있는데요. 와...
2: 발칸반도의 여러 나라가 구슬레를 연주하는데 몬테네그로는 악기 머리를 정교하게 조

0: 우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1: 나한테 Orao na guslama koje ja radim, on je crnogorski simbol slobode.
0: Malčung으로 만든 활을 이용해 소리를 내는데 영웅의 서사시를 노래할 때 반주용으로 쓰입니다.

0: Evo, ako hoćete da probate, izvolite.
1: 저도 소싯적 기타 좀 쳐봤거든요.

0: 음이 안 맞아서 모르겠어요.
1: 죄송합니다. 알고 보니 조코 씨는 몬테네그로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었어요. 뭔가 했더니
2: 꿀이
0: 보이는데?
1: 요즘은 구슬레를 찾는 사람이 별로 없어 소일거리로 양봉도 하고 계시답니다. 한때 도시에서도 살아봤지만 행복하지 않아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셨대요.
2: Izvolite sad zajedno da ručamo ne jedan seotski ručak u Crnoj Gori u Potariju.
0: Hvala vam.
2: Hvala.
1: 자녀들은 가끔 보러 올 뿐 노부부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 그 멀리서 어떻게 왔냐고 내내 신기해하셨습니다. 반가운 마음을 담아 푸짐하게 차려주셨어요.
0: 이렇게 또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2: Bilo mi je čast i zadovoljstvo što ste došli, što ste nas posjetili i što ste dozvolili da možemo da vas ugostimo.
0: Hvala. Hvala vam. 이게 바로 아저씨가 직접 양봉하셔서 생산을 낸 아주 천연 꿀인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1: 사과꽃 꿀입니다. 과수원도 하고 계시거든요.
0: 우쿠스마. 와, 그 향이 진짜 너무 강해서 진짜 잼처럼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1: 고기도 맛있지만 직접 키우셨다는 감자 맛도 일품이었습니다.
0: 우쿠스나.
3: 우쿠스나. 너무 맛있어요.
0: 건배.
2: 건배.
0: 즈베리.
2: 즈베리.
1: 발칸의 술. 라키아가 빠질 수 없죠. 덕분에 가슴까지 뜨거워집니다.
4: Then I wish you both the best.
1: 어딜 가든 따뜻한 환대가 넘치고 머물다 가고 싶은 이곳 몬테네그로가 이렇게 좋을 줄이야. 뜻밖의 선물이었습니다.
0: 너무 높아가지고 아찔한데요. 알바니아 정말 사랑스러운 나라입니다. 어, 이거 선물로 하나 주시는데요.
5: 상담할료시 유니안 에어 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 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 침대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딥이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1: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11: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5: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산더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6: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7: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6: DB라면 됩니다.
8: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6: 됩니다.
9: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6: 됩니다.
10: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6: 되고요.
11: 지병이 있어도?
6: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8: 수술비도 된다고요?
6: 됩니다.
12: 암 치료비도?
6: 됩니다.
11: 진단비도요?
6: 되고요.
11: 병원 통원비도?
6: 네, 됩니다.
13: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1: 입원 첫날부터?
6: 됩니다.
13: 1인실에 입원해도?
6: 됩니다.
14: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6: 되고 말고요.
8: 감기로 입원해도요?
6: 돼요.
10: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6: 되죠.
9: 디스크로 수술해도?
6: 물론 됩니다.
13: 이게 모두 된다고요?
6: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5: 산더발류 씨,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6: 상담 완료국에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7: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8: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7: 아, 깎아야 잘 살지.
19: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20: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1: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19: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0: QMS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2: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3: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 이어서 EBS 뉴스 시비가 방송됩니다.

0: 시설 완전 작업 완료.
1: 올라왔다. 볼록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2: 저기에서 먹자.
3: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4: 철원평야는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요. 옛날서부터.

0: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뉴스 12를 시작합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부실관리 파장이 결국 교육감 선거로 옮겨붙었습니다. 투표와 개표 과정에 허점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특히 수도권 교육감 낙선자들을 중심으로 선거 무효 소청이 잇따르고 있는데요. 금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1: 이번 서울교육감 선거에서 득표율 23.54%, 2위로 낙선한 조전혁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소청서입니다. 참정권의 가치를 회복하고 뒤바뀐 헌정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선거 전면 무효를 선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부실한 선거관리 행태가 드러났고 특정 후보의 입후보 결격 사유를 선관위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서울교육감뿐 아니라 인천교육감 선거에서도 재검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지난 8일 약 11,000표, 0.76%포인트 차이로 낙선한 이대영 후보가 무효표를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선거 소청을 제기한 겁니다. 이번 인천교육감 선거에서 무효로 확인된 표는 5만 5천표로 1, 2위 득표차보다 5배 가까이 많습니다. 이 후보는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인천에서도 발생했다며 선거 과정이 투명하고 검증 가능해야 시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투표소 두 곳에서 교육감 후보의 득표수를 잘못 입력한 사태가 발생한 경기도 역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선관위가 당장 모든 선거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증거 보존 신청 등 법적 수단 활용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2: 규모가 너무 크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럼 재투표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걸어놓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되겠죠. 진짜 부실의 규모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크다 그러면 재투표 다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7일까지 선거 소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선관위는 소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선거 무효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EBS 뉴스 금창호입니다.
0: 네, 최근 교권 침해에 시달리는 교사들의 문제를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이른바 교권 보호국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화제를 모으고 있죠. 그런데 이 드라마 속의 가상 기관이 실제 교육계와 정치권의 정책 논의 테이블에 올랐습니다. 여당의 싱크탱크와 경기 교육감 당선인이 교권 보호국 신설을 공식 제안하면서 실제

0: 의 파급력이 현실 정치권과 교육계로까지 확산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산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이경아 박사는 최근 정책 브리핑을 통해 교육활동 보호국 신설을 전격 제안했습니다. 드라마처럼 보복이나 응징 위주의 기관이 아니라 교육활동 보호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악성 민원 대응과 법적 지원을 총괄하는 정식 행정기관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신설 조직 안에는 정책과와 민원 대응과, 법률 지원과 등을 두고 시도교육청에는 현장 지원팀을 배치해 현장 대응력을 높이자는 구상입니다.
1: 상위 기관, 더 많은 정무적 판단도 가능하고 이런 게 가능한 기관이 전체적으로 조망하면서 체계를 가져야겠다. 큰 골격의 아이디어는 그런 거죠.
0: 여기에 전국에서 학생 수가 가장 많은 경기도 교육감 당선인도 논의에 가세했습니다. 안민석 경기교육감 당선인은 정책 제안 직후 자신의 SNS를 통해 경기도교육청에 교권보호국을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 공개 토론을 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2: 제가 참교육이라는 넷플릭스를 보고 있어요. 지금 중간까지 봤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학부모나 시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교육은 훨씬 더 지금 망가져 있다.
0: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현재 교권 문제는 교육 공동체 내부의 신뢰와 위계가 무너진 것이 본질인데 기관 하나를 새로 만든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3: 교육 활동과 관련해서 학부모의 무리한 악성 민원을 좀 이렇게 필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랑 하나는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교육 활동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 수 있는 대안 같은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0: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드라마가 실제 교육 현장의 제도 변혁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대중의 시선이 교육 당국의 움직임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4: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치르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이른바 N수생의 수시 지원 기회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내신 제도의 개편으로 대학들이 졸업생 성적을 그대로 반영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인데요. 학원가는 벌써부터 우려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진태희 기자입니다.
5: 2028학년도 대입은 고등학교 내신 5등급제가 처음으로 적용되는 입시입니다. 제도가 바뀌면서 서울 주요 10개 대학은 일부 수시 전형에서 졸업생, 이른바 N수생의 지원을 아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9등급제를 적용받은 졸업생과 새로운 5등급제를 적용받는 재학생의 내신을 동일한 기준으로 비교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로 인해 서울 주요 10개 대학 수시 모집에서 N수생 지원이 제한되는 인원은 4,800여 명에 이릅니다. 전체 수시 모집 인원의 24.2%로 2027학년도보다 2.5배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전형별로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전체의 83.3%를 차지합니다. 대학별로는 서울대가 가장 많았고 고려대, 경희대, 연세대 순으로 N수생 지원 제한이 확대됐습니다. 특히 고려대와 서강대는 정시 전형에서도 각각 정시 모집 인원의 30.2%, 14.4%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학원과 일각에선 지원 가능한 전형에 N수생들이 몰리면서 수시 경쟁률이 요동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하지만 입시 전문가들은 실제 영향이 제한적일 걸로 분석합니다. 교과 전형은 원래 내신이 최상위권인 학생 위주로 지원해 원래 지원자층이 얇은 데다 상당수 대학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까지 걸어두고 있어 지원 자격의 변화만으로 경쟁률이 급등하진 않을 거란 관측입니다.
6: 교과 전형이 재수생들 비율이 한 3% 미만? 그 정도밖에 안 된 학교들이 많았어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많이 적용을 해서 여러 변수들이 있는 전형이기 때문에 경쟁률이 올해 갑자기 폭발하지는 않는다.
5: 전문가들은 제도 변화에 따른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보다 대학별 전형 요소를 냉정하게 따져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EBS 뉴스 진태입니다.
4: 최규진 교육부 장관은 오늘 오후 세종 코트야드 바이 메리어트 호텔에서 16개 시도교육감 당선인, 국가교육위원장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일 실시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교육감들과 최 장관이 처음으로 대면하는 자리입니다. 최 장관은 당선인들을 축하하는 한편

시도교육청, 국가교육위원회 간 소통과 협력을 당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참석자들과 교원 교육 활동 및 보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등 교육 현안에 대한 인식을 공유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6월 15일 EBS 뉴스 12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1: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2: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3: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4: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5: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2: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원입니다. 결제원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원도 2만원도 아닌 월 15,000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원입니다. 결제원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원입니다. 결제원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0: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강력하고 시원한 바람, 그러면서 조용하게. 3단계 바람 세기 조절, 좌우 회전 기능, LED 디스플레이, 터치, 간편한 리모컨까지, 12시간 타이머, 은은한 무드 등 집안 어디서든 쾌적하고 날개 없이 안전하게. 가입안입니다. 결제안입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날개 없는 선풍기를 무료로 드립니다.
0: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디라이프.
2: 도시와 야생이 공존하는 나라 베트남. 야생의 포식자 뱀으로부터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맹독을 품고 있어 더욱 위험한 존재인 코브라. 뱀들을 사냥하고 양식을 하는 위험천만한 동거중인 사람들. 달아나르는 뱀과 잡으려는 인간의 쫓고 쫓기는 대결. 매일 극한의 사투가 벌어집니다. 사람들의 안전과 생계를 위해 뱀을 사냥하는 사람들, 야생의 포식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뱀마을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9,900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 베트남. 베트남의 북부에 위치한 하노이는 무려 1,000년 동안 수도 역할을 해온 곳인데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이자 정치, 사회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는 도시인 만큼 직업들도 다양한데요. 매일 목숨을 걸고 일을 하고 있다는 뱀 사냥꾼들. 이들을 따라 나섰습니다. 하노이 시내에서 북동쪽으로 약 7km 떨어진 롱비엔의 르막. 뱀마을로도 불리는 곳입니다. 뱀잡이는 물론 뱀을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들이 많은 마을인데요. 뱀 사냥꾼들에게는 최고의 사냥터이기도 합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지체 없이 수색에 나서는 사냥꾼들. 뱀은 먹이가 있고 어두운 논과 밭에 땅굴로 숨어든다는데요. 갑자기 한 곳으로 모이는 사냥꾼들, 뭔가 발견한 모양입니다. 뱀 사냥에 있어 중요한 단서가 되는 허물을 발견했습니다. 허물만으로도 뱀의 크기와 나이까지 뱀에 대한 정보를 알아낼 수 있다는데요. 뱀 두 마리는 5년에서 7년 정도 된 암수로 추정. 허물이 있다는 것은 인근에 서식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잘하면 한 번에 두 마리를 잡을 수 있는 기회. 주변 수색에 나섭니다.

0: Đừng đấy, đấy đấy, đang thử. Ui ui, đây đây. Nhìn thấy
1: rắn. Xác lột, xác lột ở trong này.
0: Túi bóng.
2: 의심스러운 구멍을 발견. 조심스럽게 내부를 살펴보는데요. 언제 뱀이 공격할지도 모르는 상황. 모두 숨죽여 지켜봅니다.
0: Bây giờ nhai săn điểm ấy đi. Điểm văng đi.
2: 아무래도 뱀을 놓친 모양인데요. 바로 그때 놓친 줄만 알았던 뱀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서둘러 추적하는 사냥꾼들. 순식간에 나타났다 사라진 뱀을 찾아 수로 근처를 샅샅이 살핍니다. 이대로 놓칠 수는 없는 노릇. 뱀을 찾아 수로를 뒤집니다. 온도가 높아지면 더위를 피해 물가로 나오는 뱀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물릴지도 모를 위험도 무릅쓰고 물속을 천천히 더듬으며 뱀을 찾아 나섭니다. 결국 이번 뱀 사냥은 실패. 아쉬운 마음을 뒤로하고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또다시 시작된 수색. 먼저 뱀의 흔적부터 찾는데요. 뱀은 스스로 구멍을 만들지 못해 주로 쥐구멍에 숨어듭니다. 또다시 구멍을 발견하고 조심스레 주변을 파내는데요. 구멍 안에서 뭔가를 발견한 사냥꾼.
0: 이건 뭐예요?
3: 자, 여기는
0: 뭐 아니고 Bắt có rắn nó bò đang tìm. Để im để nhảy tìm.
2: 뱀이 이동할 때 생길 수 있는 흔적을 찾아낸 상황. 조심스럽게 구멍 안을 살펴보는데요. 바로 그때 사나운 모습을 드러낸 뱀. 잡으려는 자와 도망치려는 뱀과의 사투가 시작됩니다. 사납게 사람들을 공격하는 뱀. 몸부림치는 뱀의 꼬리를 더욱 단단히 부여잡습니다. 그 사이 다른 사냥꾼은 재빠르게 뱀의 머리를 제압. 힘겨루기 끝에 뱀 잡기에 성공합니다. 물뱀과에 속하는 독이 없는 뱀입니다.
0: Con này là hổ ngựa, nó hay ở rừng, chắc là theo lũ nó dạt về đồng bằng mình, lũ mưa bão.
2: 아무래도 독이 없기 때문에 다루기는 조금 수월하지만 조심해야 하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0: Sải tay người. Con này cắn thì không chết người. Con này nó cắn chỉ đau chảy máu thôi, không chết người, nhưng cẩn thận nó hay mổ vào mặt, toạc mặt. Nó dài 2m. Cho túi.
2: 포획한 뱀은 자루에 담아 보관합니다. 또다시 뱀의 흔적을 발견한 사냥꾼. 뱀을 찾아내는데요. 이번에는 수월하게 포획에 성공. 역시나 독이 없는 뱀입니다. 좀 작기는 하지만 연속해서 두 마리나 뱀을 잡았으니 운이 좋네요. 기세를 몰아 다시 주변 수색에 나섰습니다.
1: 항 này có con sắc rắn coi nhà con này coi nhà to không hùng ơi.
0: To đấy, con này to đấy.
1: Con này to đấy.
0: Con này phải 3 cân.
1: Ôi sợ lắm hùng ơi. Con này rắn này to lắm. Con này dữ lắm.
0: Thôi, để ra. Đấy. Đấy, nó lao ra mổ. Úi, to
2: ra. 순간 놀라서 뱀을 놓치고 사냥꾼. 곁에 있던 동료가 재빠르게 뱀을 포획하는데요. 경력 10년 차인 뱀 사냥꾼도 놀라게 만드는 뱀의 크기. 제압이 쉽지 않습니다.
0: 고가. Đây là rắn hổ châu. Con này lâu năm lắm rồi. Con này bắt trượt mấy lần rồi. May rồi, bắt con to thế. Con này to đấy. Tầm 3 cân, hơn 3 cân.
2: 뱀이 이렇게 크니 놀랄만도 하겠네요.

0: 팔려 나간다고 합니다. 베트남 전역에는 200여 종의 뱀이 서식하고 있는데요. 그중 4분의 1이 독을 품고 있는 독사입니다. 그 중에서도 코브라와 우산뱀은 맹독을 품어 위험하다고 하는데요. 뱀 마을 인근에서도 독사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뱀들이 잡힌다고 합니다. 뱀 점검을 마치고 나서야 집으로 들어서는 사냥꾼들. 땡볕에서 일하느라 흘린 땀을 닦아냅니다. 그 사이 한쪽에서는 종일 굶었을 이들을 위한 식사 준비가 한창입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식사 시간. 서로 얼굴을 보며 안전을 확인하는 이 시간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데요. 언제 독사에게 물릴지 모르는 위험한 직업. 하지만 가족들의 생계와 행복을 위해 뱀 잡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식사를 마치자마자 뭔가를 준비하는 사냥꾼. 이제야 다친 손가락 상태를 살피고 처치를 하는데요. 뱀을 잡다가 돌에 부딪혀 상처가 생긴 건데요. 뱀 사냥꾼들에게 이런 상처는 예산일이라고 하네요. 잠시 쉬는가 싶더니 밖으로 나오는 형제. 헤드랜턴까지 준비하고 나설 체비를 합니다.
1: 이 소이 잔, 반 đêm rắn nó ra, ban ngày lắng rắn nó không ra, nó chỉ ra ban đêm thôi.
0: 뱀이 활동하기 좋은 온도는 30도 안팎. 비록 더위가 한풀 꺾여 뱀 사냥에는 최적의 상황인데요. 찾아간 곳은 마을의 끝자락에 있는 숲속. 밤에는 주로 이곳으로 사냥을 옵니다. 어둠이 깔린 숲으로 들어서는 사냥꾼들. 그런데 이 숲에 먼저 온 사람들이 있네요. 다들 뭘 하는 걸까요? 아하, 낚시꾼들인가 보네요.
2: 아, 이봐, 니가 봐.
1: 이번에 한번 니가 봐.
0: 바로 옆에 강이 있어서 낚시를 하러 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낮보다는 더한 위험이 도사리는 숲속. 발걸음조차 조심스럽게 옮깁니다.
3: rắn nó hay ở các lèn nhà hoang này. Đây là lèn nhà ngày xưa nuôi lợn, nuôi gà rồi người ta bỏ hoang, người ta đập phá nó hay ở các cái gầm này.
0: 바닥과 주변을 유심히 살피는 사냥꾼. 뱀의 흔적을 찾는 데 집중을 하는데요.
3: 잘해요.
0: 뱀을 찾아낸 사냥꾼.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고 알려진 코브라. 맹독을 품은 뱀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은 사냥꾼. 일단 꼬리를 잡는 걸로 제압을 시도하는데요. 질세라 머리를 세우며 공격 자세를 취하는 코브라.

자칫하다가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 재빨리 머리를 눌러 한 번에 제압을 하는데요. 안전을 확보한 후에야 녀석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물렸다가는 몇 분 만에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맹독을 부는 이대로 사냥을 다니기에는 위험하다고 판단. 조심스레 독을 제거합니다. 다른 뱀에 비해 비싸게 팔리는 코브라. 첫 사냥부터 시작이 좋은데요. 비가 오기는 하지만 여세를 몰아 계속 사냥에 나섭니다. 갑자기 굵어지는 빗줄기. 그러더니 폭우가 쏟아집니다. 일단 비부터 피하는데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비가 잦아들기를 기다려보는데요.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네요. 쏟아지는 비가 참 야속합니다. 아쉽지만 내일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뱀 마을로도 불리는 르맛은 뱀잡이와 사육은 물론 뱀 요리로도 유명한데요. 거리 곳곳에 뱀 요리 전문점들이 있습니다. 특수한 식재료인 뱀을 다루는 만큼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네요. 주로 보양식으로 즐기는 뱀 요리. 주말이면 르맛의 뱀 요리 음식점은 사람들로 가득 차는데요. 베트남 사람들뿐 아니라 관광객들까지 뱀 요리를 맛보기 위해 르맛을 찾습니다. 귀한 음식으로 꼽히는 뱀 요리. 주로 특별한 날에 먹는다고 하는데요. 주문을 받고 찾아가는 곳은 주방이 아닌 야외. 뱀들이 모여있는 우리인데요. 이곳에서는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뱀을 잡아서 요리를 합니다. 때문에 뱀 요리 음식점에는 뱀을 다루는 전문가들이 꼭 있어야 하는데요. 순식간에 몸을 세우고 공격 자세를 취하는 코브라. 이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잔뜩 독이 오른 녀석이 살기를 내뿜는데요. 이대로는 포획 불가. 도구까지 동원됩니다. 코브라의 동태를 살피며 단번에 꼬리부터 낚아채는데 성공. 이제 완전히 제압할 일만 남았는데요. 조심스레 동태를 살피던 작업자. 재빨리 머리를 눌러 한숨에 코브라를 제압합니다. 요리를 시작하기 전에 손님들에게 뱀을 확인시켜 주는데요.

0: 쉽게 볼 수 없는 코브라의 등장에 놀랍니다.
1: 뭐냐, 왜?
2: 너 아래? 싸.
1: Hôm nay mà gặp ngoài đường thì chắc là phải chạy rồi, không dám lại gần. Đây thì mới dám lại gần thì có người giữ hộ đây rồi. To quá.
0: 손님들의 확인이 끝나면 본격적인 요리에 들어가는데요. 요리 전에 먼저 뜨거운 물에 데칩니다. 이렇게 해야 햄의 피부가 단단해져서 손질이 쉽다네요. 그런 다음 내장을 빼고 햄의 비늘을 제거해 줍니다. 햄을 잡는 작업자의 역할은 여기까지. 요리는 독을 다룰 수 있는 전문 요리사가 전담합니다.
3: vì rắn này là nó đắt và nó cũng thuộc vào dạng là hàng tự nhiên nên khan hiếm nên là mình sẽ chế biến được những con rắn như này mình chế biến được nhiều món khác nhau tùy vào khẩu phần của từng người mình chế biến được nhiều món bây giờ là mình ninh cho rắn nó mềm ra để mình chế biến món sợ rắn nó dai vì rắn là hàng tự nhiên nó sẽ dai
0: 뱀을 삶기 전에 먼저 뜨거운 물에 튀기듯이 데쳐주고 다시 찬물로 헹궈줍니다. 피부에 남아있는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인데요. 깨끗하게 정리한 살코기는 압력 솥에서 푹 삶아줍니다. 뱀 요리는 내장과 살코기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특히 내장은 즉석에서 뱀을 잡는 경우가 아니고는 맛보기 어려운 별미라고 합니다. 기름에 한번 튀겨 쫄깃한 식감을 더한 내장과 간, 조미료와 후춧가루 부을 소스를 넣어 맛을 냅니다. 양념이 잘 스며들도록 섞어준 다음 채소와 함께 볶아내면 내장 채소 볶음이 완성됩니다. 그 사이 푹 삶아낸 살코기도 준비 완료. 이렇게 삶아내야 육질이 부드러워집니다.
3: 단 này thì nó là xương sườn của nó là nhiều. Mình phải bóc xong khi bóc xong là mình phải kiểm tra lại rắn trong thịt rắn là có xương hay không để tránh tình trạng khi ăn là nó sẽ ảnh hưởng đến miệng là nó sẽ đâm vào một đầu răng hay là miệng sẽ gây ra viêm nhiễm răng lợn. Làm xào này, xào và chả lá lốt.
0: 잡내를 잡아줄 생강과 술, 거기에 각종 양념을 더해줍니다. 그런 다음 라룬잎으로 싸주는데요. 라룬잎은 베트남 음식에 자주 쓰이는 향채 중 하나. 깻잎과 비슷한 향이 난다는군요. 라룬잎으로 감싼 뱀고기는 튀겨주는데요. 이야, 언제 들어도 맛있는 소리네요. 라룬잎 뱀쌈 완성입니다. 뱀 요리 중에서도 인기가 많다는 숯불구이. 살코기에 양념을 해 석쇠에 구워내는데요. 천천히 불향을 익히며 굽는 거라 손이 많이 가는 요리입니다. 여러 가지 요리 중에서도 보양을 위해 제일 많이 찾는 것은 역시 탕인데요. 각종 약재들을 넣고 푹 끓여낸 그야말로 보양식입니다. 뱀탕을 마지막으로 모든 요리가 완성됐습니다. 뱀 한 마리에 다섯 가지 요리값 포함한 비용은 200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10만 원 정도로 모든 요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요리에 맞게 오늘의 식전주는 뱀술. 술 한 잔으로 입맛을 돋웁니다.

0: 과연 그 맛이 어떨지 정말 궁금하군요.
1: 그건 넘봐. 넘합.
2: Sau khi mình ăn đấy, thì mình thấy là người nó cũng nóng nóng hơn. Cái kiểu là nó mang năng lượng nó dồi dào đến mình ấy, thì trong cơ thể rất nó khỏe hơn.
0: 뱀 요리를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자연산으로만은 부족해 양식장에서 뱀을 사오기도 한다는데요. 하노이에서 약 70km 떨어진 빈푹성에 있는 빈선. 이곳 또한 뱀 마을로 불리는 곳 중 하나인데요. 이곳 주민의 80%가 뱀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빈선의 여러 양식장 중에서도 규모가 꽤 큰 이곳. 뱀 중에서도 맹독을 품은 코브라만을 전문으로 양식하고 있는데요. 음식점뿐 아니라 개인들에게도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1: 빈선은 một cái làng nghề chăn nuôi rắn truyền thống có từ cách đây hàng trăm năm.
0: 벌써 3대째 코브라 양식을 하고 있는 곳인데요. 무슨 일인지 작업자가 우리 안을 세심하게 살핍니다. 이렇게 보니 뱀이 한 마리가 아니라 두 마리가 같이 있네요. 이렇게 둔 이유가 있는 걸까요?
1: Tức là một con đực một con cái để cho nó giao phối.
0: 제작진에게 현장을 직접 보여주겠다는 작업자. 꼬리 부분이 겹쳐있으면 교미 중이라는 증거. 이 시기에 맞춰 우리 안에 암수 짝을 지어 넣어둔 거라고 하는데요.
1: 쳐 đến tháng 4 âm lịch trong 2 tháng thấy được cái ảnh của nó.
0: 보통 코브라의 교미 시기는 온도에 따라 정해진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열대 지방 같은 경우는 우기나 우천 시기에 따라 결정이 된다고 하네요. 교미 후 40일이 지나면 알을 낳습니다. 보통 알은 10개 내외로 낳기는 하는데요. 많게는 30개까지도 낳습니다. 말랑한 솜 같은 이것이 코브라의 알입니다. 코브라의 알은 모래에 넣어두는데요. 55일에서 60일 정도가 되면 부화를 합니다.
1: 다 과정 thì bắt đầu rắn mà rắn này khi mà đẻ trứng ra thì chúng tôi cho ấp ấp lở ra rắn con. Bắt đầu chúng tôi nuôi sau gần 3 năm thì coi như thế là rắn trưởng thành.
0: 코브라 양식장 중에서는 규모가 꽤 큰 이곳. 7,000제곱미터 넓이에 우리만 2,000개가 넘습니다. 양식장 밖에는 부화장과 분리가 필요한 뱀들을 키우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갑자기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작업자. 뱀의 허물인데요. 이야, 길이가 정말 엄청나네요. 길이뿐만 아니라 몸통의 굵기도 꽤 굵어 보이네요.
1: 건 này nó rất là độc, là nguy hiểm. Nếu không may bị nó cắn mà không biết cách caro. Sơ cứu ban đầu thì chỉ 5 phút sau, 5 đến 7 phút sau là chết.
0: 과연 몇 미터나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Hơn 3 mét. Đây là mất nguyên đầu 30 phần đầu.
0: 코브라 양식장에서의 하루는 우리 청소를 하는 걸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안에 있는 허물을 빼냅니다.
1: Tôi đang dọn cái xác rắn khi con rắn nó lột xong thì

0: 가지고 뭐 싹다 다 뭐 그 싹 놓자 정말.
1: 환경에 따라 다르지만 1년에 15번까지도 허물을 받는 코브라. 특히 어릴수록 횟수가 잦다고 하는데요. 독이 잔뜩 오른 코브라와 대치하며 허물을 빼내는 일은 긴장의 연속. 특히 이 녀석은 유독 사나워 보이는데요.
0: Thời điểm này là con rắn nó rất nguy hiểm. Nó rất nguy hiểm bởi vì nó đi tìm được cái thế nên là cái sự nó một cái gần như cái thể trạng của nó rất sung. Nó rất sung mãn.
1: 번식기가 오면 더욱 예민해지는 코브라. 작업자들은 세심하게 건강 관리에도 신경을 써 줘야 합니다. 코브라는 허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보통은 2, 3분, 길어야 30분 내에 완전히 허물 벗기가 끝납니다. 그런데 군데군데 허물이 남아있다는 것은 영양 상태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증거. 허물을 깨끗하게 제거한 후 코브라의 상태를 살펴야 하는데요. 재빨리 코브라를 놓지 않았다면 물릴 수도 있었던 상황. 오랜 경험으로 위기를 모면한 건데요. 그야말로 진땀나는 작업 현장입니다.
0: 아, cái nghề này rất nguy hiểm. Dọn thế này mà mình phải tay chân là phải phối hợp. Vừa phải nhìn cái xác rắn mà vừa phải nhìn cái con rắn. Phải phối hợp đồng bộ. Chứ không là cắn ngay.
1: 우리에서 빼낸 허물들을 한 대 모아 소각하는데요. 우리가 2,000개가 넘다 보니 거의 매일 치워줘야 합니다. 청소 후에는 반드시 해야 하는 작업이 하나 더 있는데요. 우리 안과 양식장 내부를 소독하는 겁니다. 강력한 화력으로 불소독을 하는 작업자, 특히나 허물을 뒀던 바닥은 더욱 꼼꼼하게 소독해줍니다.
0: 이제 관리 저 hết những khi mình ngoài những cái xác nó sẽ lẫn lộn còn nó kia mình khử thì cho những cái vi khuẩn nó còn sót lại ở cái da nó sẽ hết.
1: 이렇게만 해도 반나절이 훌쩍 지난다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0: Cái món này là gà con, gà thải. Cho con rắn ăn phù hợp nhất, tốt nhất là gà con mới nở.
1: 양식장에서 자라는 기간은 보통 3년. 성장을 위해서 양질의 먹이를 챙겨주고 있습니다.
2: Ông ấy thấy bột này là bột gì hả?
0: Men tiêu hóa. Men tiêu hóa để cho nó, cái này nó có nhiều cái chủng vi khuẩn. Nó ăn nó tốt cho đường ruột. Nó tốt cho đường ruột, nó tiêu hóa cho nó không bị đi ngoài.
1: 야생에서보다는 움직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소화에 도움을 주는 약도 챙기고 있습니다. 천천히 먹이를 삼키는 코브라. 비록 사람 손에서 길러지기는 하지만 야생의 포식자다운 모습은 그대로입니다. 먹이 공급은 코브라의 상태를 봐가며 조절해 줍니다. 맹독을 품고 있는 코브라. 생명을 위협하는 무서운 존재인데요. 작업자에게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주는 고마운 존재입니다. 며칠 뒤 뱀 사냥꾼들을 찾아 다시 르맛에 왔습니다.

0: 이번에는 논밭이 아닌 산으로 나서는 사냥꾼들. 비가 온 다음에는 뱀이 몸을 말리러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뱀들을 찾아 산으로 온 겁니다.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살펴보며 뱀의 흔적을 찾는 사냥꾼. 허물이나 쥐구멍, 뱀이 지나가서 반지르르하게 변한 흙이 있는지를 세심하게 살피는데요. 그때 사냥꾼들 눈에 포착된 이곳. 구멍 깊숙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뱀. 오랜 경험으로 독이 없는 뱀인 걸 확인하는 사냥꾼들. 손으로 뱀을 빼내는데요. 독은 없지만 사나워 물리기 쉽사 조심스럽게 제압을 합니다. 비교적 수월하게 뱀 한 마리를 잡았으니 시작이 나쁘지 않습니다. 이빨에 긁혀 상처가 난 건데요. 다행히 심한 상황은 아니라네요. 그 사이 수색을 나선 사냥꾼이 뭔가를 발견한 모양입니다. 아, 뱀 허물을 찾아냈군요. 허물을 유심히 살피는 사냥꾼. 허물만으로도 뱀의 종류와 상태까지 알아낼 수 있습니다.
1: 얘는 xác con rắn hổ mang. Nó đổi xác. Con thối vừa đổi xong chắc được mấy kg. Con này thì mới đổi cách đây khoảng đêm qua.
0: 맹독을 품은 코브라의 허물. 특히 코브라는 비싼 값을 쳐줘 사냥꾼들에게는 반가운 존재인데요. 혹여 놓칠세라 주변을 샅샅이 뒤집니다. 뱀을 발견하고 서둘러 흙을 걷어내는데요. 잔뜩 부풀린 상체를 보니 코브라가 맞는 것 같은데요. 사냥꾼들을 피해 도망치는 녀석. 놓칠지자라 꼬리부터 잡아채웁니다. 도망치려는 코브라와 어떻게든 잡으려는 사냥꾼과의 한판 대결. 결국 도망치는 걸 막아내는 데는 성공. 공격할 틈을 주지 않아 재빠르게 제압을 합니다. 짧은 시간에 코브라까지 잡았으니 운이 좋습니다. 기세를 몰아 사냥에 나섭니다.

오늘도 날이 저물어서야 마을로 돌아왔는데요. 집에 가기 전 들릴 곳이 있답니다. 뱀 거래를 하는 중간상인의 집인데요. 식당과 직거래를 할 때도 있지만 보통은 여기에 뱀을 팝니다. 가격은 킬로그램에 따라 매겨지는데요. 수요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네요.

0: 八九年。
1: 走啊，走啊，我去拔呢。哎，走吧，叫呢，拔呢，空空车了，空车了，你看。
0: 你卖过你吧，就吧，你看。
1: Ôi, cảm thấy hôm nay đi bắt rắn rất đỏ, hôm nay câu cao, cảm thấy vui lắm, này về vợ con vui lắm.
2: 온 몸으로 위험에 맞서며 뱀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때로는 다치기도 하고 공포가 몰려들기도 하지만 다시 사냥에 나섭니다. 그곳에 그들의 삶이 있고 가족들의 행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3: 我们咋弄？
4: 上上我可就买了，这个赔没없어진거예요？
5: 这腿，我窄了，我软了一点。

0: 가서 하더라고.
1: 아, 그래.
0: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구랑 노냐, 언제 노냐, 언제 사주 구할 거냐.
2: 부모가 좀 자식한테 애착하고 부호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간섭하는 거.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3: 한낮의 더위가 가실 무렵 한국을 처음 방문한 여행객들을 위한 특별한 시간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4: 하이, are you guys on the tour?
5: Yes, hi.
4: Hey, nice to meet you. I'm
5: nice
4: Chris. I'm the tour guide today. And you?
5: Captain.
4: Hey, nice to meet you. Hi, nice to meet you.
5: You too. I'm
4: yeah,
5: taken.
4: I'm Chris.
5: I'm taken.
4: I'm the tour guide today, so. Oh,
5: nice to meet yeah. you.
4: 음식 투어요, 맛집 투어. So, where are you guys from?
5: Germany.
4: Germany, oh, okay.
5: Scotland.
4: Scotland. Oh.
5: Australia.
4: Australia. So, you guys ready?
5: Yeah.
3: 세계 각지에서 서울을 찾은 외국인들과 함께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맛보는 나이트 푸드 투어

0: 그 특별한 밤을 함께 따라가 봅니다. 1년이면 1,300만 명 넘는 외국인 관광객이 찾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여행을 온 주요 이유 중 하나가 식도락이라죠.
1: And what food have you guys tried like here? Why are you here?
2: I don't try very much.
1: Oh, okay.
2: You know, I don't like to go to restaurant alone.
1: Oh, but we are here. So this is a town called Iksan-dong.
0: 낯선 한국에서 처음 만난 이들과 함께하는 미식 투어. 그 첫 시간으로 저녁 식사를 위해 익선동을 찾았습니다. 백여 채의 한옥이 좁은 골목길을 따라 늘어서 있어서 한국의 옛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곳이죠.
1: Rooftop, like the traditional rooftop.
3: It's pretty. It's unique in its like I suppose architecture and style, while also keeping the hints of the heritage of the area, which is good.
1: Yeah, so it's just a lot of barbecue. So this is where you come for like basically pork.
0: 익선동 골목 한쪽, 돼지고기 갈매기살을 전문으로 하는 노포들이 밀집해 있는 갈매기살 골목입니다.
1: Which means you must have had like a Korean barbecue back home.
4: Yes. Yeah.
1: Mm. Hot pot place.
4: Asian cuisine, South Korean cuisine in the UK is a big explosion at the moment, and we've got

0: lots and lots of restaurants in Edinburgh that I like going to, so I wanted to come here and see if it was authentic back home.
1: 영국에서 종종 한국 식당에 들러 삼겹살을 먹기도 했다는데요. 그래서 더욱 기대가 크답니다.
2: 어디 가세요?
3: 저희 손님, 늦게 오신 손님들이 있어가지고.
1: 지각생이 있었네요.
4: 니콜라스는 저랑.
5: From France. We thought it was tomorrow, to be honest, because we arrived yesterday in Seoul, so we are still in jet lag thing. So that's why we are late. Sorry.
1: 일행이 모두 모였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식 바비큐 한번 맛봐야겠죠?
6: I'm flying home late tomorrow.
1: 갈매기살은 돼지의 갈비와 삼겹살 사이에 있는 특수 부위로 우리나라는 돼지고기 부위를 매우 세분화하고 별도의 명칭까지 있을 만큼 구이 문화가 발달해 있죠. 테이블에서 직접 고기를 굽고 쌈을 싸서 먹는 코리안 바비큐. 직접 체험을 하면서 맛보는 다양한 재료의 조합이 외국인들에게는 기발하기도 하고 오감이 즐거운 식사로 느껴진답니다.
4: It's really nice, and I must even also to say it's really fun because we are trying also to put everything in the leaf. You put a piece of each portion we can have, and then have it in only one bite. It's a challenge, so this is quite fun.
5: And I have a question. Yeah. Is it common in the Korean barbecue to give this kind of food?
7: Yeah. What should I say? Kind of like sauce in a way.
8: Okay, sauce.
5: Yeah.
9: That is amazing.
1: 곁들이는 소스에 따라 다양한 맛을 느낄 수 있으니 이 또한 먹는 즐거움.
4: Really, really good. I love it.
7: Are you guys ready? For the second stop? Okay.
1: 미식 투어는 밤까지 네 곳 정도를 들른다는데요.
10: How did you know about Korea and what make you visit the South Korea?
5: It's because of K-drama, to be honest.
10: Yeah.
5: And there were some scenes of Seoul, and that's what gave us the, you know, the will to go to South Korea.
1: 한국의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면서 한식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답니다. 한국의 맛과 문화를 제대로 경험해보고 싶어 투어까지 신청한 외국인들이기에 고유의 정취와 맛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메뉴와 장소를 엄선했답니다. 곱게 간 우유와 다양한 토핑의 조화가 독특하다는 평가와 함께 빙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방문 시 꼭 경험하고 싶은 K-디저트로 손꼽힌다죠.
7: So this is shaved ice that's covered by the bean powder thing. So that powder is basically like traditional topping for like rice cakes.
4: Okay.
7: You know, that's more like a traditional dessert or a traditional snack.
11: So if you want to take a picture, then now is the right time.
7: It's gonna get pretty messy.
1: 음식에 대한 정보와 먹는 법까지 세세히 알아가며 그 맛을 즐깁니다.

0: That's a light. Very refreshing after the barbecue.
1: No, we never test something like that.
0: It's very very new. I never eat something like this before, really. Yeah. The taste is really new.
2: 빙수로 후식을 즐기며 잠시 쉬는 사이 해가 길어져 좀처럼 오지 않던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선선한 밤 공기를 맞으며 본격적으로 야식을 즐기기 위해 찾은 곳, 광장시장입니다. 평일 밤인데도 사람들로 북새통이죠.
3: Well, on the first floor, they are mainly famous for food stuff, especially beef tartare and live octopus and the pancake thing that I told you earlier about.
2: 활기찬 시장의 분위기 속에서 밤늦게까지 한국의 다양한 먹거리를 맛보며 야식을 즐길 수 있는 곳이죠. 특히 방문객 70%가 외국인 관광객일 만큼 한국 여행 필수 코스로 외국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4: Because I like seeing all the different foods. It's always interesting, like going to a food market and seeing the different foods and seeing what I recognize.
3: 안녕하세요.
2: 오늘 광장시장에서 야식으로 맛볼 음식은 다름 아닌 빈대떡입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운 빈대떡과 함께 외국인들에게는 생소한 산낙지를 맛볼 참입니다. 와우. 살아있는 생물을 바로 먹는 식문화가 없는 서양인들에게는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 충격 음식이라죠. 한국의 이색적인 음식 문화로 받아들여져 의외로 한 번쯤 도전해보고 싶다는 외국인들이 많다네요. 그 취향도 존중합니다. 광장시장이 요즘 외국인들에게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다는데요.
1: 광장시장 사실 저는 제가 처음 투어할 때 한 2015년, 16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한국 사람이 훨씬 많았었는데 막 넷플릭스 그 쇼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서 그런지
2: 방송에 소개된 곳을 많이들 궁금해한답니다. 알아본 것 같죠?
5: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7: 네.
6: 감사합니다. I watched the episode about you. Oh, I'm very touched.
7: 거기 하나
6: 있어요. Because she tell about all her story. It's very touching story. So like why? Or challenges as a cooking lady here. So come back to see and to taste the food. Yeah.
2: 길 위의 셰프들이라는 시리즈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손칼국수 기술로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시작한 사연인 두 명도 있는데요.
8: 저 20년 됐습니다. 20년. 이거를 신기해하더라고.

0: 쓸고 하는 거를 신기해 하더라고.
1: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힘든 시절을 이겨내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칼국수를 대접하는 모습이 그려져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맛과 정을 대표하는 장소로 자리매김했답니다. 어느새 밤이 더 깊었습니다. 서울 종로구 구석구석을 돌며 한국의 맛을 경험하는 외국인들의 나이트 푸드 투어. 이번엔 어떤 야식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2: This way?
3: Yeah, it's a small for mainly rice wine. They just food that goes with rice wine.
1: 인사동 막걸리 골목을 찾았습니다. 한옥을 개조한 주점들이 많은 오래된 골목길 끝에 있는 전통 한식 주점. 주막으로 들어가 보는데요. 1970, 80년대 분위기가 물씬 나는 노포로 영화인들의 아지트이자 영화 촬영지로 해외 다큐멘터리에도 여러 번 소개된 곳이라죠. 하나, 외국인들에게는 혼자 찾기 쉽지 않은 곳일 터.
3: 주막, which means like Korean dining pub. But more like traditional Korean.
4: Okay.
3: In like dynasty era, they used to call it like 주막.
1: 한국 전통 술, 막걸리와 함께 강원도에서 만든 고소한 손두부와 태백에서 가지고 온 김치에 돼지고기를 볶아냅니다. 막걸리에는 그야말로 찰떡궁합, 여수 갓김치까지 더한 두부김치 드시겠습니다.
3: 짠.
5: 짠.
1: 우리에게는 아는 맛이라서 이 야밤에 더 군침 돌게 하는 야식. 외국인들에게는 좀 맵지 않을까 싶었는데 입맛에 잘 맞나 봅니다.
6: The kimchi is nicer. The kimchi is a bit more spicy than last time, last couple of times. But the pork kimchi is lovely. That's really nice.
1: 한국에서 서로 어울리며 함께 음식을 나눈 시간.
7: It was really nice to try new things, new flavors. It's also something I didn't do by my own, so it's nice to have a group to try.
3: One, two.
1: 처음 찾은 한국에서 맛본 이 순간이 좋은 추억으로 오래 기억되면 좋겠네요.
8: 홍국스러운 맛이라고 찾아왔거든요.
9: 뭘 따로 첨가하지 않아도 맛있어요.
10: 어머니 친구.
11: 아이고. 포장마차에서 새벽에 먹고 들어가는 사람 들어가고 출근하는 사람 출근하고
12: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이라고. 딱 야식으로 좋은 것 같아요.
13: 방문 상담할 요시 오랜 전통이 담긴 아름다움, 행남자기. 자연스러운 색감과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떤 음식에도 어우러지는 행남자기 32피스 홈세트 증정.
14: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5: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16: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17: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16: 네?
17: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16: 와.
17: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16: 어떻게?
17: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4: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

0: 사연까지 사전에 줄여드립니다.
1: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2: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4: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5: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6: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7: 혼자 독학으로
8: 책보고
9: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10: 직업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11: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12: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는 됐습니다, 솔직히.
13: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14: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5: 성공을 위해서 힘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16: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7: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6: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7: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16: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7: 080-961-9595.

0: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 챙기시죠. 디지털 시대인데 눈? 피로는요? 눈 건강 루테인 지하잔틴과 눈 피로를 위한 아스타잔틴을 하나래. 고려온단 루테인 지하잔틴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이 직접 개별 인정받은 좋은 원료로 믿을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눈 건강엔 루테인 지하잔틴, 눈 피로엔 아스타잔틴. 고려온단으로 한 번에 챙기세요. 고려온단 루테인 지하잔틴 아스타잔틴.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온단.
1: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가정학 전문의 박민수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이 바로 자신의 수명보다 더 빨리 죽는 조기 사망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기 사망 중에서도 유독 더 억울하고 안타까운 죽음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도 또 가족들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발생하는 돌연사일 것입니다. 병원이나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돌연사로 인해 남겨진 가족들이 큰 슬픔과 고통에 빠지는 경우를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자신의 주어진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갑자기 목숨을 잃게 된다면 개인에게 그보다 더 큰 불행은 없을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돌연사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통계는 없지만 대개 급성 심장 정지로 인한 사망을 돌연사로 생각합니다. 뇌출혈, 뇌경색도 심하게 왔을 때는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문제는 돌연사로 인한 사망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그 위험성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급성, 심장 증상이 생기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종 혈관질환입니다. 당연히 건강한 혈관을 가진 사람에게서 돌연사가 쉽게 생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대로 심장과 혈관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이 서서히 진행된 사람에게서 돌연사가 찾아올 확률은 훨씬 크겠죠. 돌연사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혈관 질환의 진행과 이전부터 진행되어 온 혈관의 노화입니다. 그렇다면 돌연사를 일으키는 생활습관, 특히 식습관 중에서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짜게 먹는 습관입니다. 짜게 먹게 되면 우리 혈관에는 곧장 큰 부담이 걸리게 됩니다. 혈관의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혈압이 급격히 상승하고 이는 우리 혈관과 심장에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게 됩니다. 여기에 과도한 음주나 흡연이 합쳐지게 되면 우리 혈관은 마치 원자 폭탄이 투하된 것 같은 위태로운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 부족 역시 아주 큰 원인으로 작동합니다. 꾸준한 운동을 통해 우리는 혈관의 탄력 강도를 유지하고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혈관 대청소의 다른 말이 바로 꾸준한 운동입니다. 운동이 큰 힘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요. 바로 갑작스런 스트레스 상황입니다. 갑작스런 감정 변화는 혈관에 매우 큰 부담을 가져오게 됩니다. 특히 갑자기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누군가를 극도로 미워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아드레날린이 갑자기 분비하면서 혈관이 갑자기 수축되고 혈압 역시 급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갑작스러운 감정 변화의 상태에서 혈관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것이 바로 운동으로 다져진 혈관입니다. 운동 자체가 혈관의 수축, 팽창, 이완을 건강하고 강도 높게 반복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운동으로 혈관을 단련시켜 놓으면 갑작스러운 혈관과 심장 변화에도, 갑작스러운 스트레스의 폭주에도 혈관 사고를 문제없이 예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혈관 어떻게 깨끗하고 건강하게 청소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혈관 대청소 다섯 가지 원칙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혈관 직경을 20대의 넓은 내경으로 유지해야 됩니다. 혈관 내경을 좁히는 가장 큰 원인은 동맥 경화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여러 나쁜 생활 습관들 때문에 우리의 혈관 내경은 점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이 혈관 내벽에 끼는 플라크입니다. 혈관의 콜레스테롤 덩어리가 달라붙는 것이 플라크인데 플라크가 혈관에 끼게 되면 혈관이 좁아지는 동맥경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혈관 내경을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주의해야 할 건강 수치가 있습니다. 바로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의 수치인데요. 만약 이미 자신에게 고혈압이나 당뇨, 비만 등의 위험 요인이 있다면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130, 더 나아가서는 100 이하까지 낮추어야 하고요. 현재 간성동맥 질환을 앓거나 당뇨를 오랫동안 앓았다면 70 이하까지 낮추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쁜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음식에 첨가된 설탕, 즉 정제 탄수화물을 줄인다. 두 번째,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을 피한다. 세 번째, 건강한 지방으로 대체한다. 네 번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는다. 다섯 번째, 규칙적으로 운동한다. 여섯 번째, 스트레스를 줄인다. 일곱 번째, 충분히 잠을 잔다. 여덟 번째, 정상 체중을 유지한다입니다. 혈관 대청소 두 번째 원칙은 혈관을 부드러운 고무처럼 유연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각종 혈관 사고가 생기는 사람들의 혈관은 마치 통나무처럼 딱딱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심한 압력이 가해지면 뚝

부러지거나 터지고 마는 것입니다. 혈관 내부를 감싸고 있는 강하고 유연한 조직인 팔력섬유가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볼록 튀어나온 것을 동맥류라고 하는데요. 특히 뇌에 생긴 뇌동맥류는 뇌출혈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역시 돌연사의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뇌동맥류는 풍선의 한 부위가 약해지면 혹처럼 볼록 튀어나오는 모습을 떠올리면 되시는데요. 모든 뇌동맥류가 터지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터지면 사망률이 약 30%, 신경학적 장애를 유발하는 경우가 30에서 50%나 되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질환입니다. 한 번 생긴 뇌동맥류는 수술로 치료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예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나쁜 생활 습관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고 스트레스에 취약한 자신의 성격 또한 점차 개조해 나가야 합니다. 특히 20대부터 혈관의 노화가 진행되기 때문에 담배를 멀리하고 화를 최대한 피하며 혈압을 수축기 혈압 120, 이완기 혈압 80 이하로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관 대청소 세 번째 원칙은 혈압이 지나치게 높아지지 않게 유지하는 것인데요. 평소 건강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갑자기 혈압이 높아지는 상황을 최대한 피하고 막는 생활이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평정심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우선 자신의 측정 혈압을 평소에 수축기 120, 이완기 80 이하로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감신경계가 과도하게 흥분된 상황을 가급적 피해야 한대요. 특히 다혈질 성격, 완벽주의 성격, 지나치게 예민한 성격은 자신만의 방법으로 차근차근 고쳐 나가야 합니다. 느리게 살기, 그리고 지나치게 깔끔한 성격이고 남에게 폐를 끼치기 싫어하는 성격이라면 일부러 욕들어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지하철, 버스 한 대 그냥 보내기 등 예민한 성격을 둔감하게 만드는 다양한 방법과 함께 안정과 평정심을 가져다 주고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시키는 하루 10번 웃기, 심호흡훈련 등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혈관 대청소 네 번째는 혈액을 투명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을 모두 가진 고도비만인 사람을 혈액을 채취해서 종이에 떠뜨리면 마치 동그란 공 형태를 띠는데 혈액이 찐득찐득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뭉침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혈액을 맑고 투명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물을 충분히 규칙적으로 마시는 것입니다. 급하게 마시지 말고 시간 간격을 두고 물 한 컵씩을 천천히 마셔서 하루 섭취 2리터를 채워보십시오. 자연스럽게 혈액이 투명해지고 맑아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 잔, 병원에 출근하기 전에 한 잔, 병원에 도착해서 한 잔, 오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 병원에서 나서기 전에 한 잔, 집에 도착해서 한 잔, 9시 전에 한 잔, 이렇게 8잔 마시기를 루틴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혈관에 들어찬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하루 30g 이상의 섬유질을 섭취하는 건데요. 특히 브로콜리나 양배추같이 섬유질이 풍부한 채소는 혈관 내벽에 플라크나 칼슘이 끼는 것을 막아주는 효과까지 있어 혈관 대청소에 도움이 됩니다. 혈관 대청소 다섯 번째는 운동으로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운동을 꾸준히 하면 혈관 역시 튼튼하게 단련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나 다른 신체 부위뿐만 아니라 혈관 역시 연약해지고 맙니다. 작은 충격에도 찢어지고 터지기 쉬운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치 근력 운동이 근육을 단단하게 만들듯이 우리 혈관도 유연하면서도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 근육은 혈액순환을 도와줄 뿐만 아니라 혈액 속에 든 염증을 감소시키는 항염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육에서 분비되는 마요카인이 우리 몸 전신을 청소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혈관은 온실 속의 하초 같은 혈관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혈관은 온실 속의 하초처럼 연약한 상태로 바뀐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골고루 시

실천해 주시고요. 운동의 강도는 자신이 낼 수 있는 최대 능력의 50에서 60%로 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필요 이상으로 무리하게 운동을 하면 오히려 피로와 스트레스가 쌓이고 부상을 초래해 하지 않은 것만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고요. 운동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하루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충분할 것입니다. 오늘은 혈관 대청소를 위한 5가지 원칙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5대 원칙을 평소 잘 지키고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고혈압, 당뇨, 뇌졸중, 심근경색 등 각종 혈관 질환은 물론이고 무서운 돌연사에서 자신의 소중한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으실 것입니다. 돌연사에서 자신을 지키고 나의 혈관을 깨끗하고 튼튼하게 지키는 시청자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명상 안내자 김도연입니다. 4강과 5강 두 번에 나누어서 명상의 기본이 되는 호흡 명상과 걷기 명상을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호흡 명상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자세를 배워보고 집중 명상과 통찰 명상의 방식으로 두 번 해보겠습니다. 정적 명상을 할 때의 기본이 되는 자세는 바닥에 앉는 자세와 의자에 앉는 자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히 함께 자세를 잡으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닥에 앉는 자세는 가부좌라고 부르는 자세입니다. 다리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세 종류가 있는데요. 두 다리를 다 겹치게 해서 앉는 결가부좌, 한쪽 다리만 겹치는 반가부좌, 두 다리를 겹치지 않고 나란히 두는 평좌입니다. 고대 인도 명상가들은 결가부좌로 앉았지만 현대인들이 이렇게 앉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자세는 평좌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몸의 긴장을 빼고 자세를 유지할 수 있는 힘을 남긴 채 최대한 편하게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과 마음은 하나이기 때문에 몸을 편안하게 할 때 우리 마음도 편해지고 마음이 안정되어야 명상을 할 때 조금 더 몰입할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의자에 앉는 방법을 이어서 좀 설명드릴 텐데요. 모든 동작은 다 똑같습니다. 대신에 다리는 꼬지 않고 나란히 두시고 발바닥이 바닥에 밀착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발바닥이 뜬다면 쿠션이나 베개를 이용을 해서 그 위에 발이 안정감을 가지고 착지가 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도 등받이의 기대기보다는 등도 살짝 떼고 척춘을 바로 세우면 훨씬 더 바른 자세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자세 준비가 끝났습니다. 첫 번째는 집중 명상의 방식으로 호흡 명상을 이어가 보겠습니다. 자신의 코끝에 주의를 두고 숨이 들어올 때 살짝 시원하고 숨이 나갈 때 조금 따뜻한 자신의 호흡의 감각을 알아차려 봅니다. 주위가 호흡이 아닌 다른 곳으로 벗어나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다시 친절하게 호흡으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지금 나의 주위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차려 봅니다.

다른 곳으로 갔다면 그것을 알아차리자마자 친절하게 다시 코끝으로 돌아옵니다.

나의 호흡은 의도적으로 조절하지는 않습니다. 그저 내 몸이 자연스럽게 만들고 있는 그 숨을 그대로 지켜봅니다.

이 싱잉볼 소리가 자각이 되신 분들은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마무리해 봅니다. 마무리가 되시면 눈도 천천히 뜨고 몸도 조금씩 부드럽게 움직여 봅니다. 여러분들 좀 어떠셨나요? 만약 코에서 호흡의 감각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자신의 복부에 주의를 두고 숨을 쉴때 복부가 살짝 부풀었다가 숨을 내쉴 때 살짝 꺼지는 그 복부의 움직임을 관찰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제 통찰 명상의 방법으로 호흡 명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코나 복부에 주의를 두고 호흡을 관찰하시다가 강하게 느껴지는 자극이나 경험이 생기면 그쪽으로 주의를 옮겨서 지켜보시면 됩니다. 그러다가 그 자극이 덜하거나 사라지면 다시 돌아오고 또 다른 강한 자극이 생기면 지켜보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통찰 방식으로 호흡 명상 시작해 봅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차립니다. 나의 주의가 나의 몸의 통증, 생각, 이렇게 호흡이 아닌 다른 곳에 있다면 그곳에 주의를 두고 그 자체를 있는 그대로 관찰해 봅니다. 그것에 빠지지 않고 마치 내가 강 밖에서 강물의 흐름을 바라보듯이

그 자극이 희미해지거나 사라지면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셔도 좋습니다.

천천히 자신의 속도에 맞춰서 마무리해 봅니다. 네, 두 번의 명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각자 또 여러 가지 경험들을 하셨을 텐데요. 명상은 사실 아무 생각이 없는 상태, 즉 무념무상이 되어야 명상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각이 일어나도 괜찮고 소리에 나의 마음을 빼앗겨도 괜찮습니다. 그러한 상태에 대해서 좋다 싫다 하는 판단이 일어났다면 그것을 알아차리고 수용하고 그 생각을 잡지 않고 흘려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각이 많더라도 내가 그것을 알아차림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친절한 마음을 가지고 자신이 선택한 방식으로 다시 현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통찰 명상과 집중 명상은 어느 것이 수준이 더 높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신의 상태에 따라서 내가 지금 너무 산란하다고 여겨지면 호흡에 주의를 두시다가 다시 돌아오는 방식, 집중 명상이 더 좋고요. 만약에 지금 이미 내가 충분히 고요하다면 마음을 열어서 있는 그대로 알아차려보는 통찰 명상의 방식으로 이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강의에서는 걷기 명상을 직접 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BS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국내외 도시재난 생존 전문가 우승엽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비상경보 및 대피하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지진이나 또 자연재난, 산불처럼 주위에 큰 사고가 터졌을 때, 그리고 또 심지어 전쟁이 났을 때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가장 먼저 받는 경보가 있죠. 바로 이 재난 문자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한테 각종 경보를 보내갖고 빨리빨리 대처하도록 준비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데요. 재난 문자도 등급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등급에 따른 대처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난 문자는 재난의 위급 상황에 따라서 이 3단계로 나뉘고요. 또 경보 알람 소리도 좀 다릅니다. 자, 첫 번째 위급 재난 경보 문자는요. 전쟁이나 또 적의 공습, 또 초강력 지진, 이건 보통 규모 6 이상을 얘기하고요. 또 즉각 대피가 필요한 경우에 발송이 됩니다. 이때 경보 소리는 60dB 이상으로 되게 요란한데 수신 거부 설정은 요거는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긴급 재난 경보 문자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테러나 홍수, 지진, 폭우, 산사태, 이처럼 긴급한 재난 상황이 됐을 때, 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빨리 대피 안내가 필요할 때 발송이 되는데 경보음은 40dB 정도 되고요. 수신 거부 설정이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하지만은 나의 안전을 위해서는 되도록 켜놓는 거를 권장합니다. 자, 세 번째로 안전 안내 문자가 있습니다. 가장 낮은 등급인데요. 각종 재난 안내나 급하지 않은 안전이나 이런 알림에 대해서 보내게 됩니다. 수신음은 일반음이고요. 또 수신 거부 설정도 역시 가능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 이런 관련 정보들을 이제 많이 받게 됐는데 가장 낮은 등급으로 이런 안전 안내 문자가 발송이 되는 거죠. 재난 문자가 모든 휴대폰에 또 다 발송이 될 것 같지만 사실 아닙니다. 국내 휴대전화 5천만 대 중에 재난 문자를 수신하지 못하는 게 무려 150만 대나 되고 있습니다. 보통 3G폰과 또 초기 4G폰 이런 전화기에는 재난 문자가 수신이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은 보통 좀 나이 드신 부모님이나 또 노인분들이 이런 구형 휴대폰을 많이 갖고 계신데 이런 휴대폰에 안전 문자가 수신이 안 돼서 걱정하실 수 있지만은 안전 디딤돌 앱이란 걸 설치하시면 역시 알림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데프콘 경보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프콘 경보는 위기 상황 시 전군에 발령이 되는 총 5단계의 방어 준비 태세를 가리키게 됩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 같은데 비상 시 위성이나 정찰기 또 전자전기 대북 정보 라인을 통해서 이런 위급 정보를 바탕으로 발령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데프콘 5. 자, 이건 가장 낮은 등급으로 전쟁 위험이 없는 평화 상태를 말을 합니다. 완전한 안전한 상태죠. 그다음 데프콘 4. 요거는 준비 태세 상태를 말합니다. 분쟁 지역에서 적과 대치하고 있을 때 전쟁 발발 가능성이 낮을 때 데프콘 4라고 하는데 한국이 데프콘 4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죠. 그 다음 데프콘 3, 이건 준전시 상태 때 단계를 말을 하는데요. 조만간 적의 도발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럴 때 발령이 되고요. 전군에 출타 금지가 되고 또 무장 출동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말합니다. 한국에서는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그리고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파 테러 때 발령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 대포권 2. 요거는 전쟁 준비 완료 단계. 아주 긴급한 상황이죠. 적의 전쟁 징후가 확실시 될때 역시 발령이 됩니다. 동원 지정된 예비군을 소집을 하고 부대를 편제를 하고요. 또 전군에 탄약까지 지급이 되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병영에 있는 병사들은 군장을 완비하고요. 또 총기를 분출하고 탄약이나 식량까지 지급받고 얼굴에 위장까지도 실시하는 심각한 단계이죠. 자, 그리고 가장 위험한 데프콘 1은 전시 상태 때 발령이 됩니다. 수시간 내에 적의 도발이 확실시 될것 같다. 이럴 때 발령이 되는데 전쟁 시작을 의미하는 전군 동원령이 선포가 되고요. 국가가 본격적으로 전시 태세에 들어간다는 것들을 선포를 하는 것들이죠. 시민들한테도 대피 경보가 즉각 발령이 됩니다. 또 민방공 경보도 있습니다. 적의 공격, 뭐 항공기나 또 미사일, 또 특수부대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또 공격 중일 때 국민들이 빨리 대피하라, 신속한 대피를 위해서 발령이 되는데요. 경보는 크게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각기 사이렌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미리 알고 있어야지만이 이 사이렌 소리 들었을 때 즉각적인 빠른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가 있겠죠. 경보는 TV나 라디오는 물론 거리에 있는 소방서나 주민센터의 스피커로 크게 방송이 시작이 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 경계 경보가 있습니다. 1분 동안 평탄한 사이렌 소리가 나고요. 듣는 즉시 근처에 있는 대피할 준비를 하고 또 이동에 시간이 걸리는 어린이나 노약자, 환자분들은 미리 대피를 하셔야 됩니다. 대피할 때 미리 준비했던 생존 배낭과 옷, 담요, 먹을 것 같은 것들을 이제 비상용품들을 미리 가져가셔야 되고요. 대피 전에도 집 안에 있는 가스나 전기 스위치를 다 꺼갖고 화재나 폭발 위험을 차단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바로 공습 경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사이렌 소리는 5초 동안 상승하고요, 3초 동안 하락하는 요란한 파형의 물결치는 듯한 사이렌 소리입니다. 경보를 듣는 즉시 인근 대피소나 지하도로 달려가시고요. 만약 없다면은 근처에는 큰 건물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뭐큰 화단이나 조형물 뒤로 갈 수도 있고 배수구 같은 지형짐을 이용해갖고 외부 피폭을 피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일행이나 아이들이 있다면은 신속하고 질서 있게 좀 대피를 유도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운행 중인 차량이 있다 하시면은 즉각 갓길로 도로 우측으로 안전지대로 정차하시고 대피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안전지대는 인터넷에서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검색을 하셔갖고 찾아서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더 쉽게는 핸드폰에 안전 디딤돌 앱을 설치해서도 바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집 주위에 대피소 어디에 있는지, 거리는 어디, 얼마나 되는지 검색을 할 수가 있고요. 대피소는 주로 인근 건물이나 지하, 또 아파트 지하 주차장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하도나 지하철 역사, 지하실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쟁 시 이제 폭격으로부터 가장 안전하게 몸을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 되죠. 여러분이 가실 대피소도 네 가지 등급에 따라 나뉘어 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로 1등급 대피소가 있습니다. 1등급 대피소는 말 그대로 포탄이나 또 미사일 공격을 막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핵무기 공격과 화생방 공격까지도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전기나 통신 설비, 또 공기 정화 설비, 정수 장비 같은 것들이 다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지만은 문제가 전국에 몇 개소 되지 않는다는 것들이죠. 주로 새로 지은 신청사 같은 곳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비상시에는 민방위 상황시로 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같은 민간인은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외에 2단계, 3단계, 4등급 이런 민방위 대피시설도 있습니다. 전국에는 2만 6천 개의 대피소가 있고요. 서울에만 한 4천 개 정도 이런 비상 대피시설들이 있는데 이 중에 2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것들은 고층 건물의 지하 2층 이하, 또 지하철, 터널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3등급은 거리에 있는 지하 상가나 또 일반 저층 건물의 지하층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4등급 대피시설은 개인주택이나 또 소규모 건물 지하 주차장 이런 것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대다수 대피시설들이 이렇게 3등급, 4등급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피소에 갔는데 궁금한 게 있죠. 내가 반려동물들을 키우고 있는데 만약 비상시에 이 아이들, 개나 고양이들을 데리고 갈수 있을까 궁금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는 이 관련 법률로 대피소에도 이 반려동물들을 데려갈 수 있게끔 다 법규가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아직까지는 법적 허용이 안 된다고 합니다.
많이 놀라셨죠? 행정안전부의 애완동물 재난대처법 이런 법률에 따르면은 비상시에 동물 소유자들은 자기 동물들은 자발적으로 자기 직접 스스로 대피시켜야 된다. 이렇게 법제가 돼 있습니다. 반면 재난이 잦은 외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공론화해갖고요. 따로 법규로 명문화했다고 합니다. 미국 연방재난관리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의 대피 방법들을 시민 대피 매뉴얼에 따로 포함을 시켰다고 합니다. 또 생존 팁 있습니다. 대피할 때는 부수고 나가라입니다. 자, 한국 분들은 참 법질서 잘 지키고 공중도덕, 남의 폐 끼치는 것들 크게 신경 쓰죠. 근데 내 아이나 가족이 아파서 응급실을 빨리 차려 몰고 갈 때도 신호등과 교통 질서를 되도록 다 지키려고 하는데요. 특히 남한테 이제 피해를 주는 부분이라 하면 더욱더 망설이게 되죠. 하지만 비상시 급할 때 탈출이나 대피, 또 생사가 걸린 피난 때는 이게 좋지가 않습니다. 집이나 차, 또 장비, 물건, 돈조차도 생명보다 더 중요할 수 없다는 거꼭 아셔야 되겠습니다. 대피할 때는 유리창이나 또 유리문이 잠겨 있으면 바로 깨부시고 탈출하셔야 됩니다. 또차 문이 잠겨 있다면 바로 유리창을 깨고 나갈 수 있어야 되고요. 과감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또 내가 차로 납치가 될 때는 시간을 끌수록 생존 확률이 적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때는 옆에서 핸들을 확 꺾어갖고 근처에는 다른 차나 벽을 고의로 이제 들이받게끔 조치하셔야 됩니다. 차 사고로 큰 소리가 나게 되면은 주위 사람들이나 CCTV 카메라가 찍어서 이목을 끌 수가 있거든요. 이때 도망을 가셔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도망갈 때나 위급할 때는 사소한 법을 어기거나 공공 기물을 부수는데 너무 민감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남의 기부를 파괴했다면 나중에 배상을 해주면 되는 거죠.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긴급 피난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고 국가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해주고 보장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형법 제22조 긴급 피난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언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나 타인이 현재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동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벌하지 않는다. 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동네를 산책을 하는데 갑자기 큰 개가 뛰어나와갖고 짖고 위협을 할때 내가 이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 남의 집에 뛰어들어왔다. 자, 이때도 주거 침입죄가 해당되긴 하지만은 이때 이런 상황에서는 역시 처벌받지 않는 거고요. 긴급 피난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또 불이 난 건물이나 차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서 또 대피를 위해서 유리창이나 또 문을 부숴야 될 때도 역시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또 내가 방거리를 걸어가고 있는데 스토킹이나 성희롱 위기에 처했을 때 이를 피하기 위해서 여자분들이 혹은 납치 위험에 처한 아이들이 급히 근처에 있는 가게나 집, 상가로 이제 달려가서 피신할 때도 역시 주거 침입죄가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이렇게 이제 피난 과정에서 문이나 또 기물을 좀 부숴줘도 손괴죄가 아니고요. 긴급한 피난이나 대피할 때 어느 정도 위법성이 허용이 된다는 법률입니다.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정당 방위로 인정하는 것과 역시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그 다음은 대피할 때 합창 노래를 부르라입니다. 미국 9.11 테러 때 이제 무역센터 직원들이 이제 단체로 계단을 통해서 내려오면서 사람들이 겁먹거나 서두르지 않게 단체로 노래, 합창을 부르면서 대피했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거긴 굴지에 금융회사가 있었는데 3천 명전 직원이 대부분 생존 대피를 할때 같이 합창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대피를 해갖고 안전했다고 합니다. 생존 대피 노래는 누구나 알고 또 적당한 리듬에 노래를 부르면 안정도 되고요. 또 옆에 동료에도 생깁니다. 이런 노래는 뭐 유행가나 동요도 좋고요. 또 회사 사가나 학교 교가도 좋고요. 미리미리 한 서너 곡 정도 어떤 노래가 좋을까 생각해 보신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학교나 직장에서 대피 훈련을 할 때도 같이 직원들과 같이 합창을 하면서 이동하는 훈련하는 것들도 실제 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긴급 재난 문자나 대피 사이렌을 들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일상에서의 각종 안전법과 생존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이어서 EBS 평생학교가 방송됩니다.
1: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2: 빌게이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3: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0: 체포고.
1: 체포고.
2: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1: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3: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4: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는 됐습니다, 솔직히.
5: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6: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7: 성공을 위해서 힘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8: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9: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을 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종범입니다.
10: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9: 약간 600점은 돼요.
8: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9: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희 보여드리겠습니다.
2: 보물 참고다, 여기.

0: 제가 생각하는 휴식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도 있는데요. 멈추고 나서 보내는 시간이 몸과 마음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재충전하는 시간. 예. 나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0: 5년 전에 하고 장례식은 용역도 하나 없었어요. 너무 안심했죠. 설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1: 대장내시경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수년 내에 대장암이 발생한 그런 위험성입니다.
2: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미 용종 단계가 아니고 암으로 진행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막을 수 있습니다.

0: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1: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3: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2: 고마운 마음으로.

0: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2: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생학교 시청자 여러분, 역사 컬렉터 박건호입니다. 벌써 마지막 8강을 맡게 됐는데요. 이번 주제는 이데올로기와 역사는 매우 구체적이다라는 주제입니다. 그 이데올로기라고 하면 보통은 추상적이고 고시적이고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제가 자료들을 수집하다 보면 실제 이데올로기는 현실 속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자신을 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집한 자료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집한 학교 사진인데요. 졸업사진으로 보입니다. 근데 제가 이 사진의 어떤 측면을 보고 수집했을까요? 이 사진을 자세히 보면요, 마치 자를 잰 듯이 남학생, 여학생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남녀 유별이죠. 자, 남녀 유별이 유교 윤리를 내세운 조선이 망한 지 수십 년이 지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유교 윤리는 살아남아서 생활 속에서 사람들의 습속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너무도 자연스럽게 남녀가 구별되고 있습니다. 조선 시대 남녀 유별은 매우 엄격했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서 남자 여자가 대화도 함부로 말을 섞지 못했습니다. 남녀가 대화할 일이 있으면 내외법에 의한 대화라고 해서 가상의 제3자를 설정해 놓고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이런 남녀 유별의 윤리는 조선 후기 천주교나 혹은 개신교가 들어와서 미사나 예배를 드릴 때도 적용됩니다. 그래서 가운데 휘장을 치고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목사님을 사이에 두고 한쪽은 여자, 한쪽은 남자, 이런 식으로 앉아서 예배를 보던 그런 구조였다는 것이죠. 이런 유교 윤리 또는 유교 이데올로기가 체화되어서 조선이 망한 이후에도 오랫동안 관성을 유지하고 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일제강점기 그 이후에 사진을 찍으면 섞여서 찍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제 사진들 좀 보시겠는데요. 일제강점기 졸업사진입니다. 여기에 단 한 명도 남녀가 섞인 학생이 없죠. 정확히 좌우 대칭에 구별되어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이 사진도 마찬가지죠. 마치 휴전선이 그어지듯 남녀 학생들이 분단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분단입니다. 한 명도 섞이지 않습니다. 만약에 저 경우에 한 명이라 섞이면 아마 손가락질 당했을 겁니다. 저 사진을 찍으면서 내가 남녀 유별을 실천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죠. 좀 더 시간을 뒤로 가보죠. 67년입니다. 졸업기념 사진입니다. 여기에도 단 한 명도 섞이지 않았죠. 앞쪽에 여학생이 앉아있고 뒤쪽에 남학생이고 가운데 교사들이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83년도에 졸업사진. 80년대니까 칼라 사진이 나오죠. 그러면 조선 망한 지 70년 이상 지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학생, 여학생은 좀처럼 섞이지 않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90년대 초반에 찍은 수학여행 사진인데요. 무려 90년대 초반인데 남학생, 여학생이 간격을 두고 분리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유교윤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견고한 현실 속에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관성을 유지하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교윤리는 다시 말하면 조선의 멸망과 함께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매우 가깝게, 매우 구체적으로 현실 속에 살아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교과서 그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실물 보여드릴 교과서 사진, 이런 교과서 사진이 있습니다. 이게 1970년대 사진으로, 62년도 사진으로 보이는데, 남학생, 여학생이 사이좋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까 봤던 사진과 좀 다르죠? 저 다른 사진을 보겠습니다. 1970년에 국어 교과서입니다. 남학생, 여학생이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고요. 그 안을 펼치면 섞여서, 사이좋게 섞여서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또 다른 교과서 안의 내용인데요. 심지어 무려 놀랍게도 고무줄놀이를 남학생, 여학생이 같이 섞여 하고 있습니다. 같이 놀고 있죠. 그러면 제가 사진으로 보이던 현실과 교과서 표지는 서로 다르죠. 왜 다를까요? 교과서 표지는 현실을 그린 것이 아니라 환타지를 그린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옳다라고 하는 당위를, 먼 당위를 표현한 것이고, 현실은 전혀 다른 것이었죠.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이해해서 이런 자료들을 봐야 됩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진은 제가 수집한 사진인데 아주 작습니다. 제가 이 조그만 사진을 수집한 이유는 바로 오른쪽 귀퉁이에 있는 칠판의 글씨입니다. 그게 보면 천군백군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굉장히 제가 재미있게 보고 수집했는데요. 왜 수집했을까요? 우리들 어릴 때부터 운동회 하면 그냥 천군백군 이런 대항전을 떠올리죠. 그런데 일제강점기 때부터 주로 운동회 문화가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돼 왔는데 그때 운동회는 대항전을 할때 홍백전이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금도 홍백전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왜 홍색이 빠지고 청군으로 바뀐 것일까요? 바로 반공 이데올로기 때문입니다. 붉은색은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색이죠. 운동회에서도 반공 이데올로기는 자신을 그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데올로기와 관련해서 흥미로운 책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세 권입니다. 세 권인데요. 이 책은 여름방학이라는 책이고, 48년 여름방학, 일종의 탐구 생활, 방학 학습서들입니다. 두 번째 책은 겨울동무 48년 겨울에 나온 탐구 학습지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책은 49년 겨울방학 때 나온 책입니다. 근데 이세 개의 책이 바뀔 때마다 아주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이것은 유심히 보지 않으면 따라잡기 힘듭니다. 제가 먼저, 이거부터 먼저 변화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책은 48년 여름, 48년 겨울입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자, 뒤에 대한교육연합회라고 되어 있죠. 이 앞에 나와, 여기는 아무 그 표지가 없는데 뒤에 보면 조선교육연합회로 되어 있습니다. 조선교육연합회가 갑자기 48년 겨울에 대한교육연합회로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요? 요두 개의 책 사이에 남북의 두 개의 정부가 세워집니다. 남쪽에는 대한민국, 북쪽에는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되죠. 그러니까 두 개의 적대적인 정부가 세워지면서 남쪽에서는 어떤 단어가 위험시되죠? 바로 조선입니다. 그래서 조선교육연합회에서 조선이 대한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다 보니 조선이란 말은 여기에서 보여주다시피 퇴출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만 퇴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이 조선이라는 단어가 다 대안으로 다 바뀝니다. 일종의 창씨 개명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다른 그 표현들을 한번 살펴봅시다. 조선 옷은 뭐가 되죠? 조선 옷은 한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조선 음식은 한식이 되고 조선 해협은 대한해협이 되고, 우리 교재에서 봤다시피 조선교육연합회는 대한교육연합회가 됩니다. 조선어는 한국어가 되고요. 조선인은 한국인이 됩니다. 이런 책의 용어의 변화가 바로 어떤 분단 이데올로기, 분단, 반공 이데올로기가 나름 반영되어 있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책에서 세 번째 책으로 변화를 한번 살펴보죠.
자, 이 표지에 보면 무슨 변화가

보이나요? 이게 이쪽이 48년 겨울 방학이고 이게 49년 겨울 방학입니다. 보이시죠? 겨울 동무가 겨울 공부로 바뀌었습니다. 동무는 위험한 말이죠. 왜냐하면 동무는요, 사회주의자들이 좋아하는 말입니다. 동지. 어떤 같은 이념을 가진 사람을 동무라 그러는데 북한에서도 이 말을 많이 씁니다. 지도자 동무, 교수 동무. 그러다 보니까 이 동무란 말도 위험시되니까 조선과 똑같이 퇴출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동무 따라 강남 간다는 말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사실은 이러다 보니 이상한 일이 생기게 되는데요. 어린 아이들끼리 친구야 친구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친구라는 말은 친할 친 오래될 구자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오래된 사람들 프렌드를 친구라 그랬고 어린 아이들은 보통 동무란 말을 썼거든요. 4살짜리 아이들이 오래돼봐야 얼마나 오래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말 사실은 어폐가 있는데 이 반공 이데올로기 속에서 말은 그렇게 이제 서로 이상한 방식으로 진화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분단 체제하에서 반공 이데올로기는요, 색깔 하나, 동무 친구 말 하나, 하나에까지 구체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자료들을 보면서 이데올로기라는 것이 매우 구체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남녀 유별의 이데올로기는 사진 찍을 때훅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뿐만 아니라 역사도 또한 그렇습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이 매우 추상적이고 우리가 동떨어진 이야기로 생각하기 쉽지만 우리가 살아 숨쉬는 이 모든 것이 역사이고 우리 속의 역사는 늘 같이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강의는 이런 의미를 담아서 미국 소설가 제임스 볼드윈의 말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역사는 단순히 과거에 관한 것이 아니다. 아니, 과거와는 거의 상관이 없다. 역사가 강력한 힘을 갖는 까닭은 우리 안에 역사가 있기 때문이고,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말 그대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안에 현존하기 때문이다. 이상 저와 함께 수집의 세계에 같이 여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사 컬렉터 박근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종이로 만드는 꽃 페이퍼 플라워를 소개해드릴 이예솔입니다. 오늘은 작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약에 필요한 재료는 도안을 참고하셔서 재단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놓여진 순서에서 가장 왼쪽부터 암술, 수술, 그리고 꽃잎과 꽃받침, 줄기 이 순서대로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 부분은 암술의 안에 위치하게 될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재단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남은 자투리 종이를 이용하셔도 무관한데요. 이렇게 준비된 종이를 그냥 이렇게 작은 뭉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름지가 얇기 때문에 안에 어떤 종이를 넣으시던 그 색상이 바깥으로 함께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색상에는 조금 신경을 써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작은 뭉치가 되도록 만들어 주세요. 네, 뭉치가 다 완성이 되었으면 다음 재단된 종이에 본드를 도포하고 방금 만들어 놓은 작은 뭉치들을 안에다가 배치해서 쌓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운데 위치하도록 만들어 주신 다음에 주름지를 살짝 늘려서 같이 비벼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군데 모두 다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뭉치 다섯 개를 한 곳에 잘 모아 두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완전히 건조가 된 후에 와이어에 연결을 할 예정인데요. 따라서 이대로 잠시 두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술 부분입니다. 수술에 필요한 종이는 이제 두 개가 되겠는데요. 먼저 이 주황빛 종이를 가로 방향으로 반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을 접어주신 후에는 다시 펼쳐서 접었던 면에 선을 따라 본드를 도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준비된 종이를 조금 전에 접었던 선에 맞춰서 먼저 반을 붙여주시고요. 접었던 선을 기준으로 포개어 접어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포개 접어 붙이는 이유는 두께감을 줌과 동시에 색감을 함께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두 겹의 종이가 잘 겹쳐지도록 밀착해서 잘 붙여주시고요. 본드가 마르기 전에 겹쳐 접은 후에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르실 때에는 하단부가 되는 아이보리 부분도 1cm 정도 함께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작약의 수술은 두께감이 있기 때문에 잘라주실 때 약 3에서 4mm 간격으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잘라주신 후에는 그대로 조심히 펼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다 펼쳐주신 수술 부분은 이대로 또 본드가 마르기 전에 바로 꼬아서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종이를 겹쳐서 만들어준 부분으로 자연스럽게 색감과 두께감이 표현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술까지 준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꽃잎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꽃잎은 세 가지 형태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완성된 꽃이 조금 더 자연스럽게 표현되기 위해서 형태가 다른 부분인데요. 재단은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준비는 해주시지만 실제 작업을 이어서 꽃을 만드실 때에는 이 부분을 섞어서 사용을 할 예정이니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입체감을 주기 위해서 하단 작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꽃잎의 아래 한 5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에만 살짝 본드를 묻혀주시고요. 한번 세로 방향으로 접었다가 그대로 바로 펴주시면서 끝에 부분을 모아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평면이었던 꽃잎에 약간의 주름이 생기면서 입체감이 생겨납니다.
네, 준비된 꽃잎에 모두 다 입체감을 주었습니다. 네, 이번에는 꽃잎에 주름을 펴서 조금 더 입체감을 줄 텐데요. 꽃잎의 가운데 부분을 위주로 주름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잎의 한쪽 부분을 꼬집듯이 이렇게 당겨주시면 그 부분만 더 부각되어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꽃잎을 모두 다 같은 형태로 주름을 펴지는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원하시는 부분으로 조금 더 잎이 풍성하게 볼의 형태가 되도록만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모든 꽃잎은 같은 방법으로 주름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꽃잎에 다양한 형태를 주기 위해서 재단의 디자인이 달랐던 것처럼 주름을 펼치실 때에도 제각기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주시면 조금 더 풍성하게 표현이 가능하십니다. 네, 꽃잎도 이제 모두 다 준비가 되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주름을 펴는 부분에 꽃받침이 있습니다. 꽃받침의 삼각형 형태 부분만 모양을 볼 형태가 되도록 엄지손가락 두 개를 이용해서 주름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준비는 모두 마쳤고요. 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의 끝에 부분을 이렇게 고리처럼 만들어 주셔서 꽃이 이탈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만들었던 순서대로 부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먼저 암술 부분입니다. 하단부에 본드를 도포해 주시고, 와이어가 아래쪽에 배치될 수 있도록 뭉쳐 붙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개의 알갱이가 이렇게 뭉쳐서 보여질 수 있도록 형태를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수술입니다. 수술도 아랫부분에 본드를 도포해 주셔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을 붙이실 때에는 먼저 만들어 두었던 이 주름지 뭉치가 안에 파묻히는 형태가 될수 있도록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이 한 곳에만 뭉쳐지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감아 붙여주시면 됩니다. 네, 수술을 붙이실 때에는 사선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일자의 형태를 유지하면서 모양을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배치가 끝났으면 힘을 주어서 고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 곳으로 혹시 뭉쳐지진 않았는지 형태를 봐주시면서 본드가 마르기 전에는 모양을 좀더 수월하게 잡으실 수 있으므로 이때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는 꽃잎을 붙일 차례입니다. 꽃잎은 보시는 것처럼 총 15장이기 때문에 5장씩 3번을 붙일 텐데요. 꽃잎을 붙이실 때에는 같은 형태의 디자인끼리 붙이시지는 않고 이 부분을 섞어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섞어서 사용하실 때 순서는 따로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은 꽃잎이 중복돼서만 되지 않도록 신경 써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꽃잎은 5장씩 3번에 거쳐서 붙일 텐데요. 따라서 꽃잎이 이렇게 3분의 1 정도씩 겹치도록 오각형의 형태로 붙여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붙이실 꽃잎을 5장 준비를 해주시고요. 하단부에 본드를 발라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꽃잎을 붙이실 때에는 꽃잎의 끝에 부분이 수술 부분에 연결되어 있는 가장 끝 하단에 위치할 수 있도록 모양을 생각하셔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붙이신 꽃잎을 기준으로 오각형의 형태처럼 5장을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조금은 균형이 너무 한쪽으로만 몰리지 않도록 신경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5장의 꽃잎을 먼저 붙여주었습니다. 네, 두 번째 5장의 꽃잎을 붙이실 때에는 먼저 붙이신 꽃잎 두 장의 사이에 배치가 되도록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먼저 본드를 도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붙인 꽃잎 두 장의 사이에 위치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10장 모두 다 붙여주셨으면 이제 마지막 꽃잎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붙일 때와 마찬가지로 빈 공간 사이에 그 먼저 붙여줬던 두 장의 꽃잎 사이에 붙여주시면 되는데요. 너무 정확하게 그 부분이 지켜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이쯤에 배치된다 하는 느낌으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꽃잎을 모두 다 붙여주셨으면 밀착이 되도록 힘을 꾹꾹 주어서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꽃잎이 다 붙여졌으면 이제 꽃받침을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꽃받침이 될 종이의 하단부에 본드를 붙여주시고요. 이렇게 테두리가 둘러지도록 모양을 잡아서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꽃받침까지 붙여주셨으면 마지막으로 줄기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줄기 끝부분을 이렇게 작은 산 형태로 만드는 이유는 줄기가 꽃받침과 바로 결합이 되었을 때 일자인 경우에는 그 연결된 부분이 너무 티가 나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을 주고자 이렇게 지그재그로 커팅을 하여서 붙이고 있습니다. 줄기가 될 부분에 전면에 본드를 도포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꽃받침이 아닌 줄기의 시작 부분이기 때문에 끝에 부분이 잘 결합이 되도록 본드도 끝까지 잘 묻혀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받침을 붙였던 하단부까지 포함해서 줄기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위치를 잡아주셨다면 그대로 돌돌돌 말아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모양과 배치가 원활하게 다 되셨다면 이제 꼭꼭꼭 눌러서 철사에 밀착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줄기까지 모두 다 붙이신 후에는

꽃잎을 조금 더 풍성하게 보일 수 있도록 펼쳐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작약 만들어 보았습니다. 오늘 만든 작약은 생화 작약보다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인데요. 네, 이렇게 페이퍼 플라워의 특성을 잘 이용해서 원하시는 꽃을 원하시는 사이즈로 만들어 보시는 재미있는 경험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정원의 세계를 안내할 가드너 박웅규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정원은 허버 정원입니다. 허버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향기 있는 식물을 허버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정확한 의미로는 향신료, 그 다음에 약용식물, 그 다음에 냄새가 나는 식물을 통칭해서 허버라고 불리고 있고요. 다른 식물은 아름다운 미, 심미적인 기능이 되게 강한 반면에 이 정원은 기능적인 면이 되게 강한 게 많이 있습니다. 디자인적 요소보다는 기능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서 유럽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텃밭 정원과 유사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곳에서 지금 시도가 되고 재배가 되고 있고요. 대표적인 식물로는 라벤더와 로즈마리와 민트와 타임이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거는 이 허브란 것 중에서 라벤더를 가장 많이 선호하고 심기를 바라는데 이 식물 또한 지중해가 원산지라서 서울이나 경기도에서는 몰동이 잘 안 되고요. 중부 이남 이런 데서 가능한데 이 식물 또한 우리나라의 장마 기후 때를 견딜 수가 없어서 사실상 온실에서만 허브가 재배되고 있어서 만약에 우리가 허브 가든에 라벤더를 심고 싶다. 그러면 심고 겨울에는 캐는 방법으로 이제 운영이 돼야 되고요. 허브라고 하면 키우기가 쉽고 막 잘 자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 살 수 없는 것도 있고 반대로 생각보다 잘 자라는 허브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잘 자라는 허브 종류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건 민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이 있습니다. 민트나 타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자라서 어느 정도는 좀 뽑아줘야 될 상황도 좀 생기는 게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레몬 향이 나는 레몬밤, 그 다음에 부추 같은 차이브, 꽃이 아름다운 에키나시아 이런 것들은 우리 정원에서 월동이 잘 되고 키우기가 쉽고요. 반면에 라벤더와 로즈마리는 터키나 남프랑스나 이런 데 자라는 식물들이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식물 중에서 키우기가 가장 까다로운 식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지중해성 기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요. 지중해라고 하는 거는 여름에는 건조하고 겨울에는 습하고 온도가 높지 않습니다. 이걸 잘 생각을 해보시면 딱 우리나라는 반대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름에는 습하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라벤더랑 로즈마리는 겨울에 내한성이랑 이런 게 문제가 되기도 하지만 여름에 장마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허브 축제, 뭐 라벤더 축제를 한다고 하는 데서를 보면 강원도 쪽, 뭐 제주도 지역 이런 데서 주로 하게 되고요. 뿐만 아니라 그걸 재배하기 위해서 별도로 물 빠짐을 좋게 하기 위해서 두둑을 높게 한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올라가지 않게 허브가 있는 거 뭐 덮어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여름에 과습한 것을 방지하고 겨울에 추운 것을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허브 가드를 만들고 라벤더를 심고 싶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원에 심기보다는 화분에 심어서 보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중에서도 라벤더 종류 중에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잉글리시 라벤더가 있고 프렌치 라벤더가 있습니다. 그 특성을 보면 프렌치 라벤더는 여름에 건조한지도 잘 견디거든요. 근데 그 프렌치 라벤더는 낮은 온도에 되게 약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주도에 많이 심고 있고요. 잉글리시 라벤더는

겨울에 낮은 온도는 잘 견디는데 여름에 습도가 높은 걸 견디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주로 양양 요런 데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브에 대한 특성을 좀 안다 그러면 그나마 좀더잘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브 종 중에서 한해살이 허브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 먹는 바질, 뭐 딜, 루 이런 같은 거는 1년만 딱 사는 종류입니다. 그래서 씨앗으로 번식을 해서 우리가 충분히 먹고 그 죽고 난 다음에 다시 씨앗으로 번식을 하고, 그래서 1년생 허브도 있으니까 우리가 허브를 경험한다 그러면 꼭 정원에 심어서 해야 될게 아니라 정원에 심는 것도 있고 화분으로 보는 게 있고 매년 심어서 경험하는 것도 있고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브 정원을 계획할 때 먼저 고려해야 될게이 허브 정원을 기능적으로 강화를 할 건지 미적으로 강화를 할 건지 먼저 선택이 돼야 될것 같고요. 기능적인 성격이 강한 것은 민트나 뭐 타임이나 이런 것들은 기능적으로 되게 강한 효소가 있고요. 에케네시아나 야로 같은 경우에는 꽃이 되게 아름다운 허브 중에 하나입니다. 이는 경관적으로 충분히 이용이 될수 있고요. 향신료로 쓰는 허브 식물은 내가 그걸 수확을 해야 되고 따야 되고 과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길에서 가까운 곳에 있어야 되고요. 경관적으로 필요한 식물들은 내가 그 관리나 수확을 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동선에서 멀리 좀 떨어져 있어도 내가 충분히 이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많이 활용하고 어떤 걸 많이 관리하냐에 따라서 그 위치는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는 향신료는 길에 가까이 심고 그렇지 않은 경관용 식물들은 길에서 멀리 심는 게 허브 정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허브 정원을 만들기 전에 꼭 체크를 해야 될게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하루에 태양빛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정원이 물이 잘 빠지는지, 마지막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정원의 토양이 허브를 키우기 적합한 토양 산도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허브 종류는 향이 강하고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식물들 특징은 많은 햇볕이 있어야 됩니다. 많은 햇볕이 없다 그러면 향이 약해지게 되고 냄새가 약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허브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두 번째는 마찬가지지만 향이 강한 식물들 특징 중에 하나가 배수가 잘 돼야 되는 특징이 또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수 상태를 확인해야 되는데요. 배수가 안 되면 식물이 살지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배수 상태는 꼭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은 토양의 pH인데요. 허브 가든에서 pH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pH가 알칼리가 되기 위해서는 칼슘, 그러니까 석회질이 공급이 돼야 토양이 알칼리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칼슘, 석회가 토양에서 무슨 역할을 하냐 이렇게 보면 칼슘이라는 거는 사람에서 따지면 뼈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식물을 골격이 되고 식물이 피부가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칼슘이 많은 토양에 자라는 식물들은 좀더 더워도 잘 견디고 좀더 추워도 잘 견디거든요. 그래서 pH가 높다는 것은 칼슘이 많다는 의미고 칼슘이 많다는 것은 식물이 더위와 추위에 더잘 견딜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우리나라의 땅은 대부분 토양이 산성으로 되어 있어서 조건이 되지 못하면 많은 허브 종류가 죽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온 허브들은 알칼리 토양에 잘 자라거든요. 왜냐하면 유럽에 있는 지중해는 보통 pH가 알칼리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허브를 키운다 그러면 토양은 알칼리로 만들겠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앞에 두 가지도 중요하지만 세 번째 토양의 pH도 꼭 체크를 하셔서 내가 심은 허브 식물들이 오랫동안 살수 있고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토양의 pH를 확인해 본 결과 산성이다. 그러면 알칼리로 바꿔줄 필요가 있는데요. 알칼리로 바꾸기 위해서는 칼슘을 공급해 줘야 되는데 칼슘이 있는 비료는 석회입니다. 석회. 석회 공급하는 것은 밑에 표와 있는 것과 같이 면적이 100헤비인 경우에서 pH를 6, 7.0으로 개선하기 위한 석회성 양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뿌리가 뻗는 깊이가 30cm입니다. 그래서 30cm 정도까지는 토양을 개량을 해주면 비록 좋지 않은 여건이지만 지중해에 살수 있는 허브들이 더잘살수 있고요. 그래서

전체가 다 아니면 지중해에 살고 있는 허브식물만이라도 토양을 개량해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pH가 안 맞다고 해서 아예 식물이 죽거나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좀더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pH를 교정을 하는 겁니다. 허브라고 하는 거는 꼭 내가 향기가 좋은 게 허브가 아니라 실생활에 어떻게 쓸지가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 허브를 심는데 어떻게 쓸 거야가 정해지면 뭐 향이 안 좋은 식물이든 뭐 꽃이 안 좋은 꽃이든 가능할 거라 생각이 되고요. 외부적인 모습보다는 기능적으로 충실한 허브 정원. 그래서 남들이 보기에는 저게 뭐야라고 이해가 쉽지만 나는 그 허브 정원에서 우리 가족의 먹거리도 만들기도 하고 우리 가족이 감기라서 아프기도 하면 그걸 따다가 약을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허브 정원에서는 우리가 미적인 걸좀 떠나서 기능적으로 이런 정원을 좀 해보자라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을 위한 정원이야. 이렇게 허브 정원을 계획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의 시작은 뭘 해서 실행하는 게 아니라 그 정원의 꿈꾸는 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정원을 꿈을 꿀까? 그런 차원에서 여덟 가지 항목을 꾸며봤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정원을 지금 시작하지 않더라도 이 강좌를 보시고 정원에 대한 꿈을 꾸셨으면 그리고 정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많은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2: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세요.
3: 와, 전설의 물고기 카이체군요.
4: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됐네.
1: 가자, 가자!
5: 오, 좀 보세요!
4: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볼록 볼록 볼록 볼록 볼록 볼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1: 저기에서 먹자.
2: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3: 철원 평양은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요, 옛날서부터.

0: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1: 빌게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 내 자리가 없어질 수 있겠다.
3: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4: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1: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5: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6: 엄마가 헐룩된다, 헐룩.
7: 냉장고를 개방해 놓겠다.
6: 명분을 만든
8: 네,
6: 거야.
8: 명분이죠.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9: 멀어져 있네요.
10: 여기 공간이 그렇죠.
9: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네.
11: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겠어.
12: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11: 아, 그래.
5: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구랑 노냐, 언제 노냐, 언제까지 뭐할 거냐.
13: 부모가 좀 자식한테 애착하고 부호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간섭하는 거.
14: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나
15: 혼자 독학으로.
14: 독학으로.
15: 책 보고.
16: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17: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18: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19: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는 됐습니다, 솔직히.
20: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21: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22: 성공을 위해서 팀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23: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24: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을 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25: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중범입니다.
26: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25: 약간 600점은 돼요.
23: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25: 뭐 좀 좋습니다.
23: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희 보여드리겠습니다.
16: 보물 참고다 여기.

0: 5년 전에 하고 장례식을. 용역도 하나 없었어요. 너무 안심했죠. 설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1: 대장내시경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수년 내에 대장암이 발생한 그런 위험성입니다.
2: 증상이 나타난다는 거는 이미 용종 단계가 아니고 암으로 진행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막을 수 있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1: 080-961-9595.
2: 고장이나 사고로 멈춘 차량과 이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다른 차량 간에 발생하는 추가 사고. 매년 30명 가까이 사망자가 발생하는 고속도로 2차 사고는 일반 사고보다 치사율이 6배나 높습니다. 사고가 사고를 부르는 고속도로 2차 사고,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사고 발생 시 비상등을 켜고 트렁크를 열어 주변 차량에 사고를 알려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안전 삼각대도 설치합니다. 이에 앞서 차량 이동이 가능하다면 갓길로 신속하게 옮깁니다. 2차 사고 사망자의 약 70%가 차량 내부나 현장 인근에 머무르다 발생합니다. 시야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무리하게 안전 삼각대를 설치하지 말고 가드레일 밖으로 빠르게 대피합니다. 이후 한국도로공사 또는 112, 119로 신고합니다. 신속한 대피가 생명인 고속도로 2차 사고 예방법을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문학의 주제는 생태입니다. 생태주의, 환경보호운동 할 때의 그 생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요즘 책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네. 무엇을 봐야 될지 너무 많아서 못 고르겠다라고 이렇게 상담해온 학생들한테는 고전으로 돌아가라. 고전 맨 처음에 가장 기념비적이었던 작품을 한번 찾아봐라 라고 하거든요. 생태라고 하는 주제에서 가장 처음에 읽어야 될 책은 레이첼 가슨의 침묵의 보험이라는 책이에요. 명작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옛날에 엄청난 베스트셀러였던 그런 책들이 많아요. 그 당대를 풍미했던 작품, 그 당대를 변화시켰던 그 작품들 중에 아주 일부가 화석처럼 살아남은 게 고전 명작이거든요. 그러면 레이첼 가슨의 침묵의 봄은 그런 명작이 맞느냐라고 하면 분명히 맞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작품이 나온 게 1962년도예요. 62년도에 나왔을 때 어느 정도였냐면 60년대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을 모르면 이거는 조금 간첩이다. 지식인이 아니다. 라고 했던 거죠. 이 책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역할을 해냈어요. 환경운동의 고전인데 이 작품이 어떤 역할을 했냐면 당시에 무방비로 쓰이던 살충제인 DDT. 위험성에 대해서 누구도 지적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처음으로 용기를 내고 처음으로 새롭게 아, DDT 그거 그렇게 막 써서 되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살충제 DDT는 곤충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작물의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해충을 다 죽이는 거죠. 근데 DDT를 뿌렸더니 해충만 죽는 게 아니었어요. 익충도 죽었고요. 거기에 접한 모든 생명체, 작은 곤충류들은 다 죽었어요.

0: 죽었고 그 곤충을 먹은 새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상위로 올라갔을 때 네. 상위 포식자들도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왔으면 새들이 막 찍찍찍찍 하고 막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 뭔가 아 봄이 왔구나, 자연이 깨어나는구나, 생동감이 넘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침묵의 봄이라는 책 앞부분에 이런 내용이 나 있어요. 지금 이런 시골의 풍경은 아주 흔하다라면서 레이첼 카슨이 써놨어요. 봄이 왔는데 새들이 지저귀지 않고 새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이 나왔을 때 반기지 않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 것 같아요?
1: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
0: 그렇죠.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 네. 하고 그 살충제 만드는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혹은 로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일 거 아니에요. 국가 단위에서도 조금 껄끄러워했어요. 네. 그래서 막 레이첼 카슨을 막 위협하기도 하고 이 책에 대해서 굉장히 막 좀 안 좋은 반항, 저항도 있었는데 결국은 10년 정도 지나서 미국 정부가 DDT를 아예 금지를 하게 됐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62년도에 나왔는데 72년도에 미국 정부가 DDT를 금지했단 말이죠. 아, 이렇게 대단한 책도 10년이 걸리는 일이었구나. 그게 정말 쉽지 않은 길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레이첼 카슨 한 사람만의 힘은 아니었을 거예요. 거기에 이제 이름 없는 수많은 레이첼 카슨들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을 이제 기억하는 차원에서 이 책을 읽어볼 수가 있어요. 이 책은 몇 가지 되게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져요. DDT는 살충제로 정의하면 안 돼. 그거는 살생제야. 충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죽이는 거야 라고 다른 시야를 갖게 해줬고요. 이거를 앞장서서 지식인이 나서서 행동을 해야 된다, 침묵하면 안 된다 라는 이야기를 또 전달해 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갑자기 식겁하는 장면이 있었어요. 읽다 보면 DDT를 이제 네. 몸에 DDT가 들어가면 내 분비계를 교란시키고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써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DDT를 섭취를 한 것 같거든요. 혹시 방구차라고 알아요?
1: 네, 어릴 때 소독차 저 있었어요. 초등학생 때 근데 약간 파란 포터차에 뒤에 달고 가스 이렇게 흰 가스 뿜으면서 이렇게 다니던 소독차.
0: 방구차를 안단 말이에요?
1: 알죠. 엄마가 그거 따라다니지 말라고.
0: 그걸 쫓아다니던 무지 몽매한 인간이 저예요. 저는 79년생인데 네. 사실 너무 겁이 나서 찾아봤거든요. 79년도부터 내가 마셨던 그 방구차. 사실 방구차라고 하기에는 그거는 그냥 우리끼리 하는 얘기고 그 정식 명칭은 가열 연무기. 가열 연막기라고 합니다. 네. 이제 우리 어디 가서 방구차로 가지 말도록 해요. 근데 우리 때도 방구차라고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저녁 먹을 시간 해질녘쯤 항상 그 차가 부릉부릉 소리가 났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냅다 숟가락 내던지고 쫓아나가는 거죠. 저희 어머니는 독려하셨어요.
1: 독려하셨다고요?
0: 많이 마셔라. 니펠을 소독시켜라.
1: 아, 몸에 있는 게 없고.
0: 가서 많이 마시고 와라. 네. 라고 해서 동네 애들은 다 나왔었어요, 그 시간에. 그리고 그것 따라서 계속 달리는 거예요. 뿌옇잖아요.
1: 맞아요.
0: 그러면 너무 뭔가 환상적인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뭔가
1: 되게 영화 주인공
0: 드라마틱하고 약간,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따라갔다가 길 잃어버린 애도 있고 막 그랬었습니다. 저희 때는. 인식의 차이인데 다행히도 제가 그 79년도에 그 연막차에 연막 가열 연막기에 DDT가 금지됐대요. 제가 태어나는 걸 기념해서 금지한 것 같기도 해요. 79년생이니까. 그 이후에는 다른 약제가 대체돼갖고 들어갔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도 사실은 모기가 많이 나는 지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해충이 있는 곳에서는 지금도 지자체에서 열심히 방역 작업 해주십니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네. 다만 그걸 우리가 꿀꺽꿀꺽 받아가시거나 좋다 쫓아다니면서 들이마시면 안 된다라는 네. 거죠. 이게 필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쉽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태는 쉽게 말하면 건강이에요. 생태주의를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건강하게 사는데 정말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지구를 살리자의 차원이 아니라 우선 나를 좀 살려보자. 네. 예,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침묵의 봄이 이제 1962년도 작품이니까 벌써 50년 반세기가 넘게 흘렀죠.
1: 그러네요.
0: 근데 그때 그 옛날에 그랬었지로 생각하고 끝내면 안 돼요. 지금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서를 볼 때도 역사 왜 배워야 돼? 과거를 왜 생각해야 돼? 알아야 돼? 그게 반복.

0: 걱정이 돼요. 이거를 미래 세대는 더 이상 못 먹게 되면 어떡하지? 이 맛있는 걸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레이첼 카슨이 우리한테 주었던 저는 가장 큰 공적은 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다라는 네. 거예요. 이 오염의 모티브가 대중문화에서는 아주 많이 나와요. 저는 할리우드가 사랑하는 게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 그다음에 사람들이 보고 싶어하는 거, 이 상반된 거를 가지고 할리우드가 돈을 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를 들어 자연재해가 갑자기 일어나는 게 무서워. 그럴 때는 꼭 자연재해가 나오는 뭐 댐이 터진다든가 막 홍수가 온다든가 쓰나미가 온다든가 이런 영화가 나와요. 우리가 마지막 핵전쟁을 두려워할 때는 터미네이터 이런 작품이 나와서 사람들의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오염이 되는 것들을 가지고 오염 정말 무섭지 않니? 오염된 미래 무섭지 않니? 이렇게 또 두려운 부분을 건드리는 영화들이 한 줄기가 있어요. 에린 브로코비치라고 하는 진짜 실제 있었던 사건과 인물을 모티브로 해서 영화가 있는데 대형 글로벌 기업이 있었어요. 그 글로벌 기업이 물에다가 그냥 독한 약품을 다 풀 거예요. 그냥 하고서는 처리 비용을 아끼려고 입을 닫아버렸어요. 네. 근데 그 마을 전체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고 완전히 다 병에 들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병자가 많이 나타났는데 원인을 규명할 수가 없어. 이때 그 무대포 아줌마인 에린 브로코비치가 나타나서 이 원인이 저 회사에서 뿌린 오염물질에 있어. 그 다음에 너희들 아픈 것은 원인이 저기 있어.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다 싸우자 해갖고서는 어마어마한 배상금을 태웠던 90년대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걸 실화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염된 물에 대한 사람들의 공포감이 어마어마해요. 물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침묵의 봄은 사실은 땅에 대한 이야기고 농작물에 대한 얘기고 곤충과 새에 대한 얘기지만 우리는 그거를 계속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네. 하는 거죠.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은 옛날 고전 명작을 보면 저는 대중적으로 이미 좀 인정을 받은 영화하고 매치를 시켜서 같이 짝꿍을 만들어서 이해하면은 훨씬 기억이 잘 되고 네. 효과적으로 조금 수용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생태 관련해서는 소설이 굉장히 많진 않아요. 예를 들어 약간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생태는 이런 건 하지 마. 이런 건 해야 돼 라고 하는 윤리교과서적인 그런 느낌이 들어서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너 자신의 문제야. 너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야 라고 침묵의 봄을 소화를 시키면 좋아요. 사실은 생태는 몸의 건강도 있지만 정신의 건강하고도 저는 관련이 있어서 정신건강 때문에 힘들어하는 현대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1: 그렇죠.
0: 예. 그럴 때는 생태를 가까이 해라. 그 중에서도 잔잔한 에세이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1: 네.
0: 월든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어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작품인 월든이라는 에세이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에세이일지 수기일지 기록물일지 근데 사실 에세이로 분류는 돼요. 근데 저는 에세이지만 어떤 수기 같은 본인이 직접 한 거를 적은 거예요. 네. 수기와 닮아있는 에세이가 있습니다. 되게 두툼하거든요. 들어는 봤어요? 월든?
1: 처음 들어봤어요.
0: 처음 들어봤어요? 네.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귀에 못이 막 기게 들었었어요. 네. 월든을 저는 싫어했어요. 월든 너무 많이 얘기하시는 분이 저희 집에 계셔갖고 아버지가 월든을 되게 종교처럼 좀 신봉하시는 분이었어요.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약간 이런 분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권하시니까 청소년기에는 오히려 반발이 그렇죠. 생겨갖고 난 절대 월든 따위는 읽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제가 찾아서 읽어요. 현우 학생도 정신적으로 힘든 어떤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나면 월든을 읽고 싶어질지도 몰라요. 자, 이 책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 책은 1854년도에 나온 거예요. 오래된... 벌써 몇 년이니까 거의 200년 전에 나온 거죠. 200년 동안 살아남았다? 에세이가?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런 이거는 지금도 계속 개정판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월든이 무슨 이야기냐. 한번 맨 첫 문단입니다. 이런 내용이 쓰여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0: 앞으로 소개할 이야기를 집필할 당시 나는 이웃들과 1.6km나 떨어진 매사추세츠 주 콘코드의 월든 호숫가에 손수 지은 오두막에서 홀로 지내고 있었다. 그곳에서 보낸 2년 2개월의 시간 동안 내 손으로 직접 의식주를 해결했다. 지금은 다시 문명사회로 돌아와 체류하고 있다.
1: 1845년부터 네. 2년 2개월 동안 혼자 집을 지어서 자급자족해서 살았던 이야기를 적은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신화 같아요. 네. 되게 놀라운 일이었어요. 우선 초반부에 집 짓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두막 집을 짓는 이야기가 몹시 흥미진진해요. 왜냐? 부동산에 관심이 있거든요. 아. 부동산 민중 아닙니까, 우리? 부동산 얼마나 관심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와, 집을 짓는다고? 이거 굉장히 관심 있어요. 첫 번째 스텝, 도끼를 빌립니다. 혼자 소나무를 찍어요. 소나무를 구합니다. 그리고 땅을 파요. 기초공사 네. 해야 되잖아요. 혼자 네. 땅을 팝니다. 땅 파기 힘들잖아요. 네. 자, 주변 사람들을 불러요. 근처 사는 사람들을. 네. 월등 숙가 사람들을 쭉 불러놓고 땅 안 파봤지? 집 안 져봤지? 나랑 집 짓는 거 같이 하면서 집 짓는 거 너는 배울 수 있어. 얼마나 좋니? 같이 땅 좀 파자. 아. 그래서 땅을 같이 팝니다. 돈 안 줬어요. 네. 그래서 땅을 파고요. 주인이 이사 가려고 어떤 곳에 낡은 오두막 집을 하나 내놨대요. 네. 그래서 거기서 헐값을 주고 널판지를 삽니다. 그래서 널판지를 본인이 가서 다 뜯어와요. 뜯어와서 이곳저곳 싸서 갖고 와서 자기 오두막에 자기가 직접 이렇게 뭐지 찍어낸 소나무하고 헐값에 산 널판지하고를 붙여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나서 침대 하나, 의자 세 개를 자기가 만듭니다. 근데 의자가 왜 세 개냐? 하나는 본인의 고독을 위해. 멋있어요? 하나는 친구를 위해. 또 하나는 교제를 위해. 친구 따라 또 다른 사람이 올 수 있으니까. 그 집은 3인 이상 출입을 할 수가 없는 집이에요.
2: 못 들어가네요. 네.
1: 이래서 들었던 오두막 집의 제작 비용이 총 28달러, 12.5센트래요.
2: 28달러?
1: 28달러. 당시 환율을 생각을 해야겠죠. 예. 당시에 하버드대학교 그 기숙사의 1년 월세가 30달러. 기숙사 1년 월세가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집 한 채. 그 안에 있는 굴뚝과 가재도구를 완성하는데 그보다 더 적은 금액이 들었다는 거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과연 이런 2년 2개월간의 목가적이고 독립적인 자급자족 생활을 왜 했는가?
2: 그러니까요.
1: 거예요. 자,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월든의 한 구절입니다. 오늘 월든은 시크하게 읽어볼 수 있어요.
0: 네. 네.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죽어라 끌고 가면서 그 어마어마한 무게에 온몸이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며 인생의 길을 힘겹게 걷는 것을 나는 수없이 보아왔다. 유산을 물려받지 않아 그런 불필요한 짐과 싸우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조차도 자그마한 육신을 경작하기 위해서 등골이 빠지도록 노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인간의 고행은 그릇된 생각에서 기인한 것이다. 인간의 육신은 언젠가 땅에 묻혀 한 줌의 거름으로 변한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1: 이 구절, 이 문단에서 제일 유명한 구절은 사실 마지막 문장이에요. 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재물을 모으는데 급급한 채로 살아가고 있다. 이 구절이 회자되는 구절이거든요. 네. 근데 저는 첫 문장이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여기서 단어만 좀 바꿔볼게요. 토지와 밭, 목장과 숲을 죽어라 끌고 가면서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현대 버전을 바꾸면 네. 카드빚과 은행 대출금을 죽어라 갚아가면서 그 무게에 짓눌린 채로 가쁜 숨을 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살아보지 않은 1800년대 중반에 대해서 약간의 로망을 갖고 있었거든요. 저 때는 자연적으로 그냥 생태주의가 실현이 됐겠지. 자연 친화적이겠지. 경쟁이 이렇게 심하지 않았겠지. 막 빚과 돈 때문에 고달프지 않았겠지. 근데 그 로망이 상상이 바삭 깨지는 거예요. 저 때도 똑같았구나. 다들 그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자, 이 사람은 집에 대한 이런 어떤 구축을 완성한 다음에 이제 자급자족을 실현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땅을 빌려요. 그래서 되게 행운의 사나이예요. 우리 지금 땅 빌려서 내가 자급자족하고 싶어도 그렇죠. 땅 빌리기 쉽지 않거든요. 네.

0: 땅에 빌리고, 솔직히 이 사람이 소나무를 배원했던 그 산의 주인도 요즘 같으면 허락을 하지 않았을
1: 잡혀갔을
0: 거예요.
1: 때 잡혀갔을
0: 예,
1: 수도
0: 구치소
1: 있어요.
0: 행인이 있다
1: 네.
0: 솔직히 말해서. 노면 산에 가서 그렇게 막
1: 그렇죠.
0: 채취하고 그러면 안 되는
1: 네.
0: 거거든요. 근데 경작지를 빌립니다. 또 누가 흔쾌히 빌려줘요. 너무 많이 빌려줘갖고 본인 좀만 써요. 거기다가 감자며, 콩이며, 옥수수를 심습니다. 또 농산물이 또잘 나왔어요. 본인이 먹고, 일부는 팔아요. 판 돈으로는 우유도 사고, 버터도 사고. 나름 괜찮은
1: 괜찮네요.
0: 생활을,
1: 네.
0: 게다가 옷도 맞춰요, 그걸로.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부러운데? 이 사람은 뭔가 하늘이 좀 도와주는데?
1: 네.
0: 이때 막 흉작이고 가뭄이고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고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드넓은 지평선을 자유롭게 뛰노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세상 그 누구도 진정 행복하지 않다. 근데 본인은 2년 2개월을 그
1: 그렇게.
0: 행복 속에서 사는 거죠. 사실 이 이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한강변으로도 가고, 교회로도 가고, 여행도 떠나는 거잖아요.
1: 네.
0: 근데 서로는 그냥 일상이 그 행복이었던 거예요. 2년 2개월 내내. 이거는 현대인의 로망입니다.
1: 그렇죠.
0: 그죠? 너무너무 하고 싶은 워너비. 이상적인
1: 네.
0: 어떤 삶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너무 가고 싶지만 이 월든의 삶은 무릉도 같기도 해요. 그런
1: 네.
0: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월든하고 되게 비슷한 영상물을 발견했거든요.
1: 네.
0: 그 제가 이제 구독해 놓은 것 중에 EBS 다큐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제일 즐겨 보는 게 건축 탐구 집이라는 거 하고 한국 기행이라는 프로그램이
1: 네.
0: 있어요. 이두 개를 합쳐 놓은 듯한 게 바로
1: 월든.
0: 월든이에요. 건축 탐구 집은 약간 이런 거예요. 평생 일만 하던 남편, 산속에 집 하나 지어줬더니, 거기서 천국을 누리고 사는데, 뭐그 집을 한번 찾아가 보자.
1: 네.
0: 이런 거고요. 한국 기행은 이런 겁니다. 첩첩산 중에 혼자 살고 있는 경순 씨. 이번에 폭설이 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약간 그러면 경순 씨네 또 집에 가서 막 고방을 살펴봤더니 본인이 가은에 추수해 놓은 막 먹거리가
1: 맞아요.
0: 쌓여 있어서 그거하고 이제 고양이하고 이렇게 따뜻한 겨울을 보낸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아, 저런 분들이 현대판 월든이다. 나도 저기에 살고 싶다. 이 생각을 가끔 하게 되죠. 근데 월든이 조금 이상향에 가깝다면 2년 2개월짜리라면 이거를 평생 하신 분들이 있어요. 사회학자이자 활동가인 스콧 니어링이라는 사람하고 그의 아내인 헬렌 니어링이 이런 삶을 20년 동안 실천을 해요. 그래서 그 20년을 담은 책이
1: 와우.
0: 있어요. 그 책이 바로 조화로운 삶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근데 이분들도 참 특이한 게 원래 도시에서 대학 나와갖고 경제학 공부하시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도시의 염증을 느낀 거죠. 1930년대 이분들이 도시에 살때 미국을 대공황이
1: 아, 그랬죠.
0: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너무 팍팍해진 거예요. 생활비 대기가 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두 사람이 도시에서 이렇게 괴롭게 살기보다 우리 떠나자. 시골로 가자. 그래서 버몬트라고 하는 시골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자급자족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거는 역시 천운이 좀 도왔어요. 거기에 단풍나무에서 수액을 채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1: 네.
0: 놀린 게 단풍나무인 거예요. 그 캐나다 아시죠?
1: 네.
0: 캐나다에서 면세점에서 제일 많이 파는 게그 단풍나무 수액으로 만든
1: 네.
0: 사탕과 그런
1: 네,
0: 시럽이거든요.
1: 메이플 시럽.
0: 웨이플 시럽. 여기 미국인데 뉴욕에서 버몬트라는 시골로 왔더니 산에 단풍나무 그 수액을 채취할 수 있는 곳이 막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처음 한두 해는 조금 헤매다가 나중에는 이 수액을 채취해서 드럼통에 받아서 집에서 가공을 해서 내다 팔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삽니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시골의 삶을 되게 잘 즐기거든요. 근데 제가 니어링 했던 말 중에 되게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이 문명 사회를 슬프고 야만스러운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돈만 쫓는 욕망의 인간들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본인들은 다시 자유로운 상태로 가자. 우린 노예가 되고 싶지 않다라고 하면서 역시 자연 친화적인 자급자족의 생활을 하는 거죠. 도시에 있는 거는 이런 거래요. 복잡함이 있대요. 있죠?
2: 네.
0: 긴장감이 있대요.
2: 있죠?
0: 있죠?
2: 네.
0: 압박이 있대요.
2: 당연하죠.
0: 있죠? 많은 생활비가
2: 들죠.
0: 들죠. 이거를 이 속에서는 몸의 건강을 얻을 수 없고 정신의 건강도 얻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2: 네.
0: 내가 지금 느끼는 바를 1930년대, 40년대에 이미 느끼고 실천한 사람이 있었던 네. 거죠. 건전한 사회를 여기서는 이룰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더 올바르고 더 조용하고 더 가치 있는 삶을 찾아 모르는 자기가 살아보지 않았던 지역으로 떠납니다. 근데 이분들이 이제 1932년부터 52년 동안 이 버몬트에서 잘 살아요. 잘 살고 여기가 이제 유명해져서 사람들한테 입소문이 좀 나갔고 네. 왜 우리 사찰에 가서 템플스테이하러 가는 것처럼 여기에 이 자연주의 체험 생활을 해보려고 템플스테이처럼 이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네. 했어요. 그 방문객들 들어와 해갖고서는 네. 같이 생활을 경험해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하필 20년 살다 보니까 여기에 관광단지가 개발이 된 거예요.
2: 아.
0: 스키장이 생겨요. 스키장 생기려면 또 나무 베야 되잖아요.
2: 그죠.
0: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다시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여길 떠납니다. 다른 곳으로 가요. 그 이후로는 뭐 많이 쓰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곳에 가서 평생 같은 방식의 삶을 유지해요. 이분들은 끝까지 장수를 하셔갖고 천수를 다 누리다가 정말로 자연에서 자연주의식으로 건강한 삶을 산 삶을 본인들이 보여줬어요.
2: 네.
0: 이렇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지 않고 돈 버는데 많이 쓰지 않고 살았더니 오래 살더라. 일본의 장수마을 가서 장수의 비결이 무엇인가 물어볼 필요 없어요. 이거 보면 돼요. 조화로운 삶 보면 돼요. 이렇게 살면 되거든요. 제가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 네.
0: 이들의 삶을 정리하면 첫 번째, 채식주의를 지킵니다. 저는 이건 못할 짓이에요. 저한테는 안 돼요. 저한테는
2: 저도
0: 안 되는데 우선 채식주의를 지켜요.
2: 네.
0: 자, 두 번째, 하루를 오전과 오후로 나눠요. 그래서 오전에만 일을 합니다. 내가 밥을 위한 일은 오전에만 하고요. 오후에는 더 이상 밥을 위한 노동을 하지 않습니다. 1년의 절반 6개월만 일하고 6개월은 일하지 않습니다. 6개월을 일하다가도요. 올해 먹을 식량이 다 찼는데? 곳간이 이제 든든한데? 하면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남는 시간에는 뭐하나? 남는 시간에는 하루에 한 번씩 반드시 삶과 죽음에 대해서 명상합니다. 그리고 가급적 기계에 의존하지 않고 매번 몸을 해요. 왜? 할머니 장수의 비결이 뭐예요? 근데 계속 일하면서 내가 움직이는 거지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떠올랐어요.
2: 네.
0: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살게 세팅을 해준다면 하시겠어요?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2: 채식주의만 하면 되니까.
0: 왜요? 저는 채식주의 때문에 못 살아요. 저 고기 먹어야 돼서. 근데 그거 하나만 빼면요. 저는 지금 보따리 싸들고 가죠. 너무 좋죠.
2: 맞아요.
0: 이거 안 살고 싶은 사람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참 부러운 삶인데 누군가는 하고 있다.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좋으면 지금 당장 떠나라. 너 놓고 너 진 거 가지고 있는 거 다 놓고 그걸 떠나면 되지 않느냐.
2: 네.
0: 그런데 이상하게 저는 그럴 용기가 없네요. 저는 이런 자연의 삶 역시 어떤 용기와 깨달음과 지혜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방구석에서 또 소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2: 네.
0: 생태는요, 건강이고 삶인데 지속적인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정신 그 자체가 저는 생태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생태에도 작은 생태가 있고 큰 생태가 있어요. 작은 생태는 나 자신의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한 생태예요.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블로거가 한 분 계세요. 이분이 너무 현대사회에서 빠르게 경쟁을 하는 사회에서 염증을 느끼고 지쳐서 한 폐교 학교에 가서 살아요. 폐교를 입찰을 받아서 거기서 식물들을 키우면서 사시는 분이거든요.
2: 네.
0: 마트에서 살 수 있는 그 후추 있죠. 통후추를 물에 불려서 발화시켜서 나무로 만들고요. 마트에서 사온 망고를 네. 씨 이렇게 과육은 발라먹고 남은 씨를 심어갖고 망고 나무를 키우시고요. 네. 이런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 얘기가 있어요. 식물이 천천히 자라잖아요. 식물이 천천히 자라는 걸 보면서 삶을 보채지 않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저는 어디론가 떠날 순 없지만 식물을 좀 키워보고 싶다. 식물한테서 뭔가를 좀 배우고 싶다. 제가 아는 시인들은 식물을 되게 많이 좋아하는 시인들이 엄청 많아요. 아, 저 사람들이 식물을 좋아하는 이유가 저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걸 하나 배웠어요. 이런 게 작은 생태예요. 나 자신의 네. 삶의 리듬감을 회복시켜주는 작은 생태. 큰 생태는요, 나뿐만 아니라 나를 포함한 전 지구를 위한, 지구의 건강을 위한 한 태도, 한 스텝이 바로 큰 생태예요. 유발 하라리 아시죠?
3: 네.
0: 그분이 쓴 사피엔스란 책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인간아, 너는 호모 사피엔스지. 근데 네가 도착하는 대륙마다 대형 포유류가 멸종이 됐어. 너는 그 포유류들을 멸종시키면서 여기까지 왔어. 근데 인간아, 너도 포유류잖아. 너는 멸종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 라는 메시지가 거기 들어있어요. 저는 그걸 읽으면 소름이 끼쳤거든요. 맞네. 대형 포유류가 멸종되면 그 다음 대형은 우리네.
3: 네.
0: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도 살리고 너도 살리고 우리 같이 살리자 라는 마음을 상기시킬 수 있는 게 생태다. 라고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같이 살아야 사는
3: 그렇죠.
0: 거죠.
3: 네.
0: 지금 우리도 지금 생태를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현우 학생이 여기서 잘 이렇게 해줘야 나도 같이 살고 선생님이 또 잘 해줘야 또 네. 현우 학생도 살고 네, 이런 게 윈윈하는 생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3: 네.
0: 어때요? 오늘 얘기 들어보니까
2: 단순하게 그냥 환경이라고만 생각했어요. 생태라는 단어를. 근데 이제 생태라는 단어가 내 자신 신체적인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얘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는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모여서
0: 맞아요.
2: 사회를 결성하고 지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작은 스텝부터 하나씩 시작을 하게 된다면 큰 생태까지 우리가 잘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0: 네, 우리는 아마 죽을 때까지 생태와 함께 할 거니까요.
2: 네.
0: 오늘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난 걸 준비해 올게요.
2: 네, 다음 주도 기대해보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4: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5: 괴계체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6: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7: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8: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9: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10: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11: 엄마가 헐크된다, 헐크.
12: 냉장고를 제 방에 놓겠다는 거야.
11: 명분을 만든
13: 네,
11: 거야.
13: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12: 멀어져 있네요.
13: 네, 그 공간이 그렇죠.
12: 물리적으로 멀어져 있네.
14: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겠어.
15: 어.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12: 아, 네.
16: 친구들이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누구랑 노냐, 언제 노냐, 언제 자주 좋아할 거냐.
17: 부모가 좀 자식한테 애착하고 부호라는 이름으로 좀 많이 간섭하는 네. 거.

0: 다보다 정말로 현장에서 보면 라이브가 정말 멋진 팀이거든요.
1: 스포츠 경기 보는 느낌?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뭐?
0: 그래, 사펀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0: 강한 압기.
1: 아침이 밝아오는 시간, 호비와 해리는 뭘 하고 있을까요?
2: 됐다.
0: 그게 뭐야?
2: 보여줄게.
0: 우와, 신기하다. 노래도 연주해줘.
2: 한번 해볼게.
0: 안녕, 친구들. 안녕, 친구들. 모두 깨어놀자. 뽀랑뽀랑뽀로로. 우와, 다른 곡도 해줘.
2: 뭐가 좋을까? 루피한테 악보를 빌려올까?
0: 좋아.

0: 아무도 없나? 어? 어? 어디 갔지? 자, 빵 가져왔는데 여기 놓고 갈까? 어? 이게 뭐지? 어?
1: 저런, 뽀로로와 크롱이 악기를 망가뜨려버렸네요.
0: 어떡해! 우와.
2: 대단해, 루피! 정말 좋았어!
3: 역시, 루피야.
4: 와!
5: 고마워, 얘들아. 어? 포비 해리도 왔구나.
6: 안녕.
2: 루피, 정말 잘 친다.
5: 고마워. 근데 무슨 일이야?
6: 혹시 악보 좀 빌릴 수 있을까 해서.
5: 악보는 왜?
2: 포비가 새 악기를 만들었거든.
5: 와, 정말?
3: 새 악기라고?
2: 나도 들어보고 싶어.
7: 나도.
5: 여기.
6: 고마워. 그럼 다 같이 갈까?
5: 응.
0: 된 것 같은데?
3: 그럼
0: 한번 불어볼게.
2: 이걸로는 안 되겠어.
0: 그럼 정착제를 찾아보자.

0: 미안해.
1: 빨리 한다, 버비.
2: 뭐? 포비가 온다고? 어떡하지? 그럼 내가 집에서 고쳐올 테니까 그때까지 시간 좀 끌어줘.
1: 크롱.
2: 잘 부탁해, 크롱.
1: 크롱, 크롱. 크롱, 크롱.
3: 어? 크롱.
4: 안녕. 뽀로로는?
1: 뭐야, 꽃아.
2: 어? 아직 잔다고?
1: 크롱.
3: 혹시 어디 아픈가? 한번 가볼까?
1: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3: 그래? 그럼 일단 들어가자.
1: 크랑! 크랑!
3: 어? 놀이터?
5: 갑자기 웬 놀이터?
4: 그럼 그렇게 가고 싶어?
1: 크랑! 크랑!
4: 그래, 가자!
1: 크랑! 크랑!
6: 크롱과 친구들은 놀이터에서 한참 동안 즐겁게 놀았어요.
1: 재밌다.
3: 이제 갈까?
1: 크롱, 크롱,
4: 크롱,
1: 크롱, 크롱, 크롱.
3: 밀어준다고?
5: 많이 탔는데.
1: 크롱.
6: 크롱은 친구들이 좀 더 오래 놀이터에 있게 하려고 애썼어요.
2: 이걸 이렇게. 이상하다.
1: 어떡해.
2: 안 되겠다.
1: 이거야.
2: 자, 이것도 좋았어.
3: 늦었으니 이제 그만 돌아갈까?
4: 좋아.
1: 크랑, 크랑, 크랑.
4: 뭐, 더 놀자고?
5: 벌써 저녁이라고.
1: 크랑, 크랑.
5: 미끄럼틀은 지금까지 많이 탔잖아.
1: 맞아. 크랑, 크랑. 씻어.
4: 크랑. 크랑, 크랑. 그만 돌아가자.
2: 사실, 포비가 새 악기를 연주해주기로 했거든.
1: 악기?
2: 왜 그래?
1: 크랑, 크랑.
2: 그럼 갈까?
1: 크랑.
2: 어떤 악기일까?
4: 궁금하다.
5: 얘들아!
4: 호라라!
3: 안녕.
2: 마침 잘 왔어. 포비가 새 악기를 연주해주기로 했거든.
4: 그래?
3: 다들 왔으니까 이제 들어가자.
2: 걱정 마. 이제 괜찮아.
4: 아무것도 아니야.
1: 크랑, 크랑.
2: 포비, 어서 들려줘.
3: 잠깐만. 어디 갔지? 이쪽에 있나?
2: 분명히 탁자 위에 뒀는데.
4: 이거 같은데?
2: 저렇게 생겼었나?
1: 빨리 불어봐. 악기 소리를 들어보고 싶어.
5: 크랑, 크랑.
3: 시작한다.
2: 포비가 만든 거하고 다른 것 같아.
3: 그렇지.
1: 그게 아니라 이건가 봐. 이번엔 잘 될 거야.
2: 이것도 아닌 것 같은데.
1: 자, 다시 포비한테 박수.
3: 어떡하지?
2: 한번 불어봐.
3: 그럼.
2: 노래.

0: 배가 좀 고프네.
1: 나도 그런데.
2: 아! 짜잔! 마침 내가 빵을 가져왔어.
1: 우와, 고마워.
2: 맛있겠다.
1: 맛있다. 호비, 악기 연주 잘했어.
3: 정말?
1: 사실은 내 노래로 악기 소리 잘 안 들리게 한 거 알지?
3: 고마워.
1: 보비, 응? 다 먹고 한 곡만 더 연주해줘.
3: 뭐? 안 돼.
1: 한 곡만 더 해주라.
3: 안 된다니까.
4: 이렇게 뽀롱뽀롱 마을의 하루가 지나가네요.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번개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번개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유치원 가자.
1: 똘똘이 유치원. 유치원이 열리면 똘똘이랑 교실 놀이, 요섬이랑 가게 놀이, 종이 울리면
0: 놀이터로 와.
1: 신난디야.
0: 내일 또 놀자.
1: 똘똘이 유치원.

어디서 구한 파인애플이야? 아, 알았다! 제가 잃어버린 거네! 봐! 지금 찾고 있잖아!

기다려보라니까. 토끼가 잃어버린 걸 수도 있어. 곰내 정원에서 훔쳐간 다음에 잃어버린 거라고.

게 맞다면 이 파인애플은 곰 거잖아.

곰이 이런 걸 키운 건 본 적이 없다고. 이건 곰의 조카가 보는 게 틀림없어. 중국에서 온 거라고. 중국에는 여러 가지 과일들이 있잖아.

알겠지? 이 파인애플을 돌려줘야 해. 왜 안 된다는 거야? 아, 지금 아주 바쁘다는 거지? 그럼 내가 대신 돌려줄게. 어디 보자. 안에 뭐가 들었을지 궁금한데? 판다 사진이잖아? 어! 파인애플은 마샤꺼 판다가. 아하! 이제 뭔지 알겠네! 얘들아, 얘들아! 기쁜 소식이야! 봐! 알고 보니 나한테 온 선물이었어! 너희도 나랑 같이 먹자!

이해가 안 되네. 염소가 대체 어디로 간 거지? 냄새 맡고

애는 어디 있지? 계속 찾아보는 게 좋겠어. 우리 염소 본 적 없어? 그래, 외계인이 장난친 게 틀림없네. 그 시간에 내 염소나 찾아.

근데 거기 위에선 우리 염소 못 봤어? 외계인이라더니 대체 이게 뭐야?

잃어버린 우리 염소를 마침내 찾았어. 뭐야, 마당에 풀러는 만족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도망쳐서 이웃집 밭까지 와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였어?

이번엔 대체 또 어디로 사라진 거야?

0: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1: 저 중장비들 좀 봐!

0: 이런 반짝이가 사라졌잖아. 춤추는 마술 신발을 어디서 또 구한담? 마술 신발 가게다. 바로 여기지.
1: 어서 오세요. 신발 필요하세요?
0: 네.
1: 사실 전 이들을 좋아해요. 전 이의 배수탁자랍니다. 그리고 우린 둘 다 춤을 좋아하죠.

0: 씨.
1: 두 명의 시비 탱고 춤을 춰 20은 못 말리는 변신 블록 열상의 신발이 빛을 내고 신발 신기 전 양말은 필수

0: Moon.
1: What's a moon?
0: No.
1: We're on the moon.
0: No way.

0: Anyone for tea?
1: Lovely. But how will we get home?

0: Funny smell.
1: Truly terrible tootsies. Try again.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1: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2: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뭐? 그래, 서펌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따라랑 따라랑.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1: 미미 쇼핑백을 열어봐. 두근두근 미미 인형머리. 열쇠로 미미 옷을 찾아봐. 두근두근 바지일까 치마일까.

0: 삼계탕 맛있다.
1: 어? 근데 엄마 아빠 어디 가셨지?
2: 엄마!
1: 아빠!
2: 갑자기 비!

0: 네네. 다시 만나 본부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1: 아이가 없어진 장소가 정확히 어디죠?
0: 지금 저희 대원들이 출동했으니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2: 요정들, 안녕.
3: 어? 근데 뭐해?
4: 지아, 안녕.
1: 지아, 왔어?
0: 안녕.
4: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구나.
1: 아무리 바빠도 지아랑 친구들이랑 인사는 해야지.
0: 그럼.

0: 이게 다 뭐야?
1: 아, 지아야, 우리 요정들이 오늘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게 됐거든. 바로바로
2: 다시 만나 본부!
0: 다시 만나? 누가 누구를 다시 만나?
3: 아, 누가 누구를 다시 만나냐면
1: 도움 요청이야.
2: 다시 만나 기동대!
0: 어떡해.
4: 어떡해.
5: 아기 염소들아, 무슨 일이야?
0: 우리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어.
4: 네.
3: 이렇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아기들을 엄마 아빠와 다시 만나게 해주는 게 우리의 일이지.
4: 아.
1: 아기 염소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는지 이야기해줄라.
4: 우리 오늘 엄마 아빠랑 같이 언덕에 소풍을 갔었는데.

0: 네.
1: 자, 어디부터 가면 좋을까? 저쪽으로 가면 폭포가 있네?
0: 이쪽으로 가면 흔들다리가 있네요.
1: 아니야, 아니야. 이쪽으로 가면 맛있는 음식점들이 있어.
0: 그리고 이쪽으로 가야지 풀이 더 맛있어요.
2: 시원한 풀사탕 냄새.
3: 풀사탕?
2: 저쪽에서 파나 봐. 가보자.
1: 아유, 이쪽이 더 좋다니까, 여보.
0: 지난번에 여기 갔을 때 마음에 들어 했잖아요.
1: 내 말 좀 들어줘요.
2: 이 풀사탕 맛있다.
3: 근데 엄마, 아빠 어디 가셨지?
2: 엄마! 아빠! 갑자기 비! 어떡해!
3: 이렇게 된 거야.
4: 자자, 울지 말고 나랑 같이 언덕에 다시 가보자. 엄마, 아빠 염소를 만나라! 오호리댕댕! 자, 지금 엄마, 아빠는 너희들을 찾아 여기저기 다니고 계실 거야.
3: 그럼 우리도 엄마, 아빠를 찾아보자.
2: 이쪽으로 갈까? 아니, 저쪽으로?
4: 아니. 엄마, 아빠를 잃어버렸을 때는 돌아다니지 말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게 제일

0: 좋아.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너희를 찾아 여기저기 다니실 텐데 너희까지 움직이면 만나기가 더 힘들어. 그러니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 자리에서 가만히 기다리면 부모님이 너희를 찾으러 오실 거야.
1: 아, 알았어.
2: 영순아, 영식아.
1: 엄마, 아빠.
3: 너희들 어디 갔었어?
2: 엄마, 아빠 걱정했잖아.
4: 죄송해요. 불사탕이 먹고 싶어서.
2: 그래도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1: 네.
0: 자자. 만약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첫째, 당황하지 말고 그 자리에 멈춰서기.
1: 그 자리에 멈춰서기.
0: 둘째, 엄마 아빠가 나를 찾으러 오실 때까지 기다리기.
1: 기다리기.
0: 그리고 하나가 더 있어.
3: 하나 더?
2: 뭔데?
0: 평소에 엄마 아빠 전화번호를 잘 기억해두면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전화를 할 수도 있겠지.
1: 아, 엄마 아빠 전화번호 기억하기.

0: 또 누구지?
1: 다시 만나 뒷동네!
2: 다 나 때문이야. 다 나 때문이라고.
3: 아유, 여보. 그게 어떻게 당신 때문. 인 건 맞죠. 아이, 그러니까 애들한테 너무 엄하게 굴지 마시고.
2: 오철 씨! 당신은 뭐 했어요? 당신이라도 애들을 챙겼어야죠, 당신이라도!
3: 아니, 여보, 갑자기 왜 또 화를 내고 그러세요?
1: 자자, 진정들 하시고. 아기 오리들이 어떻게 없어졌는지 자세히 좀 말해주세요.
3: 그러니까 우리 가족 모두 호숫가로 소풍을 나왔었거든요.
4: 오리!
5: 끝! 끝!
4: 가족!
5: 끝! 끝!
4: 엄마 말씀!
5: 끝! 끝!
4: 잘 됐죠?
5: 끝! 끝!
2: 우와, 물이다! 깨깨!
4: 수영하자! 깨깨! 끝! 찬물도 위아래가 있다. 엄마, 아빠 먼저 물에 들어갈 테니 너희들 따라오도록!
3: 아빠!
4: 엄마!
5: 입수 준비!
4: 끝! 끝!

0: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간다. 실시!
1: 벌써요? 아, 싫어, 싫어.
2: 물놀이 더 할래요.

0: 여보. 아니 물에 들어온 지 1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집에 간다는 건 너무.
1: 1분이면 많이 놀았다. 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먹이 잡기 훈련하러 가. 출발. 오리.
0: 깨깨. 아유. 얘들아 빨리 와라. 안 그러면 엄마한테 또 혼난다. 깨깨. 아이 그렇게 집으로 오고 있었는데 돌아보니까 애들이 우리를 안 따라오고 있었던 거죠.
2: 호숫가에는 다시 가봤어요?
0: 아이 가봤는데 애들은 없었어요.
3: 다 나 때문이에요. 애들 조금이라도 더 놀게 놔둘 걸. 꽉꽉.
4: 아유 자자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 저희들이 아기 오리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볼게요.
3: 어떡해요?
4: 어떡해? 그러게요.
5: 호숫가에 가서 오리 발자국을 찾아보면 아기 오리들이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4: 아하! 맞아요. 발자국!
0: 아니, 그럼 우린 그냥 기다리면 되나요?
6: 아니요! 기다리지만 마시고 저희랑 같이 게임하면서 기다리시죠.
0: 어떤 게임이요?
6: 바로 오리 발자국 게임. 숲속에 찍혀있는 동물들의 발자국. 그중에 오리 발자국을 찾아서 오리가 어디로 갔는지 맞춰봐. 시작.

0: 오! 봐봐, 발자국이다!
1: 어디, 어디? 오리 발자국 찾았어?
0: 발자국은 발자국인데, 오리 발자국은 아니야.
1: 아, 맞아. 이건 늑대 발자국이야.
0: 그렇다면, 혹시!
2: 우리 5분만 더 놀다 가자.
3: 그래, 5분 더 노는 건 엄마 아빠도 이해해 주실 거야.
4: 아이고, 귀여운 아기 오리들.
5: 늑대다!
4: 아니, 나 나쁜 늑대 아니야. 좋은 늑대야. 봐봐, 이렇게 웃고 있잖아. 활짝. 아이고, 너희들 물놀이 하느라 배고프지? 저기 가면 맛있는 거 많이 있는데 나랑 같이 갈래?
5: 좋아요, 좋아요.
0: 혹시 이런 거? 안 돼!
6: 빡빡 빡빡 빡.
4: 좀 더.
2: 근데 여기 맛있는 게 어디에 있어요?
4: 아, 맛있는 거. 여기 있네. 맛있는 아기 오리들.
5: 살려주세요.
7: 꼼짝 마라, 나쁜 늑대.
4: 늑대 살려.
1: 아기 오리들, 괜찮니?
5: 네, 괜찮아요. 빨리.
7: 여보세요? 거기 112 경찰서죠? 여기에 아주 나쁜 늑대가 있으니 당장 잡아가세요. 여기 위치가 어디냐면요. 가만 있어.
1: 아오!
2: 늑대들 내가 만나면 아주 가만 안 두고 야.

0: 정말 고마워요, 딩동댕 요정들.
1: 아닙니다.
2: 자, 앞으로는 이걸 꼭 기억하자. 어린이들은 엄마 아빠를
1: 잘 보고 따라다닌다.
3: 모르는 사람이 같이 가자고 하면
1: 절대 따라가지 않는다.
4: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는
1: 겉모습만으로는 알 수 없다.
2: 그래, 이것만 잘 기억하면 앞으로는 즐겁고 안전한 소풍이 될 수 있을 거야.

0: 아이부터 어른까지 원사이즈 양말 폴프렌즈에서 원사이즈 양말 세트를, 성장기 우리 아이를 위한 더데이에서 칼마디 비타민 세트를 드립니다.
1: 어린이들 모여라! EBS 애니메이션 프로그램. 일상 속 안전사고에서 시민들을 구하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보 제트! 세계를 구하기 위해 긴급 출동! 슈퍼윙스 지구를 지켜라! 화성의 도시를 짓는 상상 초월 프로젝트! 기가 빌더! 히어로로 변신한 중장비들과 악당을 물리치자! 변신 다요와 중장비 레인저스! EBS 애니메이션과 함께 신나는 모험의 세계로 떠나요!
2: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3: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4: 키키키키.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4: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네모가 대굴대굴
1: 블록타 만나 봐.
2: 쓰러질 것 같아.
1: 괜찮아. 네모 블록이 딱 받치고 있어서 안 쓰러져.
2: 아, 우리 이제 한글 주사위 놀이 하자.
1: 좋아.
2: 오다. 1, 2, 3, 4, 5. 미음이야.
1: 네모난 주사위를 굴려서 네모난 미음이 나왔네.
2: 그러네. 미,
1: 음. 이번엔
2: 얍. 오, 또 오다.
1: 1, 2, 3, 4, 5.
2: 우다, 우. 이음이랑 우랑 합치면 모. 모음이 할 때 모 글자야. 모. 모.
3: 천주대장님. 둘 중에 뭐 하실래요?
4: 난 이게 좋겠군. 어?
3: 대장님이 동그라미, 내가 네모. 자, 그럼 이 핀으로. 그런데 동그라미가 더 쉬워 보이는데. 아하. 대장님, 바꿔주면 안 돼요?
4: 안 돼. 내가 더 쉬운 거 할 거야.
3: 너무해.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고 싶다.
4: 절대 안 바꿔줄 거야. 잠깐. 네모를 동그라미로 바꾸다? 오? 그거 재밌겠는걸?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4: 그럼 시작해볼까? 기근, 오, 이음, 종, 기역, 으, 리을, 글, 동글동글.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0: 이럴 수가!
1: 대왕별님!
0: 또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1: 네. 예.
0: 오늘 파괴된 글자는 니은과 미음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2: 이번엔 나지?
3: 어? 주사위가 왜 굴러가지?
2: 어? 아, 블록탑이 왜 무너진 거야? 네모난 블록이 다 어디 갔지? 아, 이상하네.
4: 모험아, 이것 봐. 주사위가 동그랗게 변했어.
2: 뭐?
4: 응?
5: 자마 모험아, 무슨 일이야?
4: 네모난 블록이 다 사라졌어요. 네모난 주사위도 이렇게 동그래지고요.
5: 이게 주사위라고? 공 아니야?
4: 우리 아까 뭐라고 써놨는데? 오로 변했어!
6: 네모난 블록이 사라지고
5: 네모난 주사위는 공처럼 변하고
7: 네모난 미음이 이음으로? 잠깐! 오늘 파괴된 글자 니은과 미음이 들어가잖아! 혹시
1: 네모?
5: 저것 봐! 네모난 TV도 동그랗게 변했어. 오, 굴러간다.
7: 이럴 수가. 천지가 네모 글자에 동글동글 마법을 건 게 틀림없어.
6: 세상에 있는 모든 네모가 동그랗게 변하게 될 거야.
4: 아이여, 그 전에 어서 네모 글자를 찾아요.
5: 그래, 서두르자.
8: 자음, 모음, 변신!
7: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8: 네, 네 아이야!
2: 저기 니엠미엠이 있어요.
4: 아, 저건 나무야.
5: 먼저 네모 모양을 찾아야 할 것 같아.
4: 네모 모양이라면 세모 모양 나무, 세모 모양 바위.
2: 동글동글한 바위는 있는데 네모난 모양을 못 찾겠어.
9: 그건 천지대장님이 네모 모양을 다 동글동글한 공처럼 바꿨기 때문이지.
10: 천지? 동글동글한 건 잘 구르기 마련. 대굴대굴 바위가 대굴대굴 구르다.
6: 자, 모험아, 어서 피해!
4: 네!
5: 어서 막자!

0: 뿅망치로 지진 파!
1: 부메랑! 야! 하! 하!
0: 태극봉! 초! 강력! 회오리!
2: 불 떨어진다! 아유, 먼지!
3: 어디로 갔지?
0: 네모를 찾을 수가 없어. 네모를 어디서 찾지? 아,
4: 글쎄요. 어? 저기 봐요. 세모 두 개가 꼭 네모 같아요.
5: 응? 응? 아, 그래 맞아. 세모 두 개를 합치면 네모가 될 수 있어.
0: 오, 똑똑한걸. 자마 모마, 마법진을 부탁해.
6: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0: 히읗, 아, 비읍, 합. 치읓, 이, 치.
5: 디귿, 아, 다. 합시다!
0: 세모 두 개를 합치다!

0: 와, 네모가 됐어.
1: 세모 두 개를 합쳐 네모를 만들다니.
2: 대단하구나, 아이야.
3: 어서 글자를 찾자.
4: 돌아와, 한글!
0: 애를 쓰려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5: 좋아.
0: 용망치
1: 대극복
0: 합체.
5: 어와?
1: 네가 맞나? 에?
0: 오는 내가 쓸게. 헛! 지롯! 뿅망치로 오!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6: 네. 이음이 애를 만나 네. 이음이 오를 만나 고. 네, 모!
7: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TV도 다시 네모로,
1: 주사위도 네모,
0: 이응도 다시 미음이 됐어. 블록도 다시 네모 모양이 됐어. 이렇게 놓으면
2: 블록 탑 완성! 와!
3: 우와! 탑을 아주 멋지게 쌓았네, 이거. 오! 오! 어? 아이고.
0: 어? 아, 할아버지.
3: 아, 어떡하지. 자, 엄마, 모음아. 네모 블록을 밑에 쌓아야 더 튼튼한 거야. 알았지? 할아버지랑 더 튼튼하고 엄청 멋지고 더 큰 성을 쌓아볼까?
2: 와, 좋아요.
3: 좋았어. 자, 네모 블록을 밑으로 쌓아보자. 네모, 네모, 네모, 더 네모, 네모, 짠, 짠. 다음에 동그라미 이렇게.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2: 네모!
3: 네모!

0: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2: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3: 있어! 외계인 있다고!
4: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5: 알고 싶지 않아.
6: 죽을 무서운 걸
7: 잊었어. 한 시간에
8: 뇌를 바꿀
9: 도대체 예술이 뭔데.

0: 그냥 만드는 게 재밌어요.
1: 뭐 이렇게까지 창의적인 게 잘 없다고 생각해서
2: 물리적인 거라든지 수학적인 것들도 많이 키고
3: 아이들이 성취감이라든지 뿌듯한 것도 없고
4: 트랙을 만드는 게 좀 재밌고 상상력이 많아지는 것 같아가지고 재밌었어요.
5: 친구들한테도 많이 공유해주고 과학 원리도 같이 배우는 그런 것 같아요.
6: 학원이랑 다르게 집에서도 흥미롭게 혼자서 많이 하더라고요.

0: 긴급 환자 발생! 콩지르비 구급차 출동!
1: 엑스레이 찍을게요.
0: 상처가 났네요.
1: 진짜 받고 주사도 꽁!
0: 콩지랜드 주세요. 알약이 짠!
2: 입원이 필요합니다.
0: 주사 싫어!
1: 콩지르비 구급차 약콩럽 입원형!
3: 노래는 즐거워.
4: 이번 순서는 모음이와 자음이 우리 반 동요대회에 오신 모두 즐겁게

0: 모두 움직이면 안 돼요.
1: 몸이 너 움직인 것 같은데?
0: 아니거든. 즐겁게 춤을 추나.

0: 선지대장님,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무엇일까요?
1: 가장 짧은 노래? 글쎄.
0: 세상에서 가장 짧은 노래는 바로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이 노래죠.
1: 정말 시시한 노래군.
0: 아이, 재밌잖아요.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1: 오, 그만! 이렇게 시시하고 재미도 없는 노래를 왜 이렇게 시끄럽게 부르는 거야? 응? 노래라.
0: 어?
2: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오늘은 이 마법이 좋겠어. 시옷 이 시 시옷 이 시 시옷 아 하 지금 아 아 시시하다.
2: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3: 한글이 또 파괴되었어. 언제쯤 훈민정음

0: 줄 수 있단 말인가.
1: 대왕님,
2: 또 한글이 파괴됐습니다.
0: 예, 한글 용사 아이야. 오늘도 반드시 한글을 지켜주세요.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니은과 리을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3: 아이야!
2: 우와, 마이크네? 아, 동요대회 때 이 노래 한다고 했지?
4: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5: 진짜 재밌겠다.
3: 재미없거든요. 어?
6: 재미없다고? 그럼 다른 노래 부르려고?
3: 아니요, 노래는 시시해서 안 하려고요.
2: 시시하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노래를 부르면 즐겁게 춤도 추고 싶고 엄청 즐겁잖아.
3: 아니에요, 노래 안 할래요. 맞아, 노래는 시시해.
5: 뭔가 이상한데?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니은과 리을이 들어가! 그렇다면
2: 노래? 내가 가서 확인해볼게. 헛!
7: 파란 하늘, 파란 하늘 꿈이 드리운 푸른 언덕에
8: 아기 염소 열아시 에이, 시시하다.
9: 맞아요. 노래는 재미없어요.
8: 그래, 우리 다른 거 하고 놀자.
2: 어?
5: 아, 노래를 해도 즐겁지가 않아. 시시해.
2: 다들 노래 부르는 게 재밌지 않나 봐. 헛!
5: 천지가 노래 글자에 시시하다 마법을 건 것 같아.
3: 그래서 우리도 노래가 싫어졌나 봐.
6: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정말 재미없고 심심한 세상이 될 거야.
3: 그럼 안 돼. 어서 가서 노래 글자를 찾아요.
6: 그래.
3: 자음, 모음, 변신! 여긴 어디지?
10: 글쎄.
3: 우와! 저기 니은 리을이 있어!
5: 나라?
2: 꽃나라, 은표나라? 무슨 나라지?
11: 안녕하세요. 노래나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2: 어?
12: 노래나라?
11: 가사가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를 불러주세요. 그럼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니은 리을, 니은 리을로 시작하는 동요? 나랑, 나랑? 힝, 이렇게 시작하는 동요는 없는 것 같은데.
6: 무슨 노래일까?
13: 나는 알지.
5: 정말?
13: 잘 들어. 노래,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11: 땡! 아, 원하는 노래가 아닙니다.
13: 무슨 소리야? 맞잖아. 어?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노래 시작했다, 노래 끝났다. 아, 아,
2: 아, 아, 아, 못 들어주겠군.
6: 개비야.
14: 어차피 어떤 노래인지 못 찾아낼 걸.
2: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이 들어간 동요? 도대체 어떤 노래지?

0: 띵동댕. 맞아요. 봄나들이란 노래죠? 처음부터 끝까지 즐겁게 부르면 노래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1: 오,
2: 즐겁게. 천주의 마법 때문에 즐거운 마음이 안 생기는데 어떡하지?
3: 즐겁게 부르려면, 그래, 이게 필요해.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4: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3: 지읒, 으, 리을, 즐. 기역, 어, 비읍, 겁.
5: 지긋, 아, 다.
6: 즐겁다.
3: 노래는
6: 즐겁다.
7: 우와, 갑자기 즐거운 마음이 생겨.
8: 우리 즐겁게 노래하자.
3: 좋아.

0: 우와! 가수처럼 잘 부르시네요.
1: 어?
2: 우와! 글자가 나타났어!
1: 정말 다행이야. 그럼 오는 내가 쓸게. 흑치오뿅망치로 오! 애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좋아. 뿅망치 대극봉 합체 아와 이가 맞나? 에 쭉
3: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2: 네. 니은이 우를 만나 노. 니을이 애를 만나 레. 노래.
4: 파괴된 한 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움직이면 안 돼요. 누가 움직이나. 아유, 갑자기 재채기가. 그래도 노래는 항상 즐거워, 그치?
1: 맞아요. 즐겁게 춤을 추다가 그대로 멈춰라.
0: 한글 과자로 무슨 글자를 만들까?
1: 노래.
0: 노래.

인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막내 갓난아기 이비 그리고 제 엄마랑 아빠예요. 페파피그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0: 키키키키
1: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

0: 비가 오고 있어요. 그런데 유치원 지붕에서 또 비가 뚝뚝 새고 있네요.
1: 아유, 속상해. 한동안 괜찮더니 또 이러네. 지붕 고칠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2: 우리 뭔가 만들면 어때요?
3: 네, 그걸 팔면 되잖아요.
4: 작은 시장 같은 데서요.
1: 그럴까?
2: 아, 맞다. 휴가 때 수상시장 가본 적 있어요.
1: 세상에, 수상시장이라고? 와,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인데.
4: 그런데 수상시장이 뭐예요, 선생님?
1: 사람들이 배에서 물건을 파는 시장이란다. 배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 수도 있고 재밌는 게임으로 돈을 벌 수도 있지.
0: 집에 갈 시간이에요. 팔팔은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잠깐 들르기로 했어요.
3: 할머니, 할머니!
2: 우리 작은 시장 열기로 했어요. 그래서 뭘 팔지 찾아야 해요.
1: 그러세요.
2: 그래, 공룡! 이거 팔면 딱이겠다.
5: 아, 맞다. 꽃씨를 팔아보면 어떠니? 작은 화분에 심어서 말이야.
2: 좋아요.
5: 넌 그냥 꽃씨만 심으면 돼.
2: 됐어요.
5: 이제 물만 주고 햇빛을 쬐면 쑥쑥 자라서 아주 예쁜 꽃을 보게 될 거야.
2: 네, 좋아요.
0: 드디어 수상시장이 열리는 날이에요.
6: 어서 오세요. 오늘은 모두 납작한 배를 타고 다닐 거예요.
2: 고맙습니다. 잘 탈게요.
7: 나는 잠수함을 한 척 사왔는데.
1: 아니요, 아니요, 토끼 할아버지, 잠수함까진 필요 없어요. 죄송해요.
6: 그럼 여러분 모두 즐거운 수상시장 되세요.
1: 잊지 마세요. 모은 돈은 좋은 일에 쓰일 거예요.
8: 만두 사세요. 따끈따끈 맛있는 만두야.
2: 너희가 지금 파는 거 뭐야?
8: 맛있는 걸로 속을 꽉 채운 음식. 한 입에 쏙 넣게.
9: 오, 맛있겠다. 그거 두 개만 줄래?
2: 씨앗이든 작은 화분인데 사줄래?
10: 살게.
11: 근데 이 화분 자라면 나중에 뭐가 돼?
2: 예쁜 꽃이 핀대.
4: 모자 사세요. 멋진 모자 팝니다.
2: 안녕, 로한.
4: 안녕, 페파. 너도 모자 하나 살래? 아빠랑 나랑 같이 종이로 만든 모자야.
2: 응, 나도 살래.
4: 오리 낚시 게임이요. 오리 낚시 하실 분 오세요. 자, 여기 낚싯대.
2: 이리 와, 오리야. 하나 잡았다.
4: 잘했어, 페퍼. 기념으로 그 오리는 너 가져. 근데 네가 파는 건 뭐야?
2: 이거.
4: 오, 화분이네. 엄마, 이거 엄마 드릴게요. 가지세요.
9: 아우, 우리 아들 최고네.
4: 근데 동전 안 주세요?
9: 동전? 그래, 줘야지.
2: 돌멩이야, 애완돌멩이 하나씩 데려가세요.
12: 안녕, 수지. 나 저거 하나만 줄래?
9: 아, 이거? 오, 이거 진짜 무거운데.
2: 얘 이름은 뭐라고 할까? 돌땡이. 나도 얘 이름 지어야지. 화분이.
0: 이제 곧 수상시장이 끝날 시간이네요. 선생님이 오늘 모인 돈을 열심히 세고 계세요.
1: 됐다. 오늘 모금에 동참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해요. 우리 다 모았어요.
0: 저런. 오늘 모은 돈이 전부 호수바닥에 가라앉고 말았네요.
1: 어떡하나. 이렇게 되면 우리 유치원 지붕 고칠 돈을 또 모아야 되는데.
4: 잠깐만요. 저게 뭐죠?
7: 안녕. 혹시 이거 누가 떨어뜨렸나요?
0: 토끼 할아버지가 잠수함을 타고 와서 물에 빠진 돈을 다 건져 올렸네요.
13: 만세!
4: 진짜 운 좋았다.
1: 이제 보니 잠수함이 필요한 게 맞았네.

0: 해파는 수산시장이 정말 좋았어요. 수산시장은 누구나 다 좋아하는군요.
1: 엄마가 출장을 갔어요.
0: 해파 엄마는 동화 작가예요. 그래서 최근에 낸 책 유쾌한 양배추를 날리러 여행을 가요.
2: 모두 사랑해요. 어, 맞다. 무슨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해요.
3: 우리 걱정은 말라니까 그러네. 유명한 작가답게 가서 인기 좀 누리고 와요.
1: 네, 엄마.
2: 우리 이비 엄마 보고 싶다고 울진 않을까?
1: 맞다. 엄마 없을 때 제가 엄마 할게요. 그럼 이비도 괜찮을 거예요.
2: 페파가 최고네.
4: 안 가세요. 하루 종일 인사만 할래요?
2: 알았어요.
3: 여보가 최고야.
1: 안녕, 엄마.
2: 나중에 TV 인터뷰 나와요. 꼭 보세요.
1: 안녕 우리 예쁜 아기들. 걱정 마 이비, 엄마 왔어. 아이고, 할 일이 왜 이렇게 많아.
3: 아니 그쪽은 아빠가 다 치웠는데.
1: 기저귀 갈아야지. 이리 와 아기 조지.
5: 아니야, 난 아기 아니야.
1: 엄마한테 오라니까. 나 아니면 누가 치우나.
3: 그러기란 말이다.
0: 한편 페퍼 엄마는 호텔에 도착했어요.
4: 됐어요. 다 왔어요. 이제 짐 풀고 쉬세요.
2: 네, 오늘 고마웠어요. 그럼 내일 데리러 오시는 건가요?
4: 네? 아니요. 작가님 비서도 바로 저랍니다. 홍보 사진 찍어야 되니까 딱 10초 뒤에 내려오세요.
2: 10초 뒤에요?
4: 잊지 마세요.
3: 이렇게 들어간다. 입 아하자 입이.
1: 우주 숟가락 간다. 아하자.
5: 제가.
3: 페퍼, 먹는 걸 하는 놀이는 이비처럼 아기 때로 통하는 거야.
1: 아! 나 아기 조지야. 아!
4: 포즈 잡으세요.
2: 아, 포즈.
4: 책이라도 드시던가요.
2: 아우, 짜잔.
4: 아, 오늘 쉽지 않겠네.
3: 목욕 시간이다, 이비.
4: 북사인의 줄은 이쪽이에요. 밀지 마시고 작가님 만지지 마세요.
2: 어머나, 안녕하가. 우리 막내 아기도 오리 좋아하는데.
4: 네네, 오리는 다 좋아하죠. 감사합니다. 다음.
3: 여기 있었구나, 엄마 페파. 왜 그래, 딸?
1: 저는요, 이비가 엄마 보고 싶다고 할 줄 알았어요. 근데
3: 근데 네가 엄마가 보고 싶구나.
1: 네,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3: 아, 맞다, 그 방법이 있었지. 자, 어때?
1: 엄마가.
6: 네, 오늘 감자쇼에서 페파 엄마를 모시고 새 책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제목이 유쾌한 양배추네요.
2: 안녕하세요.
6: 그런데요, 시청자들이 정말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왜 감자가 아니라 양배추인가요?
2: 네. 그건 사실 이 책의 메시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6: 그렇군요. 자, 시청자 전화 받아볼까요?
3: 자, 페파, 엄마랑 잠깐 통화해볼래?
1: 여보세요, 엄마!
2: 페파!
7: 저도 있어요, 감자 아저씨도요.
1: 엄마, 저 엄마 놀이 정말 재밌어요. 근데 이비는요, 엄마 안 보고 싶어요.
2: 그래? 다행이네.
1: 저는 엄마 너무 보고 싶어.
2: 나도 너무 보고 싶어.
6: 네, 지금 이 순간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요? 지금까지 감자 아저씨였습니다. 잘 자요.
2: 잘 자요. 내일 아침에 보자.
1: 예! 엄마 내일 오신다.
4: 이번 여행은 쉽지 않았네.
2: 엄마 왔다.
0: 페퍼는 엄마가 없을 때 엄마 흉내내는 것도 재밌었지만 역시 엄마가 집에 돌아오신 게 훨씬 더 좋았어요.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계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1: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2: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1: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3: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1: 그래, 사품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5: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 모터스티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오래된 바위가 자꾸 굴러.
2: 잘 찍어줘야 돼, 우리. 잊지 마. 박물관 안에 걸릴 사진이라고.
3: 조금만 저쪽으로 가봐.
2: 이렇게 말이야?
3: 딱 좋아. 꼭 로렌스 파인콘 씨 같아.
2: 어? 안 돼. 움직이잖아.

0: 출동 준비!
1: 도와줘요!
2: 메카 빌더다. 이제 살았네.
3: 왜요? 무슨 큰일이라도 났어요?
1: 그거 오래된 바위가 지금 굴러오고 있거든.
4: 굴러온다고? 그러면 우리 어떡해?
0: 이야!
4: 그래, 그게 좋겠다. 우리 무사해요.
0: 메카 빌더예요, 할머니.
4: 큰 바위가 문을 막고 있다고 걱정하지 마. 이 바위쯤은 잘게 부술 도구가 나한테 있거든. 나와라, 망치소!
2: 이건 보통 크고 오래된 바위가 아니라 크고 오래된 둥근 바위란 말이야.
3: 크고 오래된 둥근 바위?
1: 이 크고 오래된 둥근 바위는 바로 로렌스 팔콘 씨가 이 숲을 모두를 위한 영원한 공원으로 만든 자리에 있었어.
5: 훌륭한 분이었지. 저 바위를 정말 사랑했고.
4: 난 저 바위가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
2: 매년 박물관 관장은 저 바위와 함께 사진을 찍어.
0: 와,
4: 그거 참 멋지네.
2: 지금은 내가 박물관장이니까 이 자리에 내 사진을 놓을 거야.
1: 아무래도 사진은 다시 찍어야 할 것 같아, 버타.
2: 그럼 우선 크고 오래된 둥근 바위를 원래 자리에 갖다 놓고 제대로 사진을 찍어야겠네. 로렌스 파인콘 씨도 그러길 원하실 테니까.
5: 그분은 이 바위를 정말 사랑했지.
6: 메카이모 생각엔 우리가 바위를 언덕 꼭대기에 다시 갖다 놓으면 될 것 같아.
2: 그래줄래? 부탁할게.

0: 잡았어요.
1: 해보자 얘들아. 하나, 둘, 셋, 밀어.
0: 잠깐 멈춰봐. 이 바위를 저 언덕 꼭대기까지 계속 밀고 가야 한다는 거야?
2: 쉽진 않겠지만 그래도 한 번만 밀고 가면 되잖아.
1: 아참, 문! 됐다.
3: 크고 오래된 바위가 실제로 크고 오래된 바위 박물관에 이렇게 나타난 건 처음이란다.
4: 근데 바위랑 셀카를 못 찍었네요.
1: 힘내!
5: 고마워, 메카들. 이제 거의 다 왔어. 조금만 더 밀면 돼.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어.
1: 예! 우리가 해냈다! 문제 해결!
5: 이봐, 우리. 내 사진 메카빌더도 같이 찍으면 어떨까?
6: 그러자. 모두 조금만 더 저쪽으로 가봐. 아, 이쪽으로 조금만 와.
0: 좋았어. 이번에도 성공! 방금 한 말 취소. 성공한 게 아니래.
1: 서둘러! 바위 못 내려가게 막아! 휴, 겨우 막았다. 이제 다시 밀어서 올리자. 어떡해. 바위가 언덕에 고정이 안 돼. 불안정하다고.
2: 바위가 불안정하다고? 불안정한 게 뭔데?
1: 무언가가 불안정하다는 건 자꾸 움직인다는 거야.
6: 메카빌더, 혹시 그렇게 바위 좀 잡아줄 수 있을까?
1: 혹시 영원이요?
5: 우리가 먹을 건 갖다 줄 수 있어.
0: 먹을 거? 다른 방법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 어때?
2: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다.
1: 계획하고
2: 시험하고
0: 해결한다.

0: 하면 불안정한 바위를 움직이지 못하게 해서 언덕 아래로 굴러가지 않게 할 수 있을까?
1: 아하! 나 좋은 생각이 났어! 이 밧줄을 이용하면 되겠다!
2: 우리 파인콘 씨가 살아계셨다면 너무 속상해하셨을 것 같아.
3: 버타, 포기하지 마요. 메카쿠키 몬스터가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1: 내 계획은 이래요. 먼저 밧줄의 한쪽 끝을 바위에 묶고 반대쪽 끝은 말뚝에 묶는 거예요. 그리고 말뚝을 땅에 박으면 바위는 고정되는 거죠. 나와라, 망치소! 하얏!
3: 좋은 생각이야. 시험해보자.
1: 안 움직인다. 이제 바위를 굴러가지 않고 원래 자기가 있던 자리에 있을 거야. 계획 성공!
4: 고마워, 메카빌더. 자, 그럼 어서 사진을 찍어보자.
2: 신난다. 설마 또야?
1: 계획대로 되지 않았어.
2: 어떡해. 그거 오래된 바위가 또 박물관에 처박힐 것 같아.
1: 바위를 잡으러 가자. 렛츠고.
5: 메카 자이언트.
3: 고 메카 위.
0: 고 메카 파워.
1: 고 메카 자이언트. 규칙 기억하지? 쿠키 타이머가 다 돌아가면 우린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거.
3: 메카들 쫓아가자!

0: 네가 잡았어?
1: 잡았다!
0: 최고!
2: 다시 한번 오래된 바위를 구해줘서 고마워. 하지만 왠지 원래대로 돌아가지 못할 것 같아.
1: 포기하지 마요. 메카빌더가 또 다른

0: 생각해낼 테니까요. 두고 봐요.
1: 시간 다 됐다. 우와, 저렇게 불안정한 바위는 처음 보겠네.
2: 셀카 찍을 준비 됐니? 어? 설마 또야?
0: 어떻게 바위가 스스로 멈췄지?
1: 나도 몰라.
2: 안정이 됐어. 봐, 움직이지 않잖아.
1: 크고 오래된 바위가 어떻게 이렇게 안정된 상태가 된 거지?
0: 자, 여러분, 와서 이것 좀 봐요. 이것 때문에 바위가 멈춘 거예요. 아, 불쌍한 자동차.
2: 얘들아, 이 모양을 보니까 떠오르는 게 있어.
0: 찌그러진 자동차가 슬기와 닮았네.
2: 어서 시험해보자. 크고 오래된 바위를 놓아볼래? 아하! 쇠기란 물건이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키는 도구야. 커다란 쇠기라면 크고 오래된 바위가 언덕에서 구르지 않고 서있게 고정시켜줄 거야. 이 문 고정용 쇠기가 문이 안 닫히게 막아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바위를 고정시킬 쇠기를 만들어서 바위가 굴러내려오지 못하게 하면 어떨까?
0: 맥카이머가 알아. 맥카이머가 멋진 레이저 커터로 여기 바위를 잘라서 쇠기 모양으로 만들 수 있어. 이게 아니고. 잠깐만, 여기 있어. 짜잔, 멋진 레이저 커터.
1: 이야, 이 정도면 쇠기라고 할 수 있겠다. 시험해보자.
2: 메카쿠키 몬스터, 네 망치손을 이용해서 쇠기를 박아봐.
1: 그래, 나와라 망치손. 됐어, 이제 놔봐.
2: 바위를 고정시키고 굴러내려가지 않게 했어.
1: 우와, 고정시켰다.
3: 예, 메카가 고정시켰어.
4: 예.
5: 예, 드디어 해냈어. 너 드디어 제자리로 돌아왔구나. 파인콘 씨가 계셨다면 너희를 정말 예뻐하셨을 거야.
2: 이게 다 메카 엘모가 쇠기를 잘 만든 덕분이에요. 로렌스 파인콘 씨도 크고 오래된 바위가 다시 잘 자리잡은 모습을 보면 기뻐하시겠죠. 이 바위를 정말 사랑하셨지?
4: 아주 완벽합니다. 좋아요.
6: 문제를 해결해줘서 고마워, 메카빌더.
5: 아, 얘기해줘. 어떻게 해결한 거야?
2: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0: 그리고 시험을 했어.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어.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낼 거야.
0: 또 누군가가 우릴 부른다. 출동할 시간이야!
1: 예! 바나나를 반으로 갈라야 해!
7: 자, 여러분이 그토록 기다리시던 순간입니다. 바로 올해의 조각상! 바나나 스플릿입니다!
8: 아, 뭐야?
9: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돼! 바나나 스플릿의 바나나를 둘로 가르지 않았잖아! 안 돼!
5: 어떡하면 좋아?

0: 백농 준비!
1: 아하! 지금까지 중 제일 좋은 착지였어. 오! 웃기려고 그런 거야. 짜잔!
2: 이게 누구야? 메카빌더잖아?
3: 예! 이제 됐다!
1: 그래요, 우린 영웅이니까요. 자, 우리가 어떤 걸 도와드릴까요?
0: 외계인의 우주선인가요?
4: 아님 폭발하는 화산?
1: 이런 세상에 엄청 큰 바나나 스플릿이네.
4: 쿠키, 잠깐만. 이건 나무로 된 조각상이야.
0: 나무로 된 바나나 스플릿 조각상을 왜 세운 거예요?
2: 왜냐하면 오늘이 음식의 날이거든.
1: 계속해봐요.
2: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기념하는 날인데 이전에는 저기 있는 고소한 치즈 조각이나 먹음직스러운 미트볼을 기념했지. 그리고 올해는 냄새부터 아주 달콤한 바나나 스플릿을 올해의 음식으로 정했어.
1: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데 맛있는 음식이 가득한 축제 같아.
5: 아니야, 문제가 한 가지 있어.
2: 바나나 스플릿 조각상의 바나나가 반으로 쪼개지기 전엔 못 먹어. 이렇게 말이야.
1: 그럼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못 먹는 거예요?
5: 조각상이 실제와 똑같지 않으면 실제 음식도 그만큼 맛있지 않거든.
1: 문제가 심각하네요. 메카들,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생겼어.
0: 계획하고

0: 좋아, 메카드에. 이제 저 조각상의 바나나를 정확하게 반으로 나눌 방법을 우리가 찾아야 해.
1: 나눈다, 나눈다. 아, 좋은 생각이 떠올랐어. 난 항상 내 쿠키를 친구들과 나눠 먹지. 자, 받아.
2: 고마워.
1: 어, 너 그거 먹을 거야?
2: 아, 메카 쿠키.
0: 그래도 좋은 생각이었어, 메카 쿠키 몬스터. 내가 바나나를 반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 이 늘어나는 팔로 말야.
2: 그럼 시험해보자.
0: 제트기. 준비됐어, 메카들?
1: 됐어.
0: 하나, 둘, 셋. 갈라.
1: 바나나가 안 갈라져. 대신 바나나가 날아가고 있네.
3: 바나나잖아. 오늘 날씨 맑고 화창하다고 했는데.
4: 좋아요, 두 분. 웃으세요.
5: 어? 아, 바나나가 아직도 안 갈라졌네.
0: 아직은요. 내 늘어나는 팔로 바나나를 갈라보려는 시험은 실패했어.
1: 맞아, 바나나가 그냥 날아가기만 했어.
2: 메카이머 생각엔 뭔가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바나나를 반으로 잘라야 할 것 같아.
1: 내가 알아. 내가 이용할 도구는 나와라, 망치손.
0: 시험해보자.
1: 스프링 부치. 내가 이 망치로 조각상의 바나나를 반으로 가르면 그때 우리는 바나나 스플릿을 마음껏 먹는다. 와. 우와, 아주 튼튼한 바나나군. 좋아, 그럼 힘을 좀 더 실어서 아주 세게 쳐봐야겠어. 너무 세게 쳤나 본데. 어?
6: 음식 갖고 장난치는 거 아니야?
1: 이야, 나와라 망치손은 소용없었어. 그래서 맛있는 바나나 스플릿을 못 먹었네. 아, 이 어려운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파.
4: 문제 하니까 말인데 바나나 스플릿이 녹기 시작했어.
6: 어, 이런.
0: 빨리 바나나를 반으로 가르지 못하면 바나나 수프를 먹게 될 것 같아. 그렇지, 메카쿠키 몬스터? 메카쿠키 몬스터?
1: 아, 좋은 생각이 났어. 어, 지금 바나나 스플릿을 먼저 먹으면 녹지 않을 거야.
2: 규칙 잊은 거야? 조각상 모양이 제대로 될 때까지 못 먹는다는 거.
1: 어, 맞다.
0: 하지만 걱정 마. 메카들은 언제나 간식 시간 전에 문제를 해결하니까.
1: 그렇지. 새로운 계획을 세우자. 빨리.
0: 어, 보자. 메카 쿠키 몬스터의 망치로는 바나나를 가르지 못했어. 그냥 멀리 날려버렸지.
1: 그래, 망치는 강하지만 뭉뚝해. 그러니까 뭔가 좀 더 날카롭거나 뾰족한 게 있으면 나무로 이렇게 잘라서

0: 자를 수 있지 않을까?
1: 메카 엘모한테 알맞은 버그가 있지. 이게 아니고. 잠깐 있어. 아!
0: 아직 축하할 때 아니거든.
1: 아 미안해. 잠깐만 여기 있어. 짜잔! 드릴이야.
2: 끝이 날카롭고 뾰족한 걸 보니까 바나나를 반으로 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 한번 해봐.
1: 나 좀 태워줄래 메카이비?
3: 알았어.
1: 바나나야 반으로 갈라질 준비 됐지? 아 이런.
3: 메카 엘모의 드릴이 깊은 구멍을 하나 뚫긴 했지만 바나나 전체를 가르진 못했어. 봐!
0: 내 눈에는 맛있어 보이는 바나나 스플릿만 보여. 오, 제발 아주 조금만 한 입이라도 먹어보자. 아, 너무 어려워. 벌려도 보고 망치도 써보고 드릴도 써봤지만 아무것도 안 됐어.
1: 포기하지만 메카 쿠키 몬스터 반드시 해결할 거야.
0: 그 말 믿어. 아. 근데 내 배는 그것보다 확실한 말이 필요해. 마윈, 진짜 바나나를 어떻게 갈라?
2: 바나나를 어떻게 가르냐고? 그야 칼을 이용하지. 이렇게.
3: 우와, 진짜 바나나는 이렇게 쉽게 잘라지는데. 근데 어떻게 잘라진 거지?
0: 너무 작아서 볼 수가 없어.
1: 그럼 우리가 아주 작아져야겠네. 렛츠고 메카 타이니!
3: 고 메카 스몰!
1: 고 메카 파워!
0: 고 메카 타이니! 우와! 거대한 스프링클이다! 여기서 보니까 바나나 스플릿이 엄청나게 크네. 앞으로 좀 더 자주 작아져야겠는걸? 이제 날카롭고 뾰족한 칼만 있으면 되나?
3: 잠깐! 바로 그거야! 아까 우리가 클 땐 보이지 않았는데 이렇게 작아져서 보니까 칼 끝 모양이
4: 쇠기 같아!
3: 쇠기는 물건의 사이를 벌릴 때 사용하는 도구야. 날카롭고 뾰족한 끝을 먼저 찍어 놓은 다음 넓고 넓적한 위쪽을 이용해 벌리는 거지.
0: 내가 가서 살펴볼게. 이야! 보자. 날카롭고 뾰족한 끝으로 바나나를 가르고
1: 넓고 넓적한 위쪽을 이용해서 양쪽으로 벌리는 거네.
3: 그러니까 칼이 도구였던 거야. 쇠기 모양의 칼.
0: 이런, 시간 거의 다 됐어. 우린 곧 원래대로 커질 거야. 그 전에 얼른 간식 좀 먹자. 아우.
3: 좋아, 메카들. 뭔가 아주 크고 쇠기 모양인 물건을 찾아서 조각상의 바나나를 반으로 갈라야 해.
2: 시간이 얼마 없어.
3: 가자. 이건 아니고.
1: 이것도 아니고.
0: 쇠기를 찾아라. 쇠기를 찾아. 쇠기를 찾아.
1: 메카 쿠키 몬스터, 봐봐.
0: 잠깐만. 치즈 조각상이 쇠기 모양이네. 이걸 몰랐구나.
3: 잘 찾았네, 메카 쿠키 몬스터. 가서 치즈로 바나나를 갈라보자. 준비됐어, 메카들?
4: 같이 해보자!
1: 여기를 떨어뜨려, 메카이비!
0: 자, 쿠키가 갔다!
2: 드디어 됐네.
0: 서둘러요. 다 녹기 전에 먹어야죠.
2: 잠깐. 하나 깜빡했잖아.
3: 체리요? 걱정 마요. 여기 있어요.
1: 자, 그럼 이제 드디어 축하의 시간이에요.
3: 우리가 해냈어. 우리가 문제를 해결했다고. 망치와 쇠기를 이용해서 나무로 된 바나나를 돌로 가르고 음식의 날 행사를 살렸어.
2: 고마워, 메카 빌더. 근데 어떻게 해결한 거야?
3: 먼저 계획을 세웠어. 문제를 해결할 방법들을 생각했지.

0: 그리고 시험을 했다. 여러 아이디어들을 시도해보고 포기하지 않았다.
1: 그 다음 문제를 해결했지. 해결책을 찾아내서 결국 해낸 거야.
0: 또 누군가가 우리 부른다.
2: 이것도 챙겨야지.
1: 아하! 고마워요. 출동할 시간이야.
0: 예!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 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 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 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뉴스 어린이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악당 천지가 파괴한 한글을 찾아서 한글 세계로 출발. 한글 용성 아이야. 유치원 선생님이 된 권기맨과 아이들의 자충우돌 성장 드라마. 지구양웅 권기맨. 직접 토론하면서 생각하는 힘이 쑥쑥 자라나는 시간. 어린 철학자. 우리 몸속에선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고다! 호기심 딱지. 똑똑해지고 싶은 친구들은 EBS에서 만나자.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낸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이

0: 그게 아니라 바비큐잖아. 아, 도망쳐.
1: 미소로 옷이 갑자기 왜 저러는 거야?
0: 모르겠어.
1: 이거 만들었잖아.
2: 잡아.
3: 둠바라쿵, 둠바라쿵.
4: 쿵, 쿵.
1: 빠르게, 빠르게.
0: 뭐야? 비사놈아, 빨리 이거 풀어줘.
4: 마블링이 훌륭한 최상급 재물 인정. 어,
5: 최상급이라는데?
0: 지금 좋아할 때야. 재물이라니. 어, 저건. 해킹을 한 거야?
3: 그래! 그동안 너희가 착실하게 살을 찌워준 덕분에 우주괴물 소환식이 완성되었다! 옴바라쿵! 둠바라쿵!
4: 쿵쿵!
3: 정성껏 준비한 먹음직스러운 재물을 받아주소서! 재물을 받아주소서!
1: 어떡해!
3: 그거를 잘못 돌렸잖아. 다시, 다시. 어, 통통하고 싱싱한 재물을 대령했습니다. 어서 맛보시옵소서. 잘 가라 털복숭이들. 천사호는 내 거다.

하고 싱싱한 재물을 대령했습니다. 어서 맛보시옵소서. 잘 가라 털복숭이들. 천사하고는 내 거다.

0: 이제 어떡해?
1: 일단 이것부터 풀어야 해. 아하! 쿠마, 네 차례야!
0: 난 맛이 없다고!
1: 어서 쿠마!

0: 후, 남의 발명품을 함부로 쓰면 안 되지.
1: 그러게, 내가 왜 그랬을까? 이웃끼리 사이좋게 지내자, 교양있게.
2: 뭐, 교양?
3: 이건 또 뭐야?

0: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1: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3: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4: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1: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경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이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봤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5일 EBS 뉴스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 당선인을 만나 지역교육의 미래를 짚어보는 특집 대담. 오늘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넓지만 학생 수는 가장 빠르게 줄고 있는 강원도로 가봅니다. 인구 유출이 이어지면서 일부 학교는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지만 한편에서는 이 교육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지역 소멸의 위기 속에서 학교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강원 교육은 어떤 해법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먼저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1: 지난해 대학 수학능력시험에서 강원 지역 고3 학생들의 국어 1등급 비율은 1.9%. 전년보다 소폭 늘었지만 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최하위권 수준입니다. 학력뿐 아니라 급격한 학생 수 감소도 시급한 과제로 꼽힙니다. 올해 강원도 학생 수는 13만 700여 명으로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13만 명 선마저 무너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초등교사 출신인 강사명 강원교육

0: 교육감 당선인이 학력신장과 소규모 학교 활성화를 핵심 과제로 내세운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학력 저하와 지역 소멸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하는 강원 교육이 어떤 해법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서진석입니다.
1: 2026 교육감 인터뷰 교육감 당선인에게 듣는다. 오늘은 이 두 번의 도전 끝에 강원교육의 수장을 맡게 된 강사명 강원교육감 당선인과 이 강원교육의 청사진과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예, 반갑습니다.
1: 네, 두 번의 도전 끝에 또 강원교육감으로 당선이 되셨습니다. 먼저 당선 소회부터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2: 예, 먼저 강원도민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두 번째 도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4년 전에 첫 번째 도전, 그 마음으로 강원도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도민들을 만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도민들께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립니다.
1: 네, 사실 교육감 선거가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워낙에 현직 프리미엄이 강한 선거로 통합니다. 그런데도 이 150만 도민들이 현직 교육감 대신에 당선인님을 선택한 이유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2: 예, 저는 저의 정책 슬로건을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 이렇게 정하고 진보 교육감이 상대적으로 약할 것 같다는 그 학력을 정면 돌파를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현직 교육감보다 우리 아이들 학력, 우리 아이들 진로를 더 잘 챙길 자신이 있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고 거기에 대해서 도민들께서 젊고 유능한 교육감, 그다음 새로운 정책에 대한 기대, 그것이 득표를 하는데 큰 힘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슬로건이요.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였습니다. 예. 흔히 학력이라고 하면 보수 성향 교육감들이 주로 강조를 해오던 의제였는데 이걸 선택하신 배경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또 전임 교육감과는 어떤 점에서 차별화를 추진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2: 예, 학습이라는 것이고 학력이라는 것이 사실 지식과 기능, 태도를 포함하는 개념이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학력을 지식 쪽에만 치우쳐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 아이들이 학력을 끌어올리는데 학력을 올리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충분한 학습의 양, 그다음 수준 높은 학습의 질, 세 번째가 이제 맞춤형 대입 전략인데 지금 현 교육감은 학습의 양, 과거형이죠. 그러니까 밤늦게 남겨서 공부하는 데 좀 치중하고 있다면 저는 학습의 양과 함께 그다음 수준 높은 학습의 질, 그다음에 대입 맞춤형 전략, 이 세 가지를 계속해서 주장을 했었고 그것이 학력의 요체다. 그것을 공교육 체제 안에서 자신 있게 해보겠다. 그런 계속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도민들께서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1: 네, 학력은 지식만이 아니라 어쩌면 교육의 본질인데 그 점을 되돌아보게 하는 슬로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2: 예, 아이들의 운동 기능, 예, 그다음에 어떤 기계를 고치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악기를 연주하는 이것도 학력의 요소고 그다음에 호기심, 인내심, 민주적 시민성 이런 것이 다 학력에 포함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거기까지 가지 못했다. 그래서 지식만 가지고 아이들이 학력을 재단하다 보니까 전인적인 성장이 안 되고 있는 거고 사실 교육을 하는 사람이라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조화롭게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 우리가 좀 더 열어놓고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모습을 그리고 저는 강원도에서 먼저 선보이겠다. 그런 약속을 드리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1: 네. 예. 사실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네 분 모두가 학력 문제를 강조를 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만큼 현장의 위기감이 심각하다는 의미이기도 할 텐데 특히 학력 격차가 큰 농산어촌 학생을 위해서 갖고 계신 방안이 있을까요?
2: 예, 제가 다니다 보면 이제 춘천, 원주, 강릉 같은 그나마 중소도시들은 서울을 부러워해요. 대치동에서의 그 교육열. 그런데 또 그 인근에 있는 작은 군지역은 춘천, 원주, 강릉을 부러워하는 큰 곳을 부러워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강한데 저는 그래서 이제 이 군지역에 지금 1년에 태어나는 학생들이 100명이 안 되는 구조예요. 그런데 그중에 50%는 또 양양읍이라는 거기에 다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읍 지역에는 유초, 중고, 복합 캠퍼스 같은 걸 만들어야 된다. 근데 가서 보면 사실 동네가 좁다 보니까 초등학교와 유치원과 중고등학교가 오밀조밀 모여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수영장, 그다음 동아리실, 그다음 스터디 카페를 할 수 있는 복합 건물 하나를 올리면 어떤 캠퍼스 형태의 이제 물리적인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럼 그다음에 여기다 이제 프로그램을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0: 현금 지원이 그렇게 생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60만 원씩 두 아이에다가
1: 네.
0: 15만 원씩 두 부부. 아이도 15만 원씩 받으니까.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이제 관심이 있으면 좋은 교육만 있다면 거기도 몰릴 텐데 정선의 한백이라는 곳이 가면 거기에 기초과학 연구원이 있어요. 도시분들 깜짝 놀랄 거예요. 무슨 정선 그 골짜기에 기초과학 연구원 있냐? 거기에 철광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 밑에 1000m, 지하 1000m에 기초과학 연구원이 있어요. 거기에 박사급 인력이 20명 가까이 일을 하고 계신데 여기를 기초과학 교육특구로 만들어서 물리학 이런 것들을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거기를 이제 기초과학 교육특구로 지정하고 이 박사님들이 본인의 연구도 하지만 학생들의 교육을 함께 할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면 혹시 과학을 좋아하는 아이들은 거기 가서 유학을 하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교육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어내겠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지역의 교육력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1: 네, 지역의 강점을 확실하게 살릴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정책들도 지금 구상을 하고 계시는 것
0: 예.
1: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교실의 변화는 사실 교사에서 시작이 될 텐데요. 교육감 직속 교권 보호 지원단 구성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이죠?
0: 예, 제가 태백미래학교라는 특수학교에서 교장을 한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가끔 이제 교권 침해 사례가 발생해요. 그게 뭐냐면 장애 학생들이 폭력적인 행동을 할 때, 예, 그럴 때 이제 선생님이 맞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그 보고를 받아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제가 선생님한테 편지를 써요. 그 자리에서 바로. 그러니까 폭력이 장애의 특성이 될수 없다. 분명히 이 아이가 잘못한 거다. 이렇게 제가 정확히 짚어드려요. 그리고 선생님은 교권 침해를 당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뭐 조퇴해도 되고 며칠 쉬셔도 된다.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한 퇴근 시간 되면 이분 다시 저한테 답을 줘요. 교장 선생님 괜찮습니다. 아이는 제가 잘 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리더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육감이 되면 교육감 직속의 교권보호지원단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권침해 사례가 생겼을 때 즉시 개입해서 교권침해가 확인되면 이건 아이의 잘못이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선생님이 어떻게 했길래 아이한테 이렇게 하는 순간 선생님 진짜 병가내고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명확하게 하겠다. 혹시 선생님이 조금의 실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교권 침해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아니죠. 선생님의 실수는 선생님 실수대로 뭔가 이렇게 주의를 주면 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교권 침해해도 된다? 이걸 저는 막아야 된다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교권보호전단을 만들어서 그걸 명확하게 하고, 그 잘못한 아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문제를 삼고, 아이가 반성하고 사과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만들어내겠습니다.
1: 네. 지역 현안도 하나 짚어볼 텐데요. 이 서울교육청과 추진 중인 농촌 유학 정책, 이건 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어떤 구상을 갖고 계십니까?
0: 이게 사실은 오래된 역사가 있는 거예요. 예전에 광노현 교육감 당선되고 민병희 교육감님 당선됐을 때이 농촌 유학을 협의를 했었어요. MOU를 체결하고. 그때의 방식은 이랬어요. 예산을 같이 대. 그래서 이제 공부는 강원도에서 하는데 방학 중이나 이런 또 이제 체험학습 주간에는 이 아이들이 그 친구를 같이 서울로 와. 그래서 도시 체험을 같이 하는 그런 기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게 아니죠. 서로 주고받는. 저는 제가 이제 교육감이 됐으니까 이제 서울이나 이제 경기도에서 이렇게 유학 올때 그렇게 함께.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이나 경기도교육청은 강원도 아이들을 위한 도시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 그러면 학기 중에 일주일이든 방학 중이든 이렇게 해서 그 아이들을 같이 그 아이들이 안내를 해주겠죠. 대중교통을 쓰는 방법, 어디가 재밌는 게 있다.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상호 교류하는, 교환하는 그런 방식의 유학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농촌 유학이라는 것이 그냥 농촌 체험이 아니고 강원도의 교육력이 높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기초과학이 튼튼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 외국어 교육이 잘 되고 있는 지역. 이런 곳으로 내가, 저기가 진짜 공부를 잘 시키네. 그래서 가는. 그 문화를 만들어야지 이게 지속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 방향으로, 뭐, 지금 하고 있는 현금 지원을 끊겠다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런 방향으로 계속 이어서 진짜 그 농촌 유학, 뭔가 배움이 일어나는 농촌 유학 만들어내겠습니다.
1: 네, 작은 학교 정책에 있어서도 뭐 무조건 지키겠다 이거보다는 교육을 제대로 할수 있는 학교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이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잠시 시선을 돌려서 선거 과정에서는 미처 전하지 못했던 당선인의 삶과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보겠습니다.

0: 네, 이번 선거 과정에서요, 번지 점프 그리고 바다 입수 퍼포먼스 굉장히 큰 화제를 모았거든요.
1: 예.
0: 쉽지 않은 도전이었을 텐데 어떤 마음으로 하게 되신 겁니까?
1: 예, 제가 이제 선거를 하면서 계속 듣는 이야기가 관심이 없다. 교육감 선거는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도지사 후보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도지사 후보한테는 관심이 많은데 교육감 후보에 관심이 없어서 이 인지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저는 이제 번지점프를 과감하게 했었고요. 또 하나는 29, 30일 날이 사전투표하는 날이었어요. 그리고 이 30일이 저 이름과 똑같은 삼령. 예, 그래서 이제 삼령이에게 투표하는 날이다. 30일은. 그렇게 해서 바다 잠수해서 그런 이제 건져와서 보여주는 그런 걸 했습니다. 사실 이제 이 교육감 선거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데 많은 분들이 그 학창시설, 그러니까 학령 인구, 그러니까 저도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교육감한테는 평생 교육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EBS에도 그런 책임이 있듯이. 그래서 사실은 평생 교육기관이 강원도에서 22개나 있거든요. 교육문화관과 교육도서관. 거기에 가면 어르신들이 다 뭔가 그림을 그리고 있고 악기를 배우고 있고 뭔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이 교육감의 임무라는 것을 좀더 알려야 된다. 그래서 교육감이 평생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런 인식을 앞으로 저는 더 많이 펼칠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감이 나의 삶과 관련이 있구나. 이렇게 좀 인식을 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지금 OECD에서 그 학교나 교육을 공공재가 아니고 이제 공유재란 말을 쓰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두의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열려 있어야 되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는 수업을 듣지만 그 아이들이 이제 집으로 난 이후에 그 공간은 평생 교육의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라는 것이 평생 학습자를 키우는 것이고 평생 학습자인 우리 어르신들도 함께 학교를 이용하고 교육을 이용하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0: 네, 아이들을 빛나는 순간으로 이끌기 위한 교육. 그런데 우리 교육 현장이 사실은 지금 좀 어려운
1: 네.
0: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이 학생, 학부모, 그리고 교사 간의 신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 예, 제가 이제 우리 부모님한테 학교 다닐 때 우리 부모님한테 들었던 이야기가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교육이 학교가 해야 될 일이 세 가지. 근데 저는 핵심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이렇게 이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다독여주고 또 이끌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차단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악순환으로 돌아가. 저는 이 해법은 선생님이 자존감을 갖고 아이들 앞에 설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우리 교육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나 뭐 교육청에서 온갖 정책을 내도 선생님이 그것을 동의하고 이끌어가지 않으면 다 겉돌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선생님들의 자존감, 선생님들의 자신감을 회복시키는 거기에 좀 정책의 초점을 좀 맞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바라는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그 문화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0: 네, 4년 뒤 임기를 마쳤을 때 도민들에게 강사명 교육감이 이렇게 기억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으십니까?
1: 예,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선생님들이 약간 또 서운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학교가 선생님이 날 존중하는 것 같아. 이런 말이 아이들 입에서 나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육이 약간 성적이 높은 아이들한테는 뭐 대입 전략도 잘 안내해주고 뭐 이러는데 중간층에 있는 아이들이나 천천히 배운 아이들에 대해서는 약간 좀 관심을 덜 갖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뭐 뭔가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주목을 받는데 다수의 아이들이 주목받지 못하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

0: 모든 아이들이 학교가 선생님이 나를 바라봐주고 있고 존중해주고 있구나. 그 인식에 도달하고 싶은 게 저의 바람입니다. 4년 뒤에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이 강원교육이 우리 아이들 중심으로 뭔가 하고 있구나. 그리고 뭘 그게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존중받는 느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 출발점이 아까 말씀드렸던 선생님의 자존감. 교사들이 해야 될 일이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그 인식에 도달하도록 한번 애써 보겠습니다.
1: 네, 많은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예. 강한 학력, 빛나는 진로, 어쩌면 우리 교육의 본질을 가장 잘 구현해 보겠다라는 의지일 텐데요. 이 슬로건이 4년 동안 강원도 모든 학교에서 반짝반짝 아이들의 꿈과 함께 빛나오르길 기대하겠습니다.
0: 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1: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교육감 당선인 특별 대담으로 전해드린 6월 15일 E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그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1: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 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1: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0: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2: 080-961-9595.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0: 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 아이고 잘하네.
0: 세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3: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3: 후원 문의 080-961-9595.
2: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3: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4: 언제 봐도 가슴 뻥 뚫리는 풍경. 거기에 볼수록 신기한 자연현상까지 만날 수 있는 곳. 산도 좋고 바다도 좋은 고장 보령에 참 아름다운 계절이 찾아왔습니다.
5: 뭐 많죠.
6: 무창포 해수욕장. 응.
5: 보령도 많아요. 가수지. 외지 사람들 많이 오는 것 같던데 동호회들 이렇게 보면.
4: 쪽빛 호수를 따라 달리다 보면 싹 날아가는 스트레스. 보령은 구석구석 즐길 거리가 넘치는데요. 맑은 자연은 보는 것만으로도 힐링 그 자체입니다.
7: 도시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8: 아침에 이렇게 바다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딱 나갈 때 공기도 괜찮고 경치도 좋고.
4: 보령 앞바다엔 제철 맞은 먹거리가 가득. 지금 와보시라 보령이 손짓합니다.
9: 보령 대박합니다.

0: 보령시에서 지금 찾아가면 딱 좋은 곳. 오늘 첫 목적지는 웅천읍입니다. 보령 8경 중 제2경에 속할 만큼 아름다운 곳이자 보령을 찾는 사람이라면 열의 아홉은 꼭 들른다는 보령 관광 1번지. 바로 무창포 해수욕장인데요. 무창포 해수욕장은 서해안에서 최초로 개장된 해수욕장입니다.
1: 여기 오니까 어땠어요, 기분이?
2: 좋아요. 재밌었어요.
1: 재밌었어요? 여기 누가 오자고 그랬어요?
2: 아빠요.
3: 아빠가?
4: 할머니가 오자고 그랬는데?
3: 할머니가 오자고 그랬는데?
4: 네. 할머니, 제가 여기로 잡은 건데, 여기 멋있잖아요. 제가... 이쪽이. 여기가 아이들 놀기에 잔잔하고 아이들 위주로 어린이날 기념해서 아이들 위주로 잡다 보니까 이쪽으로 잡게 됐어요.
0: 바다에서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생물들. 살아 숨쉬는 자연은 아이들의 좋은 놀이터입니다. 특히 무창포 해수욕장에 올 땐 날을 잘 따져보고 와야 합니다. 매월 두 번 때를 맞춰 오면 볼 수 있는 놀라운 자연현상이 있거든요. 이렇게 바다에 쫙 길이 나는 겁니다. 너른 갯벌이 드러난 바다는 그야말로 보물 창고입니다. 별 재주 없어도

0: 뭔가 그렇게 잘 잡힌다네요.
1: 와, 그게 뭐야?
2: 몰라, 그냥
1: 와, 와, 와, 꽃게, 꽃게.
3: 또, 또, 다훈이 엄청 많이 잡았어.
4: 어, 우와,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5: 칼국수 끓여 먹자.
1: 아까 그 집에서 잡아, 잡아. 다 잡아.
3: 암컷 같아, 수컷 같아.
2: 엄마, 얘는 수컷이야.
3: 왜 수컷이라고 생각해?
2: 개선이 이렇게 예쁜에는 수컷이고.
3: 수컷 같고, 또.
2: 이렇게 넓으면은 암컷이야.
3: 어, 걔는 암컷이고.
0: 아직 봄의 끝자락이지만 벌써 해수욕장은 나들이 객으로 붐빕니다. 청정 자연이 살아있어 갯벌 생태 체험 장소로 무창포 해수욕장은 인기가 많은데요. 특히 바지락이며 동죽 등 크고 작은 조개 잡는 재미가 쏠쏠하다네요.
3: 여기 좋은 것 같아요. 도시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좋은 것 같아요.
2: 좋아요.
1: 왜 좋아해요?
2: 꽃게가 있어가지고.
6: 야, 두야, 할머니하고 거기 새로 오는 거 좋아?
7: 좋아요. 응?
6: 야. 육회로 올라오면 세수도 안 하고 왔잖아.
7: 맞아.
6: 이렇게 사진 찍을 줄 알았으면 이쁘게 찍고만 하셔야지.
7: 선풍이라도 바르고 왔어요.
8: 김치 좋고 이 앞에 바로 저 앞에 숙소도 있고 고도 좀 많이 싸갖고 이거 잡아갖고 끓이면
7: 재밌어요.
1: 뭐가 좋았어요?
7: 어, 야경도 좋고 어제 조개 진짜 많이 잡았는데 오늘 별로 안 잡히네.
8: 예, 어제 많이 잡았어요.
0: 무창포 해수욕장이 가진 또 하나의 매력은 낙조와 야경입니다. 평소엔 야간 갯벌 체험 장소로 찾는 사람이 많은 데다 해마다 열리는 신비의 바닷길 축제 때 야간 횃불 어업 재현 행사도 열려 밤바다를 특별하게 즐길 수 있답니다. 무창포 해수욕장 인근에 있는 무창포항. 지금 이곳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와 북적이는데요.
1: 자, 저기 앞에
9: 산발하고 쫓아가서 쫓아가서.
0: 아이고 아이고, 이게 뭔가 했더니 광어, 광어 아닙니까? 실상이에요.
1: 아니 짠 거 줘야 돼. 짠 거
10: 줘야
1: 돼. 야, 이거 낚시 잡아놔요, 낚시.
10: 왜 잡아? 거기 더 많이 잡아.
11: 안 닫혀, 안 닫혀, 안 닫혀.
1: 안 닫히네, 진짜.
10: 아, 나 완전 꽉 찼어. 빨리, 빨리요.
1: 죽여, 죽여, 진짜.
10: 네.
11: 민전아예요.
10: 아, 지금 여기 꽉 차가지고 아이스박스 더 필요할 것 같아가지고 불렀어요.
1: 아, 근데 큰 거 많이 덮였네요.
10: 오늘 되게 대광어 많이 나왔어요.
1: 어, 대박.
0: 평균적인 광어 크기는 40에서 60cm. 이건 그 이상인 대광어입니다.
1: 우와. 우와, 71cm.
11: 하얘. 잡으신 분이 이 정도는 사이즈가 얼마 되나?
12: 여기 한 70cm 넘어가네요. 오.
0: 크기도 크긴데 무게가 3kg 가까이 나가는 대광어. 산란철 앞두고 보령 인근에서 많이 잡히기 시작하면서 이날 광어잡이 축제도 열린 겁니다.
1: 우와, 아, 진짜. 우와. 아, 진짜 많이 잡혔네.
8: 첫 번에.
1: 대전. 대전에서 왔는데. 아.
8: 와.
1: 아, 여기서 다시 오늘 원래.
8: 같은 멜빵 배고 오시길래. 뭐 한다 구경하러 오는데. 아우, 이렇게 좋아. 와우. 놀란 거예요.
13: 네, 무창포 바다가 유명해요.
10: 네.
14: 유명하죠.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15: 네. 저 산란지가 있었고요.
16: 네. 아, 여기 들렸다가 이제 이게 여기로 들어오고 나가고 또 위로 또 올라가요. 계속 밑에서 올라오고.
0: 보령 아빠다는 낚시 마니아들이라면

0: 모르는 사람이 없는 명실상부 대광어 낚시 1번지랍니다. 다음날 이른 새벽 대물이 잡혔다는 소식에 낚시꾼들이 몰려온 건데요. 뭔가 하나 잡을 기대감에 발걸음도 가볍습니다.
1: 누가 더 맨든 거예요?
2: 저 같은 경우는 82가 제일 컸어요.
3: 어느 정도 돼요?
2: 82면 한 이 정도 나가죠?
1: 와. 대강어만의 손맛이 특징이 좀 있어요?
2: 아, 특징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제 텅 때린 날이죠. 예? 텅 때려고 그 텅 하는 그의 손맛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이제 호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강어의 매력이 텅 때린다.
0: 과연 오늘은 얼마나 잡힐지 높은 기대를 안고 출발합니다. 대표적 육식 어류인 방어는 먹잇감이 풍부한 비교적 깊은 바다까지 나가야 잡힌다죠.
1: 고령 앞바다 좋은 점이 뭐가 있어요?
4: 그렇죠. 먹을 것도 많고 수질도 좋고 여러 섬들이 군지태에 있어서 아주 좋아요. 정말
5: 아침에 이렇게 바다 나오면 지금처럼 이렇게 딱 나갈 때 이 공기도 괜찮고 경치도 좋고 힐링이 많이 되죠.
0: 배로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오늘의 낚시 포인트. 하하, 세상에. 눈 돌리는 곳마다 낚싯배가 즐비한데요. 이들 대부분이 잡고 싶어하는 물고기가 바로 대광어. 지금이 철은 철인가 봅니다.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선물이 찾아올지. 고요한 바다에 낚싯대를 들이우고 기다리기를 잠시.
6: 기타! 애사투! 우와!
7: 자, 올라오고 있어요.
8: 아!
9: 뭐야, 이거?
10: 어, 그래도 들어있어. 들어있어요.
11: 쭈꾸미 있네.
12: 여기 안에.
13: 아, 쭈꾸미 잡으셨네.
12: 아, 저 이거 만지는 거 무서워요. 낚시 그렇게 많이 다녀도.
1: 아니, 이런 것도 잡혀요, 낚시로?
12: 안에, 조개 안에 이제 산란하느라고 애들이 숨어있어요.
10: 아,
12: 네.
10: 아, 유왕님, 저 오늘 광어 잡으러 왔거든요. 오늘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유왕님. 재물 하나 바치겠습니다.
0: 과연 용왕님께서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실까? 초조하던 그때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강태공의 유혹에 덥석 미끼를 문 녀석. 와와와와 이거 대물이 확실한데요. 한눈에 보기에도 실로 대단한 크기. 제법 묵직해 보이는 대광어입니다.
13: 와, 무게가 얼마 되는 것 같아요?
14: 한 3.5kg 정도 나온 것 같아요. 3.5?
13: 네.
0: 오늘 잡은 첫 수의 크기는 과연?
13: 한 75 정도 되는 거네.
15: 나이스!
14: 나이스! 오, 좋죠? 시원한 손맛.
0: 귀한 자연산 대광어 구경하느라 정신 팔린 그때.
15: 가이다! 가이다!
13: 아이고.
0: 이번에 잡힌 건 약 60cm 크기.
3: 손맛 좀 작아서 좀 덜하긴 했는데 그래도 광어 손맛은 좋아요.
0: 더 큰 광어를 노리기 위해 선장님 감을 믿고 포인트를 이동해 봅니다. 자리 잡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들리는 소식.
7: 히트!
8: 네.
13: 우와!
8: 비집히면 안 돼요. 비가 비집히면 안 돼요.
0: 자연산 광어의 특징인 뽀얀 뱃살을 드러낸 광어.
8: 마시고
13: 우와!
8: 아자!
13: 우와!
0: 캬, 힘이 어찌나 좋은지 밥을 엄두가 나질 않는 모양입니다. 이 녀석이 오늘 잡힌 녀석들 중 가장 큰 놈이라는 거죠.
8: 보령 대박합니다.
0: 그 크기가 궁금한데 세상에 무려 약 90cm에 육박하는 크기. 와,
13: 대박이다.
3: 이야,
13: 이야,
8: 좋죠. 그냥 뭔가가 내 낚싯대를 땅 하고 때리는 느낌이 와요. 그러면 아, 왔구나 이런 느낌.
1: 저 잡은 거 오늘 네. 자랑 좀 하시겠네.
8: 그냥 맛있게 먹으면 되죠.
0: 오늘 광어 낚시 이만하면 대성공입니다. 요즘은 위생 문제로 배에서 취식하는 걸 자제하는 분위기라죠. 대광어 맛은 어떨지 다 같이 즐기기 위해 인근 횟집으로 향합니다.
9: 이야, 이 큰 걸 잡으셨어요?
13: 왜요? 선생님 왜요?
9: 이야, 이 큰 거 보기 힘든데. 이야.
13: 아, 여기 평소에 사시면서도 보기 힘든 거예요?
9: 아, 그럼요. 우와. 이야.
0: 귀한 대물을 만났으니 회 한 점 뜨는데도 신중을 기하는데요. 산란철을 앞두고 살이 제대로 오른 자연산 광어. 이야, 살점에 윤기가 절절절절 흐릅니다. 군침 돈다 아닙니까? 워낙 크기가 크고 살집 좋은 녀석이다 보니까 한 마리 다듬어서 나온 회의 양이 이만큼. 뭐 일행들 실컷 먹고도 남겠습니다.
9: 야, 광어 한 마리가 이렇게 나왔어요.
7: 와, 아니 장난 아니네.
9: 아, 맛있게 드십시오.
7: 야,
9: 자 일인당 1접시.
7: 한 사람에 한 접시예요?
9: 예. 자, 맛있게 드십시오.
7: 예, 감사합니다.
0: 갓 잡아 살은 탱탱. 기름이 쫙 올라 고소하고 캬. 부부 사이도 깨가 쏟아집니다.
9: 맛이 좀 어떠세요?
7: 아, 진짜 더 맛있는데요?
11: 결혼 기념일엔 광어.
7: 광어. 보령에서 낚시해서 먹어야 제맛이죠. 갔다 와서 너무너무 싱싱합니다.
0: 이토록 풍요로운 보령 앞바다. 요즘 제철 맞은 또 다른 먹거리들을 찾아 인근 수산시장으로 향합니다. 보령 일대에서 잡힌 싱싱한 해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 때마침 연휴라 손님들로 북적이는데요. 싱싱한 해산물을 보니 입맛도 돌고 보령의 오이간에 이래 좋을 수가 없다 하는 거 아닙니까?
16: 네.
17: 아니, 서해 하면은 여기 아니에요?
13: 아,

0: 그래요? 왜요?
1: 깨끗하고 친절하고 많이 주고.
2: 아, 그래요?
3: 지금이 딱 제철인 갑오징어도 제대로 물 올랐고 알배기 꽃게도 지천, 보령의 드넓은 갯벌이 품은 먹거리도 다양하게 만날 수 있습니다.
0: 요즘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는 게 뭐예요?
4: 자연산 광어, 쭈꾸미.
0: 쭈꾸미?
3: 때마침 수산시장 옆 항구로 들어오는 어선 한 척.
0: 근데 이거 뭐 잡으신 거예요?
5: 아니, 쭈꾸미 잘 먹으니 쭈꾸미 잡아요.
0: 아, 쭈꾸미예요, 이제 다?
5: 네.
3: 그 먹이를 앞두고 마지막 조업하고 돌아왔답니다. 이게 바로 보령 앞바다가 키워낸 자연산 쭈꾸미란 말씀. 요즘 날씨가 오락가락한 탓에 올해는 쭈꾸미 가격이 비싼 편. 그래도 지금 알면 8월이 지나서야 만날 수 있는 귀한 녀석이다 보니 찾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0: 아, 떡튀가 낫지. 아이고, 이거 막 튀어나오네.
4: 쭈꾸미가 이제 딱딱하게 들어부터 소랑 껍데기잖아요. 네. 딱 들어가.
0: 아.
4: 이 떡구석이 빼고요.
6: 쭈꾸미가 빨아먹어서 이래 쫙 붙어가지고 뛰었더니 이렇게 생겼다.
0: 아, 힘이 좋아요?
6: 어, 힘이 좋아가지고. 아, 이거 막 안 떨어지잖아, 이렇게. 아, 이봐. 붙으면 안 떨어지잖아. 안 떨어져? 예, 지금은 이제 조금 알 푸른 것도 많이 있고요. 지금 이 시점은 알이 부드러워요. 요게 알이에요, 요만큼. 겨울에 움츠렸다 우리 영양분 없이 살다가 햇빛도 못 보잖아. 그러다가 이제 이걸 먹으면서 기운을 받아야지, 봄 기운. 그리고 1년 살아야지.
3: 힘이 그냥 펄펄. 게다가 맛도 좋은 보령 쭈꾸미. 알이 꽉 들어찬 봄이 가장 맛있는 철이라네요. 여기까지 왔으니 쭈꾸미 맛은 꼭 봐야지요. 쭈꾸미 요리 하나로 손님 줄 세운다는 식당을 찾았습니다. 가게 아는 손님들로 인산이네. 제대로 찾아온 게 맞는 모양인데요. 다들 뭘 드시나 궁금한데 손님 대부분이 즐기는 메뉴는 바로 이것. 칼칼한 매력의 쭈꾸미 볶음입니다. 감칠맛 나는 쭈꾸미 볶음을 만들려면 싱싱한 채소부터 듬뿍 넣고 센 불에 볶아줍니다.
4: 양념만, 양념 골고루 개우잖아요. 거기 양념, 뭐 소스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해서 숙성을 시키잖아요. 숙성해서 하니까 그 양념이 배합돼서 맛있는 거예요.
3: 채소가 한숨 죽으면 이제 주인공을 준비할 차례.
4: 누야. 넣으면 이게 산걸 볶으면 나가서 자르기도 힘들고 이거 살짝 비쳐서 가야 미끄럼기도 좀 부드러워요.
3: 살짝 데친 쭈꾸미를 넣고 빠르게 볶아주는 것이 포인트. 여기에 불맛까지 제대로 입혀주는데요. 캬, 색감이면 모양까지 완전 유혹적입니다.
4: 해서 이대 여기까지 마무리 끝. 이제 밖에 나가서 드시면 되는 거예요.
3: 자, 이제부턴 각자 스타일대로 마무리할 차례. 먹기 좋게 쭈꾸미도 자르고 열기 한번 쐬어주면 침이 꿀꺽 넘어가는 보령의 맛 완성.
4: 맛있어?
3: 아이고야, 얼마나 맛있을고. 그 맛이 어떤지 말 좀 해보시라니까요.
7: 쭈꾸미 맛집 찾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0: 여기까지?
7: 예.
0: 왜요?
7: 알이 톡톡 튀고, 예, 꼬덕꼬덕한 맛이 있잖아요, 이 다리가. 예.
8: 이 살이 다른 데 가지 않고

0: 아주 살아서 탱글탱글해요. 그게 너무 맛있어요.
1: 달라요. 여기는 그냥 뭐든지 팔딱팔딱 그냥 살아있어요.
2: 살아있는 바다가 반기는 곳. 보령에선 아주 신나고 또 맛있는 추억을 한가득 만들 수 있습니다. 선물 같은 푸른 바다가 있으니까요.
3: 우석을 살려면 여기로 오니까 전체 여기서 사간 거예요.
4: 라이딩 아주 좋죠. 성주댐 같은 데는 길이 아주 꽉 뚫렸지.

0: 이어서 글로벌 특선 다큐 스페셜이 방송됩니다.
1: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2: 빌게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3: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4: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5: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2: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0: 결혼식 날도 이제 집안에서 반대를 하다 보니까 한 사람도 참석을 안 했었어요.
1: 뭐 색안경, 뭐 편견 같은 거.
2: 불편한 시선은 좀 많이 느꼈죠.
0: 손주나 손녀들이 살아가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변했습니다.
3: 두 가지 배우가 있다는 건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4: 저는 말도 생각도 다 한국어로 하거든요.
5: 수능에서 제일 잘 뽑았던 게 국어였어요.
6: 지금도 충분히 행복하지만
7: 우리 동생들은 제가 컸을 때보다
4: 더 따뜻한,
3: 더 세계적인, 더 열린 세상에서
6: 살게 되지 않을까요?
0: 분명히 더 좋아질 거예요. 확신합니다.
8: 더 나은 내일로 향하는 움직임에 기아가 함께합니다.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0: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셀 수 없이 많은 카메라가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돌아갑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들, 놀라운 순간들도 포착되죠.
2: 비탈길에서 튕겨나온 순간 잘못됐구나 싶었던 게 기억나요?
1: AI가 만들어낸 영상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어졌던 일이죠.
3: 친구들은 제 생사도 몰랐어요.
1: 영상의 주인공들은
4: 실제로 닥치기 전엔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줄 모르죠. 정말 놀랐어요.
1: 어떤 이야기들을 들려줄까요?
3: 평소엔 굉장히 침착한 편인데 그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1: 아슬아슬했던 구출구.
3: 잘 불이 붙어서 당장 끌어내지 않으면 운전자가 위험했어요.
1: 10년 감수한 사고.
2: 배가 가라앉고 있었죠. 내 아들이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1: 무시무시한 힘을 과시하는 대자연.
3: 차에서 내리자 나무 윗부분이 부러지는 소리가 잇따라 들렸어요.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죠.
1: 카메라에 포착되지 않았으면 아무도 믿지 않을 이야기들을 찾아갑니다.

0: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가공할 급류 속에서 벌어진 구조작업.
1: 위조차 꼭대기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왔어요. 불꽃 하나면 폭발이 일어날 수 있었죠.
0: 바다에 불시착한 전직 공군 비행사.
2: 고도는 떨어지는데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0: 백척간두에 매달린 익스트림 스포츠 마니아도 만나보시죠.
3: 진짜 죽을 줄 알았어요.
0: 정해진 코스를 벗어나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탈 때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미국 유타주에 사는 이 스노보더도 설산을 내려오기 전에 파트너와 무전기를 나눠 가졌죠.
4: 모두가 스와잉! 모두가 스와잉!
0: 눈사태를 만난 남자가 상황을 알립니다.
4: 모두가 스와잉! 모두가 스와잉!
0: 수영을 할 때처럼 팔을 크게 휘저으며 남자는 눈과 얼음의 파도를 타고 내려갔죠. 90m 남짓 내려온 뒤에야 스노보드는 멈췄습니다. 다행히 다친 데는 없었고 무전기로 친구한테 위치도 알릴 수 있었죠. 알프스 산맥에서도 아슬아슬하게 설산을 내려온 스키어가 있습니다. 이 스키어는 15m 정도 미끄러진 뒤에 멈춰섰죠. 하지만 빙하에 생긴 틈, 크레바스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다행히 지상에 친구들이 있어서 20분 만에 구조받았죠. 비상 연락망이 있어도 코스 밖에서 타는 스키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도 비상시에 연락할 친구를 미리 구했죠.
5: 워싱턴주에 사는 프랜시스 주버입니다. 원래는 뉴욕주에 살았는데 산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 좋아서 워싱턴주 벨링엄으로 왔죠. 설산에서 스키를 탄 건 8년 전부터고요. 기존 코스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알아서 해결해야 해요. 구조 요원을 기다리면 안 되죠.
0: 그래서 만일에 대비해 프랜시스는 다른 스키어 한 명과 팀을 짰습니다. 동료는 먼저 내려갔죠. 다른 스키어들이 활강한 코스를 이용했습니다.
5: 이사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지형을 잘 몰랐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게 두 번째로 내려갔죠.
0: 넘어지기도 했지만 금세 다시 출발했습니다. 스키 친구와의 간격이 너무 벌어지지 않게 부지런히 산을 내려갔죠.
5: 그러다가 시야 끝머리에서 불꽃으로만 뭔가가 잠깐 눈에 들어왔어요.

0: 멈춰서서 돌아봤더니 거꾸로 뒤집힌 스노보드 같았어요. 처음에는 누가 스노보드를 잃어버렸나 했죠. 그런데 살짝 움직이더군요. 스노보드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도 거기 있다는 걸 알게 됐죠. 눈사태 때문에 묻힌 거였어요.
1: You're right?
0: 눈사태 관련 안전교육을 받으면 제일 먼저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눈에 묻힌 사람을 구하는 골든타임이 15분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묻힌 지 얼마 됐는지는 몰랐어요. 질식하기 전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몰랐죠. 부근에 아무도 없다는 점도 생각났어요. 제 친구는 내려가 버리고 시간은 촉박했으니까 그분을 구할 사람은 저뿐이었던 거죠.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서 옆으로도 이동하기가 힘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키를 벗으려고 했죠. 스키하고 부츠를 분리한 다음에 눈을 디뎠는데 곧바로 허리까지 푹 빠지더군요.
2: 허리까지 쌓인 눈 때문에 자기 안전까지 위험해진 상황. 시간은 더 촉박하게 느껴졌습니다.
0: 스키를 집어서 사다리 발판처럼 쌓은 다음에 그걸 붙잡고 제 몸을 끌어올렸죠. 한동안 그렇게 했더니 효과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금씩 눈에서 빠져나왔죠. 그렇게 좀 더 하면 제 앞에 쌓인 눈을 밀어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았어요. 눈을 밀어내니 움직임이 편해졌고요.
2: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흘렀습니다. 눈더미 묻힌 사람한테는 1분 1초가 중요했죠.
1: Hold on, I'm coming.
0: 결국 바로 앞까지 다가가 보드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보드를 지렛대 삼아 제 몸을 끌어올렸죠. 그때부터는 손으로 눈을 파낼 수 있었어요.
2: 덮인 눈에는 산소도 갇혀있지만 눈에 묻힌 사람은 자기가 내쉰 숨을 마시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중독이 오기 쉽습니다. 저체온증도 그 못지않게 위험하죠.
0: 그때는 차분할 수가 없었어요. 하는 내내 심장이 튀어나오는 줄 알았죠. 잠시 후 고글에 반사된 빛이 보이자 좀 안심했어요. 얼굴까지는 팠구나 싶었죠.
1: You okay? You alright? Okay, you're good. You're good, I got you. You okay? Can you breathe?
3: Yeah.
1: Okay. Alright.
4: 이언 스테거입니다. 워싱턴주 벨링임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두 살 때부터 스키, 스노보드를 타고 이 산을 누볐어요. 산사태로 눈에 묻힌다는 생각은 꿈에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런 일을 당하고 말았죠.
1: You okay? Can you breathe?
3: Yeah.
1: Okay.
4: 첫 번째로 들이신 숨은 정말 달았어요. 제 평생 제일 소중하게 들이신 숨이었을 겁니다.
1: We're both gonna catch our breath for a sec. I'm gonna help dig you out, okay?
3: Thank you.
1: Yeah, no problem.
0: 말하는 걸 듣고 진짜 안심했어요. 됐다, 무사하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2: 이언도 친구와 함께 스노보드를 탔습니다. 하지만 추락 지점이 나무 사이였기 때문에 친구는 찾아낼 수가 없었죠. 8분 후엔 이언도 포기하기 시작했습니다.
4: 목숨을 잃을 확률이 높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프랜시스가 꼭 맞게 이언을 찾아낸 거였죠.
1: Okay, you alright?
3: I'm good.
1: Okay, okay. I'm gonna back up for a second, get my shovel out, okay?
3: Thank you.
1: You're good, man. You're good.
4: 프랜시스는 금세 삽을 가져왔고 5분 정도 걸려서 눈을 퍼냈어요. 어느 정도 눈을 치운 다음엔 제 팔을 붙잡고 눈 밖으로 잡아당겨줬고요.
1: Alright, how you doing? You good?
3: I'm good.
1: Okay, good.
4: 구해줘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당신이 사람 목숨을 살렸다고요.
0: 구조 도중에 이언은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고 제가 뉴욕에서 살다가 이사 왔다고 하자 이렇게 말했죠. 제가 부동산 중개인이거든요. 근처에 집 살 생각 있으면 연락해요. 지금 저희 부부가 사는 집을 찾아준 게 이언이에요.
2: 프랜시스는 사람 목숨만 구한 게 아니었습니다. 평생 친구까지 얻었죠.
0: 그 후로 맥주도 마시고 저녁도 두어 번 먹었어요. 여행도 같이 가기로 했죠. 평생 친구가 될 거예요.
2: 미국 플로리다의 보인턴 비치. 자동차 한 대가 슬금슬금 교차로로 진입합니다.

0: 운전자의 직장 동료인 이 여성은 조금 전 운전자가 운전석에 앉은 채 의식을 잃는 걸 목격했죠. 여자는 목숨을 걸고 복잡한 교차로로 달려들어왔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차를 멈출 순 없었죠. 다행히 마음씨 착한 이웃들이 함께 힘을 모아 차를 멈춰 세웁니다. 그 다음엔 자동차 문을 열 방법을 함께 궁리했죠. 마침내 덤벨로 조수석 유리를 산산조각 냅니다. 직장 동료의 용기와 얼굴도 모르는 이웃들 덕분에 운전자는 목숨을 구하고 제때 치료도 받게 됐죠.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도 그런 이웃이 있습니다. 한 행인이 미니밴에 갇힌 관광객들을 구하려고 운하에 뛰어들었죠. 일부 관광객들이 뒷문 유리창으로 탈출하는 동안 더 많은 시민들이 구조에 나섭니다. 미니밴에 탄 관광객 9명은 모두 구조됐죠. 다음엔 주차할 자리를 잘 고르셔야겠네요. 미국 미시간에서는 한 부부가 구조 작업에 나섭니다. It's too late, guys. Too late. 보트에 탄 사람들은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다. 부부 영웅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설득했죠. It's too late. Get off the boat. Get off the boat. It's gonna blow. Jump out right now. 보트에 탔던 사람들은 다치지 않았고 착한 이웃한테 금세 구조도 받았습니다. 오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을 만날 가능성이 낮아지죠. 케냐의 차보 국립공원이 그런 오지입니다. 광활한 야생 곳곳엔 위험이 숨어 있죠. 여기서 나고 자라도 안심할 순 없습니다.
1: 로운 카하틀리입니다. 차보 이스트 국립공원에서 일하며 살고 있죠. 저 형 타루도요.
2: 차보는 케냐에서 제일 규모가 큰 국립공원입니다. 사자부터 표범, 코끼리, 물소 등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야생동물을 모두 볼 수 있죠.
0: 형제의 할머니는 1977년 쉘드릭 야생동물 재단을 세웠습니다. 그 후로 가족은 이 지역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일에 헌신해왔죠.
1: 저희는 매일 헬기를 타고 국립공원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나지 않나 살펴봐요. 지상에서도 하는 일이 아주 많죠. 수의사로 동물들을 돌보고 소방관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0: 형제의 주된 업무는 국립공원 동물들을 보살피는 일이죠. 하지만 그날은 사람 목숨이 위험하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구조 작전에 나섰죠. 폭우 때문에 큰 홍수가 났고 그 물에 44톤 유조차가 쓸려가 버렸습니다. 기사가 탄 유조차였죠.
1: 운전석에 물이 차서 트럭 기사는 꼭대기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강물엔 악어하고 하마가 굉장히 많았고요. 트럭이 완전히 잠기는 건 몇 시간, 몇 분 후일 수도 있었죠.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는 저희 둘 다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0: 로운이 유조차 기사한테 다가가려면 타루는 헬기를 적당히 낮춘 다음 안정적으로 고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2: 한 번도 안 해본 일이어서 쉽지 않았어요. 무게 중심은 달라지고 옆에서 바람도 불고 밑엔 급류가 흘러서 헬기 유리에 물보라가 날아왔죠. 힘들었어요.
1: 저는 헤드셋을 벗고 헬기 옆으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가자마자 석유 냄새가 강하게 났죠. 내려다보니 유조차 꼭대기에서 기름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형이 살짝이라도 헬기의 금속 부분으로 유조차를 건드리면 불꽃이 생기고 폭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였죠.
0: 헤드셋을 벗어두고 나왔기 때문에 타루한테 경고할 방법도 없었습니다. 다행히 유조차 기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잘 알았죠.
2: 헬기가 내려가자 기사님은 곧바로 제 동생 손을 잡았어요.

0: 아이들한테 이게 끝인 것 같다고 휴대전화 메시지를 보냈다고요. 가족과 친구들한테 마지막 인사까지 하신 거예요.
1: 인명구조 훈련을 따로 받은 적은 없지만 형제는 사람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잠시만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죠.
0: 그분을 구조한 직후에 유조차는 완전히 급류에 휩쓸려서 떠내려갔어요.
1: 유조차 기사 제임스 루퍼스 키뉴아는 건강을 회복했죠. 키뉴아의 동의를 받아 형제는 재단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2: 야생 동물을 보호하는 게 1차 목표이긴 하지만 저희한테는 지역 공동체와의 협력도 중요하거든요. 저희 영상이 쏟아진 응원에 저희도 기쁘고 힘이 났고요. 케냐인으로서 뿌듯하기도 했죠.
0: 저희 형제 모두 큰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분을 도와드릴 수 있어서 기뻤고 앞으로도 주민들을 많이 돕고 싶어요.
1: 위험한 홍수는 케냐에서만 일어나지 않죠. 2003년 미국 알래스카주 주노에는 빙하가 녹아내리며 5천만 세제곱미터에 가까운 물이 밀려들었습니다.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생활 터전 전체가 쓸려 내려가는 모습은 모두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죠. 스페인에서는 평야에만 비가 내린다는 노래 가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스페인 미용사 호세 마르티네스는 그게 틀린 말이라는 걸 보여주기로 했죠. 스페인은 눈부신 햇살로 유명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일부 운전자는 갑작스러운 폭우에 어쩔 줄을 몰랐죠. 급류가 흐르는 도로를 건너는 건 역시 좋은 생각이 아니네요. 다행히 운전자는 50m쯤 밀려간 뒤 탈출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런 유행을 바랄 순 없죠. 기상이변은 점점 잦아지고 있습니다. 2022년 7월, 켄터키주는 사상 최악의 폭풍으로 45명이 목숨을 잃었죠. 켄터키에 사는 샌디와 단짝 친구 클로이는 폭우에 함께 맞서게 됐습니다.
3: 켄터키주 렉싱턴에 사는 클로이 애덤스예요. 샌디는 잭 럭셀 테리어랑 치아와 미스견이고 제가 4살 때 만났죠. 샌디는 이제 16살이에요. 샌디는 제 단짝 친구죠. 제가 자라나는 동안 늘 제 곁을 지켜줬어요. 홍수가 났을 때 전 17이었죠. 아빠는 출장을 가셨고요.
1: 클로이와 샌디가 자는 동안 마을엔 침수가 시작됐죠. 미 기상청은 렉싱턴에 시간당 10cm의 비가 내렸다고 전했습니다.
3: 이상한 소리 때문에 깼어요. 화장실에서 꿀럭꿀럭 소리가 났죠. 가보니까 욕조 배수구에서 물이 역류에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하수도에 문제가 생겼구나 생각했죠. 그러고는 제 방으로 돌아왔는데 왠지는 모르지만 창밖을 꼭 봐야 할 것만 같은 기분이 강하게 드는 거예요. 창밖을 봤더니 물이 현관 꼭대기까지 차올랐더라고요. 바닥에서 2m쯤 떨어져 있는 저희 집 현관이요. 그 순간 전 겁에 질렸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집안을 마구 뛰어다녔죠.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1: 응급 전화를 받은 사람은 집에 있으라고 했지만 잠시 후 그 선택지는 불가능해졌습니다.
3: 집에서 나가야 한다는 생각만 했어요. 물이 계속해서 차올랐거든요. 집안에는 물에 잠기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샌디 걱정이 많이 됐죠. 헤엄을 치지 못하거든요. 샌디를 어떻게 데려갈지 고민했어요.
1: 그날 클로이가 촬영한 영상은 12m 깊이의 물을 건너간 다음으로 이어집니다. 샌디를 플라스틱 통에 태우고 할아버지 댁 근처의 어느 집 지붕에 도착했죠. 하지만 힘이 없어서 더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3: 지붕 꼭대기에 앉았죠. 샌디는 무릎에 올리고요. 동영상을 찍는 동안에도 충격 때문에 멍한 상태였어요. 여기가 제가 살던

0: 집이죠. 헤엄을 쳐서 이 지붕에 올라갔고요.
1: 할아버지도 집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SNS에 손녀 사진을 올려서 도움을 요청했죠. 그걸 본 클로이의 사촌 네리가 구조에 나섭니다.
0: 카누를 저으면서 저한테 다가오는 사람이 보였어요. 전 생각했죠. 누군가 샌디랑 나를 구하러 이리 오고 있어 라고요. 엄청나게 안도감이 들고 행복했어요.
1: 지붕 대피 5시간째였습니다. 하지만 클로이는 조금 더 기다려야 했죠.
0: 제가 먼저 가면 샌디는 혼자 지붕 꼭대기에 남을 텐데 그럼 저를 따라오려고 물에 뛰어들 것 같아서 걱정이 됐어요. 샌디를 먼저 구해달라고 했죠. 그땐 샌디 걱정뿐이었어요.
1: 레리가 샌디를 안전한 곳에 내려놓는 동안 클로이는 지붕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0: 레리는 5분 후 돌아와서 저를 구해줬어요. 저는 구명조끼를 입고 카약 뒤쪽을 꽉 붙잡았죠. 드디어 물에서 나갈 수 있게 돼 정말 기뻤어요. 요즘도 그날을 종종 생각해요. 개를 키우지 않았으면 마을이 침수된 걸 알아챈 순간 바로 집에서 빠져나갔을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샌디를 안전하게 데리고 나가는 것만 생각했죠.
1: 홍수로 클로이는 집과 그 안에 든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애덤스 가족은 결과가 더 끔찍할 수도 있었다는 걸 잘 알죠.
0: 아빠는 저를 꼭 안아주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잃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남았으니 됐어.
1: 미국의 벨빌 호수 위로 20억 원짜리 클래식 항공기 한 대가 날아갑니다. 엔진이 고장나고 동력이 끊어지자 미그 23 전투기의 조종사 두 명은 즉각 탈출했죠. 하지만 위험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조종사 없는 전투기는 호숫가 아파트 쪽으로 날아갔죠. 다행히 아파트는 무사했습니다. 전투기는 건물 6m 옆에 추락했죠. 건물에 있던 사람들도 무사했습니다. 조종사들은 금세 건강을 되찾았죠. 플로리다의 코코아 비치에도 클래식 항공기가 추락합니다. 사고기는 1945년에 제작된 그루먼 어벤저. 7억 원 정도에 거래되는 폭격기입니다. 이 어벤저는 침수 때문에 가격이 좀 떨어지겠네요. 해변의 서퍼와 해수욕객을 모두 피한 조종수는 칭찬을 받았죠. 하지만 수십 년이나 아무 문제 없이 하늘을 누빈 비행기도 제대로 점검하고 정비하지 않으면 위험하다는 걸 보여준 사고였습니다. 포트 텔벗의 올드 파크팜 비행장에 가면 항공기 정비 점검 전문가를 만날 수 있죠. 앤디 로버츠는 여기서 일할 때가 제일 즐겁습니다.
2: 전 비행이 제일 좋아요. 비행을 향한 열정은 절대 버릴 수 없죠.
1: 그 열정 때문에 영국 공군에도 입대했습니다.
2: 1999년 공군 고개 비행단에 들어갔고 전 세계를 누비며 500시간 정도를 비행했죠. 엘리자베스 2세 즉위 50주년 기념 비행 때도 콩코르기 옆에서 날았어요. 정말 기뻤죠.
1: 2005년 제대 이후에도 앤디는 자가용 비행기를 조종했습니다.
2: 레니게이드 스피릿이라는 모델을 조종했어요. 1990년쯤 미국에서 제작한 비행기였죠. 힘도 좋고 소리도 정말 멋진 비행기입니다. 조종도 재미있었죠.
1: 재미있었던 조종은 어느 날 갑자기 끝납니다.
2: 더없이 화창한 날이었어요. 바람도 놀라울 정도로 잠잠했죠. 비행기 조종하기 딱 좋은 날이었어요. 이륙 후 20분 정도는 비행장 위를

0: 날미오 재미를 좀 봤죠.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묘기 몇 가지를 실제로 해봤어요. 날개를 좌우로 크게 흔들기도 하면서 레니게이드 비행기의 섬세한 반응을 한껏 즐겼죠.
1: 화창했던 그 봄날 앤디는 해변으로 가보기로 합니다. 문제는 비행장에서 27km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했죠.
0: 호스카울 상공 180m 지점에서 엔진이 쿨럭거리기 시작했어요. 뭐가 잘못됐나 싶어서 계기판을 봤죠. 그 정도 여유는 있었어요. 모든 게 정상이었죠. 그런데 바로 다음 순간 엔진이 갑자기 멈춰버리더군요.
1: 해변에서는 주민 몇 명이 이상하게 낮게 나는 비행기를 촬영했죠.
0: 엔진이 멈추고 고도가 계속해서 떨어지는데도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혀 없었어요. 피할 데도 없었죠. 왼쪽은 바위 해변, 오른쪽은 바다였어요. 바다 쪽으로 방향을 돌리며 전 탈출하지 않기로 했죠. 비행기가 상할 건 알았지만 제가 살아남을 방법은 그것뿐이었으니까요.
2: Oh my god.
0: 마지막 몇 초는 순식간에 지나갔어요.
2: Oh my god.
0: 수면 충돌 충격이 상당할 것도 알았어요. 비행기가 뒤집히지 않기만을 기도했죠. 하지만 뒤집힐 가능성이 높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1: 지켜보던 사람들은 즉시 구조를 요청했습니다. 조종석에 앉아 있었던 앤디는 차분하게 안전벨트를 풀고 머리부터 바다에 입수했죠.
0: 머리가 바위에 닿았고 바로 다음 순간 바위를 딛고 설 수 있었습니다. 일어서며 생각했어요. 어라, 살았네. 부상을 피한 건 천운이었어요. 제 안전벨트는 다섯 지점에 고정이 되는 포뮬러원 선수용하고 비슷한 거였죠. 그 덕분에 수면에 충돌하고 동체가 뒤집히는 동안에도 안전벨트가 저를 잘 잡아줬어요. 조종석에 단단히 고정돼 있었기 때문에 무사히 빠져나온 것 같습니다.
1: 그날을 회상할 때 후회가 되는 점은 없을까요?
0: 그날을 돌아보면 그저 고마워요.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은 점이요. 바다로 방향을 돌린 것도 그것 때문이었죠. 밑에는 아무도 없고 전 안전하게 빠져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요.
1: 앤디가 예상한 대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앤디도 가벼운 상처만 입었죠. 멋진 클래식 항공기는 운이 다했습니다.
0: 사고 몇 주가 지나 항공사고 조사까지 모두 마무리된 다음 제 레니게이드 비행기는 야적장으로 실려갔고 고철 압축기에 들어갔어요. 지금쯤이면 폴라켄이 돼 있을걸요? 굉장히 안타깝고 슬프죠.
1: 하지만 비행을 그만둘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0: 다행히 새 비행기를 살 수 있었어요. 두 번 조정해봤죠. 조심조심 조정했어요. 비행기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다시 하늘을 날고 병납고에서 할 일이 생겨서 정말 행복해요.
1: 네덜란드의 한 운전자는 철도 건널목에서 고장난 버스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버스는 비어 있었죠. 이제는 엔진 말고도 수리할 부분이 많아졌다는 점은 안타깝네요. 기차 승객 85명은 모두 무사했습니다. 건널목의 버스는 비어 있었지만 카메라에 포착된 다음 버스는 아니었죠. 미국의 한 트럭에 장착된 카메라는 브레이크 고장으로 겁에 질린 기사를 포착합니다. 36톤 트럭은 홍제 불능에 빠진 채 아이들이 가득한 스쿨버스를 향해 달려갔죠. 트럭 기사가 정신없이 경적을 울릴 때 스쿨버스는 이랬습니다.

0: 트럭은 400m 정도를 더 간 다음 멈췄습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사고를 내지 않은 트럭 기사가 대단하네요.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교회에서 스쿨버스를 구한 건 13살 소년의 재빠른 대처였습니다.
1: 미시간주 워런에 사는 딜런 리버스라고 해요.
0: 딜런은 매일 스쿨버스로 통학합니다. 이런 초등학생은 미국에 2,600만 명이나 되죠. 스쿨버스 통학은 온 가족 외식처럼 미국에서는 일상입니다. 하지만 어느 날 딜런은 하교 시간이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고 새엄마는 걱정이 됐죠.
2: 스쿨버스가 서는 길모퉁이에서 눈을 떼지 않고 한참이나 기다렸는데 버스가 오지 않더군요.
0: 차를 몰고 딜런의 학교로 가다가 새엄마는 경찰차에 둘러싸인 스쿨버스를 봤죠.
2: 스쿨버스에 사고가 났나 싶었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죠.
0: 그 무렵 딜런의 아빠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3: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경찰서라는 겁니다. 딜런 아빠냐고 물어서 우리 애가 사고를 쳤냐고 되물었어요.
0: 딜런은 사고를 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의 목숨을 구해서 칭찬을 받고 있었죠.
1: 특별할 거 없는 날이었고 빨리 집에 가고 싶었어요.
0: 스쿨버스 CCTV입니다. 아이들을 태우고 출발한 기사는 얼마 후 무전기로 자신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고 보고했죠.
1: 무전기에 대고 뭐라고 하시는 건 봤는데 내용은 못 들었어요. 어지러우신 것도 몰랐죠. 모자로 부채질 하시는 건 봤어요.
0: 갑작스러운 응급 상황이었습니다. 60명을 태운 스쿨버스는 반대편 차선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죠.
1: 맞은편에서 자동차 한 대가 달려왔는데 가까스로 충돌은 모면했어요. 저는 재빨리 버스 운전석으로 갔고 천천히 브레이크를 밟고 주차 기어를 넣고 키를 뽑았죠.
0: 재빠른 판단과 대처로 딜런은 끔찍한 충돌 사고를 막았습니다. 즉시 구급차가 출동했고 스쿨버스 기사는 건강을 회복했죠.
2: 교장 선생님이 이러셨어요. 딜런은 영웅입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3: 원래 관찰력이 좋았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빨리 기사님이 이상한 걸 알아차렸을 겁니다.
2: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중심을 잡고 대처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대견했죠.
0: 표창장과 상장이 사방에서 날아왔습니다.
4: I am so proud of Dylan as he made all the difference in this crisis.
0: 사실 사람들이 진짜 궁금해한 건 초등학생이 버스 운전법을 어떻게 아냐는 거였죠.
2: 스쿨버스 기사님하고도 얘기를 해봤는데 딜런하고 예전부터 친하게 지내셨대요. 평소에도 딜런은 맨 앞자리에 앉아서 버스 운전법 같은 걸 자주 물어봤다고 하더라고요.
5: You know, unbelievable kid. Unbelievable.
0: 이제 딜런은 운전면허를 따서 몇 초보다 길게 버스를 몰아보고 싶어하죠. 도로주행 테스트는 이미 합격한 거나 마찬가지 아닐까요? 까마득한 공중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은 아래쪽 뿐이죠. 윙슈트는 팔과 다리 사이에 옷감을 붙인 특수 낙하복입니다.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다가 낙하산을 펴서 땅으로 내려오죠. 만약 줄이 엉키면 최대한 빨리 주 낙하산을 잘라내야 합니다. 그 다음엔 보조 낙하산을 펴서 하강 속도를 줄여주면 되죠. 지면에 다가가며 이 남자는 안전한 착륙 지점에 내릴 수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새로운 착륙 지점을 찾아야만 했죠. 축구 시합 조심은 추가 시간을 넉넉히 잡을 수밖에 없었겠네요. 축구장 덕분에 목숨은 구했지만 명백한 관중 난입입니다. 옐로 카드 정도로 끝난 게 다행이었죠. 날이 갈수록 익스트림 스포츠는 더 다양해집니다.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타는 산악자전거는 많이 알려져 있죠. 이번 이야기의 주인공이 즐기는 종목은 훨씬 아슬아슬합니다.

0: 베이스 점핑을 하는 로리 앨런입니다. 스카이다이빙, 패러슈팅은 비행기에서 점프를 하죠. 베이스 점핑은 상대적으로 낮은 곳에서 뛰어내려요. 건물, 다리, 절벽에서요. 그래서 훨씬 위험한 스포츠죠. 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1: 적은 숫자가 더 적어질 뻔했죠. 남아공에서 베이스 점핑을 하다가 로리는 사고가 났습니다. 심각한 부상을 당했죠.
0: 대퇴고래는 결국 티타늄 막대를 삽입해야 했어요. 왼쪽 발목은 전체적으로 재건술을 받았고요. 절뚝거리지 않고 걷는 데만 1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1: 보통 사람이면 이쯤에서 베이스 점핑을 관두죠. 로리는 아니었습니다.
0: 한 달 예정으로 유럽 일주 베이스 점핑 원정을 떠났고 이탈리아 차례가 왔죠. 예전에도 몇 번이나 성공적으로 베이스 점핑을 해낸 곳이어서요. 크게 걱정하지 않았죠. 준비를 모두 마치고 카운트다운을 했어요. 셋, 둘, 하나. 절벽으로 달렸죠. 자유 낙하도 정상이었어요. 그리고 낙하산을 폈는데 그게 암벽을 마주보며 펴진 거예요. 게다가 암벽하고 너무 가까워서 방향을 바꾸며 피할 수도 없었죠. 그래서 브레이크를 걸고 최대한 속도만 줄였어요. 동시에 충격에 대비했죠. 발을 앞으로 뻗었어요. 충격은 그리 심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낙하산이 거의 수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저는 작은 나무에 걸리고 말았죠. 그래서 절벽 끝에 매달리게 된 겁니다. 올려다 보니 가는 나뭇가지에 줄이 걸렸더군요. 저는 매달린 채로 흔들거렸죠. 나뭇가지 부러지는 소리 같은 게 들려서 겁이 났어요. 당장이라도 부러지겠다. 그럼 바위 더미 추락한다고요. 진짜 죽을 줄 알았습니다. That was hectic. Stay very
1: still. 다행히 절벽 아래에서는 그날 아침에 사귄 새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기까지 목소리가 들릴까요?
2: Dude! I'm okay, but I need help. I need a helicopter.
1: 목숨을 잃을 뻔했던 남아공 사고 2년 만에 로리는 이탈리아의 절벽에 매달린 채 도움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0: 거기 매달려 있을 땐 구조대가 언제 올지가 제일 궁금했죠. 저 사고 때는 17시간이 걸렸거든요. 그것보다는 짧게 걸리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가족 생각도 났고요. 물론 나무가 잘 버텨줄까, 구조대가 언제 와줄까 하는 생각도 했죠. 생각하고 감정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정신없이 소용돌이쳤어요. 하지만 결국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대응할 방법을 생각하는 수밖에 없었죠.
1: 90m 높이 절벽에 매달린 채 차분하게 생각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로리의 목숨은 가느다란 나뭇가지에 걸려 있었죠.
0: 사실 제일 무서웠던 순간은 구조되기 직전이었습니다. 헬기 때문에 계곡으로 강풍이 불었고 나무에 걸린 저는 더 흔들렸죠. 나뭇가지가 큰 소리를 내며 갈라지고 부러지기 시작해서 더 겁이 났어요. 바로 그 순간 구조대원들이 절벽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죠.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구조대원들이 여기서 2, 3미터 위까지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나를 구하기 2, 3초 전에 나무가 부러지면 어떡하지?
1: 다행히 이날 수명을 다한 건 로리의 카메라 배터리뿐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저승문 바로 앞까지 다녀왔으니 로리도 이제 베이스 점핑은 관두겠죠. 장담하긴 어렵다네요.
0: 누가 뭐래도 전 베이스 점핑이 좋아요. 그걸 할 때 제일 신이 나니까 한 번은 더 하고 싶어요. 여러 번이면 더 좋죠. 전 미래를 낙관하면서 모든 걸 경험하고 싶어요.
1: 바다에선 놀라운 일이 자주 벌어집니다. 달갑지 않은 놀라움도 종종 찾아오죠. 하와이의 한 어부는 낚시를 나왔다가 현지 주민의 사나운 항의를 받았습니다. 상어의 인간 공격은 매년 70건 정도 보고되죠. 이 녀석은 아마도 조금 전까지 뒤쫓던 물개와 카약을 혼동했을 겁니다. 스페인 해안에서는 범고래 무리가 이상 행동을 했죠. 보트 아래쪽을 세 개 들이받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었죠. 범고래 무리의 공격은 한 시간이나 이어졌고 보트에 탄 네 사람은 겁에 질렸습니다. 갇혀 있을 때의 공격성은 알려져 있지만 야생에서 범고래 공격으로 사람이 죽은 경우는 보고된 적이 없죠. 보트에 탄 사람들은 자신들이 첫 번째 사례가 될 줄 알았습니다. 선체에 구멍까지 생겼죠. We need assistance immediately. We are sinking. 해안경비대가 다가오자 범고래들은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보트는 수백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뒤였죠.
3: Oh my God, all of that.
1: 이렇게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지만 사람들은 여전히 바다를 사랑합니다.
4: 저는 톰이고 대번 남해안에서 멋진 경험을 했죠. 저희 집엔 예전부터 보트가 있었고 전 몇 년 전 면허를 땄어요. 바다엔 틈날 때마다 가죠. 중독된 것 같아요.
1: 톰한텐 같이 바다에 중독된 친구들도 있죠. 키티와 소럴이.
5: 바다가 정말 좋아요. 저희는 매년 여름 이곳에 와서 함께 바다로 나가죠.
1: 어느 날 세 친구는 보트를 타고 나갔다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4: 보트에서 쉬다가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날씨가 나빠지기 전에 짐을 쌌죠. 부두로 돌아오는 길에 소럴이 지느러미를 봤다고 했어요. 전 농담인 줄 알았죠.
5: 제가 비꼬는 말을 이따금 하거든요. 그래서 농담인 줄 알았대요.
1: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물속엔 진짜 지느러미가 있었죠. 귀여운 동물의 지느러미였습니다.
4: 돌고래를 발견한 순간 다들 환호했어요. 현실 같지가 않았죠.
5: 그때부터는 모두 다 흥분 상태였던 것 같아요. 돌고래가 점프해서 물 밖으로 나올 때마다 감탄을 터뜨렸어요.
6: 돌고래가 점프를 해서 나오는 건 상상도 못했죠. 영화를 보는 것 같았어요.
1: 아, 맞아. 그 다음에 벌어진 일은 정말 가족 영화에 나올 것 같은 장면이었습니다.
4: 전 친구들한테 물로 나가야겠다고 했어요.
1: 영국 해안에서도 야생 돌고래 목격은 그리 드문 일이 아니지만 친근하게 다가와 이런 것까지 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었죠.
7: It was so cool this bit when the big one literally jumped right in front of me.
5: 영상을 볼 때마다 그렇게 많은 돌고래하고 같이 달린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는지 다시 깨달아요.
4: 먼 외국의 아열대 바다도 아니고 동네 앞바다 같은 곳에서 생긴 일이잖아요. 내가 사는 동네가 이렇게 멋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0: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0: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탱크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0: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0: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0: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0: 됩니다.
7: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0: 되고요.
3: 지병이 있어도?
0: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 수술비도 된다고요?
0: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0: 됩니다.
3: 진단비도요?
0: 되고요.
4: 병원 통원비도?
0: 네, 됩니다.
5: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3: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5: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6: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5: 이게 모두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탱크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3: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14: 영화에서 막 봤을 법한 트럼프의 현실이세요.
15: 아, 전세의 물건이 파헤쳐본다.
13: 이 공화범의 대부가 됐네. 가자, 가자!
16: 오, 좀 보자!
13: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14: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0: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1: 빌게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3: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0: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1: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고, 이게.
2: 그 한 명의 후원금이 없어서 한 명이 생명을 잃을 때도 있어요. 구호 활동가들이 현장에서 매 순간 느끼고 있어요.
3: 남수단의 분쟁 지역 아곡에서는 김명웅 활동가가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2: 여러분의 후원금이 바늘을 사고 항생제를 사서 외과의사의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3: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는 번호 080-961-9595.
2: 자기가 생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낸다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고 큰 결심이 필요한 돈은 큰 돈이에요. 후원금이 없었다면 저 같은 사람이 그곳에 존재한다 할지라도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살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매달 내주시는 후원금은 직접적인 도움이 됩니다.
3: 080-961-9595.
4: 빨리빨리 멈춤 없이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5: 하지만 멈춥니다. 어린 학생들이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6: 저기도 같이 기다려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4: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눈이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2: 아이고 잘하네.
1: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안녕하세요. 저 이토피아에서 사는 사우 안젤리나입니다. 제 꿈은 한국에서 K-POP 아이돌 되는 거예요. 여기는 클로인데 우리 집에서 있는 공주입니다. 그리고 우리 귀여운 가을 남자고 여기 여자고.
1: 딸 같은 경우는 밥 먹는 것도 혼자 잘 먹고 그리고 잠도 잘 자고 소위 말하는 약간 유니콘 베이비인 것 같습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아빠 서준석입니다.
3: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엄마 에이란입니다. I settled to translation at the same time, managing things instead of the one was Koika and then one was for the school.

0: 저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에티오피아를 수출하시는 기업들 혹은 진출하기를 희망하시는 기업들의 다리 역할을 한다고 좀 될 것 같거든요.
1: I live in Ethiopia with my family, mom, dad, and my two siblings, and my Ethiopian harmony.
0: 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전에 에티오피아 사람과 결혼했다 이혼한 적이 있습니다.

0: 걱정은 안 되려나 걱정이 많이 됐지. 결혼한다 그럴 때. 지금 새엄마잖아. 그러니까 아픈 손가락. 짠해.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이번에 가면 3년 만에 에티오피아로 가요. 클로에하고 카이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봤어요. 얼마나 낯설어할지 난 그것도 궁금해요. 낯설할 것 같거든 나를. 가서 보면 알겠죠. 가서 봐야지. 친구 만나네 만나고. 안젤리나, 클로이, 카이, 할머니 곧 간다. 기다려.
1: 그래서 이제 오시면 피켓 들고 환영하려고 준비해갖고 왔습니다. 작은 요정들아 슬픈 이야기처럼
2: 그러나 우리들.
1: 왜요?
2: 걸렸대요.
1: 누구와? 어머니가?
2: 아니요, 저희 피디님인 것 같아요. 잠깐만요. 여보세요? 네, 들려요.
3: 아, 피디님.
2: 네.
4: 여섯 개
2: 뺏겼어요.
4: 이야, 결국 다 뺏겼구나.
1: 하, 참.
5: 지난 8월 에티오피아 정부군 측과 티그라이 반군 간의 교전이 재개된 이후 많은 민간인이 희생될 수 있습니다.

0: when you back to your country, hold this on and come to here to take your camera, okay?
1: 저희 장비 지금 GoPro 액션캠 하나 살렸고요. 여기도 두 개. 카메라 두 개 사가면서 이런 건 또 안 뺏어갔다고 하고요.

0: 아이고.
1: 오셨시오.
0: 그래.
2: 아이고.
3: 고생 많으세요.
2: 아, 이게, 뭐 들었길래
0: 그 더 무거운 거야.
1: 이게 뭐 들었어, 안에?
0: 뭐, 양념도 들고, 반찬도 들고.
1: 이렇게 매시고.
0: 건물이 많이 들어섰어?
1: 엄청나게 들어섰지.
0: 아이고, 도착을 했네. 아이고,
4: 하이.
0: 아이고, 정말로. 고생이 많아요. 어머,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생겼을까나? 예뻐.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이쁘네. 아이고, 저게 작아잖아, 내가. 어우, 착해. 왜 이렇게 착해. 응?
1: 어? 헬로이. 응? 에? 그랜드마더.
0: 어디 갔다 와? 어?
1: Walk.
0: 왜?
1: 얼굴 봐.
0: 안 와봐. 그렇지, 이리 와봐. 벼슬 안 줘.
1: 실수를 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0: 잘났네, 아들.

0: 빨리야.
1: 안젤리나가 한 년 동안 한국에 가서 같이 살다가 에티오피아로 갔어요. 마음 아프고 짠하고 그래요.
0: 기대돼요, 할머니 보면. I want her to come early. I want to see her face.

0: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1: 아이고,
0: 아이고, 아이고, 앉아야 되나? 아이고, 앉아야 되나? 아이고, 아이고. 진짜 많이 컸다. 할머니보다 큰 것 같은데?
2: 응. 키 많이 컸지.
0: 진짜 컸어.
2: 156쯤 되는 것 같은데, 요즘?
0: 어?
2: 156?
0: 그러니까. 158에서 줄어가지고 150. 진짜 많이 컸네. 아이고.
2: 야,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다, 야, 할머니. 야, 비행기 타고 멀리서 왔다, 야, 할머니.
1: 어, 멀리서?
0: 그래야. 멀리서 왔대요, 진짜. 얘가 안 와.
2: 어색해서.
1: 할머니 진지 고생했어요.
0: 아니요.
1: 고생 많으셨어요.
0: 아니요. 덕분에 내가 너도 보고 클로이도 보고 카이도 본다. 잡았다. 잡았어. 이리 와봐. 어디 와봐. 아 진짜.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1: 여기 보여주는 거 있어요. 여기.
0: 뭘 보여줄 건데? 올라가야 돼?
1: 네, 올라가야 돼. 여기 천천히. 할머니 다리 괜찮으세요?
0: 안 좋아. 이제 늙어서?
1: 할머니 봤어, 이거. 할머니한테 쓰신 거.
0: 아, 이렇게 네가 쓴 거야?
1: 네.
0: 어이. 그래. 어이구. 그래요. 할머니도 많이 사랑해. 할머니도 많이 사랑해. 근데 이게 뭐냐요, 그게.
1: 뭐, 그치. 학교가 보고 싫어요. 지금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I always feel happy whenever she's there because I just feel safe around her. 있으니까 행복했어요, 지금. 지금도 행복하고. 할머니 보고 싶어.
0: 릴나 이거 할머니가 가지고 온대. 한번 클러볼까?
2: 어머머. 내가 이렇게 내가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무거워.
0: 클러봐.
2: 어이구야.
1: 어떻게 가셨지 이만큼?
2: 엄청 힘들게 갖고 왔지.
1: 깜찍. 할머니 이렇게 튼튼하나? 몰랐는데.
0: 이거는 김밥용 밥무지. 이건 잡. 겉절이.
2: 겉절이하고.
0: 겉절이 좋아하잖아. 얘는 파김치. 이건 미역. 강릉. 이건 떡볶이 떡.
2: 참기름.
0: 참기름. 이건 멸치 액젓.
2: 아.
0: 이거는 약식재료야.
2: 아, 약식 만들려고?
0: 응. 찹쌀.
2: 찹쌀? 아이고, 참 엄청나게 갖고 왔네.
1: 할머니, 이게 다 뭐예요?
0: 아, 네가 먹고 싶던 거 사왔어. 할머니가.
1: 아. 지니핑?
0: 클로이.
1: 지니핑?
0: 안 되겠나, 이거. 손 커봐.
2: 자켓.
0: 자, 사범.
3: 나도 어디 간다?
0: 와우,
1: 자켓. 할머니. 네. 할머니.
2: 언제 하나?
0: 아유, 이뻐요. 하나 또 있어, 그거. 맞아? 즐거?
2: 네? 맞지?
3: 꼰져.
2: 맞아.
0: 염
3: 꼰져. 맞다, 말이.
2: 정말, 꼰져. 정말 좋다고.
0: 알았어요.
3: 사근할러.
2: 감사하다고 하시네.
0: 클로이, 맞겄나?
2: 줘봐, 맞아, 맞아.
0: 이건 응? 카이 거.
2: 응. 카이 거? 응. 근데 내 건 어디 있어?
0: 네가 여기 있어요. 아. 네가 여기 있어요.
2: 아, 거기 있어?
0: 그래야.
2: 아무것도 안 보여가지고.
0: 아니, 여기 많잖아. 야, 모르는 시간은 훑었지? 훑었어.
2: 이거 내 거야?
0: 응.
2: 맞잖아.
0: 딱이네. 됐네. 예쁘네. 야, 나 이거는. 이건 약인데?
2: 약이라고? 아, 인공눈물 같은 거?
0: 아, 이거 맞아. 인공눈물하고 스메타.
2: 아.
0: 이것도 장군일 거야.
2: 이거 뭐야?
0: 콘드로이친.
2: 콘드로이친.
0: 이것도 칼슘제야, 저기, 유니턴에. 너네.
2: 예, 칼슘 너. 칼슘.
0: 건강하시라고. 건강. 거기 있는 거야?
3: 어디 있는 거야?
0: 이쪽에 있나 본데? 여기 있네. 자, 뭐? 블랙핑크?
2: 야.
0: 블랙핑크?
2: 야, 봐도 안재이나.
0: 할머니 너 생전 처음 사봐. 내가 손녀딸 되게 진짜. 야.
1: 감사합니다.
0: 가만 있어. 나는 뭐? 스테이지. 스테이키즈가 응? 여자인 줄 알았어.
2: 남자야. 스트레이 키즈라 그러더라고.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1: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0: 아이고.

0: soy vino.
1: Ah.
2: 이것도 야
3: 싸늘하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힌다.
4: 잠깐 어디 있어? 근데 엄마 옷들은? 어디서 저기 있던 거야?
2: 뭐?
4: 엄마 옷
2: 거기 있어.
4: 아, 있었어?
2: 늦게 안 갔어. 새롭게 안 갔으니까 모르겠어. 바지 세 개, 티아스 네 개, 그거지. 그래서 빨아입어요. 손주들 주려고 선물을 챙기다 보니까 내 옷을 못 챙긴 거예요, 실제. 그 생각도 못 했어.
4: 있어?
2: 아니, 난 준석이한테 사달라고 그냥 왔어요.
4: 나한테 사달라고 해서 왔다고? 알았어. 에티오피아에 좋은 거 찾기 어려운데?
2: 괜찮아요.
4: 시장 가서 하나 골라봐, 가서.
2: 알았어.
0: 와.
2: 뭐 하시는 거예요? 뭐? 응? 뭐 하냐고?
0: 커피.

0: 아이고, 향 좋아. 좋아요.
1: 본전어.
0: 으씨. 아, 이거 볶아서 빻아서? 네.

0: 집에 이제 커피 머신도 있긴 한데, 이렇게 손님이 오면 이렇게 전통적으로 하고, 안드만큼.
1: 안드만큼.
0: 아.
1: 안쬐끔. 예. 조금.
0: 잠깐만. 섞지 말고. 그러니까 설탕이 좀 많은 편이니까 섞지 말고.
1: 끝났다. 완전은 다. 난 도대체 써서 커피 믹스 그거는 먹지. 설탕을 두 스푼에 한 대도 쓰더만.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환영해 주는 거구나 하고 알았지. 많이 먹었어요. 주는 거 안 먹을 수도 없고 정말.
0: 무리하지 마라.
1: 응? 이렇게 먹으니까 먹을만 하네? 응?
2: 스ለተገናኘን ደስ ብሎኛል። እነሱ ወጣቶች ናቸው ሊገናኙ ይችላሉ። እኔ እናንቺ ግን እድላችን ስለተገናኘን ደስ ብሎኛል።
1: 하던 나이 때도 갖고 친구로 잘 지내봐요.
0: 아, 과탱인데 나 안다. 대마사사야. 아드메노슬라지 과탱냐인데지.
3: 어머니 오셨어요?
1: 어 그래. 아이고 네가 온 거야?
3: 네.
1: 아이고 힘들어서.
3: 아닙니다 아닙니다. 문제 없이 잘 도착하셨어요?
1: 어.
3: 네. 드라마. 아.
1: 그것했지 뭘. 걱정했던 것보단 잘 지내고 있어. 두 번째 오니까 그래도 낫잖아요. 첫 번째보다 마음이 조금 열리지. 선크림을 발라야 되겠죠? 내가. 이번에 가면 우리 사돈댁이랑 전통시장에 한번 둘러봐야 되겠어요.

0: 갑시다요.
1: ደህና ደርክ?
2: ደህና ደር።
1: እንዴት ነህ?
2: እግዚአብሔር ይመስገን።
3: እ ወሰው ትራውሽ ነው።
4: እንዴት ነሽ? ደህና ነሽ?
5: መልከቱ ሲመጣ አብሩ ወክ ይቻላል አይደል?
2: አዎ ችግር የለም ችግር የለም።사실 그 전통 시장에서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물건을 구할 수 있긴 한데 조금 걱정되긴 했어요. 왜냐면 외국인들 입장에서 찾아가기는 사실 치안상 좀 부담스러운 곳이기도 해서 부탁할 만한 지인한테 안전을 위해서 약간 가이드를 좀 해달라라고 해가지고 같이 붙여서 보냈습니다.
5: 가자 네 아카운트
2: 쟁그레일로 쟁그레일로.

0: 여기 친구가 가이드 역할 할 거니까 도착해서 시장에서 요분 잘 따라다니면 될 거야.
1: 알았어.
0: 아 그리고 저기 현금 꺼내는 거는 위험하니까 온라인 결제를.
2: 그래서 온라인 카플라로 불러나 이 배분 터치
3: 배 온라인 브리즌 단 가사까스
4: 마.
5: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빠이빠이.
0: 가고 싶어서.
6: 울지마 울지마 울지마.
7: 날씨는 좋아요 아주. 비도 안 오고 좋아요.

0: 어떨지. 아니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 안 넘어가. 우리 가이드 분이 계시잖아요. 세상에 다 온 걸까? 여기가? 차도 여기가 도매 시장이야, 도매?
1: 아프리카에서 제일 큰 시장이에요, 여기.
0: 아, 제일 큰 시장이라고?
1: 네.

0: 어떻게 내려? 아, 잠깐만. 예. 아이고, 씨.
1: መጀመሪያ ልብስ እንግዛ አለች።
2: የባህል ልብስ ሆናል።
1: እንደውም ከመኪናው ይሻለና።
0: Ayok pa. Ah, 무서워서 이거 들어갔나? 아이고 참 진짜. 시장에 처음 가니까 규모는 굉장히 커요. 근데 아이고 도로가 말도 못해요. 울퉁불퉁해. 여기저기 파에 깨지고 매달리다시피 같이 뭐 우리 사는 손을 꼭 잡고 안전이나 손 잡고 그러고 다녔어요.
3: Mercato is not that safe, and we have to hold hands each other because it's really dangerous. Even I'm trying to take care of her because the road is not that fine. She may even fell off, so I was looking after her.
4: እስቲ ዞር በይ እስቲ እህታችን ዞራት ይምኒ
0: ትየ ድኞ ጻነ
4: ይቅርታ ወንድማችን አላየችም ልትቃጨህ ነው እንዴ በእናት
1: አቤት በዚህ መግቢያ ያለው አይመስለኝም በዛ እንሂድ
4: ያውና
1: አ በዛ ይሁንና ምንም ቢሆን

0: 안 낫죠? 아, 일아로부터 미혼 놈 그리 매일 만나면.
1: 클 것 같은데? 빅살인데? 아유, 다 안 돼, 안 돼.
2: 탈락가 튼시 탈락가.
1: 32. 커. 크지. 커. 빅사이즈 사이즈가 커. 안 돼. 얼굴 이렇게 깜깜해? 깜깜?
2: 이 돼요?
1: 이건 일자 바지네. 이건 일자 바지네. 일자 바지. 어제
2: 배고프. 왜 잘래 브라운
3: 이거 돼요?
1: 이건 일자 바지네. 일자 바지로 어떻게 팔로 떼었어? 아예 그냥 한국과 사이버에 떼었어요.
0: 암튼 건자. 짧고 수리 일래시면
1: 어렵대 요. 바지 살이 진짜 어렵네. 아프리카 스타일하고 코리아 스타일하고 완전히 다르네.
3: 달라요, 네. 여기 더우잖아요, 여기 이런 것들.

0: ያለ ጠቆር ያለ ከለር መስትልሽ አምጪ።
1: ትኬን ደስተዮ
0: ይህ ቆንጆ ነው ይሆንሻል።
1: ይቦባዱቴ
2: ተዮ괜찮아요?
1: 괜찮아요? 괜찮니? 안젤리나 괜찮아?
2: 괜찮아요. 그렇죠.
1: 엉덩이가 어떠냐고?
2: 괜찮아요.
1: 됐어. 그래 이거 입어. 근데 이게 얼마? 하우마?
0: 아, 알타가라사죠. 뭐가 넘쳐마마야렛. 아코 매처샤우 ንገረ
3: 7500
0: ነው። 500 ለምን እንደሆነ 7000 ይሁን። እሺ ታያለች ሌላ። እጫ ስለወራረድንሽ ብለለ።
2: አይ
0: 7000 አትጎጂ ማንቺ።
1: ወልማ 가격이 얼마니까 씨.
2: 잠깐만 제가 소주 후보 줄게요. 장군말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1: 7천? 7천? 7천? 좀 너무 비싼 거잖아. 저 바지 꼴란 바지가 하나. 안 사. 안 사. 안 사.
2: 아 왜요? 찾았는데 왜?
0: 스민트 나베레 안둘레깔렸나 봐.
2: 이거 먼저는 이 너무 비쌌고 이거 좀 잘렸어요.
1: 이게 싼 거라고?
2: 어, 네.
1: 저게 더 비싼 거였어? 아까 저기가?
2: 네.
1: 비싸. 그렇다고 이거 명품도 아니잖아요. 명품도 아닌데 그렇게 비싸요. 명품도 아니잖아.
2: 에토페 원래 이렇게.
1: 에토페가 원래 이래? 아유. 정말. 비싸게 샀잖아.
4: 이거예요? 지금 입고 계신 거?
1: 이거예요. 아니 한국도 뭐 메이커는 만만치가 않은데 너무 비싼 거 같지 않냐고. 이 나라의 물가에 비하면. 그래서 바가지 쓰고 왔다는 거지. 우리 사돈? 왜 그랬을까나? 말렸으면 좋았을 걸 그랬어. 사지 말라고. 잘 입고 있어요. 에? 자 빨리. 빨리.
0: 아이소 신네. 이거 안 하면 샬라. 마키나 얄라 바티 일라 피타 샬라.
1: 아니다 여기 있다 이쪽에 있다. 아 여기 있네.
2: 배추 이거예요? 저기 보면.
1: 저게 배추인가 봐요. 어머니 여기가 진짜 한국하고 똑같은 게 많네. 세상에 콩도 다 있고 벽에 다 있네. 저기 있는 배추는 품종이 한국의 경동 배추, 겉절이 배추 같아요. 저것은? 저게 배추인가 봐요.
2: 얼마나 필요하세요?
1: 이게 하나에 얼마인가 물어봐.
2: 순천 안 좀 뒤에 제
0: 전투. 샐러드.
5: 기로 4만 원.
2: 기로 4만 원. 이 너무 많은데요?
1: 아니야 됐어. 많이 해놓고 그랬어. 더 사요.
2: 이 남자를 잘할때
0: 너무 부수남이 와노.
2: 너무 부수 야스펠리가 달래 메스라트.
0: 레멘.
2: 인텐도 너무 힘들었어요. So it was too hard for me to translate for her. I felt like I was looking after her very well, and I was so tired. I just told her again and again.
1: 사돈, 이게 많지만. 김치 만들면 이만큼은 안 돼. 더 사.
2: 아, 김치를 사라. 무슨 야스펠레가 김치를 하면서 왔고.
0: 김치를 사라, 아빠.
2: 아, 무슨 야스펠레가 야이바감. 그랬대. 산대.
1: 좋은 거로죠, 좋은 거?
2: 네, 되나요, 선생님.
5: 안녕하세요, 선생님.
1: 됐어. 배추를 살 때는 이 밑둥을 보는 거야, 밑둥. 알았지?
2: 밑에 이거 밑에. 좀 망가지면 사지.
1: 어, 그렇지.
0: 뭘까?
1: 얘는 바꿔.
0: 안 돼.
1: 바꿔.

0: 총각, 이거 하나 먹어봐도 될까? 앙? 먹어봐? 오이 맛이야. 오이 맛. 한국 오이랑 똑같아. 맛이야, 오이 맛. 하나 더 먹으면 뭐 할까? 여기 시금치 있다. 되겠네, 이 정도면. 아니, 피망이 또 이렇게 시들시들해.
1: 나 프레시오.
0: 예?
2: 프레시.
0: 그래, 프레시 맞네.
2: 프레시, 뜨대까 볼까?
0: 프레시 맞아요.
3: 마다무 없사미.
0: 응? 마늘은 있네. 사돈 어디 갔어?
4: 사돈
0: 마늘 있어?
4: 알거르크 따냐를로.
5: 모르겠대요. 여기 있는지냐.
0: 좀 사갈까?
5: 튼신 늑사?
4: 으씨.
5: 그래.
0: 예, 좀 주세요, 조금. 무, 무 없어요, 무.
1: 뭐?
0: 무?
1: 라디시야.
5: 있대요.
0: 옆에 있다고?
4: 저기 씨.
0: 오. 계산할게, 계산. 응? 계산. 부추, 부추 2kg. 오이 1kg. 2kg, 1kg.
1: 5kg? 예?
0: 네? 5kg. 5kg. 원?
1: 원.
0: 1kg? 아. 뭐야, 45,000, 70kg?
1: 예.
0: 45,070부조래. 이래서 말은 해야 마시고, 고기는 씹어야 마시는. 우리나라 돈으로 4만 얼마 나왔다던데요. 싸죠, 싸. 배주값도 싸고, 다 싸. 아, 진짜 바지는 겁나게 비쌌는데, 정말 농산물도 싸고.

얘네 집에 오니까 김치가 없어. 그래서 다 먹으라고 담았죠. 배추 20kg. 배추님이 철어놨고 내가 에티포에 와서까지 김치 담을 줄은 몰랐네. 맛있게 될라나 모르겠네.

0: 저희 일 다녀왔습니다. 아이고야.
1: 잘 다녀왔어?
2: 네.
1: 힘들었겠네. 긴장할 거야. 옷 갈아입고 오세요.
2: 알겠습니다.
0: 알았어요.
2: 네. 노트 갖고 왔어요.
1: 예.
2: 어머님의 김치 배우고 싶어요.
1: 이게 기준이 배추가 20kg야.
2: 20kg요?
1: 응. 고춧가루 2kg. 멸치 액젓을 그냥 대충 한 컵만 넣으면 돼. 한 컵. 하나, 둘, 셋, 넷. 자, 설탕.
0: 설탕?
1: 조금만 넣어. 많이 넣으면 또.
0: 조금 얼마? 얼마나 조금 이제 해.
1: 가만 있어봐. 그러면 3분의 1컵?
0: 컵으로? 2컵으로?
1: 2를 치세요. 3분의 1이면 얼마야?
0: 150g.
1: 그래.
0: 새우젓.
1: 요거 한 300g? 거기다가 풀을 아까.
0: 이건 뭐야?
1: 찹쌀풀.
0: 찹쌀풀도 넣어야 돼?
1: 그럼. 이거로 5숟가락, 6숟가락 넣었어, 내가.
0: 5숟가락?
1: 6숟가락.
0: 6숟가락?
1: 응. 자, 이렇게 넣어봐.
0: 아, 맞지.
1: 그러면 거기.
0: 아, 어디가?
1: 그게 다야, 이제, 김치는.
0: 아, 끝났어? 버무려? 손으로 버무려? 집어넣고 그러면 틈틈이 넣으면 돼, 그냥?
1: 여기다가 넣는 걸 잘 넣어야 돼.
0: 내가 줘봐, 놔봐.
1: 여기다 잘 넣어, 이 속에다, 알았지?
0: 알았어. 응.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1: 야,
0: 너무 많아?
1: 발라야지. 아, 너무 많지, 그럼.
0: 알았어, 손 쳐봐.
1: 여기다가 잘 집어넣어야
2: 네.
1: 썰었을 때 김치가 이뻐.
0: 그리고 잘 비벼야 되나?
1: 그렇지, 이렇게 해서
0: 넣고.
1: 고춧가루가 자꾸 이렇게 비비게. 비벼.
2: 알겠습니다, 제가 할게요. 네.
1: 부족하진 않겠지.
0: 안 부족해.
1: 우리 에이든이 김치 하는 방법을 배우겠다고 와서 필기를 하길래 얼마나 기특했는지 몰라. 이런 거는 이렇게 하나씩 먹어가면서 하는 거야.

0: 아. 맛있어요.
1: 응? 올라가 한 번.
2: 이거 너네들끼리 마무리해.
3: 와요. 아이고.
2: 여기 또 물이 아직도 안 나오나 봐. 응? 얘는 언제 나와?
4: 하얀 뭐 만들어요?
2: 보쌈을 만들라는데 고기가 아주 좋네. 아유 참 뼈다귀가 있네.
4: 하얀이 손 조심하고. 혹시 저 필요하신 제가 올 때요.
2: 필요하면 부르라고?
4: 네.
2: 물 좀 받아주면 안 돼? 물.

0: 맛있어.
1: 고마워.
0: 아이고.
1: 장비가 워낙 좋아서 진짜. 고기는 맛있게 생겼는데 다듬을 수가 없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0: 먹고.
1: 원하시는 기능을 선택해 주세요. 만든 찜.
0: 이제 올려줘봐. 그래. 얘를 여기다.

0: 왜? 왜 왔어?
1: 안 해. 너 혼자 하라고 해, 요새.
0: 아, 그래. 올라가 쉬어줘.
1: 아, 됐어.
0: 여기도 올라가고.
1: 속 잘못하면 부족하다잉?
0: 아이, 됐어. 충분히 맞추고 있었어.
1: 내가 처음에 뭐라 그랬어?
0: 뭐?
1: 밑둥을 조심해 잘 내렸지.
0: 밑둥을 뭐?
1: 거기 속을 잘라야 된다고.
0: 그래.
1: 김치 싸면 허해, 여기가.
0: 그래.
1: 너무 넣지 말고 속을.
0: 난 그 허연 게 좋더라고.
1: 아, 또 그래?
0: 응.
1: 그럼 맘대로 해봐. 네 좋은 대로. 김치 잘 먹고 살아?
0: 잘 못 먹고 살아.
1: 그래, 누가 해주면
0: 김치 못 먹은 지 한 1년 넘었어. 이런 나라에서 필요한 거 다 챙겨가면서 사는 거 힘들어.
1: 내가 왔으니까 많이 해주고 갈게. 앞으로 잘 챙겨 먹어.
0: 그래, 떨어지면 또 와줘.
1: 떨어지면 또 와줘는 막 대답 못해, 이제. 아유. 준서가,
0: 응?
1: 엄마가 오니까 좋냐?
0: 잘 모르겠는데.
1: 거봐. 그렇다 했어. 진짜.
0: 아니, 좋지, 안 좋아, 그럼. 당연한 걸 물고 있어.
1: 이거 하나도 안 채워지네.
0: 그러네.
1: 배치가 적어서 그래.
0: 손 큰 거 자랑하는 거 봐, 또. 통이 차야 되는겨?
1: 당연하지.
0: 에이.
1: 말이 20kg가 안 되는만.
0: 사기당한 거야?
1: 사기당한 건가? 모르겠다. 사기당한 거.

좋았지. 좋았어요. 나 우리 준석이 배추 섞는 거 처음 봤네. 처음 봤어. 좋았어. 아들이랑 대화하는 게 좋았던 것 같아.

일단 한 점 먹어볼까? 맛은 괜찮아요? 뜨거우니까.

0: 잘 먹겠습니다.
1: 잘
0: 먹겠습니다.
2: 하도 내가 김치 한번 먹을 테니까 드셔봐요.
3: 아.
4: 아. 나쁘다, 왜?
5: 건조.
2: 건조?
3: 네, 맛있대요.
2: 건조가 맛있는 거야?
0: 네, 건조가 맛있다고, 건조 맛있다고.
3: 맛있다는 얘기예요.
2: 땡큐.
6: 과일 먹을 수 있나?
2: 과일이. 아, 앉아있나? 아. 쌈은 짜다 그래?
3: 엄청 맛있는데?
2: 엄청 맛있어?
3: 응.
0: 이게 치킨 수비야.
7: 라이스?
3: 라이스? 오케이.
7: 라이스?
3: 라이스?
7: 라이스?
3: 라이스? 오케이.
7: 와우.
3: 치킨.
0: 잘 먹네.
2: 아니 뭐든지 잘 먹어.
0: 애기. 그러네.
2: 클로이. 클로이. 내가 누구야? 어? 나는 누구야?
8: 할머니 클로이.
2: 오 할머니. 오 할머니. 너 아까 가르쳤어. 잘했어.
0: 할머니라는 거야 지금?
2: 닭죽이 퍼지지 않아서 맛있네. 자리 급 차려있네.

0: 아이고 물 나와. 아이고. 아따 물 나오니까 좋네. 애기 목에 시킬라 물 내고 있는데. 아이 참말로. 아이고 이거 깨질 것도 없는 거야? 아이고 참.
1: 또 먹고 야려주 남아 떠올려 태.
0: 카이 클로이.
1: 잠시 꺼내면 같아. 이거
0: 이거만 된다고?
1: 이플라나?
0: 이거 꺼?
1: 꺼 이플라나 또 이태깎아내봤더니 은너스 이따오보다.
0: 붙잡아줘. 그냥 냅둬봐요.
1: 역시 이거 먹고 야나.
0: 아, 이거.
1: 수박이 나발로 홀라.
0: 카이 클로이.
1: 근데 알란디 갈아봐. 수지우 여와라 먹고하. 예탈레쳤어.
0: 왜 꺼요 왜? 어? 왜? 너무 차가워.
1: 뭐고 할라서.
0: 저 갖고는 안 되지. 어젯밤 따끈따끈해 갔더만.
1: 마스타다야 비참. 이제 와라 먹고 하고 나다.
0: 이따가 내 학교로 데리러 갈게. 가서 이따 봐. 안 되는 학교를 또 가는 게 빈손으로 갈 순 없잖아요. 진짜 불안하네. 맛있게들 먹어요.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네.

0: 아니 진짜 에티플레어도 별걸 다 하네.
1: 무서워.
2: 올라가. 천천히 천천히.
0: 맞아, 나 안 죽어. 아가씨 이거 좀 도와주면 안 되겠어?
3: 응. 어떻게 도와드려요 할머니?
0: 저걸 헹궈야지. 손바닥 싹다 비벼줘요.
3: 네, 그치? 네. 어떻게 해요? 어떻게?
0: 가서 찍어요, 찍어 그냥. 하기 싫지? 나도 웃자고 하는 소리야. 하기 싫지 뭐. 하고 싶었어.
4: 순더머니 씨,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러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2: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순더머니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5: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6: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5: DB라면 됩니다.
7: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5: 됩니다.
8: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5: 됩니다.
9: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5: 되고요.
10: 지병이 있어도?
5: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10: 수술비도 된다고요?
5: 됩니다.
11: 암 치료비도?
5: 됩니다.
10: 진단비도요?
5: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5: 네, 됩니다.
2: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 상해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0: 입원 첫날부터?
5: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5: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5: 되고 말고요.
7: 감기로 입원해도요?
5: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5: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5: 물론 됩니다.
2: 이게 모두 된다고요?
5: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4: 순더머니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14: 이어서 세계 테마 기행이 방송됩니다.

0: 사슬 완전 전역 완료!
1: 올라왔다. 폴록폴록폴록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물범이구나.
2: 저기에서 먹자.
3: 왔습니다. 와,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4: 천안평야는 군인들 아니면 농사를 못 지어요, 옛날서부터.

0: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탁.
1: 빌 게이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2: 내 자리가 없어질 수 있겠다.
3: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4: 자동화를 한이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1: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5: 다채로운 직업의 세계를 보여주는 EBS 교양 프로그램. 진짜 부자들을 찾아가 듣는 그들만의 의미있고 비범한 이야기. 서장훈의 일집 백만장자. 직접 카메라 앞으로 뛰어든 PD가 만난 사람과 세상. PD로그. 국내 최고 전문의가 함께하는 고품격 의학 다큐멘터리. 명의. 상상조차 힘든 극한의 환경. 그 속에서 흘리는 치열한 땀방울의 기록. 극한 직업.
6: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7: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킹 변비 보급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킹 변비 스트라이크.
1: 유쾌
0: 상쾌
1: 통쾌
0: 변비엔 메이킹.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커피도 혈당 스파이크 온대요.
4: 근데 커피 간엔 좋아요?
5: 무병장수요? 미네랄 워터 드세요.
6: 유산소하면 근손실 온다.
7: 그래, 오래 서 있는 건 무릎에 안 좋아.
4: 잠이 보약인 것 같죠?
8: 오래 앉아있으면 고관절 망가져.
9: 실수. 딱 말이 안 돼요.

0: 바지 당근 바지 감자 에어 마녀 스프 귀찮은 건 그만 라인 나우 라이트 앤 조이 마녀 스프 칼로리 다운
1: 이게 55칼로리라고?
0: 즐기세요 더 가볍게 라이트 앤 조이 오뚜기
2: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3: 영화에서만 봤을 법한 그런 풍경이 펼쳐지고 있어요.
4: 아, 전설의 물고기 파이체군요.
2: 이 공화밤의 대부가 된다.
5: 가자, 가자. 오, 저기 보세요.
2: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안데스 마을 여행의 시작이라면 역시 쿠스코겠죠. 도시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유적.
6: 라스칼라베리타스 Ellos son nuestros ancestros. Ellos cuidan, protegen la...
7: 지금 아웃산가드에 트레킹을 하는데요.
2: 쿠스코는 가장 멋진 안데스를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도시.
8: 자, buen viaje, feliz viaje.
5: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아.
2: 자. 이제 페루를 만난 준비가 되셨습니까? 한국과는 지구 정반대편, 페루는 비행시간만 30시간 가까이 걸리는 먼 나라입니다. 수도 리마에서 다시 비행기로 1시간 반 정도 이번 여행은 쿠스코에서 시작합니다. 페루는 평균 해발 고도 1550m. 안데스를 품은 고산 국가입니다. 쿠스코 역시 한라산보다 두 배 높은 해발 3400m의 도시. 잉카 제국의 수도이자 안데스 고산 문명의 중심지였던 곳입니다. 인구 45만 명 정도. 하지만 한 해 140만 명이 찾아오는 페루 최고의 관광도시. 이곳 쿠스코는 잉카 제국의 심장이었던 도시입니다. 잉카 제국과 스페인 식민지, 그리고 안데스. 이 많은 것들을 품고 있는 페루를 그대로 보여주는 곳이 이곳 쿠스코인데요. 잉카라는 거대한 이름에 눌려 잘 보이지 않던 페루의 진짜 매력. 안데스의 작은 마을들을 찾아가 보려 합니다. 저로 말씀드리면 페루에 정착한 지 올해로 18년째. 우연히 여행을 왔다가 운명처럼 페루인 아내를 만나 이곳이 제2의 고향이 됐습니다. 쿠스코에 왔다면 일단 여기는 꼭 가봐야 합니다.
9: 이 좁은 건물이 엄청난 인파네요. 행량입니다, 행량. 근데 이분들이 가는 곳이 있어요.
2: 쿠스코 최고의 유적이 이 좁은 골목 안에 있습니다.
9: 이 바위가 시계각근인데요. 각을 한번 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열한, 열, 열, 총 열 개네요.
2: 틈 하나 없이 꼭 들어맞습니다.
9: 이 큰 바위를 이것까지 끌고 왔다는 것도 신기하지만 바위를 12개의 각으로 깎아서

0: 정교하게 쌓아놨다는 이 미스테리함 때문에 수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1: 지금 봐도 놀라운 잉카인의 건축술입니다.
0: 깨다, ¿cómo ves esto, Samuel?
2: Ah, genial. Sí, hay muchas teorías de cómo se formó, los ángulos, cómo los hicieron, toda la construcción. Aparte, más por allá también se pueden ver formas de animales, cómo se comunicaban los incas, entonces es maravilloso.
0: La señora, péguense un poco más. Ya, ok, ok. Ah, no, tiene que salir.
2: Vamos de pie. Te la siento para
1: No, de nada. Cusco는 이렇게 유명한 볼거리도 많은 동네지만 쿠스코에서 오래 살아온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름 없는 작은 골목길들인데요. 유적이 아닌 현재 삶 속에서 잉카의 흔적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0: 아주머니께서 풀을 입고 갖고 계시거든요. 물어보겠습니다. Hola, buenas tardes. ¿Ese pasto para qué está llevando?
3: Estoy llevando a mi casa, es comida para los cuis.
0: Ah, señora, yo puedo ver en su casa los cuis.
3: Sí, vamos.
0: Te ayudo. Ya,
3: vamos.
0: Te ayudo.
1: Vamos. 쿠스코에서 대대로 살아왔다는 이분의 집에 같이 가보기로 합니다.
4: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듣고 맛보고 즐기고
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튼튼하게 이가탄 튼튼한 잇몸
6: 먹는 즐거움
5: 잇몸 튼튼 이가탄
7: 1% 무엇보다 큰 맛 1%의 땀방울도 헛되지 않도록 100% 희망이 되어준다. 100% 국내 자본 은행답게 NH농협은행
1: 집은 오래전 모습 그대로라는데요. 들어서자 우와 정말 집안에 기니피그가 가득합니다. 토끼를 닮은 기니피그는 페루에서는 꾸이로 불립니다. 꾸이는 안데스 고산 지역에서 수천 년간 사육해온 가축이기도 합니다.
0: 엄청 많이 먹었나 봐요.
1: 가축이라기엔 너무 귀엽네요.
0: 아, 이거를 이제 한 마리 집에 데려가야 될 것 같아요. 주머니에 쏙 들어왔습니다, 지금. 훈훈하네요. 네.
8: voy a llevar uno.
3: Está bien, ¿eh? ¿Sí? Para tu mascota.
8: Está bien.
3: Solo para que comas. Ahora, este squis no comemos diario. Este squis solo comemos en ocasiones especiales.
8: Los objetivos que había colgado
3: ya.
8: En el pared.
3: Un poquito les voy a explicar. Bueno, esta casa tiene 600, 700 años.
1: 700년 전이면 잉카 제국이 들어서기도 전 쿠스코 왕국 시절입니다. 오래 간직해온 건 집뿐만이 아닙니다. 벽 한쪽엔 수백 년 전 조상들이 남기고 간 흔적들이 빼곡합니다.
8: 저는 저게 약간 진짜가 아니라 가짜인지 알았거든요.
1: 진짜 이 집 조상의 해골이랍니다.
3: Ahora esto que yo tengo acá en la mano se llama pututu. Con esto llevaban los chasquis para comunicarse. Voy a soplarle, mira. Una para así se comunica. Aló. Ese es el pututu.
8: Pututu.
3: Pero el principal armamento del Inca esto era. Esto se llama la ondola huaraca.
8: Huaraca.
3: Acá ponían una piedra y agarraban así, soltaban.
1: 집 안에 잉카 제국 시절 무기라뇨?

0: 이 집 자체가 박물관인 셈입니다. 화로 역시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1: 육포에 다 쌀 텐데? 네. 몇 대 나올까요, 똥?
2: 아줌마나 다른데요?
1: 이따 쌤도 왜?
3: 어,
1: 맞습니다.
3: 아직.
1: 아, 이게. 알았어. 아, 이거를 여기다가 대면 안 되고, 살짝 떨어뜨려야 되네요.
0: 멀리서 손님이 왔다고 귀한 꾸이 요리를 해주신답니다.
1: 어, 양념이요?
4: 어, vamos echar para cá. Comino.
1: Comino.
4: Ajo.
1: Ajo.
4: Una pizca de sal.
0: 꾸이는 사료가 적게 들고 키우기 쉬운 가축. 그래서 소나 돼지를 대체한 단백질 공급원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 왔습니다.

0: 아, 이게
1: 정말 젊은 시절 사람
0: 형태를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고기라고 생각하시면은
2: 정말 군침이 도는 맛 냄새네요.
1: prueba delicioso. Bueno.
3: 원래 쿠스코 지역에서는 결혼식이나 축제처럼 중요한 날에만 쿠이 요리를 먹습니다.
4: Acá el cuy.
5: Sí.
4: Vamos a comer ahora. Es muy bueno comer. Puedes comer. El cuy tiene bastante proteína.
5: Ah.
4: Y es cero colesterol.
5: Cero colesterol. Cero.
4: A ver, coge. Wow, qué rico. Como te digo, el cuy.
3: 얼핏 보기에는 통닭과 비슷하죠?
4: Qué rico.
3: 걱정과 달리 맛도 꽤 괜찮습니다.
4: Está perfecto.
2: 이게 약간 살짝 토종닭 느낌인데요?
4: 와, 크로칸티토.
2: 오도독 오도독 씹힙니다. 와, 바삭바삭하겠는데요?
4: 네. 오.
3: 아직도 잉카의 삶이 이어지는 도시. 쿠스코가 페루의 심장이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번엔 좀 색다른 골목으로 가볼까요?
6: 아, 여기는 사물라스인데요. 예술가의 거리로 유명합니다. 이 지역에 또 올라가면요, 끝내주는 전망이 있어요.
3: 시미각돌 골목과 함께 관광객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라면 단연 삼블라스입니다. 아기자기하고 예쁜 골목에서 현지 예술가들의 작품도 기념품으로 사갈 수 있습니다.
7: 아,
3: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음악이죠? 엘 콘도르파사.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페루 음악 중 하나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올라야 하지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2: 아, 여기까지 올라온 지 너무 힘들었는데요. 여기가 비맛집으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3: 대체 어떤 풍경일까 싶었는데,
2: 와, 비가 정말 끝내주네요. 와. 정말로 쿠스코가 하늘에 내려다 보이네요.
3: 마치 하늘에서 내려다보는 것처럼 쿠스코 시내가 발 아래 펼쳐집니다. 한라산보다

0: 두 배나 높은 도시 쿠스코를 내려다보며 마시는 칵테일 한 잔. 그 낭만을 저도 누려봅니다.
1: 제가 2007년도에 쿠스코에 처음 왔는데요. 그때의 아름다움은 아직까지도 있는 것 같아요.
0: 쿠스코도 좋지만 사실 페루에는 아직 알려지지 않은 매력적인 여행지도 아주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로페사 마을인데요. 이렇게 노란 봉지를 흔드는 사람이 보이면 오로페사 마을에 온 게 맞습니다. 가게마다 보이는 건 다름 아닌 빵인데요.
2: 아, 이 오로페사라는 지역의 양옆의 길에는요, 전부 다 빵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빵 먹겠어, 빵.
0: 이제는 마을의 상징이 되어버린 노란 봉지. 대체 이건 뭘까요?
1: 누가 노란색 봉지를 막 흔들고 계세요.
3: 흔들다 말라겠다. 막 퍼뜨려, 퍼뜨려.
0: 주요 손님들은 근처를 지나는 운전사들. 빵을 사기 위해 일부러 오로페사에 들립니다. 빵 봉투도 노란색입니다. 길을 가다 일부러 들릴 만큼 이 마을의 빵은 유명합니다.
1: 이곳을 지나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빵을 사가시는 것 같아요.
0: 멀리 다른 도시에서 사러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4: 올라 올라.
0: 이쯤 되니 어떤 빵인지 궁금한데요. 갓 나온 추따빵입니다. 이 빵은 왜 언제부터 이렇게 유명해진 걸까요?
5: 네, 오로페사 de este cuando se hornea con pan tiene alguna historia.
6: Desde el año 1560, cuando llegan los españoles, siembran el trigo en esta zona, producen la hostia primero, después hacen el pan. Y los incas cuando ven la reacción de la masa.
0: 가게 안쪽에는 제빵실이 있습니다.
1: 문을 여니까 바로 발효 냄새가 확 올라오는 게 마치 피자 빵 만드는 것처럼.
0: 오로페사에서는 주민의 약 80%가 빵 만드는 일을 합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가업 같은 것이죠.
1: 그래서 이 빵이 빵 추따라는 이름을 붙여놨나 봐요.
0: 잉카인처럼 이들은 빵에도 영혼이 깃든다고 믿습니다.
7: No está difícil para hacer panificar así 40 años.
8: No, esto es un arte.
1: 장인이세요.
8: Tiene que tener criterio, carisma, voluntad para hacer esto. El que no tiene carisma, que está amargado, no le sale nada.
7: Eso. Anabel, Anabel, artista usted, artista.
0: Contratado. 흙과 벽돌로 만든 정통 화덕에 장작불을 뗍니다.

0: contigo. Vas conmigo.
1: 옛 방식 그대로입니다.
0: Por día, ¿cuántos panes produces?
2: Entre 2.500 a 3.000.
0: Ganaste mucho dinero, ¿no?
3: Pero su casa es muy grande.
2: Para hombres grandes.
1: ¡Padoge un giro! 은근히 구워, 겉은 바삭, 속은 촉촉, 냄새는 구수합니다.
3: 이 색깔이 너무 이뻐요, 지금. 노릇노릇하게. 빨리 색깔 한번 봐. 응.
4: 빨리. 시, 시, 시, 시.
3: 어떡, 어떡, 어떡. 와. 이거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역시 빵은 갓 구운 빵이 최고 맛있네요. 갓 구운 빵.
1: 스페인에서 왔지만 지금은 페루의 자부심이 된 빵. 슈타빵의 마을 오로페사입니다. 이제 배도 든든히 채웠으니 본격적으로 안데스로 가볼까요? 쿠스코에 왔다면 꼭 해봐야 할 것이 안데스 트레킹입니다.

0: 지금 아웃상가드에 트리핑이 가는데요. 먼저 가이드 형을 만날 겁니다. 이 뒷일을 보면은 비가관이 굉장히 많아요. 저 전방에 아웃상가드는 해발 1200m 정도 되는 비가산도 보입니다.
1: 오늘 제가 갈 곳은 페루에서 네 번째로 높은 산 아우상가떼입니다. 만년설의 아름다운 풍경과 일곱 개의 호수가 있는 트레킹 코스인데요. 안데스 트레킹에는 여러 루트가 있는데 최근 가장 뜨고 있는 루트입니다. 드디어 출발 지점에 도착했습니다.
2: 배너 보면은 일단 일단
3: ¿Cómo estás? Buenas tardes, buenas tardes. Bienvenida a este Pactanta o Sangate. Muchas gracias, bienvenida.
0: Juvena.
3: Ya con caballo vamos a subir este, vamos a voltear esta parte.
0: Allá. Y el monte ya vamos a ir atrás.
3: Sí, después de la atrás, bajada, sí. Ahí vamos a acampamos.
0: Acampamos
3: acampar,
0: ahí.
3: Sí. Ah. Ahí acampamos, ahí de, descansamos, ¿no? En la noche. Mañana, en la primera, desayunamos del campamento. Sí. Ya después subimos en la laguna.
0: Laguna.
3: Siete lagunas.
0: El paseo es espectacular.
3: Claro. Sí.
1: 제가 선택한 트레킹은 1박 2일 코스. 같은 트레킹이라도 가이드에 따라 루트가 다른데요. 저는 화찬타 마을에서 출발해 고산 초원을 지나
4: 자, buen viaje, feliz viaje. 자, 감사합니다.
1: 일곱 개의 호수까지 17km를 걸어가는 다소 힘든 여정입니다.
0: 아, 여기가 우리 오늘 저녁에 영하로 떨어진답니다. 저쪽에 가면은. 여기 침낭이에요, 침낭.
2: 여기 들어가면은 따뜻하겠어요, 그쵸?
0: 네. 아,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0: 트레킹 코스가 좀 나옵니까?
1: 드디어 1박 2일의 긴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0: 아, 예. 출발합니다.
1: 평지에서라면 이틀 동안 17km 트레킹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긴 출발부터 해발 4,000m 이상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숨이 찬 고지대입니다.
0: 올라
1: 출발 2시간째 아직은 견딜만 합니다.
0: 되게 린더 바이사이. 와, 풍경이 장난 아닙니다. 환상적이에요, 환상적. 네.
1: 눈앞의 풍경은 잠시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다소 투박하지만 또 그대로의 멋이 있는 자연 그대로의 자연. 이게 바로 안데스의 매력이겠죠? 안데스 여행은 이제 보는 안데스에서 걷는 안데스로 바뀌고 있습니다.
2: Hello.
3: En français, Vini, on le dit.
4: Vini.
3: Vive le Pérou, voilà. Et on vient bien ici.
0: Bien ici.
4: C'est des Coréens alors.
3: Bien comme une.
4: Bye.
3: Bye.
4: Bye bye. Vamos.
1: 하산하던 트레킹족들과 헤어진 뒤 고산 초원지대로 들어서는 길. 뜻밖의 풍경을 만났습니다.
0: 알파카 무리가 있는데 알파카 무리가 100마리쯤 되고 있습니다.
5: Porque está más un poquito más alto los alpacas, entonces cría más, botan más, ¿no? Crías. Entonces por eso crían más alpaquitos por esta zona, porque acá no mucho para criar las vacas, cuyes, no, no hay mucho pasto, ¿no?
1: 이처럼 높은 지대에 알파카 목장이라뇨? 알파카는 고산지대에서 수천 년간 회로인과 함께 살아온 가축입니다. 전 세계 80% 가량의 알파카가 이곳 페루에 있습니다. 페루산 알파카 털은 가볍고 따뜻해 세계적으로 유명하죠.
0: 오, 알파카가 엄청 많은데 알파카 농장입니다, 농장.
6: ¿Es la casa es conocido?
5: Sí, conocido.
6: Ah, vecino,
5: ¿eh? Vecino, sí.
0: Ah, 우리 이웃집이랍니다.
6: ¿Puedes llamar al dueño?
5: Así, primero está llamando.
6: Ah, ya, ya.
4: Hola.
1: 휘파람 소리에 응답하듯 알파카 주인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름철엔 이렇게 한두 달씩 산에 머물며 알파카를 방목한답니다.
0: 아기
1: 알파카는 앉기만 해도 포근합니다.
0: 옆에서 예봐? 미카사? 가져가래요. 아, 이건 이제 제 겁니다. 아, 왜, 우리 알파카 베비도 quantos costará?
7: Uno grande, depende del este, 500, 600. Es un ambiente, es un perfecto para criar nuestros alpacas.
0: Wow.
7: Sí, para vivir nuestro, hasta nosotros. Sí, es ambiente más.

0: Más tranquilo, más aire, más tranquilo.
1: Perfecto.
0: Sí.
2: 기온차가 심하고 먹을 수 있는 풀이 적은 안데스. 여기에서 키울 수 있는 몇 안 되는 가축입니다. 여긴 여름 동안 머무는 목동들의 숙소.
3: 어우, 스머프집이야, 스머프집. 어우, 엄청 낮아요.
4: 이거 우리 사이즈가 아닌데. 아우, 야.
3: 아, 집 안에 들어오니까 있을 건 다 있어요. 뭐, 침대에도, 침실도 있고, 네. 여기 아궁이도 있네요. 전실도 있고. 아, 불도 있어요, 불. 전기가. 네.
5: 꼬모 솔루시아나 있어요.
0: 나, 꼬모 솔라. 솔라, 솔라. 아,
3: 태양광이랍니다, 태양광.
2: 그렇게 잠시 알파카를 구경했는데요.
0: Comer todo el día necesito comer alpaca. Por eso ya está un poquito tarde. Parece hay que soltar el este para comer.
3: Ya, alpaca morir, mira, alpaca morir. Gaya, gaya.
6: Ya, tú.
2: 140마리 알파카를 모는 것도 쉽지 않은 일. 마르틴을 도와 방목을 좀 도운 다음 다시 길을 나섭니다.
3: Vamos.
0: Chao, buen viaje, feliz viaje.
2: Chao, chao, chao, feliz viaje. Chao. 누군가에게는 그저 멀리 있는 높은 산. 하지만 또 누군가에겐 안데스는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일상의 공간. 제가 몰랐던 안데스를 보고 갑니다. 트레킹 3시간째. 해발고도는 조금 높아져 4,500m. 씩씩하던 처음과 달리 숨이 조금씩 가파옵니다. 힘들기는 짐을 싣고 가는 말들도 마찬가지. 잠시 목을 축여가기로 합니다.
3: 아, 목이 말립니다. 목이 말라요. 물도 마셔야죠.
7: 또마, 또마, 또마. 또마, 하고. 또마, 하고. 또마, 하고. 또마, 하고.
3: No quieres? No quieres tomar? 아, 이 친구는 정말 한가를 싫어하는데 목이 안 마른가 봐. 예.
2: 이렇게 고산지대를 트레킹할 땐 절대 무리해선 안 됩니다. 자칫 고산병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3: 피디님이 고산증이 오셔가지고 계속 뒤처지고 계세요. 우리 제 시간에 오늘 못 도착할 것 같답니다. 지금 해발고도가 4,500m예요. 4,500m.
2: 고산증 약도 챙겨 먹었지만 소용없습니다. 고산증이 찾아오면 두통과 어지럼증, 메스꺼움에 서 있기조차 힘들어집니다.
8: 여기
3: 이제 언덕이 시작이 돼서 더 뒤처질 거래요.
2: 짐을 내리고 말에 태우기로 했습니다. 점점 해는 져가는데 마음이 급해집니다. 밤이 되기 전 반드시 숙소에 도착해야 합니다.
3: 아, 힘들어요, 힘들어요.
2: 쿠스코에서 20년 가까이 살며 고산에 어느 정도 적응된 저에게도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3: 아, 현기증이 옵니다, 현기증이.

0: 하지만 여기서 멈추면 큰일 납니다. 밤이 되면 안데스는 불빛 하나 없는 완전 암흑이 됩니다. 그렇게 죽을 힘을 짜내 어두워지기 직전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이동 거리로만 따지면 9km. 그 9km를 걸어오는데 10시간이 걸렸습니다.
1: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몸의 기운이 쫙 빠졌어요.
0: 가져온 짐들을 숙소로 옮깁니다. 분명히 똑같은 길을 걸어왔는데 가이드들은 아직 힘이 남아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봐봐. 내부는 제법 아늑합니다. 안데스 산맥 한가운데 어떻게 이런 숙소가 있을까요?
2: Es mío. Yo he hecho esa casita para atender a los pasajeros. Sí. Son otras casas más para habitación.
3: ¿Ya ganaste bastante o no? ¿Aún no?
2: No, poco a poco.
3: Poco a poco. Sí.
0: 긴장이 풀리자 허기가 찾아옵니다. 저녁이래봐야 별건 없습니다. 그래도 깊은 산 속에서 이 정도면 진수성찬입니다. 고산증에 속이 울렁거리지만 내일 또 걸어야 하기 때문에 먹어둬야 합니다.
4: 세룡아, cuando llegando aquí era un paisaje espectacular, pero lamentablemente como ya no estoy siendo, no ponemos el cimiento.
2: Bueno, mañana vas a volver, fijado. Y vas a ver más lagunas bonitas.
4: Wow.
2: Sol, levantar.
4: Eso, esperaré mañana, sí.
2: Fijado.
4: Comiendo rico, dormir rápido.
0: 피곤해 쓰러질 만도 하지만 밤의 안데스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밤하늘이죠.
5: 와, 별들이 반짝반짝. 밤하늘에 별들이 자수르는 것처럼 굉장히 이쁘네요.
1: 굉장히 춥긴 하지만 오늘은 이 별을 이불 삼아서 이 자연 속에서 한번 잠을 자보겠습니다.
0: 남반구의 별빛이 쏟아지는 안데스에서의 하룻밤. 평생 잊지 못할 여행의 기억이라면 바로 이런 게 아닐까요?

다시 안데스의 하루가 밝았습니다. 멀리 아우산가떼 산의 만년설이 햇빛을 받아 반짝입니다. 파란 하늘과 흰눈, 초록의 여름 초원에 눈이 시원해집니다.

0: 어제 밤에 도착해서 이게 제대로 못 보긴 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눈 뜨자마자 와, 이런 풍광이 펼쳐지니까 정말 설레네요.
1: 오늘은 저 만년설이너가 만들어진 7개의 호수를 보러 갈 예정입니다. 자,

0: 다시 기운을 내 출발. 오늘도 7시간을 걸어야 하는 힘든 여정입니다. 가이드들도 좀 지쳐 보이는 건 제 기분 탓일까요? 모래주머니를 단 것처럼 다리가 무겁습니다.
1: 다리도 아프고.
2: 어?
1: 아, 힘들어.
2: 네?
1: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
2: 다리도 아프고 힘들어.
1: 다리도 아프고. 힘듭니다.
0: 해가 뜨면서 기온도 오르기 시작합니다.
1: 걷는 것조차도 너무 귀찮아서 그냥 주저앉고 싶습니다.
0: 하늘과 맞닿아 있는 산 너머 능선으로 걷고 또 걷습니다.
1: 이 오르막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화가 나옵니다. 오늘 후회는 아, 깨끗해서 그렇게 넘어갈 보다 얘가
3: Siempre vamos a llegar a la laguna. Siempre así pagan la pena. Se pagan la pena. Siempre cansancios, la subida.
0: 맞는 이야기입니다. 고생 없이 그냥 얻어지는 게 뭐가 있을까요? 가이드 후베나 씨의 조언에 마음을 다 잡으며 다시 힘을 내봅니다. 그렇게 7시간 마침내 아우산가테산 7개의 호수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아술코차. 아술은 스페인어로 푸른색, 코차는 케차어로 호수를 의미합니다. 마음 같아선 호수로 뛰어들고 싶습니다.
4: 보이는 아술코차라고 하는데 파랑 호수라고 합니다. 오늘 한 7시간을 걸었어요. 도중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집에 가고 싶은 생각이 진짜 1000번 이상 들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이 호수에 도착하니까 아, 이게 힘들었던 게 싹 사라졌습니다. 마지막 호수에 딱 다다르니까 아, 지금 보이십니까? 해가 지면서 이 호수가에 빛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아, 기가 막히네요.
0: 후베날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 풍경 앞에서니 이틀간의 고생은 싹 잊혀집니다. 나도 잘 모르겠지만 창밖을 스치는 바람 해발 4,500m 산과 하늘이 맞닿은 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보석 같은 호수가 숨어 있을 줄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늘을 올려다보니 생각보다 세상은 나머지 호수를 보기 위해 다시 걷습니다. 거울처럼 산을 담아내는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호수. 물빛이 짙은 초록이라 네 번째 호수의 이름은 초록빛 호수. 코메르 코차입니다. 그리고 세 개의 호수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언덕에 다다릅니다. 물빛은 짙은 청록색. 만년설이 만들어낸 안데스의 푸른 눈동자 같습니다.

0: 나머지 호수들 역시 각자의 물빛과 형상에 따라 붉은 호수, 밝은 호수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마치 안데스 속으로 풍덩 뛰어든 느낌입니다.
1: 산만큼 정말 멋진 호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0: 7개의 호수는 아우산 가테의 트레킹에 동참.

낙지, 호수를 만끽하며 사람들은 트레킹을 마무리합니다. 페루에 살면서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안데스를 만난 적은 없었습니다. 호숫가를 아래에서 보는 것보다 이렇게 올라와서 내려다보니까 훨씬 더 멋있네요. 온몸으로 안데스를 만나고 안데스의 푸른 심장을 느꼈던 하루. 그렇게 저는 또 한번 페루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0: 땅이 없어졌어요.
1: 오, 내려갑니다, 내려갑니다.
2: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3: 터미네이터가 미래에서 탁 도착해가지고 알몸으로
4: 빌게츠가 그런 말 했잖아요. 이제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5: 내 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겠다.
6: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7: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 했죠.
4: 근데 그게 되면은 공장 자동화가 안 되겠어요? 제 생각엔 다 될 것 같거든요.
8: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9: 혼자 독학으로.
8: 독학으로.
9: 책보고.
8: 책보고.
10: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11: 직업으로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12: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13: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14: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15: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6: 성공을 위해서 팀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17: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8: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아이고 잘하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심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심정지 한 번 더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심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0: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 친구들과 건강이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세이브 더 칠드런.
2: 빗장 걸린 금단의 땅 DMG. 정전 73년. 한반도 곳곳에는 여전히 분단의 긴장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북방 한계선 NLL을 지척해둔 연평도 바다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돕니다.
3: 현재 중국 바다거리 0.5마일 전.
4: 경고방송 이용하여 정상명령 실시 중에 있어.
2: NLL 넘어 우리 해역으로 접근해 불법 조업을 일삼는 중국 어선들.
5: 예, 알려! 중국 어선 저 타실이 개방 알려!
6: 현재 불법 어획물로 보이는 꽃게가 확인되었어요.
2: 불법 중국 어선을 단속하는 서해 5도 특별경비단. 이들이 서해 최전선 연평바다를 지킵니다. 북한 황해도와 불과 10여 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안보 측면에서 중요한 섬 연평도.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품은 평화로운 풍경 뒤로 늘 긴장이 흐르는 이유죠. 연평도는 꽃게 황금어장으로도 유명한데요. 겨우내 깊은 바다에서 머물던 꽃게들이 따뜻해진 연평바다로 몰려들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 꽃게 성어기를 맞았는데도 수확량이 신통치 않답니다.
7: 요즘 개가 없어요.
8: 요즘 개가 없어요?
7: 네. 개가 많지가 않아요.
2: 텅 빈 그물엔 어민의 한숨만이 걸립니다.
7: 오늘은 뭐 최악이죠. 최악. 그러니까 저쪽에서 해수성 꽃게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저쪽 북쪽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꽃게들을 애들이 다 잡아버리니까 이쪽으로 올 게 못 오고 그럼 우리는 뭐 좀 그렇죠.
2: 육상의 비무장지대와 같은 NLL 해역을 넘나들며 꽃게가 이동하는 길목을 막고 싹쓸이로 쓸어간다는 중국 어선들. 불법 중국 어선 단속을 책임진 서해 5도 특별경비단에게도 연평바다는 임무 수행이 까다로운 곳이랍니다.
9: 연평 북방이나 서방 쪽으로 중국 어선 동향이 거의 동일해. 고속버트 한 척이 계속 있긴 한데 지금 며칠째 계속 이동 없이 계속 유지하고 있으니까.
10: 서해 5도 경비단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대연평도, 우도까지.
2: 2017년 불법 조업 어선에 맞서기 위해 창설된 서해 5도 특별경비단.
11: 우리 대원은 여기 특전사 출신 두 분이 있는데 권경사, 임경사, 그리고 저는 UDT 출신 팀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해군 SS 출신 정경사, 육군 정보사 출신 김경사. 여기는 스마트한 김경장.
2: 전속력으로 달려가 도주하는 배에 등선하고 때론 거친 저항에 몸싸움까지 불사해야 하기에 대부분 특수부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답니다.
12: 이게 저희 중국 어선들 도주할 때 문을 폐쇄시키고 저희가 못 들어오게 막고 있기 때문에 다 이제 저희가 강제로 개방하는 장비들을 사용하는 건데요. 유압 전개기라고 강제로 문을 이제 찢어 벌리거나 아니면은 잘라야 되는 상황들이 있을 때 한 번에 작전을 성공할 수 있게 사용하고 있는 그런 장비 중 하나입니다.
8: 이게 한 사람이 드는 장비인 거예요?
12: 네. 방검 부적조끼라고 하는데요.
8: 그럼 몇 킬로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한번 재보겠습니다. 21킬로, 22킬로네요.
12: 네. 한 22, 23킬로 정도를 기본적으로 저희가 등선하면서 같이 갖고 타고 있습니다.
2: 실전과 다름없는 훈련이 시작됩니다.
13: S3 여기 SS 현재 본국적 남포를 위한 실전 같은 훈련이죠. SM정은 모의선, 불법조업을 하는 그런 선박을 가장해서 하고요. 저희 SS정은 불법조업하는 어선을 단속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2: 정전 직후 UN군 사령부가 서해 5도를 따라 그은 해상 경계선 NLL.
3: 여기 SS정 장치 완료. 현재 중국과 선발이 0.5마일 전 정전 천야드 전.
2: 남북 어느 쪽도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이 선을 중국 어선들이 넘나드는 겁니다.
4: 정보방송 이용하여 정상명령 실시 중에 있어.
2: 정지 명령에도 도주하는 불법 어선. 불법 어선 주변을 세 바퀴 선회하며 다시 정지 명령을 내립니다. 이에 불응할 경우 불법 어선에 오릅니다.
4: 자, 공간 준비!
2: 도주하는 배를 추격해 달리는 배에서 배로 올라타야 하는 위험천만한 순간. 조타실 문을 잠근 채 도주 중인 불법 어선의 철문을 강제로 연 후 조타실을 장악해 무력화시키면 긴박했던 훈련이 끝이 납니다.
4: 아, 진압팀 조타실 진입 완료.
14: 네, 진입
4: 완료. 조타실 완전 장악 완료.
13: 중국 어선을 납포를 했는데 다수의 중국 어선들이 납포한 선박을 추격을 해서 임진왜란 때 이런 느낌이었나 하는 생각으로 봉돌이 막 엄청 날라와요. 화살촉처럼 봉돌을 엄청 많이 그쪽에서 던지고 그래서 그거를 비맞으면서 피하면서 그걸 탈출하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어요.
2: 실제 단속 현장은 숨막히는 긴장의 연속.
4: 예, 완료! 중국선 조타실 개방 완료!
6: 현재 불법 어획물로 보이는 다수의 꽃게가 확인되었어요.
13: 아, 지금 저기 보면 중국 어선이 저희가 기동하니까 지금 도주하고 있어요. 지금 검은색 배연을 지금 뚫고 지금 도주하고 있는 거예요.
8: 저기 저 배들이 다 중국 어선이에요?
13: 예, 다 중국 어선이에요. 저 땅은 북한 땅이죠.
8: 이렇게 가까워요?
13: 가까워요.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민감해요.
2: 자칫 남북 간 긴장으로 번질 수 있는 민감한 해역이라는 점을 이용해 NLL 선상을 오가며 불법 조업을 시도하는 중국 어선들. 팽팽했던 긴장을 잠시 내려놓고 늦은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
15: 저희 민박집에서 운영하는 회인네라고 벌써 이제 밥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16: 안녕하세요.
17: 안녕하세요.
18: 안녕하세요.
2: 일주일씩 3교대 근무를 하는 대원들의 허기진 그리움을 달래주는 따뜻한 집밥.
19: 해경들 분만 40년?
20: 진압대 분들 와서 계시면 든든해요, 우리는. 유사시를 생각할 때는 든든해. 저런 분이 와서 유사시 때 와서 이제 우리를 주민들을 뭐 잘 인도를 하고 뭐 저기 할 때 그럴 분들이니까.
21: 자, 이것도 가지고 오고 이것도 가지고 오고
20: 없지 않아?
2: 어느새 가족 같은 사이가 된 이웃. 한 식구 챙기듯 정을 나눕니다.
14: 아, 여기 다 셀프군요.
17: 아, 예, 여기 다 저희가 갖다 먹어요.
2: 내 식구 챙기듯 대원들 입맛까지 훤히 꿰고 좋아하는 반찬으로 차려낸 밥상입니다. 따뜻한 한 끼에 담긴 정성은 고된 하루를 버티게 하는

0: 힘이 되어줄 테죠.
1: 잘 먹겠습니다.
2: 맛있게 드세요.
3: 네, 잘 먹겠습니다.
4: 맛있게 하세요.
5: 네, 밥을 넉넉하게 항상 해야 되겠네요.
2: 잡수고 더 잡수면 밥이 모자라면 안 되잖아.
4: 거기 보는 데가 딱 있대.
0: 평온한 일상에서도 마음 한편에는 지워지지 않는 아픈 기억이 있답니다.
2: 지금도 사격을 하면 그 전에 놀랬던 게 아직 기억에 남아있어요. 그래서 무섭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그 슬픈 기억은 생각하고 싶지가 않고 그냥 잊고 살았으면 좋겠어.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전혀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0: 몇 차례 걸친 북한의 기습적인 포격 도발은 연평바다를 넘어 연평도까지 불길에 휩싸이게 만들었죠. 평화롭던 마을은 상처를 입고 소중한 생명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당시 치열했던 그 바다에 있었다는 조성국 팀장입니다.
6: 그렇죠. 1차 연평해전 때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교전이 끝난 상태에서 그 환자 후송하고 막 그때 다쳤던 그 장병들, 전우들 이 친구들이 뭐 수술하고 응급 수술하고 조치하고 했던 그 피가 그
0: 눈앞에 푸른 바다 위로 겹쳐지는 그날의 포성은 아물지 않은 상처로 남았답니다.
7: 당직은 이제 매일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24시간 근무하고 있어요. 당직자가 상황 생기면 전파하고 출동 있으면 나가고. 저번 달 같은 경우에는 수시로 나가서 매일 나갔던 것 같아요. 새벽 내내 매일 나가고 하루에 많으면 4번 뭐 이렇게도 나갔습니다.
0: 언제 상황이 벌어질지 몰라 밤낮 없이 대비 태세를 유지하는데요. 꽃게 철이 되면 중국 어선의 출몰도 더욱 잦아진답니다. 치고 빠지는 게릴라식 불법 조업으로 대원들의 출동도 밤낮이 없답니다.
8: 네, 연평 특수협대 정채영 경사입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 네. 출동이어가지고요.
9: 훈련해! 훈련해! 출동입니다, 출동!
0: 작전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8: 네, 선배님, 지금 출동이어가지고요. 바로 나오셔야 돼요.
9: 네네네.
0: 진압 장비를 챙기고 일사불란하게 출동 태세를 갖춥니다.
8: 지금 우두 동방에 중국 어선이 남하고 있다고 해서 차단 납포 지금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긴급 출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7: 두 척 내려갔답니다.
8: 두 척?
7: 네.
0: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
8: 네, 무기탄 다 실었습니다.
0: 숨가쁜 추격전의 서막이 오릅니다. 한순간의 실수도 허락되지 않는 현장. 서로의 등을 지켜주는 동료가 있기에 두려움 없이 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대원들.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해 개인 화기까지 꼼꼼히 점검합니다.
8: 이호철 넣겠습니다.
0: 드디어 출항. 무거운 긴장감이 흐릅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거친 바다로 나가는 길.
8: 여기 나온다고 이제 중국어선 북한으로 확인되죠. 중국어선 선회하며.
0: 북한 해역으로 도주하기 전에 조타실을 확보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 마침내 철문이 개방됩니다. 한밤중 최전선 바다에서 펼쳐진 사투. 다행히 큰 충돌 없이 무사히 작전이 마무리된 모양입니다.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간 자리,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가 있습니다.
7: 어, 여보세요?
1: 어, 안녕하세요.
7: 태우차?
1: 태우차.
7: 어, 방금 우린 상황 생겼어가지고 이제 막 왔어.
1: 상황 또 생겼어?
7: 어. 그래가지고 아, 태우가 너무 보고 싶다.
1: 나 보여줘?
7: 어, 살짝. 아, 이제 8개월 돼가지고.
3: 8개월 됐어요?
7: 네. 많이 보고 싶더라고요, 나오면. 지금 자고 있어요. 태호 잘 자고 있는데.
1: 언제 와?
7: 화요일 날 가지.
1: 토, 일, 월.
7: 어, 오케이. 이제 별로 안 남았어, 또.
1: 5일이나 남았는데?
7: 어, 빨리 가야지.
1: 다치지 말고 태연이도.
7: 알았어.
1: 작게.
7: 어, 잘 자.
0: 오늘도 최전선 연평 바다를 묵묵히 지킵니다.
10: 어디요?
11: 저기 있죠, 저거.
10: 저 까만 거?
11: 아, 저 불구나요.
10: 이게 북한 땅인가 보다. 아, 여기서부터 12km밖에 안 떨어졌다고 그랬어.
1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14: 아이고 잘하네.
1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5: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6: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도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장치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3: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17: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3: 친구들과 건강히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내가 태어나서 몇 분 안 돼가지고 신정지 와가지고 구급차 안에서도 신정지가 한 번도 오고 병원에 도착해서 인큐베이터 들어갔는데 또 신정지가 또 왔다고 미안하죠.
1: 뇌병변 장애를 갖고 태어나 아직 스스로 걷기 어려운 무준이 힘든 재활치료도 늘 밝고 씩씩하게 받아 더뎌도 조금씩 나아지는 무준이의 다리를 보면 엄마는 치료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 척추를 다친 채 홀로 무준이를 돌보고 생활비와 치료비까지 감당하기엔 벅찬 현실.
2: 그러니까 자기도 친구들처럼 뛰어다니고 싶어 하니까요. 나 걸을 수 있을까? 물어보면 속이 많이 아프죠.
1: 친구들과 건강이 두 발로 뛰어놀고픈 무준이의 치료비를 지원해주세요. 1899-0218 세이브 더 칠드런.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들리시나요? 뼈와 근육이 단단해지고 우리 가족이 단단해지고 하이민으로 온 국민이 단단해지는 소리. 근육과 뼈 건강 하이민 프로틴 밸런스.
6: 행동하는 인공지능 피지컬 AI를 아시나요?
7: AI가 그냥 컴퓨터 안이나 글과 로직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몸을 주는 거죠. 로봇이 사람이 되길 바라는 거죠, 사람들은.
6: 지능을 가진 기계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7: 사람보다 이미 반응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 거죠.
8: 로봇을 만들어서 프로그램만 주입하면 바로 차를 만들 수 있겠구나.
6: 우리는 인간의 지위를 지킬 수 있을까요?
9: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작업을 피지컬 AI가 다 잘할 수 있게 될 것인가?
10: 자동화를 하기 싫어서 안 했겠느냐? 할 수 없어서 못했죠.
6: 과연 피지컬 AI는 인간을 대신할까요?
11: 노동을 안 해도 되는 시기가 올 것이다. 사람이 꼭 노동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0: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올해 창립 17주년인 한 중소기업. 80여 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자동차 부품을 생산합니다.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며 이미 공정의 절반을 자동화하였고 최근엔 특별한 인턴도 선발했습니다. 직원들의 관심을 받는 인턴, 그 정체는 바로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인턴만을 위한 특별한 출근길. 손이 많이 가는 인턴이죠. 키 168cm에 몸무게 80여 킬로그램. 몸값이 비싸다 보니 애지중지 귀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로봇 인턴을 소개하는 첫날. 호기심과 경계심이 가득한 직원들입니다.
1: 어릴 때 SF에서 보던 게 그대로 나온 느낌인 것 같아요. 뭐 신기하고.
2: 로봇 실제 보시니까 어떠세요?
3: 귀여워요. 너무 딱딱해.
2: 딱.
3: 아직 얼굴이 없어서 조금 종류처럼 안 느껴지는 건데. 아직까지는.
0: 사람들은 낯선 로봇 인턴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있을까요?
4: 저는 우선 두 개 적었는데 하나는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 개발입니다. 개발 대충. 우리 일을 좀 편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5: 내 밥그릇을 뺏지 마.

0: 저라고 적었습니다.
1: 이 공장에서 로봇 인턴은 어떤 업무를 맡게 될까요? 공장의 주요 생산품은 자동차 정밀 부품입니다. 자동차 정밀 부품은 미세한 이물질이라도 성능에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표면의 기름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절단된 부품들을 초음파로 세척하는데요. 부품을 담아서 세척할 수 있게 운반해야 합니다. 부품들을 나누어 담아 세척기까지 운반하는 과정이 바로 세척 공정으로 로봇 인턴이 할 일입니다. 세척이 끝나면 수거하는 것까지 마쳐야죠. 단순한데 품이 많이 드는 공정입니다.
2: 자그마하게 한 지그 안에 6개의 망이 들어가는데 그거를 계속 사람이 옮겼다 넣었다 뺐다를 무한 반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근골격계 질환이라든지 무게를 들었다 놨다 관절염 이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대체하고자 하는 겁니다.
1: 대체 부품이 든 박스가 얼마나 무거울까요? 제작진이 한번 체험해봤습니다.
3: 생각보다 되게 무거운데요? 이거는 한 지금 한 10kg 되는 것 같아요.
2: 15kg 미만으로 담습니다.
3: 아, 그래요?
2: 휴머노이드를 도입하자는 이유가 작업자가 다들 기피를 하니까 그렇게 이걸 검토하게 된 거죠. 그거를 중소기업이 도입해 볼 수 있다는 게 제일 저는 먼저 도입해서 경험을 해본다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 현대자동차의 아트라스만큼 돈을 한 몇천억을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돈이라도 투입을 해서 만들어가지고 현장에 해봄으로 생기는 문제점들,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을 먼저 경험하면 이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회사는 고질적인 인력난에 로봇 인턴을 들였습니다. 그렇다면 기대만큼 제 몫을 해낼 수 있을까요? 사실 인턴이 제일 먼저 연습한 건 걷기입니다. 공장에서 일하려면 제대로 걷는 법부터 알아야 하니까요.
4: 이 로봇은 지금 두 다리로 서 있다고 해서 이게 균형 감각을 정확하게 잡을 수 있는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학습시켜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그냥 바로 넘어집니다.
1: 기대와 달리 미숙한 인턴. 몸을 가누기도 힘들어 줄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로봇 인턴은 능력을 인정받아 무사히 입사할 수 있을까요? 강남의 한복판. 휴머노이드 로봇이 외출을 합니다. 뉴스로 수없이 봤지만 눈앞에서 움직이는 로봇에 사람들의 시선이 쉽사리 떨어지지 않습니다.
5: 너무 사람 같았어요. 그냥 사람 같아서 인사하고 싶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뭔가 진짜 일상생활에서 돌아가니까는 조금 로봇이랑 함께하는 세상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1: 지금 로봇은 학습 중입니다. 사람처럼 신발을 신고 보행 훈련 중이죠.
6: 로봇이 걸을 때 다리가 다치지 않게끔 하려고 신발도 신겨놓은 상황이고요.
1: 로봇 곁에서 여유롭게 바라보는 연구진들. 지금 로봇은 앞으로 가라는 한 가지 명령을 따르며 보행 중입니다.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6: 한 손으로 그냥 앞으로 가라는 명령을 주고 있는 상태고요. 어떤 지형 지면을 만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별도 모드를 변경하거나 할 필요 없이 사용자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저희가 기술 갖추어져 있습니다.
1: 언제 어디서든 스타가 되는 로봇.
7: It's closed its eyes now. So even though without vision, it can walk very robustly.
1: 눈으로 보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 연구실에서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다양한 장애물을 설치한 뒤 로봇을 걷게 했습니다.

0: 한번 볼까요? 어떤 것도 보지 못하지만 능숙하게 장애물을 통과합니다. 바닥 상태가 어떻든 문제없이 해냅니다.
1: 사람이 안대를 쓰고도 평지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고 그러다가 계단을 만났을 때 좀 당황은 하겠지만 그래도 계단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안대를 쓰고도 오를 수 있는 그게 이제 블라인드 로코모션이라고 부르는 기술인 거거든요. 그런 시각 정보가 불완전하더라도 시스템이 붕괴되지는 않게 막아주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해주는 개념인 거거든요.
0: 각양각색의 다양한 지형에서 걷기 훈련을 합니다. 인간이 마주할 모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요. 처음부터 능숙하게 걷던 건 아니었습니다. 생각보다 시간이 필요했죠.
2: Start your robot.
0: 2015년 미국 국방부가 주최한 로봇 경진대회. 재난 상황에서의 구조 능력을 시험하는 국제대회로 세계 최고의 로봇들이 참가했습니다. 당시 최고 수준의 로봇들입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3: 10년 전에 휴보를 걸을 때 기술은 뭐냐면은 약간 룰 베이스예요, 룰 베이스. 발 스텝은 내가 얼마나 앞으로 움직여야 되고 한 발 한 걸음 걸을 때 이런 거를 사람들이 코딩하는 것처럼 플래닝을 해줘야 됐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예측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안 먹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강화학습이라고 해가지고 로봇이 본인이 학습한 상황에서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제어를 할지 배우는 거예요, 스스로.
0: 가장 큰 변화는 학습법에 있었습니다.
1: 강화학습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아이가 태어나서 걸을 때까지 시도와 실패 그리고 성공 이렇게 세 가지가 이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일단 시도를 해보고 거기서 넘어지게 된 실패를 하면 어디서 실패했는지를 좀 체크해서 다른 시도를 해보고 다른 시도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 로봇이 사용됐던 공간은 굉장히 정형적인 공간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피지컬 AI라는 표현은 조금 더 비정형적인 상황과 환경을 대응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인간과 좀 비슷한 그런 지능을 로봇한테 바라는 기대가 반영된 그런 표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0: 과거엔 한 걸음 한 걸음 사람이 일일이 코딩했지만 피지컬 AI는 스스로 답을 찾아냅니다. 물론 수없는 실수와 실패를 반복해야 합니다. 문제는 실패할 때마다 천문학적 비용과 시간이 든다는 데 있죠. 그래서 현실이 아닌 가상 공간에서 동작을 시험합니다. 이를 시뮬레이션이라고 하죠.
1: 시뮬레이션이 실제 환경이랑 동일한가?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환경이랑 시뮬레이션은 다를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는 아주 잘 배웠는데 실제로 나와 보니까 내가 배운 거랑 다른 거죠.
0: 시뮬레이션은 완벽했어도 현실 세계에선 흔들립니다. 가상 세계에서 배운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는데요. 인간의 공간은 로봇에겐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운 시험장입니다. 가상과 현실의 간극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우리는 단서를 찾기 위해 한 연구실로 향했습니다.

일명 문워크라 불리는 현란한 발동작을 보이는 휴머노이드 로봇입니다. 자연스러운 보행에 독보적인 기술까지 가졌죠. 최근엔 특기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0: 이 로봇의 이름은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카이스트 연구팀은 로봇의 모든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순수 국내 기술로 완성했습니다.
1: 아집이 카메라로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2: 모터부터 해가지고 감속기, 그리고 전장 부품, 그리고 로봇의 전체적인 설계, 이런 것도 다 저희가 다 한 거고요. 그리고 그 로봇을 위한 강화학습 제어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것도 저희가 다 만든 거고.
0: 이 로봇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행 훈련을 해왔습니다. 가상학습 뒤엔 실제 환경과의 차이를 점검했죠. 보행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불과 서너 달 만에 이룬 놀라운 발전입니다. 어떤 비법이 있던 걸까요?
2: 컴퓨터가 요즘에 워낙 빨라져가지고 그 시뮬레이션 하는 속도를 굉장히 단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몇백 배 빨리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봇이 동작 하나 익히는데 실제 시간으로는 한 300일이나 400일 정도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근데 컴퓨터로 시간 가속화 시키고 여러 대의 로봇이 경험을 한꺼번에 공유를 하면은 한 5, 6시간이면 걷기 시작해요.
0: 문워크까지 마스터한 로봇이 다음으로 정복할 목표는 무엇일까요? 로봇은 생각보다 단순한 동작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굳이 학습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 동작들이었죠. 몸으로 상자를 민다거나 의자에 앉는 등 사람에겐 쉬운 동작입니다.
2: 이게 사람하고 비교하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은 사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지만 이 동작의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동작은 되게 어려운 것도 하고 어떤 동작은 아예 못하고 이런 거라서 단순히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훈련한 동작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쿵푸도 잘하는데 뭐 나사 하나 못 풀겠어? 아니면 문 하나 못 열겠어? 아니면 무거운 짐 뭐 못 열겠어? 뭐 그렇게 확대해석하시는 면이 있는 거죠.
0: 만약 모든 훈련을 성공적으로 마친다면 로봇은 인간과 똑같이 행동할 수 있을까요?
2: 아 그거는 안 되죠. 예. 그거는 뭐 인간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정의에 부합하는 예, 그런 시스템이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사람의 구조라든지 그거를 보고 참조한 건 하나도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완전 다른 원리로 작동하는 시스템이에요. 생긴 것만 비슷하고 그냥 기능만 비슷한 거죠. 사실
0: 로봇이 인간과 다른 원리의 존재라면 이제 질문을 바꿔봅니다. 로봇은 어디까지 인간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기억하시나요? 로봇 인턴이 일하는 곳입니다. 언제나처럼 활기찬 공장. 우리 인턴은 잘 적응하고 있을까요? 그런데 이곳에서 특별한 이벤트가 한창입니다. 이 모든 건 로봇 인턴이 들어오면서 시작되었다는데요.
3: 지난주부터 해가지고 저희들 이름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식당에서 공모됐던 이름을 위주로 해가지고 지금 투표를 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0: 특별하게 이름까지 얻는 만큼 일을 잘 해내야겠죠. 인턴의 직무 교육 시간입니다. 오늘의 목표는 손으로 바구니 집기. 교육 담당자가 VR 헤드셋을 쓰고 조정기를 쥔 채 동작을 시작하면 인턴이 그대로 따라합니다. 사람이 로봇에게 시범을 보이는 겁니다. 일단 바구니를 제대로 집은 인턴. 아슬아슬한 성공인데요. 로봇은 지금 명령을 따르는 게 아니라 사람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0: 보통 이제 이 원격으로 조종하는 거를 텔레 오퍼레이션이라고 하고요. 모방 학습, 사람의 행동을 그대로 이제 이식시켜서 반복적인 학습을 시킬 수 있는 모방 학습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사람 데이터를 로봇 데이터에 맞게 바꿔줘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텔레 오퍼레이션이 뭐냐면은 사람이 로봇을 조작을 하는 거예요, 보면서. 사람이 로봇을 조종을 해서 로봇이 원하는 조작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작업은 사람이 조종을 했지만 로봇이 수행을 한 거잖아요. 그럼 바로 로봇에 입힐 수가 있죠, 이거는.
0: 속담 중에도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얘는 하나를 알려주면은 하나를 다 이해하기까지도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게 지금 가장 큰 차이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주면서 이제 그 반복적인 학습을 통해서 얘의 이제 성공률을 끌어올리는 게 저희의 롤인 것 같습니다.
2: 다시 반복하는 훈련. 제일 난감한 건 손의 힘과 감각을 정확히 느낄 수 없단 겁니다.
0: 굉장히 좀 이질감이 많이 듭니다. 뭔가 이제 물건을 잡았을 때도 내 손에 들어오는 촉감이 없고, 네, 이게 지금 정확한 위치에 가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카메라를 통해서 또 보다 보니까.
2: 어떻게 손을 움직일지는 알려줄 수 있지만 손의 미세한 악력과 감각까지 그대로 전할 수는 없는 게 현실입니다. 손을 쓴다는 게 왜 이리 어려운 걸까요? 로봇 손을 탐구하는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사람과 비슷한 생김새에 힘을 느끼는 손을 가진 로봇 알렉스입니다. 먼저 인사를 나눠볼까요?
3: 로봇이라 악수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긴 한데요.
2: 로봇 손은 어떤 느낌일까요?
4: 잡아보세요. 꼭 잡아보세요. 네, 그러면
3: 생각보다 되게
4: 부드럽죠.
3: 네. 네.
4: 손가락의 힘을 느낍니다. 한 손만 해도 얘는 한 손만 하면 그 위치에 맞춰서 폭신한 정도를 사실 이 로봇은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은 상당히 폭신하게 만들어 놓은 거죠.
2: 이 폭신한 손이 기술의 바로미터라는데요.
4: 손 하나하나도 다 외력에 순응할 수 있고 팔이나 몸이나 허리, 목까지 다 외력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로봇입니다. 로봇은 힘을 빼라 그러면 잘 못 뺍니다. 그거는 큰 힘을 내기 위해서 모터로부터 감속기를 통해서 막 마찰을 이기고 아주 정확하고 힘세게 출력하는 데만 집중이 돼 있었죠, 이때까지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죠. 힘을 빼고 있으면 밀면은 힘 풀면 그냥 풀리는 거예요. 이건 본질적으로 다른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인간과 같은 그런 외력에 순응해서 역으로 구동하는 이런 것들을 구현하려고 한 거고 그게 역구동성입니다.
2: 역구동성, 좀 어렵죠? 바깥 힘에 따라 힘을 조절하는 손이라는 건데요.
4: 지금 아까까지는 되게 딱딱했는데 지금은 되게 부드럽게 이렇게 역부동하면서 움직일 수 있고요.
2: 힘을 얼마나 느끼고 반응할 수 있을까요? 얇은 과자로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만약 힘을 느끼지 못한다면 과자는 부서지고 말겠죠. 단순해 보이지만 기술적으로 어려운 실험입니다.
4: 기름이 묻어서 점점 미끈미끈해지.
3: 왜 무릎 꿇고 앉아 계세요?
4: 아, 이게 잘 보려고. 아, 근데 왜 찍을 수 있나요?
2: 모두가 긴장하는 순간. 알렉스, 성공입니다. 손을 완성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의 연속이었습니다.
4: 영상만 보고 진짜 숙련된 사람들이 하는 작업을 아무리 보고 따라하려 해도 안 돼요. 그거는 거기에 감춰져 있는 힘을 어떻게 쓰는지, 그 힘에 반응하는지, 인터랙션 어떻게 되는지, 충격은 어떻게 흡수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비디오에서는 안 보여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데이터

0: 데이터를 가져와서 대량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쓰는 거는 확실히 유망한 방법이고 많이 하고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서 얻는 데이터의 종류는 좀더 달라져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1: 학습을 위한 데이터는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이제 우리의 눈은 세계로 향합니다. 중국은 어떤 변화를 준비 중일까요? 현재 중국은 피지컬 AI의 거대한 실험장입니다. 피지컬 AI 시장에서 중국은 질주하고 있습니다. 로봇들이 실험실을 벗어나 일상의 공간에 상상치 못한 방식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2025년에 세계에서 출하된 휴머노이드 로봇 10대 중 8대가 중국산입니다. 압도적인 제조 기반을 바탕으로 중국은 데이터 수집에 나섰습니다. 중국의 전략은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압도적인 데이터 양의 승부를 걸었죠. 최근엔 훈련 센터를 세워 작업 데이터를 축적 중입니다. 이 거대한 데이터는 무엇을 위한 준비일까요? 그 첫 무대는 산업 현장일 겁니다. 로봇이 데이터 학습으로 반복적인 노동을 대신할 수 있겠죠. 하지만 아직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대량의 데이터를 모으는데도 왜 이들의 동작은 미숙하게 짝이 없는 걸까요?
2: 작년에 이제 유비테크라고 중국 업체인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세계 3위 정도 되는 휴머노이드 업체예요. 거기에서 실제 휴머노이드를 공장에 집어넣어서 실제 숙련자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숙련자의 그 노동 스킬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되나를 비교했더니 30에서 50% 정도는 비슷하게 하더라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직도 갭이 이제 많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목표로 하는 게 80%가 한 3, 4년 후에 80% 정도 될 거다라는 거고, 그럼 100%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참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그 롱테일 프라블럼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꼬리가 길다라는 것은 이제 어느 정도 80%까지는 뭐 빨리 만들 수가 있는데, 그 나머지 20%를 완성하기까지는 뭐 10년, 20년이 더 걸릴 수도 있다는 거죠.
1: 그동안 우리의 로봇 인턴도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로봇 인턴이 일하는 공장을 다시 찾았습니다. 과연 몇 퍼센트까지 목표를 달성했을까요? 요즘엔 배치된 라인에서 실전 훈련을 합니다. 인턴이 맡을 작업은 부품 세척 공정에서 철제 도구를 밀어서 옮기는 일인데요. 오늘도 작업 동작을 반복하며 데이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퇴근 시간 후 매일 훈련을 해왔지만 동작은 여전히 더딥니다.
3: 낮에는 학습을 시키고 작업자가 퇴근한 근로자가 퇴근한 저녁에는 라인에 투입해서 그 작업하는 행동들을 모션을 계속 시뮬레이션 학습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성도를 99.9%까지 올리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4: 사실은 되게 간단해 보이는 작업 같긴 한데요. 이 미는 거는.
3: 사람은 간단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얘한테는 아주 많은 인고의 고통이 시기를 필요합니다.
1: 선배 직원들은 인턴의 업무 능력을 어떻게 볼까요?
5: 지금 상황에서는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신입사원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많이 가르쳐야 되고 일단 좀 많이 지켜봐야 되고요.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6: 정말로 실제 사람처럼 움직일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움직이는 거 보니까 아직 내가 먹고 살 길이 아직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을 했죠.
1: 직원들이 로봇 인턴에게 냉정한 평가를 내린 이유가 궁금해집니다.
6: 수치적으로는 표시가 안 나는데 이렇게 제품을 만져보거나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약간 깔깔깔깔 그린다는 그런 것까지 이제
5: 그 업무 환경이 이제 상황마다 다르죠. 매일매일이 다르고요. 어떤 돌발 상황이 터질지 모르니 가공된 제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경험해봤던 감으로는 쉽게 견적을 낼 수가 있거든요. 이거 로봇이 해야 된다라고 하면 원인 찾기도 어려운더러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네, 사람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1: 아직은 사람이 더 낫다는 그 판단은 이미 오래전 확인되었습니다. 2017년 세계에서 가장 과감하게 자동화를 추진했던 한 공장에서 경험으로 입증했죠. 미국의 한 전기차 업체. 이곳의 최고 경영자는 인간이 직접 조립하지 않는 공장,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공장을 완성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람 없는 공장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하지만 생산 라인은 하다 서다를 반복했습니다. 주당 5천 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생산량은 목표치의 겨우 3.7%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최고 경영자는 생산 지옥에 빠졌다며 자동화 로봇에 너무 큰 기대를 건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결국 생산 라인은 다시 사람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로부터 8년이 지난 2026년, 자동화 로봇에 기대를 건 또 다른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2028년에 자체 개발한 로봇을 자동화 공정에 투입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공정에 투입할까요? 자동차는 대략 4단계 공정을 거쳐서 완성됩니다. 철판을 자르는 프레스, 골격을 만드는 차체 공정, 색을 입히는 도장이 이어지죠. 여기까지는 이미 기계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공정은 단 하나, 의장입니다. 의장은 노동자가 좁은 공간에서 배선을 연결하고 시트를 넣고 조이는 등 사람의 손이 직접 닿아야 하는 공정입니다.
7: 작업 공정은 대단히 복잡하고 난해합니다. 각종 우리가 작업 공정에 들어가서 부품을 조립할 때는 다양한 어떤 각도, 작업에 대한 숙련 이런 것들이 필요하거든요. 보면 볼트를 쪼을 때는 그에 대한 어떤 토크도 또 나와야 되고요. 네. 조립 공정에서 우리 노동자들의 어떤 숙련된 어떤 손기술, 그런 노하우, 이런 것들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
8: 시트만 해도 이제 어깨를 넣어서 이제 손 감각으로 이게 잘 들어갔는지, 안 되면 살짝 들어 올려 봤다가, 비틀어 봤다가, 그렇게 그 아주 미세한 보정 작업들을 계속 하거든요. 예. 네. 이런 것들까지 자동화를 할 수 있었다면 이미 다 했겠죠. 예. 네.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할 수 없어서 못한 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1: 섬세한 손 기술은 로봇에게 정말 불가능한 것일까요?
0: 그렇다고 숙련이 사람이 그 로봇이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어떤 성역의 것이냐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다 저는 분해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숙련이 필요한 이런 매니플레이션도 물론 그런 식으로 복잡한 방식으로 풀릴 수 있지만 안 풀릴 수 있는 건 아니다.
1: 그럼 로봇이 숙련공처럼 일하려면 먼저 어떤 문제가 풀려야 할까요? 어떤 한계를 극복해야 할까요?
9: 생산 현장에서 벌어지는 이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우리 식으로 얘기할 때 임기응변 능력. 기록을 하고 매뉴얼화해서 그걸 체득하게 해야 할 것 같은데 이제 그럼 그렇게 했을 때 그럼 그 사람들의 그런 임기응변적인 능력도 전승이 될 수 있을 것이냐.
1: 노동하는 로봇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인간의 임기응변. 수치화할 수 없는 이 능력을 기계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옮길 수 있을까요?

0: 숙련을 데이터화한 한 사람을 만나러 왔습니다. 은퇴자 성치환 씨가 그 주인공입니다.
1: 1977년 현대자동차 입사해서 현장에서 작업자 생활을 하다가 조장, 반장, 계장을 거쳐 관리직인 과장, 차장, 부장까지 승진하게 되었습니다.
0: 퇴사를 앞둔 그에게 마음에 걸리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1: 그 선배들이 수십 년 동안 갈고 닦았던 노하우가 퇴직과 동시에 거의 사라져버립니다.
0: 그는 선배들이 가진 숙련의 노하우를 후배들에게 전승하기 위해서 아카이브를 만들었습니다. 현장의 숙련 기술을 글과 영상으로 남겨서 공유했죠. 노동자의 몸에 새겨진 기술을 데이터로 옮겨서 하나의 도서관으로 완성한 겁니다. 기록된 노하우를 기계에게 번역해 줄 수 있을까요? 로봇은 사람의 데이터를 배워서 현장에서 쓸 수 있을까요?
1: 당연히 돼야 되고 적용이 잘 돼야 된다고 보는데 안 그러면 뭘로 하느냐 이거죠. 뭘로 할 거냐 이거죠.
2: 숙련, 지식, 이거의 몇 퍼센트까지 구현이 가능할 거라고 보세요?
1: 그래, 한 7, 80%. 7, 80%, 나머지 2, 30%는 글로 표현하는 건 요 수준밖에 안 되고 행동하라 그러면 자기가 한다는 얘기예요. 소리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은 앵이라는 소리가 나는 걸로 표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잉 이렇게 표현도 있고 사람마다의 개인차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3: 그러니까 유튜브라든지 텍스트라든지 이런 데이터는 엄청나게 많잖아요. LLM 같은 경우는 텍스트 기반으로 다 학습을 했잖아요. 이제 비디오하고 촉각하고 이런 멀티모달 데이터라고 말하는 거 그걸 가지고 로봇을 학습하는 데는 아직 데이터가 많이 없습니다. 충분히 그 로보틱스의 거장이라고 하는 분들이 로보틱스는 아직 데이터가 10만 년 정도의 데이터 더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 정도로 아직 이제 갭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있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0: 데이터의 격차가 좁혀지면 로봇은 지금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어쩌면 이곳에서 힌트를 얻을지 모릅니다. 이 귀여운 로봇에게서요. 바로 축구 로봇 타비입니다. 이 로봇은 축구를 시뮬레이션으로 학습했습니다. 물론 공을 찾는 법도 배웠죠. 오늘은 어린이 축구단과 함께 연습에 나섰습니다. 슬슬 몸을 푸는 로봇. 가벼운 패스로 시작합니다.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0: 로봇 선수가 곧잘 공을 차며 선전 중입니다.
1: 많이 잘했어요. 저 발을 진짜 했을 때 진짜 세게 쳤어요. 저 공이 말랑말랑한데도 아예 발이 아팠어요.
2: 타비가 혼자 와서 먼저 연습으로 공을 차는 모습을 몇 번 봤을 때 공의 강도라든지 공을 맞추려고 움직이는 행동은 그 부분은 정말로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0: 로봇은 언제나 공에서 시선을 떼지 않았습니다. 이번엔 로봇이 전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열심히 공을 찹니다. 여기서도 실력을 발휘할지 확인해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멈춥니다. 잠시 뒤 이어서 공을 찾는데요. 빨간 카펫 뒤에서 또 멈춥니다. 로봇이 멈췄던 건 공을 찾는 방법 때문입니다.

0: 이 로봇에게 공은 그저 빨간 원형이거든요.
1: 안내선으로 해주신 게 빨간색 카펫처럼 해주셨는데 빨간색 카펫 쪽으로 이제 공이 흘러가게 됐을 때는 아마 빨간색을 좀 인식하는 과정에서 공으로 아마 인식을 잘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0: 로봇의 세계에는 공이 없습니다. 빨간 원형의 목표물이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사람이 별 생각 없이 보고 찾는 것도 기계에겐 때론 복잡한 문제가 됩니다.
1: 사람의 수준에서는 되게 일상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행동들이 로봇에 이제 휴머노이드에 적용을 한다고 했을 때 굉장히 좀 고차원적인 문제로 다가오기 때문에
0: 이 로봇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능을 가진 기계라지만 어이없는 실수를 하곤 하죠. 사람에겐 간단한 일이 왜 기계에겐 어려울까요? 그 이유를 뇌와 인공지능을 연구하는 전문가에게 물었습니다.
2: AI는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기능을 잘 구현할 수 있을까 디자인을 하고 그 목적을 달성했는지 체크한 다음에 수정하는 방식이죠. 근데 생명체가 진화한 방식은 우리가 보통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 하면 어떤 목적이 있어갖고 그 목적을 더 잘 달성하기 위한 형태로 바뀌었다가 아니고 일단은 굉장히 다양한 것을 추구해 봅니다. 다양한 종이 생기고 다양한 행동을 하고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이 환경에 잘 맞는 것이 그냥 살아남는 거거든요.
0: 인간의 자연스러운 지능을 기계에도 구현할 수 있을까요? 문제는 인간에게 너무 당연한 능력일수록 어떻게 가르쳐야 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2: 가장 기본적인 거는 사람이 어떻게 그걸 하는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뇌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했을 때 상당히 부분적이거나 상당히 불완전한 지식인 경우가 많습니다. 뇌모사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불완전한 표현인 거죠. 우리가 자연지능이라는 말을 예전에 안 썼던 이유는 지능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나 당연하게 자연지능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0: 이미 인간은 복잡한 계산과 기록, 고도의 추론에서 기계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하지만 걷는 것, 물건을 짚는 것, 사물을 다루며 보고 느끼는 것, 인간이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익숙한 일들 앞에서 기계는 어이없게도 번번이 길을 잃습니다. 이렇게 사람과 기계의 지능은 서로 다른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오래전 로봇 공학자가 이미 예견한 것이었죠.
3: 이게 뭐냐면은 인류의 역사가 길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체스를 두고 바둑을 둔 역사는 그거에 비하면 엄청 짧다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걷는 거, 사물을 빨리빨리 인식하고 이런 것들은 인류가 출현해서 하고 나서부터 생존을 위해서 계속 발달시켜왔던 거라고요. 그리고 유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넘어왔고 그 후속 세대로. 그러니까 이게 발전하는 기간이 훨씬 길었다는 거죠.
0: 우리는 인간과 기계의 능력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2: 모든 인간의 일을 피지컬 AI가 다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는 것이 합당한가? 혹은 의미가 있는가? 저는 사실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AI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은 명확하게 있고 또 사람이 잘할 수 있는 부분이 명확하게 있다라고 하면 그 역할을 적절히 나누어서 하고 또 둘이 같이 했을 때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의미를 찾으면 될 것 같거든요.
4: 사람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요. 작업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계산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것도 아니죠. 감정적으로, 사상적으로 되게 복잡한 존재잖아요. 그런 것들을 몇 개 인공지능이 따라갈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 나는 기계보다 로봇보다 더 생산성이 있어야 돼, 이런 거를 집착할 필요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0: 로봇에게 밀려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그 불안 속에 인간의 노동을 너무 쉽게 재단한 건 아닐까요? 미국 자동차 공장의 얘기로 돌아가 봅니다.

0: 완전 자동화에 실패한 뒤 최고 경영자는 로봇 생산성에 다른 가치를 매겼습니다. 그래서 그가 꿈꾸는 피지컬 AI 시대는 좀 다릅니다.
1: What we do expect that is that the output per person at Tesla becomes very very high.
2: Yeah.
1: So we're not planning any like layoffs or reductions in personnel. In fact, we will increase our headcount. But the output per human at Tesla is going to get nutty high.
0: 피지컬 AI로 고용을 늘리겠다는 계획. 거대한 기업만의 생각일까요? 한국의 제조 현장에서도 같은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3: 매출을 증가함을 통해서 그러면 고용도 유지 더 증가되고 동일 구조에서 사람을 더 늘리는 구조로 가게 되다 보니 인당 생산성이나 인당 매출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4: 자, 오늘 저희 회사에 아주 특별한 신입사원이 왔습니다. 이름은 윤희원이라는 친구고요. 사업증을 전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 6월 1일 입사한 우리 친구 로봇 휴머노이드 윤희원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해. 열심히 해.
0: 마침내 로봇 인턴이 수습을 마치고 당당히 신입사원으로 입사했습니다.
5: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 동료 유리원은 6개월 동안 기침을 거쳐서 굉장히 힘이 되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가르치는 좋은 친구가 됩니다. 하나, 둘, 셋, 한번 파이팅 하나 합시다. 자, 하나, 둘, 셋, 유리원
6: 선생님이 하는 일을 이 친구가 대신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7: 아이고, 뭔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보다 로봇이 할 수 있는 일이 좀 더 부각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그렇지만 지금은 반가운 마음이 조금 더 큰 것 같습니다.
8: 처음 봤을 때 좀 설레었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 회사에서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해나갈지 기대감과 동시에 설레임이 좀 들었습니다.
6: 실제로는 뭐라고 부를 것 같으세요? 현장에 들어가면.
8: 솔직히 말해서 이제 저희 여기는 이제 뭐 사투리로 해서 그냥 편안하게 야 할 것 같습니다.
0: 피지컬 AI는 인간을 닮아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닮을수록 인간과의 차이는 더 선명해집니다. 그 다름을 이해할 때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지 않을까요? 공존이란 이름으로.

0: 있는 거를 제가 불러주면 막 다 써줬으면 좋겠어요.
1: 가사노동 이런 부분 저는 좀 편리할 거라는 생각은 더 많이 들고 있습니다.
2: 사실 축구를 한다는 것도 이게 소통이거든요. 공 차고 공 주고받고 그래서 사람이 없으면 의미가 없죠.
3: 이게 맞는 도전. 제가 거의 한 1시간 넘게 잡고 있는데 네, 왠지는 이제 알아봐야 되는데 대학원생 어떤 본질이라.
4: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5: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6: 혼자 독학으로.
7: 독학으로.
6: 책 보고.
7: 책 보고.
8: 하다가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9: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10: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11: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12: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13: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4: 성공을 위해서 팀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15: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0: 내 말이 잊었노라.
1: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을 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중만입니다.
2: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1: 약간 600점은 돼요.
0: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1: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희 보여드리겠습니다.
3: 보물 참고다, 여기.

0: 나보다 정말로 현장에서 보면 라이브가 정말 멋진 팀이에요.
1: 스포츠 경기 보는 느낌?
2: 복잡한 일상 속 묵직한 깨달음을 얻고 싶을 때 EBS와 함께하세요. 상상 속에만 있던 유인들이 직접 강의에 나선다고? AI 기술을 통해 어렵게만 느껴졌던 고전의 장벽을 허무는 시간.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 노벨상 수상자, 세계 최고의 석학, 문화예술 거장들이 전하는 명강연.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 100세 시대, 시니어를 위한 15분 인생 수업. EBS 평생학교. 당황하는 청춘들을 위한 각 분야 인생 선배들의 현실 조언. 기획가면 청년에게. 대한민국 대표 지식 채널 EBS.
3: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4: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5: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6: You need some hot water?
7: Oh, yes.
5: 어린 학생들이
6: This one.
5: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8: 저기도 같이 계산해 주세요.
5: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9: 앉으세요. Thank you.
5: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0: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8: 아, 차 점검 언제 받으셨어요?
4: 아직 한 번도 안 받았는데. 보기엔 말장하니까요.
8: 아, 그러다 큰일 나요. 차가 이렇게 오래된 거면 중간중간 꼭 점검을 받으셔야죠.
3: 당연하죠. 그런데 자동차만 점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보험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9: 이 대리 핸드폰 바꿨네?
10: 네, 요즘 핸드폰 너무 좋아요. 못하는 게 없어요.
9: 부럽다. 내 오래된 핸드폰도 누가 새 것처럼 바꿔주면 좋을 텐데.
3: 저도요. 요즘 핸드폰 기능도 많고 좋으니까 자주 업그레이드하고 싶으시죠? 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보험들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보장해주죠. 거기에 1인실에 입원해도 보장해주고 간병인 비용도 보장해주고 표적 항암 같은 비싼 치료비용도 보장해주는데 업그레이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6: 보장도 못 받는데 중복해서 내고 있던 보험료는 줄이고,
9: 줄인 보험료로 그동안 넣고 싶던 간병인 보장이랑 암보장 키웠어요.
3: 여러분의 보험도 꼭 무료로 점검받아보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1: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2: 전국경영.
11: 신이 납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이렇게 자리가 한 군데가 비어 있어요. 옆에 짝꿍 어디 있어요, 연지 씨?
13: 나는 자연인이 아닌 오늘은 연준이 앞.

0: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 아,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등장을 하시네.
0: 화려하게 한번 등장을 해봤어요.
1: 네. 갑자기 학부모 상담원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0: 이게 또 네. 제가 이제 뭐 산속에서는 뭐 뱀을 뭐 이렇게 만나도 네. 멧돼지를 만나도 뭐 고라니가 뭐 앞에 쓱 지나가도 누나나 깜짝 안 하는데
1: 그렇죠.
0: 성교육이다. 예,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 야, 이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되게 어렵게 생각이 되고 뭔가 이렇게 좀 위축이 돼요. 그때는 다 독학이었거든요.
1: 독학이요?
0: 예. 근데 오늘 진짜 제대로 접해보고자.
2: 근데 어느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산 아니고 아이들 마음속 탐험이거든요.
1: 그렇지.
3: 요즘 애들 세계가 좀 에베레스트보다 조금 더 오르기가 힘들어.
0: 그렇다고 하더라고.
1: 높아요.
4: 네. 그렇죠. 분명 매일 보던 아이인데도 어느 날 갑자기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네,
5: 맞아요. 그럴 때 부모가 그 산을 억지로 올라가려고 하거나 다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부모는 아래에서 든든하게 베이스캠프만 지켜줘도 충분합니다.
1: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아이들의 마음속에 베이스캠프를 치러 출발해볼까요? 다 함께 고고고!
6: 제가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자꾸 열고 들어오셔요.
7: 엄마가 딱 들어와서 지금 전화 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화나는 것 같아요.
8: 이동 동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다.
9: 부모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동선.
1: 제 생각에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2: 근데 한국은 전체적으로 부모 터치 좀 많이 하는 느낌이 있어요.
5: 이상하게 부모가 되면 똑같이 하게 돼요.
7: 테리야 문 열어.
1: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네, 우리가 사춘기 이야기도 했지만 아이가 자랄수록 몸만 변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도 점점점 그 출입금지 구역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내 아이의 사생활입니다. 근데 오늘 저희 그 테이블에 아주 수상한 요 상자가 하나 놓여 있어요. 심지어 이렇게 자물쇠까지 채워져 있습니다.
2: 아니, 이거 약간 실내 영화에서 봤을 때 그 나오는 대사 있잖아요. 절대 열지 마시오. 아, 이거 딱 그 우수수한 느낌인데.
3: 근데 참 묘한 게 사람만 묘한 게 그럼 또 막 보고 싶어.
5: 이런 게 안에 대체 뭐가 들어있을지 되게 궁금하잖아요. 이게 열면 안 될 것 같은데 열고 싶은 그런 판도라의 상자 같은 느낌. 그게 바로 부모가 마주하는 내 아이의 사생활입니다.
0: 아니, 근데 저는 오늘 이제 뭐 사실 뭐 성교육이라고 해가지고 긴장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좀 뭐 1차원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주제가 뭔가 이렇게 사생활이라고 하니까 뭔가 굉장히 신선하면서도 좀 마음이 좀 약간 편안해지는 것도 있고. 그나저나 저거 뭐예요?
1: 그렇죠. 계속 결론은 계속 이걸로 한다고. 아, 진짜 궁금하다고요. 예. 근데 이제 저의 입장에서 뭐 아이의 사생활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아이가 이제 좀 커서 사생활이 생긴다. 저는 진짜 궁금해서 못 참을 것 같아요. 제 성격상.
2: 솔직히 윌리엄도 요즘 보니까 친구들하고 뭉쳐서 노는 시간도 이렇게 늘어나니까 가끔 모르는 사람이랑 이렇게 온라인 게임하면서 이렇게 방에서 혼자 깔깔 이렇게 웃으면서 이 모습 보면 솔직히 부모로서 좀 낯설기도 하고 소외감도 그 느끼기도 하고
1: 맞아요.
2: 근데 한편으로 아, 이 녀석들도 이제 자기 우주 이렇게 그러니까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 들거든요.
1: 맞아요.
3: 근데 이제 말씀들은 이렇게 하셔도 제가 딱 이렇게 관상을 보니까 네. 두 분 집에 가면 바로 문고리에 귀대고 이놈들
1: 도청.
0: 아니, 귀까지 이렇게 되는 건 아니고 뭔가 이렇게 서성인 적은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원래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문이 항상 열려 있었어요. 아들 방문이 늘 열려 있었어. 안에서 아이가 뭘 하든 간에 항상 열려 있었는데 이게 어느 시점이 되니까 슬그머니 이렇게 닫히게
2: 그거 참 서운할 것 같은데
0: 너무 서운해.
2: 미리 그냥 문은 거기 그냥 빼버리고 싶어요.
3: 그 정도
2: 닫지 못하게
3: 많이 쌓였네. 저기 윌리엄 때문에 우리 쌤씨 많이 쌓였어.
2: 아직 거기까지 안 왔지만 네. 아 그냥
4: 사춘기 아이들이 사생활을 이제 요구하는 건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독립이 이제 시작됐다는 건강한 신호죠. 그래서 보면 이제는 이제 부모하고 좀 독립돼서 자기가 어른이 되어가는 과정이니까 하나의 단독 인격체로 서기 위해서 이제 이른바 정서적인 탯줄을 끊는 그런 시기가 되는 거죠.
3: 진짜 떨어져 나가버리는 거죠,
4: 네.
3: 이제.
4: 싫어.
3: 싫어?
0: 아쉬워.
1: 다시 연결해줘요.
5: 그러니까 이렇게 혼자 있고 싶다는 마음이 사실 사춘기 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좀 더 빨리 시작을 해요.
1: 맞아요. 지금도 저희 때문에. 네.

0: 맞아요. 그래서 만 한 9에서 10세쯤에서 한 3학, 초등학교 3학년 정도부터면 애들이 자기 공간, 그리고 자기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더 늘어나게 되고, 심리학에서는 이걸 분리개발화 과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획득이 돼야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1: 아, 뭔가 자기 공간이 생기고 뭔가 이런 게 생긴다? 저희 둘째 채도가 고집이 벌써 말이 아니거든요. 오늘 털모자 쓰고 어린이집 갔습니다.
2: 아유, 네. 귀가 안 오는데 그 장화 신고 가요.
1: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벌써부터 심란해지고 있어.
3: 은지씨 상상만으로 눈에서 레이즈 나오는데
1: 완전 진짜 이것들.
4: 저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사생활이라고 할 게 없었던데 내가 뭘 하면 동네 친구 엄마가 이미 다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들이 이미 다 알고 있고
1: 엄마들 커뮤니티가 그때 네,
4: 그래서 엄마들 손바닥 위에 있는 그쵸, 느낌? 그쵸. 내가 심지어 옆집 친구가 뭐 했는지도 다 알았어요.
2: 그러니까 그때는 서로
4: 다 공유가 됐던
2: 거 오픈돼 있어가지고.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저희 부모님이 사실 굉장히 바빴거든요. 그 보쌈집을 이제 막 하시니까 매일 나가셔가지고 늦게 들어오시고 하니까 뭐 바쁘시고 이래서 뭐 내 사생활이라는 게 뭐 신경 쓰실 게 뭐가 있었나? 그냥 어쩌지 그냥 들어갔던 것 같아요. 내 사생활에 대해서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이 생각하는 사생활. 과연 이게 뭘까요? 자, 직접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너희들한테 사생활이 뭐니?
1: 아이들 신났네요. 교실 아닌 것 같아요. 크적하다, 공간이.
5: 나에게 사생활이란 나의 기쁨이다.
6: 나에게 사생활이란 나만의 자유다.
7: 나에게 사생활이란 나만이 지키고 싶은 공간이다.
8: 나의 사생활이란 통닭탕이다.
9: 어떨 때는 되게 많은데 또 어떨 때는 되게 빨리 없어지는 시간이어서.
1: 아, 오, 시적이야.
10: 나는 이럴 때 사생활이 침해됐다고 생각해. 아,

0: 부모님이 내가 입고 싶은 옷을 못 입게 할 때.
1: 네.
0: 제 옷이니까 제가 선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도 선택한 침해라고 느껴져요. 부모님이 내 관계를 꼬치꼬치 물을 때.
2: 엄마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0: 대성들아.
3: 녹화 없이 들어올 때 혼자 쉬고 있는데 분위기를 깨니까 좀
4: 그거 짜증나요. 만약에 샤워하고 나오면은 옷 입고 있는데 갑자기 들어오면은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5: 부모님이 휴대전화 메시지 앱 사용기록 검사하는. 나랑 친구만 보고 싶은데.
2: 우리는 걱정돼서 본다고 하는데 이게
5: 아이디어는 느낌이 있어서.
6: 엄마 아빠 저는 이거 친구들이랑 한 비밀 내용인데 왜 보시는 거예요?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5: 저희 부모님이 본다는 게 약간 뭔가 떨리고 무섭고 기분이 안 좋아요.
2: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아이들의 내용을 담아봤는데 여기 보니까 좀 내용이 너무 귀엽고 발칙해서. 네. 여기 좀 들어오는 게 있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여기는 뭐라고 써있냐면, 엄마, 내 사생활은 나 자신이 하는 거니까 앞으로는 신경 쓰지 말아줘. 현준이가. 아, 네, 현준이 어머니 너무 슬프겠다. 네, 현준이 어머니, 현준이 어머니 제가 위로해드릴게요. 우리 현준이가 나쁜 아이가 아닙니다. 맞아. 이게 이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7: 네. 이거 하나 뽑아볼까 봐요.
8: 네.
7: 엄마, 앞으로 내 핸드폰은 많이 검사하지 말아줘요. 주원이.
2: 주원이 어머님. 주원이 위로해드려요, 빨리.
7: 데이터 끊으세요. 네. 와이파이 다 잘라버리세요. 네. 어머님, 네, 화이팅.
2: 위로해야 돼.
9: 네. 그거는 제일 요즘 인터넷상도 위험하기도 하고 막 걱정하는 부분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2: 네, 맞아요. 우리 걱정하는 그 부모님의 마음도 있어야 되는데. 자, 근데 중요한 건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 이 스마트폰 검사하는 거. 이게 진짜 부모와 자식 간의 영원한 불씨거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아주 솔직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승윤 씨.
10: 네.
2: 지금 내 아이의 휴대폰 비밀번호. 네. 알고 계신가요?
10: 저는 몰라요.
2: 몰라요?
10: 가족들이 다 제 비밀번호 알고 있거든요.
2: 네네.
10: 근데 저는 몰라요. 아내 비밀번호도 모르고 아들 비밀번호도 잘 몰라요.
2: 아니, 궁금하지도 않아요?
10: 내가 만약에 알잖아요? 어쩔 수 없이 밤에 뭐 자고 있다거나 내 옆에 아들 휴대폰이 있을 때 내가 만약에 알고 있어.
2: 한번 볼까? 한번 볼까?
10: 이렇게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내 스스로

0: 하단을 한
1: 그럼 승유 씨 아내분은 알고 계세요?
2: 알고 있어요.
1: 그렇죠. 엄마는 알고 있죠.
2: 엄마는 알고 있죠.
1: 둘 중에 하나는 저도 제가 생각에는 무조건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미성년자 때까지는 그래도 아이들의 대화가 괜찮은 건지 혹은 이 아이들 사이에서의 문제는 없는지 그리고 동선 같은 것도 확인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제 돈으로 사줬잖아요. 내 거예요. 요금도 내가 냈잖아요.
3: 이제 할 말 없어지니까.
1: 내가 내니까. 내 이거 사줬으니까요.
4: 예. 휴대폰도 마스터키가 있으면 좀 좋겠다는 생각은 들죠. 매일 들어가는 건 아니어도 왜 좀 이렇게 위급할 때나 이런 신호가 있으면 좀 열고 들어가면 좋은데 사실 아이들은 비밀번호 너무 잘 바꾸니까.
1: 아, 수시로. 예. 아, 그게 있구나. 맞아, 아니, 하루에 12번.
2: 이번에 근데 저는 원래 이제 비밀번호를, 아들 비밀번호를 몰랐는데 이번에 촬영을 하면서 알게 된 거예요. 같이 이제 촬영을 하면서 혹시라는 게 있으니까 연준아. 비밀번호 바꿔도 돼.
1: 죄송한데요. 죄송한데 이미 바꿨을 거예요. 네. 공유한 순간 30분 네. 이후에 바뀌었을 거예요.
3: 맞아요. 저는 사실 아직 애기들이 어리니까 핸드폰도 없고 그런데 저희 남편은 제 비밀번호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남편 비밀번호 아예 몰라요.
1: 왜요? 왜요?
3: 저는 관심이가 없어요.
1: 진짜 남편한테? 네.
3: 아, 왜냐면은 그냥 진짜 계속 집에 있고요. 맨날 뭐 청소하고요, 빨래하고요, 애기들 돌보고요. 집에 없어요? 보면은 아, 등원하러 갔구나. 아, 그 집에 없어요?
1: 사생활이 없네.
3: 하원하러 갔구나.
1: 네. 이 정도면 사생활이 없는 거 아닌가? 그러니 아예
3: 그래서 그냥 아예 뭐 비밀 자체가 없어가지고 비밀 번호가 의미가 없는. 네.
1: 사생활, 남편 사생활은 또 믿기 때문에 맞아요. 뭐 너무 궁금하고 뭐 이러진 않는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내 자식 사생활은 눈에 불을 켜게 되는 게 또 부모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4: 사실 아이들이 비밀을 만든다는 게 무조건 나쁜 신호만은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어릴 때 부모님한테 모든 걸 다 오픈하진 않았었잖아요.
2: 아, 맞아요.
4: 네.
2: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이렇게 뭐 좋아한다거나 근데 그런 상황이 되면은 친구들한테는 얘기를 해.
1: 그치.
2: 난 누구 좋아하는데. 그 친구들한테는 뭐 상담도 받아보고 그런데. 근데 이상하게 그 부모님한테는 말하기가 싫은 거예요.
1: 몇 학년 때 그러면 조금 어떤 이성의 눈을 뜨셨어요?
2: 초등학교 2학년 때.
1: 2학년 때.
2: 이름도 다 기억이 나. 지금도 이름이 다 기억이 나.
3: 지금 사실 중에 지금 눈빛이 제일 빛나.
5: 지금 초등학교 얘기하는 거지?
2: 초등학교 2학년 때도 반해서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고, 3학년 때도 있었고, 4학년 때도 있었고, 그랬던 거.
1: 근데 그게 다 계속 엄마한테 비밀이었어요? 하나도 몰라요?
2: 엄마한테 굳이 얘기를 안 했던 거 같아요.
3: 이루어지지 않아서?
1: 이루어졌을 수도 있지. 왜 또 단호하게 가셔요?
3: 궁금해서
2: 듣고 보니까 기분 나쁘다. 왜 안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죠?
3: 궁금해가지고.
2: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별것도
3: 아니지.
2: 그냥 내가 살짝 좋아한 것뿐인데 그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상하게 그때는 얘기를 하기 싫었던 거 같아요.
1: 그 마음이. 예.
3: 저는 조금 반대로 딸이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엄마 아빠한테 되게 미추할 구조할 다 얘기했거든요.
1: 맞아, 저도 좀 그랬던
3: 거 같아요. 네, 그리고 어렸을 때 일기장 엄마가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뭐 비밀이랄 게 없는 게 월요일 오늘은 돈가스가 나왔다 정말 맛있어.
1: 먹는 거 좋아해.
3: 화요일 오늘은 떡볶이를 먹었다 정말 맛있어.
1: 맨날 먹는 거네.
3: 수요일 엄마가 제육볶음을 해주셨다. 그래서 뭐 이렇다 저는 비밀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깨졌던 게 제가 이제 종태를 만나서 종태 저희 신랑이거든요. 남편을 이제 만나서 연애 한 달 만에 결혼이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만에 결혼하고 싶다. 엄마한테 이제 평소 하던 대로
1: 빠른 거 아니에요? 한 달?
3: 너무 당연해요. 결혼 너무 하고 싶어라고 했더니 딱 엄마가 바로. 놀고 있네. 딱 거기서
1: 엄마 너무 놀랐구나.
3: 뭐 너 돈 얼마나 모았는데? 이렇게 딱 물어보시는데 거기서 갑자기 사생활 침해당했다 지금. 나 이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것이다.
1: 사생활 침해라기보다는 결혼 한 달 만에 결혼한다고 하면 모든 엄마가 너 괜찮냐고.
5: 아니, 그러니까
1: 엄마가 걱정하는 마음에서 한 달은 좀 빠르잖아.
5: 한 달 만에 결혼하는 거면 그 상황에서 쿨하신 거 아니에요?
3: 엄마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지.
5: 저도 어렸을 때 엄마가 그렇게 자세히 물어본 스타일 아니었거든요. 뭐 지금 뭐 친구만으로 간다, 뭐 누구 집에 간다 이 정도만 얘기했고, 근데 우리 엄마 꼭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안 들어올 거면 전화하라고.
1: 근데 안 들어가도 괜찮았었어요?
5: 그렇죠. 친구 집에서 잘 거면 그냥 어디서 자는 건지 안 들어올 건지 그 얘기만 해달라고.
6: 저는 완전 반대였던 게 저희 사춘기 때 얘긴데 저희 어머니 어디 가니 언제 오니 누구랑 통화하니 누구랑 놀러 가니 계속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니 내가 뭐 애도 아니고 애인데 애도 아니고 왜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이러면서 전화를 오히려 안 받고 그래서 지금도 너는 밖에 나가면 진짜 연락이 안 된다 이러면서 엄청 뭐라고 하시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게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걸 정말 잘 알지만
1: 걱정.
6: 당시에는 진짜 간섭으로 느껴져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정말. 네.

0: 엄마가 이제 제안을 하시는데 냉장고를 제 방에 놓겠다는 거예요. 아니 집이 아니 근데 집이 그때 생각에
1: 방이 몇 개인데?
0: 아 방이
1: 여러 개 있는데?
0: 여러 개 있었어요. 네? 거실도 있는데 굳이 엄마가 와가지고 근데 엄마는 엄마는 그런 때까지 항상 나를 이제 같이 이렇게 있었다 같이 있다가 내 방에 생기니까 엄마가 좀 서운하셨나 봐. 문 열고 들락날락 하느니 차라리 내 방에 있으면 원 없이 내가 먹을 수 있으니까 받아들였어요. 약간 그게
1: 뭔지 알 것 같아요.
0: 뭔지 아시겠죠?
1: 뭔지 알 것 같아요.
0: 명분을 만든 거야. 내 방에 들어오고는 싶은데 냉장고라는 게 있으니까 명분을 만드신 게 아닌가. 근데 그걸 이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때 왜 내 방에 굳이 냉장고가 있었을까?
1: 방도 여러 개인데.
2: 진짜.
0: 그 생각을 했어요. 거실에 보통 있죠. 부엌에 있잖아.
1: 주방에.
0: 주방에 있는데.
1: 아, 그러니까 냉장고가 있으면 이제 물도 마셔야 되고 막 수시로 들락날락 할 수가 있잖아. 소위 명분이 생기는 거니까.
3: 근데 한국은 전체적으로 품모 터치 좀 많이 하는 느낌이 있어요.
1: 맞아요.
3: 그리고 솔직히 그 엄카 주잖아요.
1: 엄카.
3: 그러니까 그럴 거면 부모 입장에서 내가 확인할 관리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잖아요.
4: 여튼 이렇게 간섭을 받고 자라서 저도 간섭받기 싫었기 때문에 아이도 간섭 안 하고 싶은데 이상하게 부모가 되면 똑같이 하게 돼요. 이게 부모 역할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자전거 타기, 뭐 춤 이런 것처럼 몸에 배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성이 있을 때는 그래도 괜찮은데 위기 상황이 놓이거나 감정적이 되면 내가 어렸을 때 익숙했던 방식으로 탁 튀어나와요. 그래서 나는 다르게 해야지라고 하는데도 정말 말처럼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1: 아, 자, 지금도 아이와 부모 사이 어떤 치열한 신경전이 있을지 한번 들어볼까요?

0: 가족이랑 함께 그 밖에 외출하고 할 때 따라가고 책을 늘어서는 나 안 가면 안 따라가면 혼자 집에 있으면
1: 대형마트 가면은 그 카트 있잖아요. 그 안에 타가지고 맨날 이렇게 막 돌아다녔던 그 아이가 점점점 아, 나 집에 있고 싶어. 안 나갈래. 그게 너무 서운한 거예요.
2: 도대체 왜 혼자 있으려고 하는 거지?
3: 대체적으로 닫혀있는 게 아니고 항상 닫혀있어요.
4: 핸드폰을 이제 뭐 비밀번호를 다 이렇게 해놓는다거나 학교 갔다 오면 뭐 친구들하고 오늘 생활은 어땠는지 뭐 이런 걸 물어보면은 대답을 안 하고 들어가거나
5: 방 안에 갑자기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
0: 비밀이긴 한데
6: 그게 무서워요.
7: 진심이다 진심.
3: 아빠는 비밀번호 뭐냐고 물어요. 그러면은 비밀번호 알려달라 해서 제가 알려는 줬어요.
6: 배신감. 집가서 비밀번호 바꿀 거예요. 애초에 아버지한테 비밀번호 알려준 것 자체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2: 아빠가 보는 건 알고 있었어.
5: 응. 계속 내 폰을 몰래 가져가서 하더라고.
2: 아, 그래. 난 모르는 줄 알았는데 알고 있었구먼.
8: 이게 알고 있었구먼.
7: 아유, 잘 건데 모르겠어요, 아버님.
5: 딱 제가 숨겨둔 곳만 안 보면은 다행인 거.
8: 숨겨둔 게 뭐가 있네.
5: 아, 이렇게 말하면 또 엄마가 집 가서 보고 이상한데. 아, 말하면 안 됐네.
6: 제가 피곤해서 방에서 좀 쉬려고 하는데 자꾸 열고 들어오셔요. 노크! 노크! 노크랄 것도 없어. 그냥 발소리를 듣고 제가 알아서 맞춰야 돼요.
5: 엄마가 딱 들어와서 지금 전화 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너무 화난 것 같아요.
2: 이동 동선이라든지 지금 현재 내가 어디 있다. 그런 정도는 제가 양보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8: 부모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평소.
0: 근데 핸드폰 갖고 올라가지 마. 책상에 올려놓고 자. 이렇게 얘기해 줄 걸. 아직도 키가 좀 더 커야 된다고 생각해요. 10시 반, 11시쯤?
5: 12시.
0: 12시? 키가 안 크는데 이러고 있었고.
9: 키 안 크는 건 아빠야.
8: 아빠 유전이에요?
4: 그 시간 제한을 해놓으니까 조금 이제 협박처럼 말을 하죠. 시간을 줄인다고.
5: 협박처가 아니야, 협박이에요.
1: 올해부터 약간의 그 둘만의 전쟁이 조금씩 시작되고 있거든요. 저는 편식하지 말아라, 골고루 먹어라 이렇게 엄마로서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5: 아니, 저는 다 알아서 이제 할 줄 아는데.
1: 근데 알아서 안 먹거든요.
5: 아직도 저를 약간 좀 애처럼 대하고 그런 게 너무 싫어요.
3: 이성관계는 제가 꼭 알아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것만 해도 한 명은 아니에요.
6: 네 명 정도.
3: 어?
6: 엄마가 몰랐다는 게 한 두 명 정도 있을 거예요.
8: 결국엔 우리 대한민국 부모님들의 마음이 다 하나로 통하는 것 같습니다.
7: 공감이 되네.
8: 그러니까 내가 너 다 걱정돼서 그렇지. 맞아요. 뭐 내가 딴 뜻이 있니? 예. 네. 근데 슬픈 문제는 아이가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는

0: 거잖아요.
1: 맞습니다. 완전 반대로 받아들이죠.
0: 네.
1: 심리학에서는 이걸 심리적 반발감, 뭐 제가 쉽게 말하면 반항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0: 반항, 맞아요.
1: 내 자유나 통제권 이런 게 침해된다고 하면 그걸 이제 확보해야 되잖아요. 보장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숨기고 더 반대로 하게 된다는 거거든요. 네.
0: 부모님이 이렇게 간섭하면 내 마음이 어땠지를 좀 떠올려 보면 내 아이한테 조금 그래도 좀덜 집착하게 될것 같아요.
2: 어디까지가 정당한 관심이고 또 어디서부터가 선을 넘은 간섭인지 참이 한끗 차이가 이게 저희가 좀 고민하는 부분인데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름하여 사생활 신호등.
3: 아, 이름부터 벌써 심장이 쫄깃해지는데요?
2: 쫄깃해요? 쫄깃쫄깃해졌어요? 예. 네. 자, 과연 우리 아이 사생활을 나는 얼마나 잘 지키고 있을지 요 카드를 저희가 나눠드렸죠. 요 신호등 카드로 판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초록색은 찬성이고, 노란색은 상황에 따라, 그리고 빨간색은 반대. 자, 요거를, 자, 건널까 말까 다들 이제 신호등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4: 네.
2: 자, 첫 번째예요. 아예 일기장이나 메모를 몰래 볼수 있다. 하나, 둘, 셋. 쌤씨는 빨간색 들은 이유가 뭐예요?
3: 아, 저 일단 그 우리 애들은 일기장은 없긴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걱정 없지만, 그리고 그거는 인간으로서 가질 수 있는 마지막 비밀 공간이에요. 솔직히 무조건 지켜줘야 돼요. 거기는 보면 안될것 같아요.
2: 아, 그러니까.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저는 가끔씩 이제 일기를 매일 쓰진 않지만 이렇게 항상 메모를 좀 끄적끄적 해놓은 게 있었는데 제가 어느 순간 엄마가 소름 끼치게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떻게 알지 도대체? 말했는데 엄마가 일기장을 보는 거구나라는 걸 캐치를 딱한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엄마한테 다이렉트로 얘기하면 당연히 아니 안 봤어 하실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일기장에다가 한 페이지에다가 엄마가 훔쳐본 거다 알아. 써놨어요? 써놨어. 예.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모르겠어요. 엄마 그 이후로 계속 보신 건지.
5: 깜짝
2: 아니,
5: 놀라셨겠네.
2: 내가, 그게 생각이 나네요. 나도 너무 싫었네. 나도 너무 싫었네.
4: 저도 약간, 저는 왜 노란색을 들었냐면은, 보면 안 된다는 저도 사실 알아요. 근데 너무 보고 싶어서,
2: 그치.
4: 결국에는 보고야 말것 같거든요? 근데 약간 저도 언니, 어머님처럼, 아, 내가 이거를 티내면 안될 텐데.
2: 그니까.
4: 이 고민 때문에 사실 더 힘들 것 같은데, 아니, 못 보는 게전더 힘들 것 같아요.
3: 근데 되게 너무 위험할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중독성도 있을 거예요.
2: 계속 봐.
5: 한번 보면 계속 볼것 같아요.
2: 맞아.
6: 어떻게 해야 되지?
2: 맞아. 오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된지 그 다음 사건 너무 궁금하잖아.
4: 다음화.
2: 다음화가 어떻게 됐는지.
5: 잘 풀렸나?
2: 이 남자애를 좋아했는데 어떻게 됐는지
4: 맞아.
2: 궁금하니까.
4: 아, 그럴 수도 있겠네.
2: 네. 아, 예. 고민이 많이 됩니다. 자, 다음 질문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누구랑 놀아? 아이의 친구 관계를 꼬치꼬치 캐묻는다. 요거는 지금 좀 다양한, 저만 이걸 반대.
5: 오!
2: 전 누구랑 노는지 안 궁금해요.
3: 오, 진짜?
5: 그래요?
2: 네.
6: 정말
5: 의외인데?
6: 진짜 테리랑 엘리만 궁금하다.
2: 네, 왜? 왜? 누구랑 놀아도 다 이건 사회 경험이잖아요. 저는 별로 이건 안 궁금하는데. 반전이죠? 예. 네.
5: 그러네요.
2: 그러니까 위험한 상황이 아니에요. 누구랑 놀아도 어차피 아이들이니까.
3: 아니, 뭐 어디서 누구랑 노는 건지 그 기본으로 알아야 되는 건데, 이것은 솔직히, 이거 그 질문이 형사 취초처럼
2: 맞아요.
3: 이렇게 팍팍하게 하면 거기서 문제되는 거죠.
2: 말투도
3: 거기에서.
2: 그렇고 말투도 좀
3: 그렇죠.
2: 친절하게
3: 말투도
2: 하고
3: 그냥 지나가는 것처럼 누구랑 놀아? 이렇게
2: 편하게
3: 아니 누구랑 몇명 있어? 남자
2: 언니야
3: 몇 명, 여자 몇 명?
7: 디테일하게 얘는 어떤 아이야? 공부 잘하니?
2: 아 공부 잘하니?
3: 진짜
2: 공부 잘해 아니야?
5: 그러니까 그런
6: 아니 응원해서
5: 거지.
6: 막내 딸은 공부 잘해요?
5: 그런
6: 내 아들은
5: 차이가
6: 잘하냐고.
5: 있거나
6: 예.
5: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이가 일단 방어벽을 저는 딱칠것 같아요.
2: 질문이
5: 어떤 것도 얘기를 안 해줄 것 같거든요.
4: 아, 나 노란색 봤어.
5: 그래서 노란색.
0: 보통 10대들이 되면 특히 아이들은 친구들이 부모보다 더 중요해요.
2: 맞아요.
0: 그래서 친구를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친구를 지켜주고 싶은데 왜 부모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공부 잘하니, 뭐그 부모님은 어떠시니, 뭐 어디에 사니,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라는 거죠.
1: 친구를 공격하게 되면 완전 나를 공격한 거랑 완전 똑같아요. 우리 부부싸움 할 때도 당신네 집안이 그래서 그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2: 아, 그
1: 되겠어요?
2: 수준이구나.
1: 완전 거의 그 수준이에요. 그랬기
2: 와닿았어.
1: 때문에 친구에 대해서,
2: 와닿네.
1: 야, 걔좀안 좋은 거, 이상한 거 같다라, 걔랑 놀지 마, 이러면,
2: 우리 집안인데.
1: 나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공격받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에 아마 평소에 그런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면 굉장히 아이 입장에서 불편했을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좀 판단을 좀 걷어내시고 그냥 툭툭 한 번씩 던져주시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2: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이해해 주시니까 정말 너무 정확하게
4: 와닿았어.
2: 뭔지 와닿습니다. 진짜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자, 아이 방에 노크 없이 훌쩍 열고 들어간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4: 계속 틀리는 것 같아요.
6: 이거 안 되겠네.
2: 틀리는 거 알아요. 틀리는 거 아는데 진심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4: 맞습니다.
2: 대외적인 이미지 중요하신 건 빨간색으로 뜨시는 거예요.
4: 전혀요. 네. 네.
2: 자, 우리 쌤 씨는 아주 오늘 모범생이에요.
3: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뭐 이게 당연히 치매죠. 아이가 문 닫는 순간부터 맞아요. 거기에 그 아이의 영토죠. 거기에 그냥 무조건 녹하고 허락 받고 들어가야 돼요. 아니면 아이의 그 문은 떼줘야 돼요.
7: 그리고 저는 이게 노크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노크를 한 다음에 시간을 좀 줘야죠.
2: 왜요?
7: 한 5초 정도 뭔가
2: 생각할 시간?
7: 수습할 시간을 줘야 돼요.
2: 수습? 혹시 그때 뭐 했어요?
4: 그 당시 어떤 걸 뭐 방에서 뭘 어떻게 뭘 수습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3: 청소. 그때 방 청소했지.
7: 그렇죠. 방 청소하고. 고마워.
2: 그래요?
7: 그러니까 뭔가
2: 방적인 수습도 필요한 거예요.
7: 그래서 그런 시간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 아니, 거기보다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그렇게 문 열지 말고 들어가도 돼? 들어가도 되니 이렇게 물어보고 들어가는 게
7: 똑똑하고 좀 기다려주고 네, 그다음에 그렇게 들어가야지 아이한테도 좋고 저한테도 좋고 네,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네.
4: 저는 계속 노란색만 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그 설령 아기가 화가 나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갔다 하더라도 들어가서 막 진짜 뭐 어디 쿵 부딪히거나 그런 거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좀 이제 일단 노크를 좀 생략하고 일단 벌떡 들어가서 일단 좀 확인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좀 노란색을 했고 저도 어렸을 때 방문 닫고 이제 막 시위했을 때 쾅 닫으면 엄마가 바로 문 열고 뭐야 그러면 이제 바람이야
6: 내가 한 게 아니야
4: 북서풍이야 막 이렇게 막 남동풍이야 이러면서 구체적으로 변명이
2: 아니라 맞아. 나 아니야 그때는 진짜 문을 쿵쿵 닫고 그냥 쾅쾅 닫는 게 내 어떤 화를 푸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였어요.
7: 근데 실제로 네. 그런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실제 바람이 닫았어요. 내가 닫은 게 아니라
2: 실제로
7: 바람 때문에 닫혔는데 반항하는 줄 알고 아버지가 저 일로 와볼 문을 꺼 바람이 그랬다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지 말라고
4: 거짓말까지 추가해서
7: 엄청 혼난 적이 있어요. 진짜 바람이 그런 건데 진짜 너무 억울했어요.
2: 하필이면
1: 정말 이 개인적인 저도 방문 쾅 닫고 저도 이제 방문 딱 걸어 잠그고 헤비메탈 그때 좋아해서 메탈 음악 아주 크게 틀어놓고 밖에서 엄마 야! 막 이러고 있어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방문을 닫는 건 부모를 밀어내는 반항의 의미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여기서부터는 내 공간, 내 시간이기 때문에 경계선입니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승윤님 말씀이 진짜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한 게 특히나 사춘기 남자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노크하고 시간을 좀 줘야 돼요. 자위나 이런 것들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모가 못 볼 거를 보게 될 수 있다. 서로 힘들어질 수 있고 서로 굉장히 민망할 수 있거든요.
7: 그래 맞아요. 네 그런 거예요.
1: 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이 좀 기다려야 돼.
2: 이게 공감을 너무 하시니까 그렇죠. 세 분이 갑자기 생각이 났다.
3: 다들 알고 있었어. 네. 네.
1: 저희가 성교육이니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성 부모님은 들어갈 때 더욱 더 시간을 조금 더 주시는 게 저는 좀 필요한 것
2: 그렇군요.
1: 같아요.
3: 어떻게 보면 이게 아이들 방만 아니라 엄마 아빠 안방도 마찬가지예요. 왜냐면 뭐 엄마 아빠도 뭐 시간 가질 수 있으니까 뭐 네. 그런 것도 벌떡 열면
2: 그렇죠. 말로는 존중해야지 싶지만 막상 이 문 하나가 닫히면 이게 너무 힘들거든요.
6: 네.
2: 자 그래서 준비한 즉흥 극입니다. 자 상황은요 아이가 방문을 잠그고 들어간 지 지금 30분째 된 거예요.
3: Hey buddy. You okay? 아빠 잠깐 들어가도 돼?
4: 저 톤이면 사춘기 얘기도 Yes, Daddy! 하고
6: 열어줄 것 같은데요?
2: 아, 무섭지 않아, 무섭지
4: 톤이 너무 좋아서?
2: 응. 아, 또 왜 또 난리야? 아, 내 방에 신경 좀 꺼, 아빠. 아, 오지마 진짜 짜증나, 진짜.
3: 야, 새벽에 좀 많이 잡았다. 야, 아빠 가 앞서고. 이번 주에 형 따로 없어!
2: 근데 윌리엄이면 이렇게까지는 아닐 것 같은데 제가 해서 이렇게 카드까지 뺏고 이렇게 화가 쌤씨 나한테 화난 건 아니죠? 네, 나한테 화난 건 아니죠?
3: 아니, 네 말투가 좀 죄송해요. 아, 너무 리얼했어. 아.
2: 자, 은지 씨 한번 해볼까요? 네.
4: 저는 만약에 쿨했어요. 저는 일단
8: 엄마, 5분 뒤에 다시 올게.
7: 엄마, 5분 뒤에 왜 다시 와? 오지 마, 5분 뒤에도 문 안 열 거야?
4: 딴다. 야, 문 따.
2: 목소리 나. 바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4: 본인 목소리 나.
2: 어, 바로. 초반에는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0: 네, 이제 본인 목소리인데 솔직합니다. 이게 솔직한
1: 네,
0: 모습이에요.
1: 솔직합니다. 눈
0: 예.
1: 땁니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자.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테리야.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2: 아니, 어떻게 아니, 엄마가 헐크됐냐? 헐크로 변신했어? 아니, 지금
1: 너무 진심이야, 근데.
2: 문 부셔졌어요.
1: 예, 집에서
0: 아니, 나는 못 참아. 너무 궁금해서.
1: 너무 궁금하잖아.
0: 너무 궁금해. 저는 약간 문을 잠그면 무슨 일 생길까가 계속 혼내요. 아직은 이제 어려서 또 말을 듣기. 그러면 이제 겨우 열기는 하는데 요즘도 잠그거든요. 예. 아, 근데 진짜 이걸 치우니까 좀 살 것 같네요. 네. 대화가 좀 들리면서, 예.
1: 속 시원해.
3: 문이 있으니까 진짜 좀 답답하다는 느낌이 굉장히 좀 단절된 느낌이 많이 드는데. 근데 또 사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상업 건물이야 모두 다 유리로 벽이 되어 있고 다 오픈되어 있지만 집이 다 유리로만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집에서 편히 쉬실 수 있겠어요?
0: 아, 맞네요. 아,
3: 네, 정말 편히 쉬기가 어렵거든요.
4: 결국 이제 중요한 건 부모하고 아이 사이가 얼마나 단단하게 서로 믿고 있느냐. 그래서 왜 얘가 그 문을 닫고 들어가도 뭐 위험한 건 아니고 얘가 좀 쉬고 있구나라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유지가 되면 좀 안심될 것 같아요.
0: 자, 오늘의 어찌 보면 이제 모범 아빠 승윤 씨. 실제로 아들과도 대화를 좀 많이 하는 편인지 궁금해요.
5: 저는 많이 하는 편이에요. 뭐 오늘 뭐 했어? 뭐하고 놀았어? 뭐 재밌었어? 뭐 그렇게도 뭐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캠핑을 자주 다니는데 아이만 데려오고 가는 게 아니라 아이 친구들도 같이.
1: 오, 진짜요?
5: 그죠? 같이 놀고 막 가서 이제 같이 게임도 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 친구들을 알게 되잖아요. 누구랑 노는지도 알게 되고. 그러니까 막 굳이 내가 막 캐묻지 않아도
0: 얘기를 하면
5: 그냥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이야기가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게임도 같이 해요. 컴퓨터 게임도 이제 옛날에 어렸을 때는 게임도 같이 해가지고 친구가 전화 오잖아요. 그러면 너네 아빠 어디 있어? 같이 하자고.
1: 어머, 진짜 아빠랑 같이 하자고. 생각을 하는구나.
5: 그래서 셋이서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이제 컸잖아요. 이제는 내가 걔네들 게임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0: 너무 잘하죠, 애들이.
5: 그러니까 레벨 차이가 나니까 이제는 안 끼워져. 이제는 내가 나 이제 같이 할까? 오랜만에 같이 할까? 그러면 아빠 안 돼.
0: 안 껴져요. 예.
5: 우리 무슨 어려운 거 할 거라서 아빠 안 돼.
0: 아니, 근데 듣기에는 정말 최고의 아빠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사실 확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 사람들이 치지를 못하네.
1: 그러니까.
5: 아, 홈런 맞으면 안 되는데 지금.
0: 몰래 보는데? 몰래 안 보는데 안 보는 척하면서.
5: 아, 궁금은 하지. 궁금은 하지. 누구지? 친구? 혹시 여자친구? 아, 궁금하긴 하죠. 아니, 누구랑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길래 저렇게 재밌어 할까. 예, 궁금한데.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일일이 뭐 확인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예, 우리 아들을 믿기 때문에. 네, 확인하진 않습니다. 누구야?
6: 응, 친구.
5: 친구가 좋아, 아빠가 좋아?
6: 아빠가 좋지.
5: 그치?
1: 어, 뭐 왜 저래? 유치원이 지금 진짜 스타일이네.
5: 아, 그게 돼.
3: 아들이 사회생활을 잘하네요. 아빠라고 하네.
6: 네, 나 20살 되면 친구랑 살아보려고.
5: 어? 아, 우리 연준이가 벌써 이렇게 컸다니.
6: 뭐야, 아빠 표정 왜 그래?
5: 아, 근데 엄마 아빠랑 같이 안 살고?
6: 친구랑 살면 더 재밌을 것 같아.
4: 어, 독립적이네.
0: 눈물 흐르는 거 아니에요, 지금?
6: 아빠가 제 얘기를 많이 공감을 해줘서 아빠한테 얘기하는 게 편해진 것 같아.
5: 어쨌든 집을 나가서 친구랑 같이 산다고 하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가 뭘 이렇게 좀 잘못했나? 잘못해준 게 있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아, 이제 많이 컸구나. 그치? 뭐 친구랑 살면 재밌긴 하지. 대신 엄마랑 아빠 가끔 초대해줘야 돼?
6: 당연하지.
5: 아니, 언제 이렇게 큰 거야? 어? 자.
2: 근데 아주 기술이 아주 아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애들은 부모한테 입을 닫는 이유가 보통 너 오늘 뭐 했어? 누구 만났어? 이거 하고 약간 취조하는 것처럼 물어보니까 이 벽은 그냥 바로 그냥 세워버리잖아요. 너무 그냥 친구처럼 대화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3: 이 정말 제가 이제 여러 아이들을 많이 보게 되면서 정말 위험한 순간 혹은 인생의 갈림길들이 있는데 그 갈림길에서 결국 이제 다시 그 선을 넘지 않고 돌아오는 아이들을 보면 공통점이 부모하고 아이가 사이가 그래도 괜찮은 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상황마다 뭐 좀 다 다를 수도 있죠. 그래서 친구들하고도 뭐 만약에 지내기가 좀 힘들고 학교 생활 혹은 학교에 가는 것을 많이 꺼려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은 좀 SOS죠. 그런 경우에는 SNS 신호로 보고 부모님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아이의 안위를 묻고 조금 더 케어를 하고 대화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거고요.
0: 그래,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이의 사생활을 지켜준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제 애들만 사생활이 중요한 건지 부모도 사실은 사생활이 중요하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우리가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7: 그렇죠. 이제 네. 저도 사실 아이한테 들키고 싶지 않은 그런 사생활이 있어요.
0: 있어요? 네,
7: 그럼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야식을 먹는다고. 그러니까 살 뺀다고 선언을 해요. 네네. 아, 나 오늘부터 살 빼고 난 탄산음료도 안 먹을 거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근데 그게 뭐 마음처럼 쉽게 됩니까?
0: 그렇지. 예. 또 자연 갔다 오면 네. 또 이 세상 맛이 또 땡기잖아요. 세상 맛 하나씩 먹어줘야 되니까.
7: 늦게 왔어. 자연에서 늦게 집에 돌아왔는데 닭발이 너무 먹고 싶어요. 닭발 시켜서 딱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막
0: 놀러 왔는데
7: 그 먹고 있었어. 너무 맛있는 거 혼자 먹으니까.
0: 원래 혼자 몰래 먹으니까 제일 맛있어.
7: 뭐 근데 네. 아주 부시럭부시럭 되니까 우리 아들이 나왔어. 아빠 뭐해? 그런데 그걸 먹었는데 되게 민망한 거예요.
4: 부모도 자신의 사생활을 좀 당당하게 보여주고 또 요구할 권리도 있죠. 그래서 엄마도 좀 쉬는 시간이 필요해. 엄마 이 책 좀 읽게 좀 조용히 해줄래? 라든지. 그래서 아이도 좀 기다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부모가 자기 사생활을 지키는 걸 보면서 아이도 내 사생활을 존중하고 남의 사생활을 존중하는 법을 배우는 거죠.
2: 뭐 우리 집 같은 경우에는 그만 물어보라고 했으면 그만 물어보기. 그러니까 상반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애들은 가끔 그럴 때도 있어요. 아빠 그만 물어봐. 근데 벤틀리 같은 경우는 정말 질문맨이에요. 영화 보고 있어도 얘는 누구야? 얘는 어떻게 할 거야? 둘이 무슨 관계예요? 그냥 봐야지 결과 나올 건데 자꾸 물어보니까 아빠도 지금은 개인 시간 할 때가 있으니까 서로 존중해주는 규칙이 있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아, 규칙이 중요하군요. 자, 가족 간의 심리적인 경계를 지키기. 자,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어떤 약속을 정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아, 진짜 누구야? 너희들 내 핀셋 만졌지? 어디다 놨어?
8: 우리 안 만졌어.
0: 아니, 니들이 만졌잖아.
8: 니들이 안 만졌으면 누가 만졌다는 건데?
9: 몰라. 오빠 건데 왜 자꾸 우리한테 물어봐.
0: 아니, 그러면 누가 만졌다는 건데? 귀신이 만졌냐?
9: 귀신이 만질 수도 있지.
0: 아, 귀여워. 아, 귀여워.
10: 진짜 왜 쳐다보는 거야?
11: 눈 좀 봐. 가재미 눈.
12: 잠깐 아빠 옷 뽑을게요.
10: 얘들아, 그리고 엄마, 아빠. 제가 할 말이 있는데 들어주실 수 있나요? 그냥 요즘 나를 짜증나게 했던 것들을 적어봤어.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지지 마. 저번에 프라모델을 조립하려고 니퍼를 찾았는데 없어서 한참 찾았잖아. 알고 보니 너희가 쓰고 안 갖다 놨던 거 기억나? 앞으로 내 물건을 만지려면 꼭 나한테 물어보고 소스는 제자리에 갖다 놨으면 좋겠어. 두 번째로 엄마, 아빠. 나 이상한 거 안 봐요. 이제 다 컸으니까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휴대폰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방 청소는 꼭 물어보고 해주면 좋겠어요. 제 개인 서랍이나 방 정리는 사적인 공간이니까 제가 할게요. 예전에 엄마가 내 보물상자를 쓰레기인 줄 알고 버렸던 거 기억나요? 정말 너무 속상했어요.
0: 아, 방 청소 이슈가 조금 그렇죠. 엄마는 매일 치워주려고 하는데.
10: 주문,
13: 건강,
10: 호랑.
0: 저렇게 진짜 가족끼리 규칙을 만든다는 게 전반적으로 다 이게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걸 항상 배워요. 요거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맞죠. 집에 가서 한번 아이들과 만들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3: 이게 규칙 자체가 좀 엉성하거나 부모님이 생각했을 땐 좀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아이 입장에선 내가 만든 약속이라는 감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또 지킬 수 있는 정도 수준의 규칙을 만드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이런 것들이 됐을 때 좀 더 잘 지키게 되고 이 과정에서 부모랑 아이랑 타협이 가능한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0: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거든요.
1: 자, 우리가 이제 잠깐 잊었었는데, 자, 여러분, 요게 보셨나요? 이제 이렇게 자물쇠가 풀려서 열려 있습니다.
2: 뭔가 네. 약간 오늘 저희가 방송 잘 해가지고 네. 지금
3: 선물 좀 네, 미션이 해결이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인 건가요?
1: 아, 저희가 바로 이제 녹화 전에 직접 작성한 타임 캡슐입니다. 아, 저는 하루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개인 시간을 주겠다라고 썼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고 싶지 않지만 다 알고 싶어. 부모로서 우리가 초심을 찾아줄 특효 같은 그런 카드죠. 요게 이제 우리 쌤씨 건데 네. 쌤씨는 어떤 걸 쓰셨나요? 연애.
4: 연애 네가 알아서 한다.
3: 연애. 아,
4: 네. 네가
1: 알아서 해라. 네가 알아서 한다.
4: 솔직히 네. 우리 아이들은 연애만큼은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누구 만났는지 왜 만났는지 왜 좋아하는 건지 그거는 내가 알 필요 없어요. 굳이 다 알고 싶지 않아요. 차라리 모르는 게 또 약이라고 생각해요.
3: 아들의 연애사 노터치 언니 가능한가요?
2: 불가능.
3: 저도 연애사는
2: 아, 뭐 지금 다른 생각을 하는 거예요.
3: 저도 연애사는 딥터치 할 거고요. 저는 어떤 내용 썼냐면 약간 유연한 통금 시간 같은 거. 그러니까 뭔가 페스티벌이나 축제 같은 거 있을 때는 전 진짜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거든요. 중간에 나 10시까지 가야 돼서 이거는 진짜 애기한테 너무 안 좋을 것 같아서.
1: 근데 언제일지 몰라서 계속 그것만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어도 괜찮아요?
3: 언니 다시 주세요. 다시 쓸게요.
2: 그러니까 정확하게 다시 쓸게요.
3: 네. 이거 계란 부시고 다시 쓸게요.
1: 연준이는 어때요, 승윤 씨?
5: 저는 이제 연준이가 뭐 원하는 뭐 사생활을 언제나 이렇게 100% 존중하고 늘 지켜준다는 약속인데.
1: 어쨌든, 예, 어쨌든 지켜는 준다고 하신 거예요.
5: 예.
1: 네, 증거가 남습니다.
5: 그러네요. 예. 예.
3: 예. 거짓말이 다 네. 걸려요, 여기.
5: 이게 부모의 마음은. 네. 무슨 덩어리인 것 같아.
1: 그렇죠.
5: 내가 이걸 지금 오늘 딱 나와보니까.
2: 앞뒤가.
5: 내가 이렇게 좀 약간 모순되는구나. 이거를 이제 느끼게 되네.
1: 자, 그렇다면 우리 승윤 씨는 이제 약속을 해주셨고, 승윤 씨에게 주는 또 연준의 메시지가 있다고 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5: 네.
6: 준준이가 아빠한테 부탁하는 말. 첫째, 지금처럼 내 휴대전화 보지 않기.
1: 안 본다면서.
6: 둘째, 누구를 만나던 캐묻지 않기. 셋째, 나를 무시하지 않고 존중해주기.
5: 저도 이제 대답을 연준이한테 하자면, 네. 그래, 연준아, 그 아빠가 늘 뭐 지금처럼 앞으로도 너의 사생활을 확실하게 그냥 지켜줄게. 약속한다, 내가. 사랑해.
1: 너무 스윗해. 진짜 좋은 아빠예요, 승윤 씨는.
0: 아이들이 자기만의 공간에서 세상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을 때 그 시간과 경계를 기다리고 믿고 있다면 아이는 언젠가 문을 열고 스스로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7: 오늘 밤에는 문이 닫혔다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문 너머에서 점점 자라고 있는 우리 아이의 내일을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 자, 윌리엄 벤츠리. 너의 방 그거 너만의 세계야. 인정하고 응원할 테니까 아빠 그냥 함부로 들어가지 않고 나중에 아빠 초대 받아서 들어가고 싶은 사람 할래요.
1: 아, 너무 멋지다. 초대 받으면 들어가겠다. 아, 진짜 쌤씨 너무 좋은 말 해주셨네요. 자, 서로의 심리적 경계를 배우고 맞춰가는 그 서툰 과정 자체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오늘 싶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모두 성결하세요.
5: 선서, 나는 EBS에서 진실만을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1: 속옷을 입지 않는다.
5: 예? 아니, 그러면? 아니, 뭔가 죄 지은 느낌이네요.
8: 한 번씩 혼자 자는 거 한번 해보자.
9: 내 보디가드 공룡도 공룡도 뚜껑뚜껑.
5: 얼씨구?
9: 정말 수치스러웠어요.
10: 진짜?
9: 언니랑 말은 안 했잖아.
4: 아이, 선 넘어갔어, 지금.
9: 왜 울어?
5: 얘기 들으니까. 우리 눈이콕 파네.
11: 이어서 위대한 수업 그레이트 마인즈가 방송됩니다.
10: 톱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나.
12: 혼자 독학으로.
13: 독학으로.
12: 책 보고.
13: 책 보고.
14: 핫하다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13: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15: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16: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17: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이 있어요.
18: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9: 성공을 위해서 팀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20: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21: 저는 죽을 때까지 출판하라고 할 적정입니다. 출판 도구, 책으로 나라를 지키고 인재를 키워온 출판인 안중범입니다.
22: 와, 저 태어나서 이렇게 책 많은 곳 처음 와봐요.
21: 약간 600점은 돼요.
23: 회장님, 좀 궁금한 게 이런 그림들은 굉장히 좀 비싸겠죠?
21: 뭐, 좀 좋습니다. 여기서는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저희 보여드리겠습니다.
14: 보물 잡고다, 여기.

0: 제가 생각하는 휴식이라는 것은 하던 일을 멈추는 것도 있는데요. 멈추고 나서 보내는 시간이 몸과 마음을 좀 회복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1: 그럼요.
0: 재충전하는 시간. 예. 나에 대해서 굉장히 따뜻한 호기심을 가지고 예. 잘 관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 그렇죠.

0: 5년 전에 하고 장례식은 용역도 하나 없었어요. 너무 안심했죠. 설마 나한테는 이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죠.
1: 대장내시경에서 아무 이상이 없는 정상 소견이었는데 수년 내에 대장암이 발생한 그런 위험성입니다.
2: 증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이미 용종 단계가 아니고 암으로 진행된 단계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암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던 세상의 모든 이야기 EBS 다큐멘터리로 만나보세요. 교육, 인문, 과학, 예술, 역사 등 분야를 총망라한 대한민국 사회 심층탐구 EBS 다큐프라임 다시 보는 EBS 웰메이드 다큐멘터리

EBS 다큐프라임 스페셜. 세계적 거장들의 시선으로 본 대자연의 경이로움. 글로벌 특선 다큐. 다큐멘터리 명가 EBS.

0: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이제 우리는 더 창의적인 학습 환경으로 나아갑니다. 앞서가는 교육방송, 우리의 미래를 준비합니다. EBS
2: 400여 년이 지나도 여전히 살아 숨쉬는 작가가 있습니다. 세계가 사랑한 불멸의 작가 윌리엄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를 연구한 학자는 많지만 조너선 베이트만큼 깊은 통찰과 폭넓은 지식을 겸비한 사람은 드뭅니다. 영국이 인정한 이 시대 최고의 셰익스피어 연구자. 오늘 그와 함께 먼 옛날 런던의 극장가로 떠납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이어서 AI 고전, 역사를 바꾼 백책이 방송됩니다.
1: 더 넓은 세상, 더 깊은 이야기. EBS 교양 프로그램을 소개합니다. 당신은 어떤 집에 살고 있나요? 집을 통해 삶을 들여다보는 시간. 건축탐구 집. 세상을 바라보는 과학적 시선. 그리고 폭풍수다. 취미는 과학. 장르를 넘어 오늘의 음악을 만드는 다양한 목소리를 만나다. 스페이스 공감. 오직 음악으로 증명하라. 4년 만에 돌아온 신인 뮤지션 발굴 프로젝트. 2016 헬로 루키. 새로운 세상을 만나다. EBS.
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4: 아이고 잘하네.
3: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이어서 클래스 A가 방송됩니다. 새로운 직업의 세계를 보여주는 EBS 교양 프로그램. 진짜 부자들을 찾아가 듣는 그들만의 은밀하고 비범한 이야기. 서장훈의 일집 백만장자. 직접 카메라 앞으로 뛰어든 PD가 만난 사람과 세상. PD로그. 국내 최고 전문의가 함께하는 고품격 의학 다큐멘터리. 명의. 상상조차 힘든 극한의 환경, 그 속에서 흘리는 치열한 땀방울의 기록, 극한 직업.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야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안녕하세요.
1: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지난 시간 싱겁게 먹기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더 넓은 이야기, 심장에 좋은 식습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자분들도 많이 하시는 질문이세요. 어떤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내 심장을 지킬 수 있을까요? 명절 선물 세트의 영원한 베스트셀러, 파란 캔의 노란 뚜껑, 네, 바로 스팸입니다. 따뜻한 밥 위에 짭조름한 스팸 한 조각, 다들 아는 맛이라 벌써 군침이 도는 분도 계실 텐데요. 스팸은 조미된 햄, spiced ham의 줄임말이라고 하는데요. 스팸은 2차 세계대전의 숨은 주역이기도 합니다. 미군과 동맹군들에게 전투식량으로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작은 부피에 더해 단백질이 풍부하고

시간 보관이 용이했던 스팸은 훌륭한 전투 식량으로 연합군의 승리에 일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25 전쟁을 통해 스팸이 유명해지게 되었고 부대찌개라는 소울푸드를 탄생시키기도 했고요. 스팸 제조사 측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전 세계에서 3위 안에 드는 스팸 소비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20세기 들어 모두의 환영을 받았던 이 음식이 최근 들어서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초가공식품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초가공식품은 현대인의 건강, 특히 심장을 위협하는 요주의 식단으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스팸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돼지고기 본연의 모습은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 나트륨, 지방, 그다음에 발색제, 보존제 같은 이런 화학 첨가물들이 채워지기 때문인데요. 초가공식품이란 스팸처럼 단순히 원재료를 찌거나 굽는 수준의 가공을 넘어서 공장에서 여러 가공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식품을 말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류, 지방, 나트륨이 많이 들어가고요. 보존제, 색소, 향료 같은 식품 첨가물이 첨가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과자, 패스트푸드, 탄산음료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평균적인 한국인의 하루 섭취 열량 중 약 4분의 1 이상이 이들 초가공식품에서 나오고 있으며 이 비중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런 음식들이 우리 심장에 치명적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영양 불균형입니다. 원래 식재료를 갈고 추출하는 과정에서 섬유소나 필수 영양소는 깎여나가고 그 자리를 당분, 나트륨, 포화지방이 과도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 때문에 초가공식품 섭취는 비만, 만성질환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둘째, 중독성입니다. 산업적으로 부드럽고 자극적인 맛을 내도록 설계되어 있다 보니까 씹을 새도 없이 빨리 소화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문제를 일으킵니다. 특히 아이들은 단맛과 자극적인 맛에 민감해서 초가공식품을 더 좋아합니다. 가끔이 습관이 되면 아이의 입맛과 식습관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초가공식품은 맛있고 편리하지만 건강에는 분명 경계가 필요한 식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은 스팸이 구했다면 2026년 지금 우리 심장을 구원할 진짜 음식은 무엇일까요? 식단과 심혈관 질환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1950년대부터 알려졌는데요. 당시에 안셀 키스라는 통계학자가 했던 유명한 7개국 연구 덕분입니다. 당시에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영양 상태가 제일 좋았던 미국이 심장질환이 제일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반대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정말 식량 공급이 부족하고 어려웠었던 유럽에서 오히려 심혈관질환 발생률이 낮고 더 오래 산다는 걸 관찰했습니다. 그래서 100세 이상 장수 인구가 많이 모여있는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관찰한 끝에 안셀키스는 동물성 지방이 적은 지중해 식단이 심장질환에 좋은 거 아닌가? 심장질환을 예방해주고 오히려 동물성 지방에 많은 음식을 먹는 미국인들이 심장질환이 많이 생긴다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사실 안셀키스의 연구는 통계학자들로부터 여러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럴 만한 소지가 있는 연구기는 했는데 안셀키스의 연구 덕분에 이런 분야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기 시작했고 더 수준 높은 연구들을 통해서 건강한 식단과 심장질환이 심장 건강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더 많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1990년대에 나온 대쉬 연구는 혈압에 대한 상식을 바꾼 연구입니다. 소금 줄이는 연구를 먼저 말씀드렸는데 그 외에도 식사를 바꿨더니 또 혈압 조절이 잘 됐다는 내용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소금만 줄이지 말고 식단을 바꾸자는 내용인데요. 칼슘, 마그네슘, 칼륨, 포타슘 해서 CMP를 채우라는 게 연구의 핵심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두 가지 식단을 테스트했는데요. 첫째는 과일과 채소의 양만 늘린 식단. 이렇게 했을 때도 수축기 혈압을 2.8mmHg 의미 있게 감소시켰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 식사를 더 풍부하게 했습니다. 통곡물, 가금류, 생선, 견과류가 풍부한 식단을 제공했고요. 동시에 붉은 육류, 단 것, 그리고 설탕이 들어간 음료의 비중을 낮췄습니다. 그렇게 골고루 여러 가지 영양소가 건강하게 들어간 식단을 제공한 결과 수축기 혈압은 11.4mmHg나 더 많이 떨어지는 큰 효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분야의 끝판왕은 프리디메디 연구입니다.

안셀키스가 주장해서 유명해진 지중해식 시기가 어떤 요소가 중요한지를 실험적으로 보여준 제일 중요한 연구였었고요. 그림에서 보시면 검은선의 일반적인 시기구는 지방을 줄이도록만 교육을 했었었고요. 초록색은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추가한 지중해식 시기, 주황색은 견과류를 추가한 지중해식 시기입니다. 대조군과 비교하면 엑스트라 버진 오일을 추가한 지중해식 시기를 섭취한 군은 심혈관 질환 발생이 31% 감소했고, 견과류를 추가한 지중해식 시기를 섭취한 군에서는 28% 적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통적인 지중해식 식단은 올리브유, 과일, 견과류, 채소 및 곡물의 풍부한 섭취, 생선과 가금류의 충분한 섭취, 유제품, 붉은 육류, 가공육, 단 음식의 섭취는 줄이고 식사와 함께 곁들이는 작은 양의 와인을 특징으로 합니다. 2017년에는 퓨어 연구가 놀라운 결과를 보여줬었는데 13만 명을 10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범인은 지방이 아니라 과도한 탄수화물이라는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연구는 좀 논란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쌀을 주식으로 하고 탄수화물 섭취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연구들의 기반에서 심장에 좋은 식습관은 흔히 이렇게 표현합니다. 피해야 할 음식들, 포화지방, 나트륨, 첨가당, 콜레스테롤, 트랜스지방, 줄여야 할 성분들입니다. 포화지방 전체 식단의 칼로리 섭취의 10% 이하로 하시도록 권고드리고, 트랜스지방은 아주 소량이 들어가도 콜레스테롤 대사에 불리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완전히 드시지 않아야 할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어렵죠. 내가 먹는 음식 중에 총 칼로리가 얼마인지도 사실 잘 모르는데 총 칼로리 섭취 중에 10% 미만을 포화지방으로 섭취하라는 게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잘 와닿지 않는 얘기기는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식사 권고안은 사회 단위로 이뤄집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요. 2021년 한국인을 위한 식생활 지침은 다음 9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1번, 매일 신선한 채소, 과일과 함께 국물, 고기, 생선, 달걀, 콩류, 우유 유제품을 균형 있게 먹자. 2번, 덜 짜게, 덜 달게, 덜 기름지게 먹자. 3번, 물을 충분히 마시자. 4번, 과식을 피하고 활동량을 늘려서 건강 체중을 유지하자. 5번, 아침 식사를 꼭 하자. 6번, 음식은 위생적으로 필요한 만큼만 마련하자. 7번, 음식을 먹을 땐 각자 덜어먹기를 실천하자. 8번, 술은 절제하자. 9번, 우리 지역 식재료와 환경을 생각하는 식생활을 즐기자. 2025년 작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약간 개정됐는데요. 2020년 대비 탄수화물 비율을 줄이고 55%에서 50%로 줄였습니다. 단백질 비중은 높였습니다. 7%에서 10%로 올렸고요. 첨가당 섭취를 엄격하게 제한했습니다. 총 에너지의 10% 이내. 탄수화물은 줄이고 단백질은 늘려라는 게 가장 큰 변화입니다. 자, 고개를 돌려서 태평양 건너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작년에 2025년 미국 식생활 지침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 이전과 다른 완전히 파격적인 내용입니다. 또 이 때문에 영양학계에서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는데요. 미국 이야기이긴 하지만 우리가 배울 만한 내용이 꽤 있습니다.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 지침은 메시지가 정말 심플합니다. Eat real food. 진짜 음식을 먹자. 입니다. 미국을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미국 가정은 단백질, 유제품, 채소, 과일, 건강한 지방, 통곡물과 같은 완전하고 영양밀도가 높은 식품을 중심으로 한 식단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합니다. 내용을 정말 쉽게 써놨죠. 추천하는 내용들 다시 한번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에게 맞는 적정량 섭취하기, 매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우선 섭취하기, 유제품 섭취, 하루 동안 채소와 과일을 골고루 섭취하기, 건강한 지방을 식단에 포함하고 통곡물 위주의 식단에 집중하기, 고도로 가공된 식품, 첨가당, 정제 탄수화물 섭취 제한, 알코올 섭취 제한. 이전의 식이 지침과 많이 다르죠. 어떤 영양소를 몇 퍼센트 먹어라, 뭐 이런 내용이 아니고 음식 자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접근하고 있는 게 특징인데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고 초가공

제품을 피하고 원재료 자체를 즐기자. 정제당 등 가당 음료를 피하라는 내용들은 저도 100번 공감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유제품 섭취를 권장하면서 그 문장 한 구석에 김치가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발효식품으로 김치를 추천해서 한국 언론에서 많이 기사화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이 가이드라인은 미국 학계에서 적지 않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동안 영양학계 등 학계에서는 동물성 단백질보다는 식물성 단백질을 권장해 왔는데요. 단백질 섭취를 늘리라고 하면서 계란, 가금류, 해산물과 함께 붉은 고기 등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강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화학 조미료 사용을 피하라는 건 좋은 내용인데 거기 필요하면 화학 조미료 대신에 소금을 칠하는 내용이 들어가서 그것도 논란의 대상이 되기도 했고요. 심지어 진짜 음식을 강조하면서 우지, 소고기에서 나온 기름 같은 동물성 포화지방을 권장 리스트에 올린 것도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이 논란이 많은 건 사실이지만 일반 대중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제시된 건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전에 가이드라인들 과학적이긴 하지만 포화지방 10%, 적정 탄수화물 50%, 일반인들이 알아듣기는 참 어려운 언어기는 한데 사람들이 딱 들으면 금방 실천으로 옮길 수 있는 쉬운 언어들로 작성이 되었고 논란이 되고 있는 초가공식품, 가당 음료에 대해서 강한 입장을 표명한 것도 좋은 변화의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최근 각국에서는 여러 가지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미국 FDA, 식약처에서는 식품 포장의 앞쪽, 전면에 영양 표기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마트에서 음식 사시면서 뒷면에 영양 정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얼마 전에 초등학생인 저희 아들도 학교에서 배웠다면서 영양 정보를 이렇게 읽어보더니 포화지방이 30%야? 안 먹을래? 해서 깜짝 놀라기도 했는데요. 사실 포장 뒷면에 영양 정보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 많지 않으실 텐데 그래서 미국 FDA의 이번 제안은 영양 정보를 단순하게 해서 앞으로 가져오자, 전면으로 가져오자는 제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2026년부터 거의 모든 가공식품을 대상으로 영양 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이해하기 쉬운 전면 표기를 도입하게 되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식생활과 관련된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치매 걱정 많으시잖아요? 건강한 식단이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될까요? 정답은 완벽하게 도움이 된다, 입니다. 우리 뇌는 수많은 미세혈관으로 얽혀있는 기관입니다. 심장혈관에 좋은 식단은 마찬가지로 뇌혈관에도 좋고요. 그렇다 보니까 뇌 건강이 더 오래 유지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최근 가장 주목받는 식단이 바로 마인드 식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대쉬 식단처럼 지중해식 식단의 장점만 뽑아서 결합한 형태인데요. 그중에서 이제 뇌기능 보호를 위해 두 가지를 더 추가했습니다. 첫 번째는 시금치 케일에 많은 녹색 잎채소, 두 번째는 블루베리, 딸기 같은 베리류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실제로 마인드 식단을 잘 지킨 사람들은 알츠하이머 치매 발생 위험이 무려 53%나 감소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저속노화도 중요한 키워드였죠. 저는 사실은 저속노화보다는 건강한 노화라는 표현을 더 선호하는데요. 노화 현상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기는 한데 노화의 과정에서도 인지기능, 신체기능, 정신건강 같은 여러 가지 건강한 요소들을 잘 유지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런 측면에서는 건강한 식단이 건강한 노화에도 도움이 된다는 연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일, 채소가 풍성한 식단, 적절한 양의 건강한 동물성 식재료, 가공육 제한 등 건강한 식단을 유지한 사람에게서 더 오래 사시고 만성질환 발생도 적고 인지기능도 잘 유지되고 신체기능도 잘 유지되고 또 정신적으로도 정신건강도 더 건강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세계대전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진짜 음식 논란, 스팸 등 초고 가공식품과 건강한 식사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식단은 내 심장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처방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가보다 정말로 현장에서 보면 라이브가 정말 멋진 팀이에요.
1: 스포츠 경기 보는 느낌?
2: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놀랐습니다.
3: 경제 발전도 빠르고 인터넷도 빠르고 사람들도 빠르고 모든 것이 정말 빠르더군요. 그런데 제가 더 놀란 것은 이 바쁜 사람들이 기꺼이 멈춘다는 것입니다.
4: You need some hot water? Oh,
3: yes. 어린 학생들이
4: This one.
3: 낯선 여행자 앞에서 평범한 시민이
5: 저기도 같이 계산해주세요.
3: 고마운 마음으로 모르는 사람들이
6: 앉으세요.
3: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서로 다르지만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2: 가장 빠른 나라의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이어서 나의 두 번째 교과서가 방송됩니다.
1: 과학적으로 꼭 검증해 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비행.
2: 느낌이 생텍쥐페리야. 진짜 찰떡 같네요. 네. 비행에 대해서 네. 어떤 연구를 하시는?
3: 저는 거미의 비행을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1: 거미요? 거미요?
3: 거미가 4.5km 상공까지도 비행을 합니다.
2: 근데 못 믿겠어요. 이거 뭐 네. 보여주세요.
3: 비디오를.
2: 쏜다. 우와, 저렇게 날아간다고? 스파이더맨이래?
1: 어떻게 밝혀낸 걸까요? 누가?
3: 제가 밝혔죠.
2: 전 세계 최초로 그러면 발견하신 거예요, 교수님이?
3: 네. 아.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하기 시작한 20년 만에 인간의 비행이 자연의 비행을 넘어서는 시점까지 오게 됩니다.
2: 진화로 따지면 수억 수천만 년 넘지 않아요?
3: 상상이 잘 안 가실 것 같아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요.
2: 이게 비행기, 와. 와. 지금 다 달라요, 너무. 왜 그렇게 생겼지? UFO를 지금 뭐 만드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3: 어떤 생명체들이 비행을 하는지 인간이 발명하고 개발해낸 그러한 비행체들까지 쫙 한번.
2: 오늘 고급 지식은 여러분 하나 건져갑니다. 자연의 비행부터 항공기 설계까지 다 연구하신다는 그런 분이 나오셨어요. 와.

여러분 저 혹시 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예, 그죠. 1980년대 개그로 시작을 해서 이 방송 사회자로 오랫동안 일을 했고요. 뭐 연기도 가끔 하던 예, 그 사람. 예, 맞습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은 역사학자입니다. 예? 방송하던 사람이 갑자기 역사? 뭐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 40살이 되니까 갑자기 궁금해지더군요. 우리말이 그리고 우리 역사가. 그래서 40살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3년 만에

수석으로 졸업을 했고요. 놀라우시죠? 네. 석사하고 박사하고 뭐 대학에서 한 10년 정도 한국사 강의를 했습니다. 왜냐고요? 이 역사가 재밌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한테는 재미없었죠? 어려워서. 뭐또 외울 게 많아서. 예. 그 재미를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나의 두 번째 교과서, 한국사 강의를 맡은 저는 역사학자 정재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과 한국사를 좀 다르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이 교과서 한 페이지 가득 나오는 큰 사건일 수도 있고요. 뭐 구석에 조그맣게 이 사진으로만 나오는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든 간에 현재 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역사 속 유전자를 찾아가는 여정이 될 겁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요. 이 돌멩이 하나에서 시작합니다. 근데요. 이게 보통 돌이 아닙니다. 세계 고고학계를 뒤집어 놓은 그런 돌이거든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교에서 발행하는 앤티키티라는 학술지가 있습니다. 이 1927년에 창간된 이 저널은요, 이 고고학 분야에서 세계 최고 권위를 인정받는 학술지입니다. 이 저널이 2016년 연천 전곡리 유적을 주제로 특집호를 발간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과학 잡지들도 특별 대담을 기획했고요. 중국에서는요, 이 자국 내 구석 유적 재조사가 시작됐습니다. 실제로 바이서, 뭐 딩춘 이런 곳에서 주먹 도끼가 추가로 발견됐죠. 어떻게 돌 하나가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예,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전곡리 주먹 도끼입니다. 이 아몬드 모양이죠. 전체적으로 좀 길쭉하고요. 이 밑부분 넓은 면을 손으로 잡아서 이 도끼처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수렵이나 채집할 때 온갖 용도로 다 썼죠. 이 이야기를 하려면 조금 멀리, 아주 멀리 가야 합니다.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았을까요? 우리가 흔히 말하잖아요. 이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라고. 그 반만년의 기준이 단군왕검이 고조선을 세운 기원전 2333년입니다. 그런데요, 실제로 이 땅에 사람이 살기 시작한 것은 훨씬 전부터죠. 약 70만 년 전. 야, 이 70만 년 전, 이 감이 잘 안 오는 숫자입니다. 보통 우리가 역사라고 하면 이 문자로 기록된 시대를 먼저 떠올립니다. 삼국시대, 뭐 고려, 조선. 뭐 이런 거죠. 자, 오늘은 그 이전으로 갑니다. 선사시대입니다. 이 선사시대는 문자 기록이 없는 시대를 말하죠.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려면 이 땅을 파서 나온 유물, 유적 이런 걸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고인류가 남긴 흔적에 의존하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나이는 대략 46억 살이라고 합니다. 예, 뭐 엄청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인류는 언제 처음 나타났을까요? 약 390만 년에서 400만 년 전쯤 이 아프리카에서 출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한반도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 멀리 아프리카 대륙에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고고학자들이 고인류 화석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1924년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 타웅이라는 곳에서 이 고고학자 레이먼드 다트가 화석을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고인류 화석이죠. 이 발견 지역의 이름을 따서 이 타웅아이라고 불렀고요. 남방의 유인원이라는 뜻으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학명을 붙였습니다. 뭐 여러분 다 잘 아시는 얘기죠. 자,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현재까지 발견된 가장 오래된 고인류입니다. 이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화석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요, 1974년 이 동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카나르에서 발견된 루시입니다. 이 과학자들은요, 루시가 약 320만 년 전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수백만 년 전의 화석은 대개 보존 상태가 좋지 않아서 이 뼈나 이빨 조각 정도가 발견되는 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루시는 이 머리뼈부터 다리뼈까지 전체 뼈의 약 40%가 발견됐습니다. 루시의 경우 다른 뼈는 침팬치와 별다른 차이가 없었는데요. 이 골반뼈와 다리뼈의 각도 그리고 전체적인 형태가 현생 인류와 거의 비슷했습니다. 침팬치의 경우 이 허벅지 뼈와 정강이 뼈가 직선을 이루는데요. 이 두 발로 걷는 사람의 경우 골반뼈와 무릎뼈 사이에 있는 허벅지 뼈가 비스듬한 각도로 기울어져 있어서 이 걸을 때 몸의 균형을 유지해 줍니다. 이들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두뇌 크기는요, 현생 인류의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중요한 게 있었죠. 직립 보행을 했다는 것. 왜 이게 중요하냐? 손이 자유로워집니다. 이 두 발로 걷기 시작하면서 이 손으로 뭔가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뭘 했을까요? 바로 도구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인류는 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불을 사용하는 법을 알게 됐습니다. 음식을 익혀 먹고 빙하기에도 추위를 견딜 수가 있었죠. 사냥과 채집으로 식량을 마련했고요. 죽은 사람을 매장하는 풍습까지 생겨났습니다. 네, 이렇듯 인류의 진화는 계속됐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시작한 인류는요, 점차 다른 대륙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더 똑똑한 인류가 나타납니다. 호모 하빌리스, 이 라틴어로 손재주가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약 150만 년 전 홍적세에 살았는데요. 이 얼굴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랑 비슷하지만 팔다리뼈를 보면요, 이 두 발로 능숙하게 걸었고요. 이 정확한 손놀림으로 도구를 다룰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호모 하빌리스가 이 석기 사용 시대인 구석기 시대를 연 주인공이었습니다. 예,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당시에는 뭐 금속은 몰랐겠죠. 아마 제일 쉬운 거는 뭐 나무 같은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만, 예, 또 좋은 게 바로 제일 단단하고 구하기 쉬운 돌이었겠죠. 오늘날 우리한테 이 스마트폰이 아주 필수품이죠. 예, 이 스마트폰.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예. 아, 여보세요? 나 지금 방송 중인데. 뭐 하냐고? 여기 저 교육방송이지. 아, 그래. 그 저 자세한 건 직접 좀 검색을 해봐. 그래. 예, 죄송합니다. 아, 이거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고. 예. 아무튼 이 스마트폰 없는 일상, 이거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구석기인들한테도 스마트폰 같은 게 있었습니다. 바로 석기죠. 이 돌을 이용해서 필요한 도구를 만드는 건 정말 생존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손재주가 있는 사람, 호모 하빌리스는요, 이 돌을 강구해서 석기를 만들었습니다. 나무나 식물 줄기, 뭐 짐승뼈나 뿔도 도구로 썼겠죠. 그렇지만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다 썩어 없어집니다. 돌로 만든 석기만 이 형태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 석기는요, 이 풀이랑 나무를 자르고 또 땅을 파고 움집을 짓고 이 사냥하는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딜 가든 뭘 하든 이 석기를 휴대하거나 필요하면 그 자리에서 뚝딱 만들었을 겁니다. 이 호모 하빌리스가 초기에 사용한 구석기는요, 찍개, 긁개, 가루날 도끼, 뾰족끝 도끼, 그리고 망치돌 등입니다. 네, 이 뭉툭하게 생긴 게 이게 망치돌입니다. 이 다른 석기를 만들 때 이 돌을 내리쳐 깨는 도구였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가장 중요한 석기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건 찍개인데요. 이 자갈돌이나 모난돌의 가장자리를 떼어서 날을 세운 석기입니다. 이 한 가장자리를 양면으로.

방식으로 혹은 단면으로 박리를 해서 만듭니다. 날이 하나면 외날 집게고요. 날이 두 개면 양날 집게입니다. 또 이 날의 형태에 따라서 볼록날, 직선날, 오목날 등으로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글께는요, 이 원석, 이 격치, 돌날, 부스러기 등의 돌 가장자리를 떼어내서 직선날, 볼록날, 오목날을 가파르게 만든 석기인데요. 이 가죽을 긁거나 나무를 다듬는 데 주로 썼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이 손바닥에 쏙 들어올 것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예. 자, 그리고 이 가로날 도끼. 뭐 생긴 건 주먹 도끼와 비슷합니다. 이 가로날 도끼는요, 넓적하고 날카로운 자르는 날을 가지고 있어서 오늘날의 도끼와 비슷하죠. 날은 몸돌에서 떨어질 때 생긴 자연날을 그대로 쓰거나 이 길이 축과 직교하는 방향에서 한두 번 타격해서 만들었습니다. 날 잔손질은 거의 안 하는 게 특징이죠. 이처럼 구석기인들은요, 이 목적에 맞는 석기를 만들었는데요. 이 제작 기술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로 진화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구석기 시대에 가장 발전된 이 석기가 등장합니다. 이게 아슐리안형 주먹 도끼입니다. 왜 아슐리안이냐? 이 프랑스 생 아슐이라는 지역에서 1859년에 처음 발견됐습니다. 시기적으로는요, 약 170만 년 전부터 사용했고요. 이 전기 구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석기입니다. 이 아슐리안 주먹 도끼가 가장 많이 출토된 지역은 아프리카와 유럽이었습니다. 이 주먹 도끼는요, 모양이 나무 쪽에는 쇠도끼랑 비슷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이 실제로는 나무만 자른 게 아닙니다. 이 뾰족한 부분으로는요, 이 짐승 가죽을 찢고, 벗기고, 고기를 발라내고, 이 뭉뚝한 부분으로는 사냥하고, 이 뼈를 부수는 등 여러 용도로 썼습니다. 이 주먹도끼는 구석기 시대 사람들한테 가장 소중한 만능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맥가이버 칼이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요, 이 형태상 좌우 대칭성을 가지면서 양측면에 날이 서 있고요, 이 끝은 뾰족하거나 둥근 형태입니다. 대체로 큰 돌덩이, 이걸 몸돌이라고 합니다. 이걸 깎아서 주먹도끼를 만들죠. 때로는 몸돌에서 떨어진 조각으로 만들기도 하고요. 재밌는 건요, 이 손으로 잡는 부분은 날카롭게 안 만들었어요. 왜겠습니까? 잘못하면 손배이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일부러 뭉뚝하게 만들어서 움켜쥐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할까요? 프랑스 국립선사박물관의 알랭 터크라는 학자가 딱 정리를 해줬습니다. 아슐리안 주먹도끼는 인류의 지능과 지식을 보여준다. 이 주먹도끼를 만든다는 것은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머릿속으로 먼저 상상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을 인간답게 만든 거죠. 침팬지도 도구를 쓰죠. 예, 나뭇가지로 뭐 개미를 꺼내 먹는다든가. 예, 그렇지만은 주먹도끼는 다릅니다. 머릿속에 설계도가 있어야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아슐리안 주먹도끼는요, 지역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프리카에서도 나오고, 예, 이 유럽에서도 나오고, 뭐 중동에서도 나왔습니다. 예, 이것은 인류가 이동을 했다는 거죠.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서 뭐 아시아, 유럽 여기저기로 퍼져나간 겁니다. 자,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시작해서 유럽까지 긴 여행을 했습니다.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죠. 한반도에는 언제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을까요? 이 한반도에서 구석기 유적이 발견된 곳을 보면 답이 있습니다. 함경북도 웅기 굴포리, 평안남도 상원 검은모루 동굴, 평양 용곡동 동굴, 경기도 연천 전곡

강가에 막 집을 지어서 살았고요. 뭐 집 크기는 뭐 작은 건 한 서너 명 정도, 큰 건 열 명 정도. 예, 요즘으로 치면 뭐 작은 거는 원룸, 예, 좀 큰 건 투룸, 뭐 이 정도가 될 것도 같죠. 예. 이 구석기 시대 후기의 막집 자리를 발굴해 보면은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기둥을 세웠던 자리도 있고요. 담을 쌓았던 자리, 또 불을 피웠던 자리도 있습니다. 그들은 무리를 지어서 살았습니다. 가장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이 리더가 됐는데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 권력은 없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평등했다고 하네요. 계급이 아직 발생을 안 한 거죠. 요즘 말로 하면 그냥 수평적인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들 뭐를 먹고 살았을까요? 뭐 사냥이나 채집이죠. 이 동물 뼈나 뿔로 만든 도구, 돌로 만든 석기를 가지고요. 처음에는 이 찍기 하나로 이것저것 다 했어요. 맥가이버 칼처럼.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서 기술이 발달했죠. 그러니까 용도별로 전문 도구를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뭐 이거로는 자르고 또 저거로는 긁고 또 요걸로는 뭐 찍고. 그럼 돌은 어디서 구했냐고요? 뭐 돌이야 뭐 강가에 널리지 않았습니까? 예, 뭐 처음에는 그냥 주워서 쓰다가 이거 이렇게 이게 깨면 더 날카로울 것 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한 겁니다. 망치돌로 탁탁 깨뜨려서 집게도 만들고 긁게도 만들고 가로날 도끼도 만들고. 예, 뭐 여기까지는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혹시 그 모비우스 라인 들어보셨습니까? 메비우스의 띠요? 그 안과 박, 그 앞면과 뒷면의 구별이 없고 좌우의 방향을 정할 수 없는 그거? 아, 예, 그거 아닙니다. 네. 이 모비우스 라인은요, 미국 하버드대학 고고학자 할란 모비우스가 주장한 이 석기 시대에 대한 가설입니다. 1948년 발표한 논문에서 이 모비우스 교수는요, 인도 북부에서 흑해 북단을 거쳐 중부 유럽을 관통하는 선을 그었습니다. 이 지구를 양분하는 선을 만들었죠. 그런데 그 기준은요,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출토 유무였습니다. 이 왼쪽에 표시된 부분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많이 나온 아프리카와 유럽입니다. 반면에요, 이 위와 오른쪽은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오지 않은 지역이에요. 특히 동아시아는 찍게만 나온 지역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주장을 했죠. 외날 찍게, 양면 찍게 같은 단조롭고 상상력이 부족한 석기로 구성된 이 동아시아의 석기군. 이 오래전인 전기 구석기 시대부터 동아시아는 문화적으로 정체된 지역이다.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멸종했던 매우 원시적인 형태의 고인류가 오랫동안 살아남았음이 분명하다. 아, 이거 좀 이상한 얘기죠? 예,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예,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이 서쪽의 주먹도끼 문화권은 진보적 역동적, 이 동쪽의 찍개 문화권은 보수적 정체된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사람들 원시적. 예. 예, 전형적인 오리엔탈리즘입니다. 이 동양은 서양보다 열등하다. 이 편견이 학설이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이 된 거죠. 고고학계에서 이 모비우스 학설이 정설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서양에 비해 열등한 동아시아를 설명하는 증거 중 하나로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모비우스 라인을 쉽사리 반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왜일까요? 실제 동아시아에서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1978년 1월 20일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한탄강 유원지 이 주한미군 제2보병사단의 그렉 보엔 상병, 20대 초반의 청년입니다. 이날 여자친구랑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변을 산책하면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었겠죠. 날씨가 좋네. 뭐 물이 막지. 우리 뭐 커피 한잔 할까? 뭐 이런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돌멩이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사실 뭐 강가에 이 돌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냥 사방에 널린 게 돌인데요. 그런데요, 이 돌이 좀 이상했던 겁니다. 이 둥근 조약돌이 아니라 모서리 여러 군데가 날카롭게 깨진 돌. 예, 이 보헨이 돌을 집어들었습니다. 이 보헨은요, 입대 전에 애리조나 대학에서 고고학을 전공했거든요. 뭔가 직감이 온 거죠. 아, 이거 자연적으로 깨진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누가 일부러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보헨이 흥분해서 여자친구한테 소리쳤다고 합니다. 예, 물론 뭐 영어로 소리를 쳤겠죠. 이거 봐봐. 내가 지금 뭔가 발견한 것 같아. 이 보헨은 여자친구와 함께 주변을 뒤져서 이 비슷한 모양으로 깨진 돌 여러 개를 더 찾아냈습니다. 자, 그리고 보헨이 이 주운 돌을 어디로 보냈느냐? 당시 세계 고고학계 최고 권위자인 프랑스와 보르드 교수한테 보냈습니다. 틀림없는 주먹도끼라고 판단한 보르드 교수가요, 다시 서울대학교에 고고학과 김원룡 교수에게 긴급하게 상황을 알리고 조사를 권했습니다. 엄청난 제보였죠. 김원룡 교수는 즉각 움직였습니다. 영남대 정영화 교수와 함께 공동 연구팀을 꾸렸죠. 1978년 6월, 한탄강 유역, 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이 결과가 어땠는지는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석기 전기 문화 중, 이 대략 30만 년 전인 아슐리안 중기에 해당되는 정교하게 다듬어진 주먹도끼가 6개, 그리고 박편 등 타재석기가 20여 점. 이 놀라운 사실은요, 이것들이 프랑스에서 발견된 아슐리안 주먹도끼와 똑같았다는 겁니다. 김원룡 정영화 교수가 쓴 발표문, 이 문장들을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비우스 학설에서 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던 아슐리안 주먹도끼가 전곡리에서 발견되었다. 이는 한국 고고학계 최대 수학이며 이 모비우스 학설을 수정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다. 이 모비우스 라인, 이 30년 동안 세계를 지배했던 그 이론이 드디어 무너졌습니다. 전곡리 주먹도끼의 발견은 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지역적, 인종적 편견으로 가득 찬 모비우스 라인을 근거 없는 주장으로 돌리는 중대한 사건이었죠.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요, 이 마치 결자 해지라도 하듯이 이 미국 출신의 저명한 고고학자의 학설이 미국 출신의 고고학도의 우연한 발견으로 설득력을 잃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보헨에게 말했습니다. 이 당신이 아니었다면 전곡리의 역사는 지금도 땅 속에 묻혀 있었을 겁니다. 보헨은 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저는 뭐 그냥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고고학을 전공했고요. 그날 우연히 그곳에 있었죠. 무엇보다 뭐 한국 학자들이 즉각 조사에 나서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전곡리에서 발견된 주먹도끼를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전곡리 주먹도끼는요, 이 초기 아슐리안형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석영이라는 재료는 가공하기 어려운 돌이거든요. 그런데도 전면을 다 가공한 타원형 주먹도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이 주먹도끼랑 가로날 도끼도 함께 출토가 됐어요. 이딱 아슐리안 유형입니다. 그런데 혹시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저 서양 거랑은 좀 달라 보이는데 그 서양 주먹도끼가 더 완벽해 보이는 것 같지 않아? 예, 뭐 그럴 수 있습니다. 예,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아프리카에서 만든 거랑 한반도에서 만든 거랑 이게 재료가 같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같을까요? 이 지리적인 차이라든가 토양 차이, 이 문화적 차이가 당연히 형태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중요한 건 본질이죠. 이 석기를 머릿속으로 디자인하고 그걸 실제로 만들어낸다. 이 능력은 똑같은 거죠. 그렉 보헨의 발견 이후로 이 본격적인 발굴이 시작됐습니다. 얼마나 나왔을까요? 큰 몸돌, 날카로운 손도끼, 돌칼, 다면 석기,

가루날 돕기 천여 점이 넘게 나왔습니다. 그리고요 더 재밌는 건 이 전공리 이후에 이 파주 금파리에서도 나오고요 공주 석장리에서도 나오고 또 중국 바이서 단장코 루어나 딩춘 뭐 이런 데서도 이 동아시아 전역에서 주먹 돕기가 발굴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까요? 이 동아시아 구석기인들이 주먹 돕기를 못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서양에 비해서 이 고고학적 발견과 발굴이 늦었을 뿐이었습니다. 전공리 주먹 돕기의 발견은 이 한국 고고학계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1978년 이전까지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전공리 발견 이후 구석기 연구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공리를 필두로 해서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에서만 23곳에 이 구석기 유적이 추가로 발굴됐습니다. 그 연대에는 80만 년 전부터 15,000 년 전까지 이렇게 걸쳐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요, 전공리 발견 이후 이 한국의 구석기 연구 방법론이 질적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이 단순히 유물을 수집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 지질학적 분석, 연대 측정, 실험 고고학적 접근 등 이 과학적 방법론이 본격적으로 도입됐습니다. 이 전공리에서 발굴된 주먹 돕기를 현대 고고학자들이 똑같이 재현해보는 실험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이 돌을 선택하는 기준부터 이 타격 각도, 이 힘의 세기, 타격 횟수까지 이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이 한 주먹 돕기를 분석한 결과 이 한 면을 가공하는 데만 이 네 차례 정도의 타격이 필요했고요. 반대면 역시 다섯 차례 이상의 이 정교한 작업이 이루어졌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70만 년 전 구석기인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과 이 정밀한 작업을 거쳐 하나의 도구를 완성했던 겁니다. 그리고 전공리 유적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는 오랜 준비 끝에 2011년 4월 25일 전곡 선사박물관을 개관했습니다. 이 박물관은요, 단순히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이 전공리 유적의 영구적 보존과 또 선사문화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고고학 현장입니다. 이 건물 자체도 특별합니다. 세계적인 건축가가 설계한 이 건물은요, 주먹 돕기의 형태를 모티브로 해서 현대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석기를 생활에 필요한 도구로 사용했던 구석기인들의 삶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앞서 소개해드린 프랑스 국립선사박물관 알랭터크의 말처럼 그들이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물건을 추상적으로 생각한 후에 실제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70만 년 전 이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 그들은 돌을 보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거 어떻게 깎으면 이걸 고기를 자를 수 있을까? 여기를 이렇게 만들면 이게 좀 손에 딱 맞지 않을까?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고 그걸 손으로 만들어낸 거죠. 상상한 것을 현실로 만드는 능력. 이게 인간이 가진 가장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유전자는 지금도 우리 안에 있죠. 스마트폰도 자동차도 건물도 예술도 다 누군가가 이 상상한 걸 현실로 만드는 겁니다. 꿈꾸는 대로 만드는 유전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찾은 첫 번째 유전자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안에 잠들어 있는 또 다른 잠재력을 찾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역사학자 정재학이었습니다.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0: 보호하고 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왕초보 영어가 방송됩니다.
2: 행주와 함께하는 재난TV 국민행동요령 폭염.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지철.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uesday. 화요일입니다. Yeah. 자, 오늘은요. 일상 영어, 정말 랜덤한 영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네.
0: 제목은 우산에 발이 달린 건가? Part 1 되겠습니다.
1: 실제로 누가 봤대요? 우산에 발 달린 거.
0: 예. 아, 실제로요?
1: 실제로 막 돌아다니고 어허. 실제로 나를 자꾸 싫어해가지고 어허. 두고 오기도 하고
0: 도망가고요. 아니 또 얼마나 그러면 우리 우산 전 국민이 원래 같이 쓰는 거라고 하잖아요.
1: 아 맞아요.
0: 무슨 말인지 아시죠?
1: 예, 그러니까 정말 그 어허. 비를 피해야 될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네. 정말 잘 쓰였다면 다행이에요.
0: 아 그렇습니다.
1: 예, 제가 잃어버린 우산들이
0: 또 혹시 몰라요. 이렇게 돌아서 나한테 다시 돌아올지.
1: 오 반려우산. 예.
0: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두 개 파트로 준비를 해봤고요. 네. 자 오늘 첫 번째 파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네,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아이고, 스탠드에 세워놓으면 없어지거나 아니면 사실 본인이 엉뚱한 데다 쓸 수도 있어요.
1: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못 찾는 경우가 사실 거의 100%죠.
0: 그렇죠.
1: 네.
0: 아니면 또 이상하게 비슷한 우산이어가지고 남이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 뭐 일부러 그런 건
1: 그렇죠.
0: 아니어도 가능하죠.
1: 아니면은 밖에다가 내가 말려놨나 잘 생각해 보세요.
0: 맞습니다.
1: 여기 내가 펼쳐놨지?
0: That's
1: 하면서
0: right.
1: 발견하는 경우 있어요.
0: 오케이.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이번 달에만 세 번째야. 어마 앞소사.
1: 지하철에 놓고 내린 적 있거든요, 저.
0: Oh my
1: 예, 정말 산지
0: goodness.
1: 얼마 안된 거.
0: 그럼 또 사야
1: 또 사야
0: 되잖아요.
1: 됩니다.
0: 아, 자, 요 문장들 영어로 다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그럼 미션에 도전하러 가볼까요?
1: 좋습니다. 슬기롭게
0: 도전!
1: 도전! 내 우산이 또 스탠드에서 사라졌네.
2: What's up?
1: 응?
2: What's up?
1: My umbrella?
2: Yeah.
1: My umbrella, I can't find it. Yeah.
2: Oh, maybe someone borrowed it.
1: 응?
2: Maybe someone borrowed it.
1: 아, 빌려갔다고?
2: Borrow and come back.
1: No. 이번 달만 세 번째야. 이번 달만 세 번째. Third time, gone.
2: Third time.
1: Yeah, gone.
2: Oh, well, okay. Calm down.
1: 응?
2: Calm down.
1: Calm down, I know.
2: The rain is easing up.
1: Rain?
2: The rain is easing up.
1: Rainy easy?
2: The rain is easing up.
1: Easy.
2: You know, less rain. Little bit, little
1: Little
2: bit,
1: bit. 아,
0: little
1: little
0: bit,
1: bit.
0: little bit.
1: Okay.
0: It's okay. Yeah.
1: Okay.
0: 아휴, 맙소사.
1: 아, 정말 저는 이걸 하는데 계속 노래가 맴돌아가지고 제가 집중을 못해서
0: 어떤
1: 그래요.
0: 노래죠?
1: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우산 셋이 나란히 걸어가면 이 계속 맴도는
0: 저
1: 거예요.
0: 오늘 하루 종일 생각날 것 같아요. 아,
1: 그쵸?
0: 어떡해요. 안 되겠습니다. 일단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4: Maybe someone borrowed it.
3: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4: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Alright, you guys. 오늘의 다이얼로그 나와 있습니다. 첫
1: 네.
0: 번째 문장은요. 아,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1: 와, 이거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아는 건데, 여기서 끊을 수 있겠네요. From the stand again. 다시 이 스탠드로부터 내 우산이 갔어.
0: Gone.
1: 권했다.
0: Okay.
1: 이거는 우리가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 She's gone. 이 노래. 그녀가 떠났어.
0: 그렇죠. 근데 뭐가 떠났어요?
1: 내 우산요. 자, 지금부터 주목하셔야 됩니다. 자, 이게 엄브렐라가 이게
0: 제가
1: 스펠링이
0: 보고만 있을게요.
1: 좀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엄브레레 여기서 L이 두 개예요.
0: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써보시고요.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도록
1: 지금
0: 하세요.
1: 시청자 여러분들이 박수를 쳐주고 계신데요.
0: 오케이. So, U, M, B, R, E, 그 다음에 double L인 거죠. 그
1: 네.
0: 다음에 A. 보겠습니다.
1: 맞죠?
0: 나이스. 나이스. 그렇죠. L이 하나인지 두 개인지가 제일
1: 아,
0: 헷갈립니다. 이거는
1: 맞아요.
0: 단순히 우리가 많이 안 써봤기 때문이에요. So, umbrella. My umbrella, 우산, is gone. 어디에서 사라졌어요?
1: From
0: From
1: the
0: the
1: stand,
0: stand again.
1: 또
0: Alright, so
1: 사라졌다.
0: obviously this is not the first time,
1: 예.
0: right? 자, 여기 지금 보면은요, gone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아까 뭐라고 했죠?
1: 떠나버린 거, 가버린 거.
0: She's gone. 이런 느낌.
1: 네.
0: 자,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진 거 있잖아요. 그거는 사실 gone도 있고, missing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 네.
0: 전에 아마 그거,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요. 내 버튼이, 하나가 떨어졌네, 없네, 어디 갔지? 할 때, one of the buttons is missing. 이라고 해서 얘도 쓸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그러면 둘다 없어진, 다 되면 아무거나 되나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대부분 케이스에서는 바꿔 쓸수 있는데요.
1: 네.
0: gone 같은 경우에는 다시는 찾을 수 없는,
1: 오.
0: 희망이 없는 뉘앙스를 더 강하게 줍니다. 그래서 그
1: 예.
0: 노래 She's gone 이거 있죠? 그녀는 떠나버려서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없다라는 뉘앙스가 강하게 들어가 있어요. 네, 이것도 우산을 아 없어졌으니까 찾으러 가야겠다 이 느낌보다는
1: 예.
0: 이제는 못 찾겠다 이런
1: 그치.
0: 뉘앙스가 강하게
1: 아,
0: 들어간
1: 어디서 어떻게 찾겠어요?
0: That's right.
1: 기억도 못
0: 그런데
1: 하는데.
0: 내가 예를 들어 버튼이 missing이에요. 집에서 이렇게 입어보려고 나 어디 갔지? 찾아봐야지.
1: 그치.
0: 약간 그런 희망의 여지가 좀 있다는 거예요.
1: 여기 어디 떨어졌을 것 같다라는.
0: That's right. 오케이. 그럼에도 사실 그 차이가 굉장히 약해서 굉장히 네. 미묘해가지고 섞어 쓰는 경우도 많습니다. Alright. 자,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없어졌다라고 하면 어디에서? 여기서 또 전치사에서 멘탈이 붕괴되죠. 그렇죠?
1: 네.
0: 자, 어디 출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진 곳.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from 어디로부터 사라졌다.
1: 네.
0: 누군가 가져갔든 어떻게 됐든. 음흠. 그래서 여러분 전치사 from을 써서 something is gone from here
1: yeah.
0: 뭐 from there. 그러면 어디에서 사라진 없어진. 나쁘지 않죠. 그렇죠?
1: 네.
0: 오케이. 자, 이거 문장 만들어야죠. 지갑이 있는데요.
1: Yeah.
0: 그렇죠? 지갑이 그 테이블에서 없어진 거예요. 누가 훔쳐갔든 뭐가 됐든 간에. 자, 나의 지갑은 사라져 있다.
1: My wallet is gone.
0: 자, is gone, right? 그런데 그 테이블로부터.
1: From the table.
0: There you go.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How about this? 그 케이크는 그 냉장고에서 사라졌어.
1: 어이?
0: 마유가 여기 이렇게 허옇게 묻어 있는 거예요?
1: 진짜 마유 입으로 사라졌네.
0: 그 케이크는 사라졌다.
1: The cake is gone from the
0: refrigerator. Or simply fridge.
1: Yes.
0: Very good. Alright, so gone이라는 건 좀 친숙하게 다가오죠?
1: 네.
0: 근데, 아, 어디에서 사라졌다고 할 때는 from 쓰는구나. 이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Okay? 나중에 뭔가 분실 신고 같은 거 할 때도 유용하겠죠?
1: 네.
0: Oh, my something is gone from the 뭐 어디? 뭐 이렇게. 자, 읽어볼게요.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1: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0: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1: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0: Okay, 본문도 한번 읽어볼게요. Oh, my umbrella is gone. 어디로부터? From the stand again.
1: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0: Alright, 자, 이랬을 때 상대방은 뭐 누가 빌려간 걸 수도 있지. 긍정적이네요.
1: 네. Maybe someone 빌려간 거, 그것을. 빌려가다. 그러면 borrow, 빌려가고 이미 없으니까 borrowed.
0: 과거형인가요?
1: Yeah. Okay. Maybe someone borrowed it.
0: Maybe someone borrowed it.
1: Yeah.
0: 자, borrow의 과거형 맞는지 보겠습니다. Perfect. 얘도

0: 지금 are이 두 개입니다. 그렇죠?
1: 네.
0: So borrow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뭐예요? 의미? borrow?
1: 빌리다.
0: 빌리다예요. 자, 여러분들. 근데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되죠. 제가
1: 네.
0: 계속 잔소리를 하지만 이거 실제로 실수 많이 나와서 그러는 거예요.
1: 응?
0: 빌리는 게 borrow예요.
1: 네.
0: 그러면 빌려주는 거는 뭘까요?
1: 빌려주는 거요. 아, 뭐였지? 잠깐만.
0: 물어본 건가요?
1: 예. 랜드. 이건가?
0: 오케이,
1: 맞는 것 같아요.
0: 오케이, 오케이,
1: 예.
0: 오케이.
1: 오.
0: 맞습니다. 렌드는 빌려주는 거죠.
1: 예스.
0: 많은 분들이 borrow를 빌려주는 것까지 의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케이, so, 오케이,
1: 헷갈려요.
0: I'll borrow you. 이렇게 하시는데, 그거는 I'll lend you라고 해야
1: 예,
0: 되겠죠.
1: 아.
0: 혹은 borrow를 쓸 수도 있기는 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 더 복잡해져요. 네가 빌리게 해주겠다라고 해서 I'll let you borrow it.
1: let을 써야
0: 이렇게
1: 되는구나.
0: 쓰지 않는
1: 아.
0: 이상은 의미가 다릅니다. 그렇죠?
1: 예.
0: 오케이. 자, 여기 잠깐만 볼게요. 이 친구 있죠?
1: 네.
0: 문장 앞에 툭 하면 튀어나와서 말투에 이제 양념을 좀 뿌려주는 겁니다.
1: 네.
0: Maybe 이러면은 확신이 센가요?
1: 아니요, 거의 없죠.
0: 네. Maybe 이거는 확신이 떨어지는 거예요.
1: 네.
0: 오케이. 그래서 누군가 borrow 했을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고 잘 몰라.
1: 음흠.
0: 자, 그래서 이렇게 Maybe 병서문 이러면 뭐 이럴 수도 있지. 뭐 이런가 보지. 느낌 맞죠? 그쵸?
1: 네.
0: 그래서 연기하듯이 문장을 만들어야 돼요.
1: 예.
0: 좀 확신은 없지만 그럴 수도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그게 너의 운명일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1: Maybe
0: That's
1: that's your destiny.
0: perfect. Maybe that's your destiny,
1: Yeah.
0: right? 토니가 널 좋아할 수도 있지 뭐. 좋아하나
1: Maybe
0: 보지 뭐.
1: Tony likes you.
0: 그죠? Maybe Tony likes you.
1: Yeah.
0: Who knows, right?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아, 그래서 maybe라고 하는 게 확신이 센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좀 느껴줘야 돼요. 오케이.
1: 네.
0: 이거는 여러분들 읽을 때도 연기 안 하잖아요. 흡수 안 돼요, 이거. 그래서
1: 그쵸.
0: 이런 느낌으로 maybe that's your destiny.
1: Maybe that's your destiny.
0: Maybe Tony likes you.
1: Maybe Tony likes you.
0: 자, 이것도 한번 해볼게요. 확신 좀 떨어지게. Maybe someone borrowed it.
1: Maybe someone borrowed it.
0: Alright.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빅토가 트레이닝 할게요.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오케이. 자, 다음 미션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이번 달에만 세 번째야. 아니,
1: 아이고.
0: 도대체 얼마나 많이 잃어버렸길래.
1: 이번 달에만 장마철이었나 보다. 장마철이었어. 네, 우산을 자꾸 가지고 다니는데 잊어버리는 거죠. 세 번째니까 first, second 다음에 third. 아우, 놀라는 눈치. 자, third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입니다. Third time this month. 이번 달.
0: 예전에는
1: 예.
0: 슬기 씨가 숫자로 썼던 기억이 있거든요.
1: 3th.
0: 3TH도 아니에요. RD 써야 되는데.
1: RD네. 아,
0: 오케이.
1: 맞네.
0: 자, 볼게요.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정답? 맞습니다.
1: 어허.
0: Alright. Third는 three가 아니죠. 서수죠.
1: 네.
0: 그래서 세 번째 time이다. This month에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겁니다.
1: 네.
0: 자, 제가요. 여러분, 이거 꼭 참여해 보세요. 그리고, 나 영어 좀 한다 싶은 분들도 참여하세요. 이거 실수 엄청 나오는 게 하나 있습니다.
1: 오,
0: 우리
1: 좋아요.
0: 몇 번째, 뭐, first, second, third, 이런 거 많이 해봤어요. 그쵸?
1: 네.
0: 그런데, 이상하게도 실수 나오는 몇 개가 있습니다. 제가 엄청 고민하다가, 이건 꼭 해봐야겠다.
1: Oh,
0: Are you ready for this? Are
1: okay.
0: you guys ready for this?
1: I'm ready.
0: Okay. 자, 그러면요. 이거 해보세요.
1: 네.
0: 직접 여기 써보세요. 여러분,
1: Okay.
0: 교재 필기 해보세요.
1: 예.
0: 다섯 번째 한번 해보세요. 틀려도 되고, 맞으면 더 좋고요. 다섯
1: 자,
0: 번째.
1: 잠깐만요. 조금은 좀, 뭐랄까? 낙서해도 되죠. 낙서도 아니죠.
0: 아, 연습, 연습. 오케이,
1: 과정.
0: 과정.
1: 5잖아요. 근데 이게 5니까
0: 혹시 다 맞을 수도 있어요?
1: 그죠?
0: 뭐?
1: VE를 F로 바꿔요. 그리고
0: 오.
1: TH, fifth.
0: 오케이. 자, 제가 감탄도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러면.
1: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0: 자,
1: 들킨 거예요. 아홉
0: 아홉
1: 번째요?
0: 번째요.
1: 아홉 번째는 9이잖아요. 9인데 얘는 그냥 ninth. 예,
0: 오케이.
1: 지울 줄 알았죠?
0: 그러면은
1: 예.

0: 얘만 틀렸습니다.
1: 아, 나이스
0: 네,
1: 틀렸구나.
0: 자, 보세요.
1: 예.
0: fifth는 그래도 맞출 것 같긴 했어요.
1: 예.
0: five가 아니라 fifth.
1: 응,
0: 얘는
1: fifth.
0: 다섯 번째입니다. 자, ninth라고 하는 거 왠지 e가 들어갈 것 같지만
1: 네.
0: 얘는 e가 탈락이 돼요.
1: 아, 이를
0: so,
1: 없애는구나. 아,
0: nin 같지만 ninth입니다.
1: 닌스 아니에요?
0: 저는 ninth 아니고요.
1: 닌스 아니고.
0: 얘는 솔직히 100% 틀줄 알았어요.
1: 오.
0: 진짜로. 그 감동입니다. 12 하고 할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VE가 F로 변해요.
1: 역시
0: So 12.
1: 제 생각이 맞았어요.
0: 와, 인정.
1: 햄버거 사주시나요?
0: 아니요.
1: 어?
0: 그거는 미리 말하지 않았으니까.
1: 아, 다음부터는 미리 제가 얻어낼게요.
0: 미리 이제 내기를 해야죠.
1: 예.
0: 네, 여러분들 요거 항상 실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1: 음흠.
0: 특히 이 친구
1: 네.
0: 주의하시면 좋을 것
1: 다음부터.
0: 같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한번 따와 볼게요.
1: 네.
0: 우리가 몇 번째라고 할 때는 it's 써도 되고 2번이라는 거 강조하려면 this is라고 해도 됩니다.
1: 예.
0: So 아무튼 it's 서수 앞에 the
1: 응?
0: 서수 time.
1: 네.
0: 근데 뒤에다가 this month 하면 뭐예요? 2번
1: 이번 달에.
0: 달에만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1: 근데 뭐, at this month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0: No, no, no. 그냥 this month, 이번 달에라는
1: 네.
0: 부사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요. 자, 예를 들어서 2번 달에만 두 번째야.
1: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0: 그죠?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How
1: Yeah.
0: about this? 이번 달에만 다섯 번째야.
1: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0: 오, nice.
1: Yes.
0: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
1: 네.
0: 어렵지 않아요. 그냥 뒤에 this month를 추가한 것뿐입니다. 읽어봐야죠.
1: 네.
0: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1: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0: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1: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0: 그런데 나중에는 이거 오늘을 준비하지 않았는데요.
1: 네.
0: 여러분들 응용할 수 있겠죠, 당연히. 몇 번째도 응용되겠고, this month 대신에
1: This
0: 올해만,
1: year.
0: this year, 이번 주에만, this
1: This week.
0: week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1: 오늘만. This day.
0: 그냥 today, this
1: Today 맞네요.
0: day보다는 today, 오늘이란 뜻이 있거든요. 오케이, 자,
1: 예, 너무 갔어요, 제가.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1: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Alright, 자,
1: TH가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0: yeah.
1: 아, 이거 발음이 정말
0: 근데
1: 어렵네요.
0: 이거 어떻게 보면은 텅 트위스터처럼
1: 네.
0: 혀 움직임을 연습하는 좋은 도구가 될 수도 있어요.
1: 그럼 선생님, the 할 때도 the 이렇게 해야 되죠, 꼭.
0: 아니요, 거의 it's the 하고 혀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It's the third time. 여러분, TH가 나온다고 무조건 the
1: 그렇게 안 해도
0: 아니에요.
1: 돼요?
0: 네.
1: 아, 그래요?
0: Right? So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1: Yep.
0: 자, 마지막 남아 있습니다. 진정해. 비가 약해지고
1: 어,
0: 있네.
1: The rain is easing up. 오,
0: 처음 들어봤죠?
1: 처음 들어봐요. 점점 rainy easing up. 쉽게 올라간다.
0: Well.
1: 그건 아니겠지만, 네.
0: 쌤을
1: 자,
0: 느꼈죠?
1: 그쵸. 진정해니까 저는 calm. down 하겠습니다.
0: 오케이.
1: 예.
0: Calm down. 우리가 회화에서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1: 네.
0: So, hey,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정답. Perfect.
1: 오호.
0: Calm down. 이거 자체는 원래 진정하다라는 동사예요. 근데
1: 네.
0: 명령어로 썼으니까 진정해.
1: 해.
0: 이렇게 되겠죠. 칼름이 아니라 L 발음은 무음입니다. So,
1: 네.
0: calm down. 자, 참고로요. 이 calm down 한다는 거는 이 친구들이랑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저 chill 같은 경우에는 시킨다라는 거거든요.
1: 오.
0: 이것도 좀 이런 흥분감 같은 것을 좀 시켜라라는
1: 예.
0: 의미에서 hey,
1: 아.
0: hey, chill, chill.
1: 오.
0: 조금 비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국어체에 가까워요. 그래서 calm
1: 네.
0: down, 뭐 relax, chill.
1: chill.
0: 이거 말고도 뭐 chill out, 무슨 뭐 cool it. 뭐 이런 별거 다 있습니다.
1: 오.
0: 근데 그래도 자주 쓰이는 표현에 속하고요.
1: 예.
0: 지금 비가 약해지고 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아예 생각 안 해봤을 것 같아요.
1: 약하다니까 저는 무조건 위크 생각했어요.
0: okay.
1: WEAK.
0: 그것도 쓸 수는
1: 아,
0: 있어요.
1: 그래요?
0: okay. But 대부분은요, 뭔가가 강도가 약해진다라고 할 때, 특히 비가 약해진다라고 할 때요, 방금 저 보인 ease up을 씁니다. 아까
1: Ease
0: up이 ease up. 근데 지금 easing up 하고 있다. 진행형으로 지금 쓴 거죠.
1: 예. 예.
0: Right. 자, up이라는 게 위로 간다는 뜻의 up이 아니에요. 업은 보통 강조를 많이 해준다 그랬잖아요,
1: 그쵸.
0: 동사에서. 그래서 is up 뭔가 약해지면서 말라가고 있어. 예. 이런 느낌을 좀 강조해 주는 것뿐입니다. 아. 얘는 덩어리 표현이고요.

0: 예를 들어서 진행형으로 그막 소음이 막 밖에 있는 거예요. 길에서 와뭐 아니면 자동차에서 뭔가 이상한 노이즈가 나와요.
1: 불안해요.
0: 근데 점점 괜찮아지는 거예요.
1: 그래요?
0: 약해지고 있어요. 자, 이랬을 때그 소음이 약해지고 있어.
1: The noisy,
0: The noise.
1: the noise easing up.
0: 아하, the noise is easing up.
1: Is easing up.
0: 그러니까 is가 동사예요. 그래서 진행형으로 쓴 거예요. Just like
1: B-I-N-G로.
0: that. Just like that. The
1: 네네네.
0: rain is easing up. The noise is easing
1: Easing up.
0: up. 자,
1: Okay.
0: how about this? 고통, 통증이 영어로 뭐죠?
1: Pain.
0: Pain.
1: Yeah.
0: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1: Oh.
0: Will 쓰세요. Will.
1: Yep.
0: 자, 그 통증은 약해질 겁니다. Will
1: The pain will easing up.
0: ease up.
1: Ease up.
0: 네.
1: 예.
0: 괜찮으신 거죠? 네.
1: 예.
0: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행형이 아니잖아요.
1: 그쵸.
0: 아,
1: will
0: 그래서
1: 다음엔 동사 원형이니까.
0: that's right. Okay. So the pain will ease up.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1: 선생님, ease가
0: 네.
1: 이게 easy 있잖아요. 우리 easy. 이거랑 친구예요?
0: 맞아요.
1: 아, 그래요?
0: 맞아요. 네.
1: 얘를 동사로 하면 이렇게 되는
0: 네.
1: 건가?
0: easy 한 거가 쉬운이라는 뜻도
1: 네.
0: 있지만 굉장히 좀 편안한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Alright.
1: 아.
0: 그래서 성격이, he is very easygoing. 이런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털털하게 쉽게 쉽게 친해지고 이런 성격을 또
1: 그쵸,
0: 얘기하거든요.
1: 그쵸. 약간 아웃고잉하고,
0: 맞아요. 그래서 이게 비가 강하고 이런 느낌이 아니라 좀 이런 느낌이 있는 거죠.
1: 그럼 동사로 했을 때 이건 거죠? 그러면
0: Of
1: 얘가?
0: course,
1: 아하,
0: yes.
1: 오케이.
0: 자, 해볼게요. The noise is easing up.
1: The noise is easing up.
0: The pain will ease up.
1: The pain will ease up.
0: 네. 자, 그리고 참고로요. 여러분들, 날씨 얘기를 할 때, 비 얘기를 할 때, 비가 약해진다라고 할 때는 ease up도 많이 쓰지만요. Let up이라는
1: 오?
0: 표현도 많이 씁니다. 얘는 관용적으로 정해져 있어요. So,
1: 그래요?
0: it's letting up, it's easing up 하면 비가 약해진다. 느낌 맞죠?
1: 네.
0: 오케이, 읽어보겠습니다.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1: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Very nice. 자, 두 문장 했으니까 또 트레이닝 할게요.
2: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네, 미션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1: 네.
0: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1: Oh,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0: 두 번째. 이번 달에만 세 번째.
1: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2: Maybe someone borrowed it. Maybe someone borrowed it.
0: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2: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0: Alright. 자, 첫 번째는요.
1: 네.
0: Gone. 사라진 거예요. 없어졌어요. 어디에서? From 어디? 자, 틀려도 되니까 목소리 키워주세요.
1: 네.
0: 내 지갑이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내 지갑이 사라졌어. 그 테이블로부터.
1: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0: 아주 좋아요. Very nice.
1: Yes.
0: 두 번째. 뭐지? 딱 열어봤는데.
1: 네.
0: 케이크가 냉장고에서 사라졌어. 그 케이크가 냉장고에서 사라졌다고. Fridge.
1: Yeah.
0: Refrigerator가 아직은 먼저 나오죠.
1: 맞아요.
0: It's okay. Alright. 세 번째. 내 우산이 스탠드에서 또 사라졌네.
1: Oh,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0: Again. 읽어보겠습니다. My wallet is gone from the table.

0: The cake is gone from the fridge.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Mm-hmm. 다음 볼게요. Oh, it's the 몇 번째 time this month. 가볼게요. 첫 번째. 이번 달에만 두 번째야. Mm-hmm. 이수로 출발하세요.
1: 네.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0: Yes. 이번 달에만 세 번째야.
1: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0: Easy, right?
1: Yeah.
0: 자, 다음은요. 이번 달에만 다섯 번째야.
1: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0: There you go. 아까 우리 헷갈렸던 몇 번째 있었죠?
1: 네.
0: 그거 활용해서도 다 바꿀 수 있고 And again, this time 대신에 this year, this week, today 응용 가능합니다. 오케이, okay, 읽어볼게요. It's the second time this month.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It's the fifth time this month.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3: Maybe someone borrowed it.
2: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3: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0: 자,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My umbrella is gone from the stand again.
5: Maybe someone borrowed it.
4: It's the third time this month.
5: Calm down. The rain is easing up.
4: No, okay.
5: You'll be all right.
4: Thank you. Where is it?
0: Yes! 해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까요?
1: 네, 전화기를 켜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Turn on your phone.
0: There you go. 그냥 명령어로 간단한 어순이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Gone from 뭐뭐 이렇게 쓰면은요. 자, 어딘가에서 사라진, 없어진 이라는 뜻이었습니다.
1: 네.
0: 자,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내 전화기가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내 전화기가 테이블에서 사라졌어.
1: 오.
0: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네, 영어 문장 완성해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보십시오.
0: Alright,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이어서 클래스 2가 방송됩니다. 올여름 EBS와 함께 떠나는 여행. 지금 출발합니다. 현지인의 삶으로 뛰어드는 지구 한 바퀴 진짜 세계여행. 세계 테마기행. 다채로운 여정으로 만나는 우리 땅, 우리 마을 이야기. 한국기행. 섬 지역의 삶과 문화를 통째로 파고든다. 고향민국. 여행은 역시 EBS.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안녕하세요. 서울의대 강시혁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1952년 런던 스모그 사건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런던 스모그 사건은 1952년 12월 5일부터 12월 9일까지 영국 런던에서 발생한 심각한 스모그 현상을 일컫는데요. 당시 런던의 도로 교통을 버스로 전환하는 작업에 들어가기도 했고요. 겨울 날씨가 평년보다 추워서 석탄 소비량이 늘어난 요인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날 12월 4일 바람 하나 없던 런던시 일대가 안정된 고기압권 내에 들어가면서 역전층이 생겨서 대기수선이 완전히 멈춰버렸습니다. 이 다음 날부터 시작해서 나흘 동안 지속된 스모그 현상을 Great Smoke라고 부르는데요. 당시 런던 사진이고요. 가시거리가 1m밖에 안 돼서 걷다 보면 사람들하고 부딪힐 정도로 위험했었다고 하고요. 사람들이 길을 걸어야 될 때는 벽에 매달려서 걸었다고 하고요. 대중교통과 모든 사회생활이 마비가 됐겠죠. 스모그 농도와 이산화황 농도가 상승한 후 1, 2일의 시간차를 두고 사망자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보여준 그래프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중요한 건강 문제라는 건 이제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앞선 강의에서도 몇 차례 소개해드렸던 글로벌 버든 오브 디지즈, 글로벌 질병 부담 보고서 통계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질병을 일으키는 주요 위험인자들을 중요도 순서대로 늘어놓은 표고요. 보시다시피 1위는 고혈압입니다. 담배, 비만, 운동부족, 스트레스 다 제치고 전 세계 질병 부담 20%를 설명하는 요인이라고 소개해드렸었죠. 흥미롭게도 두 번째가 바로 미세먼지입니다. 이 통계 보고 사실 저도 좀 놀랐는데 얼마 전까지 6위랑 8위였는데 언제 2위가 됐지? 했었는데 진한 빨강색하고 덜 진한 빨강색 보이시죠? 진한 빨강색이 실내 대기오염이고요. 덜 진한 빨강색이 실외 대기오염입니다. 우리가 일기예보에서 이야기하고 아침마다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시는 이 수치는 실외 대기오염이고요. 이렇게 실내 공기오염과 실외 대기오염을 나누게 되면 실내 공기오염은 8위, 실외 대기오염은 6위를 차지하는 위험인자입니다. 그래도 만만치 않죠. 비만과 고지혈증, 세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던 고지혈증에 견줄 만큼 중요한 위험인자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따르면 2019년 전 세계 인구의 99%가 대기질 가이드라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실내와 실외 대기 오염을 합치면 매년 670만 명의 조기 사망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실외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은 42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일으키길래 이렇게 중요하다고 할까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지금까지 대기오염과 미세먼지라는 표현을 섞어서 쓰고 있거든요. 대기오염은 전체적인 환경 문제를 이야기하는 더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그 중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입니다. 대기오염은 큰 개념이라서 일산화탄소, 이산화황 같은 가스 형태의 오염물질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입자, 파티클 형태의 미세먼지를 다 아우르는 넓은 개념이고요. 우리가 의학적으로 중요한 건 입자 형태의 오염물질, 주로 미세먼지입니다. 가스상 물질도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이 있기는 합니다. 특히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보다도 얇은 초미세먼지는 코나 기관지 점막에서 걸러지지 않습니다. PM10이라고 적혀있는 미세먼지

미세먼지는 지름이 10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입자입니다. 이 정도 크기는 우리 눈에 명확히 보이진 않지만 우리 눈에도 영향을 줘서 PM10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공기가 뿌옇게 보입니다. 건강에 더 안 좋은 건 PM2.5라고 적혀있는 초미세먼지입니다. 지름이 2.5 마이크로미터 이하, 머리카락 굵기의 20분의 1보다도 작은 크기고요. 크기가 너무 작다 보니 코나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요. 호흡기 가장 깊은 곳에 폐포까지 도달해서 모세혈관까지 가게 됩니다.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개념이 헷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최근에는 그냥 미세먼지라는 표현으로 쓰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미세먼지라고 쓰고 이제 개념은 PM2.5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합니다. 저도 오늘 주로 초미세먼지에 대해서 PM2.5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표현은 그냥 미세먼지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이라고 하면 먼저 기침을 생각하시고 천식 같은 호흡기 질환이 떠오르실 텐데요. 물론 호흡기 질환이 더 예민하긴 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폐렴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미세먼지는 25%가량 기여하고 COPD라고도 부르죠.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악화시키는 요인으로서는 27% 정도 기여합니다. 한편 심혈관 질환에 기여하는 비중은 조금 더 낮아서 허혈성 심질환에는 15%, 중풍 같은 뇌혈관 질환에 기여하는 정도는 14%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전체 질병 부담을 놓고 이야기하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전 세계 질병 부담 중에서 호흡기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작고 심뇌혈관 질환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많기도 많지만 심뇌혈관 질환은 생기게 되면 사망이나 후유증이 심각한 질환들이기 때문에 질병 부담이 훨씬 더 큰 거거든요. 그래서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전체 사망을 원인별로 따져보면 가장 큰 이유가 협심증, 심근경색 같은 허혈성 심질환이고요. 35%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뇌혈관 질환 21%, 만성폐쇄성 폐질환이 20%, 폐렴 등 하부호흡기 질환이 1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장에 안 좋은 이유는 복잡하긴 한데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폐포 끝까지 들어온 미세먼지가 내피세포를 통해서 혈액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혈액 속으로 들어간 미세먼지는 안 좋은 성분이 혈액을 따라다니니까 당연히 안 좋겠죠. 전신을 돌면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사실 이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효과가 더 크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두 번째는 혈관 내피세포와 염증세포를 자극합니다. 우리 몸은 외부의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증 반응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미세먼지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전신 염증을 유발하고 내피세포 기능이 손상됩니다. 세 번째는 이런 물질들이 우리 몸에 들어와서 자율신경계 균형을 깨뜨린다라는 설명인데요. 이렇게 혈액을 타고 흐르면서 심혈관 질환, 특히 동맥경화성 질환을 일으키는 것이 미세먼지가 일으키는 건강 영향의 주된 기전입니다. 미세먼지가 신장 질환에 끼치는 영향을 시간에 따라서 단기 영향과 장기 영향으로 나누게 됩니다. 저희 연구팀에서 한 연구입니다. 2006년부터 2013년 사이에 서울에서 발생한 심정지 건수를 분석을 해봤는데 날짜별로 온도, 습도, 계절 등 다른 환경 요인을 보정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미세먼지가 높은 당일에는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지 않습니다. 평소랑 비슷하고요. 그런데 다음 날이 되면 약간 오른 거 보실 수 있고요. 이틀이 지나서 이틀째가 되면 유의미하게 증가한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만큼 상승하게 되면 심정지 발생률이 1.13%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효과가 단기 효과입니다. 그동안 다른 원인들이 누적돼서 병이 많이 진행해서 터질랑말랑 벼랑 끝에 서 있는 환자를 탁 밀어내는 효과입니다. 사실은 단기 효과보다는 장기 효과로 인한 건강 위해가 훨씬 더 크다는 게 잘 알려져 있는데요.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만 요 그래프 하나만 보여드리면 미국 전역에서 6천만 명가량의 인구를 대상으로 이뤄진 대규모 연구였었고요. 초미세먼지 농도가 10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증가할 때마다 사망률이 7.3% 증가한다는 걸 수치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상황 어떤지 한번 볼까요? 2023년 기준 국가별 연간 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표시한 세계 지도입니다.
미국, 캐나다, 서유럽, 호주 국가에서는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 미만으로 매우 좋은 거 보실 수 있으실 거고요. 안 좋은 나라들 인도, 중국, 중동, 그다음에 일부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35 이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농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 중간쯤인 것 같은데요. 연평균 농도가 19.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미국처럼 아주 밝은 색인 거랑 비교해 보면 배가 조금 아프기는 한것 같아요. 배가 아프기는 하지만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 대기질은 객관적인 수치로 봤을 때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체감하시는 대기질 지표도 확연히 달라지셨을 텐데요. 서울 기준 초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018년에 57일이나 됐었었는데 2024년에는 24일로 절반가량 줄어들었고요. 특히 매우 나쁨, 심혈관 질환에 치명적이고 외출을 삼가시도록 말씀드리는 매우 나쁨 일수는 2018년 서울에서 4일이나 있었지만 24년에는 하루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미세먼지의 위험으로부터 완전히 안심해도 되는 걸까요? 최근 발표된 서울대병원 홍윤철 교수 연구진이 발표한 국내 역학 연구는 뼈아픈 결과를 보여줬는데요. 2010년부터 2019년 사이 우리나라 대기질은 분명히 좋아졌지만 같은 기간 동안에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초과 사망자 수는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2010년 4,888명에서 2019년 5,179명으로 오히려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대기질이 좋아졌는데 사망자가 늘어난 이유는 과연 뭘까요? 인구 고령화 때문입니다. 우리 사회가 고령화되어 가면서 대기오염에 취약해지는 속도가 공기가 깨끗해지는 속도를 완전히 압도해 버린 것입니다. 고령층은 본질적으로 심혈관 질환, 호흡기 질환 등 다양한 기저질환을 동반하고 있고요. 환경 요인에 대한 신체적 방어력이 젊은 분들에 비해서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세먼지 효과를 담배와 비교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호흡기를 통해 유입된 독극 물질이라는 측면에서 비슷한 면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담배 개피수랑 비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따져보면 우리나라 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하루 담배 두개 피를 피우는 거랑 비슷한 건강 유해에 해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유럽은 1.6개 피 정도라고 하고요. 중국은 2.4개 피 정도 되고 이제 베이징이나 굉장히 심할 때에는 하루 20개 피, 한갑 피우는 것만큼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거든요. 이처럼 미세먼지는 단순한 호흡기 질환을 넘어서 우리의 혈관을 뚫고 들어오는 위협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이 뿌연 미세먼지가 심한 날,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도 2019년에 국가기후환경회의에 참여하면서 다른 전문가 위원님들하고 같이 많이 고민했었었는데요. 그렇게 도출됐던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7가지 실천 요령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인 날은 야외 신체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 활동으로 전환하십시오. 미세먼지가 심한데 운동해도 되는지는 정말 어려운 질문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운동의 이득이 더 큽니다. 하지만 심혈관 질환이나 호흡기 기저 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고령층이라면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날은 가능하면 헬스장이나 집안에서 다른 실내 운동으로 대체하실 수 있으면 대체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외출이 불가피하다면 반드시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십시오. 미세먼지가 심한 날 마스크의 효과는 여러 가지 임상 연구를 통해서 증명되어 있긴 합니다. 이런 실험 연구들도 있었는데, 예를 들면 2009년에 중국에서 한 소규모 연구였었는데, 베이징에서 미세먼지가 정말 심한 날, 마스크 착용의 효과를 비교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2시간 동안 도심을 보행한 후에 수축기 열압은 114였었고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2시간 동안 보행한 후에 수축기 열압은 121로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가능하면 활동량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대로변, 공사장 주변은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또 활동량이 많으면 호흡량이 증가하면서 미세먼지 흡입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귀가 후 철저한 개인위생입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지만 손 씻기와 세안, 얼굴 닦기는 너무 기본적이고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마시고 비타민 C가 풍부한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십시오. 물을 많이 마시면

그러면 호흡기 점막이 촉촉해져서 미세먼지가 혈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걸러주는 점액 방어벽이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고요. 노폐물을 배출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실내 공기질 관리입니다. 가장 기본은 창문을 닫고 있는 건데 하루 종일 닫고 계시는 건 좋은 일은 아니고요. 실내외 공기 오염도를 고려해서 환기하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하루 세 번, 한번 하실 때 30분 정도 환기는 꼭 하셔야 되고요. 또 공기청정기 가동하시는 것도 추천됩니다. 어떤 공기청정기가 좋냐? 그거는 크게 차이는 없고요. 저렴하신 공기청정기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필터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필터 유효기간이 지났는지 확인하시고 필터를 주기적으로 교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는 대기오염 유발 행위 자제하기입니다. 사실 대기오염은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와 사회의 문제이긴 합니다. 나한 사람이 미세먼지로부터 회피하려는 노력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회가 전체적으로 대기오염 문제에 접근하는 게더 효과적인 방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노력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노후 경유차 감축, 친환경차 보급, 석탄화력발전소 감축, 대기오염물질 총량제 같은 많은 노력들을 국가적으로도 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입장에서도 특히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자가용 사용을 좀 피하시고 대중교통 이용하시는 작은 노력들이 모이면 더큰 효과로 돌아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런던 스모그 사건부터 시작해서 대기오염이 어떤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지, 미세먼지가 심한 날 7가지 대응 요령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미세먼지는 가벼운 기침을 일으키는 단순한 먼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크기의 초미세먼지는 우리 폐포 깊숙이까지 들어와서 혈관에 상처를 주고 심장을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위험입니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농도는 차츰 좋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서 아직도 중요한 건강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는 위험, 미세먼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심장 건강을 위한 맞춤형 운동 처방전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이어서 한국 기행이 방송됩니다.
1: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고!
2: 영화에서 막 봤을 법한 그런 풍경 펼쳐주세요.
3: 와, 전설의 물고기 카이체 분야.
1: 이 공화밤의 대부가 됐네. 가자, 가자!
4: 오, 저기 보세요!
1: 보기가 쉽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0: 뭐 어떡하죠? 보고 싶어질 것 같은데.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4: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5: 내 꿈은 의사입니다.

0: 매운 잡채가 옛날에도 유명했어요?
1: 예. 매운 잡채가 유명하지. 오래되었어요.
2: 너무 우리 한국 사람 매운 좀 얼큰해 좋잖아.
0: 먹고 싶어요, 먹고 싶어. 그냥 먹고 싶은 맛.
3: 보기만 해도 입안에 침이 고이는 강렬한 붉은빛. 사람들 발길 붙잡는 특별한 빨간 맛이 있습니다.
2: 스트레스 받을 때 진짜 매운 거 먹고 싶다.
3: 마음까지 뜨겁게 달래줄 한 그릇.
4: 등산 오면 한 번씩 와서 계속 먹고 있어요.
5: 아주 막 뭐랄까 사납게 맵진 않아요. 얼큰하면서 매운.
3: 삶이 팍팍하고 속이 답답할 때면 생각나는 화끈한 위로 매운 잡채를 아시나요? 유서 깊은 근대 역사의 숨결을 간직한 군산. 오랜 세월 현지인들의 소울푸드로 굳건히 자리 잡은 명물이 있습니다. 매콤한 냄새에 따라가다 보면 좁은 간이 의자에 옹기종기 모여 앉아 무언가에 열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새빨간 국물에 빠진 당면과 채소, 매운 잡채입니다. 주문과 동시에 즉석에서 볶아냈으니 맛 없을 수가 없는 인기 메뉴라죠.
6: 군산의 명물 아닙니까?
7: 저 잡채를 좋아합니다. 매운 잡채 특히. 빡세게 일을 좀 했다든지 그럴 때 좀 정신이 열 때 요거 먹으면 땡기잖아. 매운 게. 그런 먹으면 또 개운한 맛을 그때 느끼는 게.
6: 기절초풍, 정신 번쩍, 마라탕 뭐 이렇게 단계별로 있으니까 와서 자기 취향대로.
3: 정신 번쩍 들게 맵지만 자꾸만 당기는 맛의 비밀.
8: 아침에 빵 굽는데.
3: 바로 고춧가루에 있습니다.
9: 이게 청양고추로 빵 굽는 거지 뭐?
3: 매일 아침 방앗간에 가서 갓 빻아낸 신선한 청양고춧가루만을 사용하는 게 철칙.
8: 아우 엄청 매워요. 아우.
9: 오케이. 네.
8: 매워요? 엄청 매워요.
10: 얼음 빠지시는데요?
9: 땀이 난다니까요 진짜. 그래서 이걸 먹고 나니까 속이 뻥 뚫린다는 말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시원하고.
3: 온몸에 땀이 나고 눈물이 핑 돌 것 같은 매운맛.
9: 이게 이제 1단계. 1단계. 그리고 2단계. 3단계. 그 맛깔스러운 맛, 매운맛 있잖아요. 감칠맛 나고 맛깔스러운 매운맛.
3: 멸치와 새우를 비롯해 8가지 재료로 깊은 맛을 낸 양념 육수 속에서 한데 어우러지는 서로 다른 재료들. 여기에 화끈한 맛 더해줄 청양고춧가루와 고소한 참기름까지 둘러주면 매운 잡채 완성.
11: 마무리 고소함으로 확 끌어잡아 땡겨요. 잡채의 맛을. 포인트. 이건 약간 매운 거. 1단계? 1단계.
3: 입에 넣는 순간 머릿속이 새하얘지는 강력한 매운맛. 덕분에 눈 녹듯 사라진다는 근심과 걱정. 그러니 군산 사람들에겐 이만한 속풀이 음식이 또 없다죠. 비 오듯 쏟아지는 땀에도 멈출 수 없는 손.
10: 많이 드셔보셨어요? 그러면 언니 가지락 하나 있어요?
4: 예, 불당 오면 한 번씩 와서 계속 먹고 있어요. 어렸을 때 많이 먹었거든요. 학창시절에 많이 먹었던 음식이라.
12: 저 천학 때부터 다녔어요. 어렸을 때부터 먹었으니까 또 추억의 음식이 되잖아요.
3: 오랫동안 군산 시민들의 희로애락을 함께해온 매운 잡채. 반백년 넘는 오랜 역사를 간직한 음식이라죠.
10: 이모! 자, 하자. 이모 절대 안 됐어, 선생님. 이모 졌어? 잠시만요.
3: 대를 이어 매운 잡채를 만들어 왔다는 이곳.
13: 시골에 잔치할 때나 이거 먹었잖아. 추석 돌아오고 구정 돌아오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린 게 이거를 맨날 먹었는데 여기도 집에서 지금도 마찬가지야.
10: 10번 오시면 10번 다 잡채만 드세요.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 메뉴가. 한여름에도 잡채, 한겨울에도 잡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잡채.
3: 예전엔 참 귀했던 잡채가 이제는 매일 즐길 수 있는 별미가 되었죠.
10: 예전에 이렇게 많이 안 들어갔다니까. 물잡채. 물잡채, 처음에 물잡채였어요. 근데 그냥 어느 순간에 빨간색이잖아. 빨간 잡채로 부르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20년 전 빨간 잡채라고 써서 저희도 팔았어요. 팔긴 사실은. 근데 어느 날 사람들이 요즘 트렌드라고 하잖아. 매운맛, 매운맛, 매운맛. 이렇게 매운맛 찾다 보니까 이름을 손님들이 스스로 매운 잡채라고 부르더라고요. 언니 어서 와. 네, 오늘 또 아들이요? 오늘은? 뭐죠? 다른 거는 다른 곳에 가서 사 먹을 수 있잖아. 잡채는 안 팔아. 예, 네, 다른 지역에도 뭐 잡채가, 비빔잡채가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어요. 여기밖에. 군산밖에. 이 스타일은 여기밖에 없어서 그래서 더 찾는 것 같아요.
3: 손님들의 입맛 따라 그 맛도 이름도 변화해 왔다는 매운 잡채. 하지만 인기만큼은 예나 지금이나 여전합니다.
14: 전 엄마가 따라 많이 와서.
15: 그냥 여기 오면은 무조건 지금 뭐 걸치고 가야 됩니다. 무조건. 임신하고서도 이게 먹고 싶어서 와야 돼요. 시댁이 부여거든요. 부여인데 이게 먹고 싶어갖고 애가 졌을 때 먹고 싶어갖고 와야 돼.
10: 아니 밥 먹고 왔다면서 우리 아들 다 먹었어?
14: 아 너무 맛있었어. 맛있게 먹었어요.
10: 맛있어? 양이 적은 건 아니었어?
14: 아 너무 많았어요.
10: 너무 많았어? 진짜요?
15: 미역국에다 이렇게 한 사발 먹고 왔습니다.
10: 근데 미역국 드시고 오셨는데 이거 다 드신 거예요?
14: 아 예.
15: 너 사람 같지 않아 보인다 이제.
3: 매일 출석 도장 찍으신다는 단골 어르신의 방문. 놀랍게도 매일 40분씩 걸어오신대요.
10: 어머니 뭐 드시고 오셨어요?
16: 저 오늘 나름 나뽀뽀
10: 드시고. 다 알아요?
16: 네.
10: 난 지금 짜장면을 달라고 그래. 짜장면을 달라는데 그게 잡채야. 반절만 줘야 돼. 어? 반절만 드리고 팥죽으로 하나 해갖고 싸줘. 그럼 갖고 와서 할아버지랑 드셔. 이쁘다고 사진 찍는 데야.
16: 아이고 좋다.
10: 가지고. 가위 됐지? 응? 어? 단무지 더? 어?
16: 아우가 차려.
10: 언니 아우라고 한다니까. 형 때문에 내가 더 어린다고 자꾸 아우래. 내가 왜 아우의 딸이라고 해도 엄마 딸이라고 불러? 어? 따님이 60살이래야. 나 쉬운 일곱인데. 죽었어.
3: 집에 계신 할아버지를 위한 달콤하고 부드러운 팥죽까지 투박하지만 깊은 정이 한가득 담겼습니다.
10: 우리 어머니 이제 실어줘야 돼. 팥죽 이제 다 실을 거야. 어? 어, 이거 뭐 샀어? 또 나몰래. 뭐 샀어? 고구마 샀구나. 어? 자. 어, 야물게 자려? 어.
17: 아니, 항상 이렇게 오세요?
10: 어. 이렇게 항상 오세요. 매일 오세요. 고맙지요. 오시는 게 감사하지. 얼마나 오실라나 몰라. 다리가 안 아프야 오지.
3: 음식 한 그릇을 통해 추억을 공유하고 정을 나누는 것. 그게 시장의 매력이겠죠.
10: 아이고 오랜만에. 엄마 어서 오소. 와서 일 좀 도와주세요.
3: 한창 바쁜 시간 반가운 구원투수가 등장하셨습니다.
17: 김유리 장갑 한 단짝초.
18: 어머니 오자마자 일하세요?
17: 네 일해야 팔지요. 이제 내가 심심한 게 하는 거예요. 이거 손님 안 오고 하면 누가 이걸 할 수가 없어. 할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3: 척 봐도 능숙한 솜씨. 이 가게 일대 사장님이자 미정 씨의 어머니입니다.
17: 그때는 이 장사가 12군데 있었어요. 12집에 있었는데 집집마다 똑같은 메뉴, 똑같은 거. 그래서 서로 눈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 안 가르쳐줘요. 이거 삶는 것도 안 가르쳐줬어요.
18: 매운 잡채는 어떻게 만들어야 맛있어요?
17: 오뎅 국물, 육수. 거기 물도 그걸로 만들어요. 우리는 그걸 넣으면 떠서 할게. 맹글잖아요. 저기 면치 육수 들어가고 골고루 들어갔다는 그 오뎅 국물로 만드는 거예요.
3: 어깨 너머로 배우고 연구를 거듭한 끝에 찾아낸 맛의 비결. 어묵에 구수하고 감칠맛 가득한 육수가 매운 잡채 맛에 풍미를 더해줍니다.
18: 매운 잡채는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17: 매운 잡채는 한 5년, 56년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그때 내가 우리 애기 낳고 여기 나왔었는데 그때부터 이게 시작했었어요.
3: 어머니의 삶의 흔적을 고스란히 이어받은 딸. 건강이 급격히 안 좋아진 어머니를 대신해 주저없이 앞치마를 두른 딸이 그저 짠하기만 한 어머니입니다.
10: 우리 어머니께 진짜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안 부담스러워 하나도. 옛날 이야기지. 이빨 빠져 고랑이야 이제. 하나도 안 무서워. 원래 우리만은 우리한테 안 무섭겠어요. 원래. 왜냐면 제가 그 마음을 이해를 해.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자식한테 항상 미안한 마음이 생겨. 무한대로 주면서도 미안한 마음이 생겨. 항상.
3: 시장 한켠 좁은 공간에 스들어 살았을 정도로 어려웠던 형편. 그럼에도 삼남매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워내고자 평생을 바친 어머니입니다.
10: 그래서 세상에 모든 엄마가 다 저런 줄 알았어. 다 몸빼 바지 입고. 지금 생각하면 30대, 40대 몸빼 입고 장사한 거잖아. 몸빼 입고 세타 입고 막 조끼 몇 개씩 입고. 그때마다 시장이 춥고 막 이러니까. 여름에 더워서 머리다가 얼음주머니 머리에 이고 장사했어요.
17: 진짜 눈물도 많이 뺐어요. 얼마나. 우리 아저씨가 열심히 하더라며. 노사님세 젊어서 날마다 그러고만 다니는 사람이요.
10: 아빠 와. 어서 와요. 일로 와요. 일로 와요.
19: 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짠
10: 그 도시락 통 가지러 오세요. 아침에 갖다 주시고 오후에 가지러 오고 그래야 내일 또 갖다 주시.
2: 맘마. 맘마.
10: 어, 아빠 도시락 갖고 와야지. 어.
19: 아니 아버지 힘드시네. 왔다 갔다 하시면 힘들지 않아요?
10: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2만 원 드립니다. 사탕 엄마 몰래 사갖고 집에 가세요. 왜 몰래 사냐면 인블란 던지가 얼마 안 됐어요.
2: 사탕.

0: 아버지, 아버지, 저 이거 먹으라고요?
1: 감사도 됐어. 감이 없어. 안 나와. 여기다 줘야지.
0: 딸 안 먹어.
1: 안 먹어. 그죠? 야가에서 안 먹어.
0: 이거 드시면 혼난다면서요, 아버지?
1: 혼나면 말지. 그 전이 나도 했어. 돈 와서 꽈배기, 찐빵, 만두 다 만들었어. 옛날에 6시에 나왔고 12시까지 일했어.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0: 지금 딸 어떻게 장사 잘해요?
1: 잘하지. 여기서 띵호 하잖아요, 띵호 와.
2: 자, 가방. 네, 잘 먹었습니다.
1: 아, 수고들 하십시오. 아까 까꿍.
0: 조심히 들어가세요.
3: 예나 지금이나 딸의 버팀목이 되어주시는 든든한 부모님이 있어 힘이 난다는 딸 미정 씨입니다.
2: 오늘 누구야? 한 명 더 있네? 저쪽에 거기 앉아도 되고 앉고 싶은 자리 앉으세요.
3: 과거 부모님이 그러하셨듯 정성으로 매운 잡채를 만들고 있다고요.
2: 뭐 굳이 먹거나 비싼 음식은 아니지만 간단한 음식이지만 그들한테는 이게 정말 추억의 음식, 저 고향의 음식, 그리고 엄마 같은 음식이 되기를 바라고 있고 지금은 행복한 음식, 감사한 음식이에요.
3: 알싸한 매운맛 뒤에 선물처럼 찾아오는 달콤한 위로, 매운 잡채입니다.
4: 오빠야! 내가 사랑하는 남편.
2: 오, 크다!
5: 행복이면 넘친다. 아유, 고맙소. 사랑한다. 자세히 좋아한다. 그랬지?
6: 늘 생각하는 게 오늘은 한결 같으니까 고맙게 남이 없는 거지.
7: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8: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7: 지금 상담 완료 시 다양한 요리를 한 번에 국물 요리, 찜 요리, 전골까지 활용도 높은 5종의 세트 구성, 플라워 패턴의 깔끔하고 화사한 디자인, 플라워 범랑 5종을 드립니다. 실용적인 사이즈별 5종 구성에 열이 고르게 전달돼 조리가 안정적이고 주방 분위기도 화사하게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상담 완료 고객 플라워 범랑 5종을 전부 드립니다.
8: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3: 이어서 세계 테마 비행이 방송됩니다.
9: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0: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

0: 봉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 빨리빨리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람들.
2: 하지만 멈춥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모르는 누군가를 위해 멈추는 이유. 존중과 배려의 마음은 닮아있기 때문 아닐까요?
1: 가장 빠른 나라에 가장 따뜻한 멈춤이 우리를 하나로 만듭니다.

0: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복부팩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유쾌
1: 상쾌
0: 통쾌 변비엔 메이킨.
2: 야, 춤을 잘 추네. 자, 부피 손님 쪽이 좀 더러우신 것 같아요. 어머, 어?
3: 어떤 꺼림도 없이 누구에게나 친구가 되어주는 곳.
2: 아, 깜깜깜.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태국은 왜 이러죠, 진짜? 왜 이렇게 눈물 나게 하지? 너무 자연이네요. 자연이다!
3: 오지에서 이런 환대를 받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태국에서 마음의 쉼터를 만났습니다. 태국으로의 여행을 앞두고 꼭 한번 가보겠노라 마음먹은 곳이 있었습니다. 방콕에서 서쪽으로 120km, 차로 2시간 거리의 깐짜나불입니다. 미얀마와 맞붙어 있는 국경도시 깐짜나불이 1957년 개봉한 동명의 영화를 통해 세계적인 명소가 된 화이강의 다리가 있습니다.
2: 자, 이곳은요, 깐짜나부리의 화이강의 다리. 저도 사실은 영화로만 접해가지고 이곳을 꼭 한번 와보고 싶었어요. 근데 영화에서 보면 굉장히 좀 슬픈 역사가 살아 숨쉬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생각했던 약간 경건한 분위기와 약간 슬픈 역사가 있는 느낌, 그런 느낌을 생각했는데 굉장히 풍경도 좀 아름답고요. 관광객들도 편안하게 지금 즐기고 있습니다. 오.
3: 이분은 이야. 특별한 복장으로 여행자를 반기는데요.
2: 오. 아니, 오. 느낌 있어, 느낌 있어.
3: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은 자원 약탈과 물자 보급을 위해 태국에서 미얀마까지 총 415km의 철도를 건설했죠. 화이강의 다리는 그 일부.
2: Where are you from?
4: England.
2: England?
4: Yeah.
2: Why did you know here? Tour, tour.
5: The history.
2: History.
5: Yeah.
4: So the British army were heavily involved in building this, or the people who were captured from the British army helped build this. Because many people died building this.
2: Sad story.
3: 10만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 죽음의 철도라 불린다죠. 푸른 눈의 퇴역 군인이 그 철길을 지키고 있습니다.
2: Excuse me, what is your nationality?
6: Australia.
2: Australia.
6: Yeah.
2: Why you here? You the
6: I live,
2: police?
6: I live here now. Yeah, a volunteer tourist police.
7: That's another reason why I'm here. Because a lot of Australians died on this rail line.
8: Okay.
7: And right. I'm here to sort of also inform the tourists what the history is, and also make sure that they abide by Thai culture and Thai law.
2: 아, 이제 기차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오, 와.

0: 출발해 미얀마 접경지인 남통역까지 가는 기차. 이곳 주민들에겐 든든한 교통수단이죠.
1: 사와디카.
2: 사와디카.
1: 이 기차를 항상 이용해요. 아 근데 여기 살고 계신 거예요?
0: 격 없는 부탁에 살짝 당황했는데요.
3: 이걸 좀 밖으로 내달라고 무거우니까 부탁했어요.
1: 어, 자, 조심하세요. 자, 자. 아유, 아 이렇게 다 내려주는구나. 와, 웃기다. 티캅.
0: 왜? 티캅. 대답이 없으신가 했는데요.
1: 커큰캅. 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커큰캅.
0: 순간, 아이고, 코끝이 찡했습니다.
1: 아니, 이. 아니, 태국은 왜 이러죠, 진짜? 왜 이렇게 눈물 나게 하지? 아니, 이 망고 하나 주시려고. 와, 진짜 태국 최고입니다.
0: 반가운 건 또 있었는데요.
3: 니아라이 크랍.
4: 아라이 크랍. 도넛.
3: 도넛.
4: 아, 팬케이크.
3: 팬케이크. 타일랜드. 아, 꼭 가오리카. 니는. 니는. 니는. 오케이, 가. 아, 오케이, 오케이.
0: 제 또래라면 다 아실 겁니다. 비좁은 열차 통로를 오가던 간식 카트의 추억.
1: 산시밭. 우리나라하고 발음이 좀 비슷해요. 30이 산시밭 이렇거든요. 버큰카. 버큰카.
0: 우리에게 달걀과 사이다가 있다면 태국엔 달달한 도넛입니다.
1: 와, 이거 도넛하고 팬케이크 팔아요. 우리 옛날에 영무원들 아 뭐 쥐포 있어요, 계란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똑같습니다. 와.
0: 만국 공통 기차 여행의 묘미는요 역시 주전부리죠.
1: 도넛들은 기차에서 먹어야 되고요. 설탕이 많이 뿌려져 있어야 돼요. 어, 되게 맛있는데요.
0: 시중에 파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요.
1: 이거 직접 집에서 부친 것 같아요. 벌써 딱 느낌이 약간 아마추어 냄새가.
0: 흐물흐물거려도 맛은 뒤똥찼습니다.
1: 어? 이거 아플.
3: 말레이시아?
1: 아, 말레이시아. 미? 아, 코리아. 코리아. 예. 아우, 유? 코리아? 서울. 서울?
5: 트래블,
1: 서울, 트래블, 예.
5: This is my sister. This is sister.
0: 이것도 인연. 한국어 한알. 알려드렸습니다.
1: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오케이, 예. I love Malaysia. 예.
0: 한 시간 남짓 달렸을까요? 기차가 갑자기 속도를 늦춥니다.
3: 아 여기가요. 이제 그 구간 중에 절벽을 지나가는 구간이 있거든요. 굉장히 위험해요.
0: 죽음의 철도의 하이라이트는요, 나무 교각을 지나는 400m의 아찔한 절벽 구간. 철도 건설 과정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곳입니다.
3: 지금 제가 걷고 있는 이곳이 바로요, 400km 넘는 철도 공사 구간 중에 가장 험난하고도 희생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는 구간입니다. 지금 보시면 어떤 기계나 현대 장비로 판 게 아니고 손수 꽃갱이로 정말 힘들게

0: 찾던 이 흔적들이 오돌토돌하면서 불규칙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1: 절벽에 매달린 채 허공에 길을 내야 했습니다. 불과 80여 년 전의 일인데요. 일본군에 의해 강제로 동원된 연합군 포로와 민간인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중노동을 하다가 10만여 명이 넘게 사망했습니다.
0: Hi. How did you know this place?
2: Because I came here 35 years ago.
0: 35 years ago?
2: I came here with my to-be wife.
0: Yeah.
2: On holiday together.
0: Wow.
2: And now I bring my daughter back.
0: Why are you here the again visit?
2: Because the first time it meant so much being here.
0: Yeah.
2: To see the British and Commonwealth graves and knowing how many people were prisoners here and to remember them and to see what they achieved.
1: 삶의 기적을 바랬을 그 죽음의 철도 위에서 열차는 이제 기적과 같은 일상을 실어 나릅니다. 이번 여정은 작정하고 나섰습니다. 어린 날 제 가슴을 뛰게 했던 신비로운 존재를 만나기 위해서인데요. 바로 치앙마이의 코끼리 공원.
3: 어머,
0: 코끼리입니다. 오,
3: 안녕.
0: 와, 코끼리 이렇게 보다니. 제가 태국에 오기 전까지 이렇게 코끼리와 같이 이렇게 같이 나란히 동행하고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거든요. 이쪽 태국인들하고 코끼리는 진짜 친구처럼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1: 저도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도심과 떨어진 이곳 숲속에선 30여 마리의 코끼리가 보호와 치료를 받으며 사람과 살아갑니다.
4: 와, 음악도 좋고요. 뭐 바나나도 맛있네요.
1: 부인하시나 봐요.
4: 네. 그냥 어렸을 때 TV로만 봤었으니까 이렇게 많은 코끼리를 처음 보는 거거든요.
5: 사와디카.
6: 사와디카.
4: 아이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6: 어디니 방 잠에 댕카?
4: 지금 코끼리 트레킹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코끼리 타고 한 몇십 분 정도 같이 도는 것 같습니다.
1: 가까이에서 함께 하고픈 마음에 코끼리에게 잠시 신세를 졌습니다.
4: 와, 여기 타고 있으니까 제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엄청 타니까 높아요, 높아.
1: 세상을 호령하는 기분이 이럴까요?
4: 오, 물살이 점점 세지는데 좀 깊이가 좀 깊거든요, 지금. 야, 이게 코끼리니까 가능하구나. 사람 같았으면 벌써 물이 여기까지 찼을 텐데. 와, 물이 엄청 깊은데 지금 코끼리가 굉장히 잘 가고 있어요. 이야.
1: 높은 산, 깊은 물도 녀석들의 앞길을 가로막진 못합니다.
3: 코끼리야 자세뇨 코하선이래 바나나 수냐롱 코브로 파티요.
4: 자, 바나나 먹어라. 바나나를
3: 바나나
4: 주려고
3: 바나나
4: 노래를 불러줬어요.
3: 바나나 수냐롱 바리바리카.
1: 이곳에선 코끼리와 눈높이를 맞추고 교감을 할 수 있습니다. 산악지대인 치앙마이엔 예부터 코끼리가 많이 살았습니다. 무거운 짐을 날라주고 사람을 도와주던 녀석들. 지금도 인간의 친구가 되어주는데요. 축구 실력도 출중하다는 녀석들. 오, 저보다 한 수 위인데요.
3: 자, 와.
1: 수고로웠을 녀석들에게 바나나 간식을 줬는데요. 취미이자 특기가 그림 그리기.

0: 이랍니다. 코끼리 화백, 수다. 세계적인 유명 인사라죠. 반신반의하며 지켜봤는데요. 소문이 사실이었습니다.
1: 야, 지금 수다가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0: 물감 묻은 붓을 코에 쥐어지기만 하면요.
1: 지금 나무의 밑부분부터 위에 가지까지 지금 굉장히 섬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0: 진지한 눈빛으로 침착하게 화폭을 채웁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 그림이요. 수다의 자화상이라는 것. 그림 열정을 불태우는 코끼리라니 보면서도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1: 야, 이게 붓의 두께와 색감에 따라서 그 터치하는 느낌이 정말 강약 중강약 대단합니다. 저도 그렇게 못해요.
0: 수다는요 작품에 대한 애정도 상당합니다. 모든 그림에 반드시 친필 사인을 새겨놓죠.
1: 야, 사진을 안 찍을 수 없네요. 자,
0: 자, 탈카. 그런데 요즘 수다의 아성을 흔드는 아기 코끼리가 등장했답니다.
1: 오. 아니, 코끼리들은 좀 작네요.
2: 예, 작나니.
1: 아유, 안녕하세요. 오, 안녕하세요. 어, 이렇게, 이렇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0: 요 녀석, 환영사 한번 요란합니다.
1: 사디카. 아.
0: 1절도 모자라 2절, 3절까지.
1: 와.
0: 멀리서 온 이방인에게요? 호기심이 발동한 걸까요? 쿠킹아, 이건 너무나 같잖아. 놀리듯이 룰루랄라. 이렇게 덩치 큰 장난꾸러기가 세상에 또 있을까요?
1: 야, 와. 이야, 오! 코끼리가 왜 저한테 지금 막 이렇게 모자도 빼고 뽀뽀도 하고 가는 거예요? 와, 아니 반겨줘도 너무 심하게 반겨주는데요? 아, 근데 이 코끼리 코는 아기 코끼리라서 그런지 어우 되게 부드러운데? 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거칠지 않아요. 어우.
3: 14일날
1: 축하해주겠습니다. 자, 노래 불러줄게. 삼촌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아기 코끼리 생일 축하합니다. 우! 고맙다고 인사합니다. 어이, 고맙습니다. 코쿤캅.
0: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푸핑에게 뭔가 해주고 싶었습니다. 얼핏 보기엔 평범한 나무 조각인데요.
1: 이야.
0: 물에 넣고 비비면 거품이 납니다.
1: 이 나무를 빻았어요. 그리고 오, 향이 오, 이게 맑은 물이거든요. 아직까지 막잖아요. 근데 약간 뿌였다가 와, 이렇게 저으니까 와, 이거 요리할 때 이거 생크림 휘핑할 때 막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와, 아니 이 정도로 거품이 이렇게 많이 나는 거야. 봐보세요.
4: Cleaning elephant. Yeah.
1: 아, cleaning elephant.
0: 목욕 시간을 가장 좋아한다는 푸핑.
1: 와.

0: 야, 야, 엉아가 왔다, 부피. 오, 부피가, 엉아가 왔다. 시원하니, 오. 야, 와, 오, 되게 행복해 보이네. 야, 이게. 자, 부핑 손님. 자, 이쪽이 좀 더러우신 것 같아요. 자, 이마 쪽을 제가 닦아주겠습니다. 어우, 시원하다고. 좋아, 좋아, 부핑. 와, 부핑 좋아? 오, 좋다고. 좋다고, 시원하다고 지금 대답을 했습니다. 오, 야, 진짜 좋아하네요. 와, 엉덩이 투닥자, 엉덩이. 어? 자, 방백장 좀 깨끗이 하고 다녀야지. 아니, 이거를 자주 해요, 목욕을?
1: 1-6번
0: 자, 어이구, 어이구, 어이구. 어?
1: 아니, 이티, 오케이, no problem. 이티. 스무프라이
0: 와, 진짜, 오!
2: 제 손에 쥔 것도 순식간에 꿀꺽.
0: 와, 원래 이제 비누로 많이 할 텐데 자연을 오염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이 코끼리와 자연 그리고 사람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거 보니까 너무 놀라운데요. 우와, 야, 너.
2: 평생 잊지 못할 우정을 맺었습니다. 아기 코끼리 푸핑을 만나 시름 없이 웃고 커다란 위안도 얻었습니다. 자연의 품 안에선 마음을 열면 모두가 친구. 안녕, 나이봇 푸핑. 고요한 자연 속에서 좀 더 여유를 부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요, 특별한 숙소를 주소문했는데요.
3: 이게 지금 우리가 가만 들어온 거죠?
4: 네.
0: 어렸을 때 톰 소여의 모험이라는 그 만화 있잖아요. 거기 보면 허클베리핀도 나오고, 그걸 보면서 이제, 와, 나도 저런 집에서 한번 자보고 싶다. 저렇게 살면 굉장히 재밌겠다. 상상은 돼요. 정말. 내가 상상했던 그런 만화 같은 곳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누가 오시는 것 같은데? 저 부르시네요. 사와디카! 아이고.
2: 오늘 제가 모을 숙소의 주인 어르신입니다.
0: 사와디카.
2: 어르신은 이곳에서 평생을 사셨다고 하는데요.
0: 이거를 주셨어요. 이거를 막대기를 좀 짚고 가야 될 만큼 약간 길이 좀 험난한가 봐요. 이야, 이거 길 따라서 꼬불꼬불 내려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야, 어떤 계단이 딱 만들어진 게 아니고. 오! 야, 제가 상상했던 그 만화 속에 그 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2: 정글 속에 집이 있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꿈꿔오던 그 오두막인 것은 확실합니다.
0: 여기 밑이 지금 구멍이 뚫려 있는 거예요, 나무판 사이로?
5: 롱웨벨라이.
0: 진짜요?
2: 나무를 얼기설기 덧댄 바닥, 집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 집의 현재 원가는요 10만 원입니다. 돈보다 귀하다는 땀과 애정으로 지었습니다. 이래봬도 코앞에 밀림 계곡이 펼쳐지는 풍경 맛집.
0: 와, 이곳이 지금 방 입구인 것 같습니다. 이야.

0: TV는 물론 가전제품 하나 없습니다. 문명과는 거리가 멀죠.
1: 이야.
2: 아, 또 화장실은 그래도 현대식으로. 아, 여기 샤워가 돼요? 물이 나와요? 어, 여기서?
0: 처음엔 좀 미심쩍었는데요.
2: 오! 이야, 진짜 나오네요.
0: 어르신 댁에는 뭐든 자연이 아닌 게 없습니다.
2: 이야. 와, 너무 자연이 좋아요. 근데 너무 자연이네요. 와, 자연이다!
0: 먼 길 찾아온 저에게 고생했다고 밥부터 먹으랍니다.
2: 아, 사와디카! 사와디카! 아, 꽁까올리카, 셰프 초이카. 아니, 할머니, 이거 누구세요?
3: 웬카이카.
4: 헤르타아린.
2: 와.
3: 레오?
4: 레오?
0: 할머니께서 저를 위해 준비했다는 저녁상.
2: 이야!
0: 조박하지만 정성이 엿보입니다. 밥상 차려놓고 내내 기다리시던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2: 진짜로 불에다 떼가지고 이거를 해주셨어요. 자, 이 증거가 뭐냐면, 누가 보면 이제 밥을 해가지고 여기다 못 내려고 넣은 것 같잖아요. 자, 보세요. 여기 끓음이. 야, 우리나라의 그 전통 한정식 있잖아요. 제가 이름을 붙이겠습니다. 태정식입니다. 직접 키우신 채소들하고요.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돼지고기로 요리한 것 같아요. 마치 우리나라의 된장찌개를 졸인 듯한 쌈장 같은 느낌도 좀 들고요. 자, 이거 비빔 소스. 토마토, 고추, 그다음에 다짐육이죠?
0: 처음 맛보는 태국 산골 오지 밥상. 그 맛 참 오지더라고요.
2: 아로이마카. 아, 근데 한국 사람이 요가해서 이 요리를 먹어본 사람이 있어요?
4: 뭐 거의 아 가고야 이거.
2: 제가 한국인이 처음 와가지고 이렇게 늦은 저녁에 밥 먹는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지금 손녀분들이랑 할머니랑 되게 저기서 웃으면서 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0: 이건 어르신이 직접 잡아오셨답니다.
2: 자, 이거 민물고기라고 하는데요. 구워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이렇게 그냥 딱 뜯어가지고. 와, 보세요. 속살 보이세요? 와. 이거는 요리사들만이 그 디테일을 딱 잡아낼 수 있거든요. 숯불로 천천히 정성스럽게 굽지 않으면 시간이 지났는데도 이렇게 부들부들 거릴 수가 없어요. 우와. 오, 오, 오, 오! 이야! 여러분, 그대로 뼈를 발췌했습니다. 이런 거는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자, 밥을 살짝 넣고요. 자, 생선 쌈으로, 그 다음에 준비해 주신, 이야, 추운다? 자, 채소 하나 얹고, 이렇게.
0: 한국인은 누가 뭐래도 쌈. 맛의 조합까지 고려해서요. 반쌈 크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야, 맛이 느껴지시나요? 네, 한국 요리사의 기술에 어르신도 놀란 눈치입니다. 어르신,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말은 통하지 않아도요,

마음이 오갔던 밤입니다. 가끔은 익숙한 곳에서 한 발짝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삶이 다채로워지죠. 오늘이 그런 날입니다.

0: 간만에 꿀잠을 잤습니다. 울창한 정글 속에서 맞이하는 아침. 모든 게 새로웠는데요. 공기마저 달게 느껴졌습니다. 나름 일찍 일어났다 생각했는데 한 발 늦었습니다. 어르신은요, 진지게 일어나서 아침밥을 만들고 계시네요. 한국이나 태국이나 부모님들은요, 항상 밥 챙기는 게 우선이죠.
1: 사와디카!
2: 사와디카!
1: 안녕히 주무셨어요.
3: 야, 어제 그 수세향, 그리고 약간 훈제된 듯한 느낌, 그리고 밥 진짜 이 솥에다 지었잖아요. 여기서 했구나. 정말 어렸을 때 그 시골에 있는 외갓집이나 할머니 집 가면 이런 아궁이에다가 손주 온다고 막 맛있는 음식 해줬잖아요. 그리고 누룽지도 해주고. 이런 게 이제는 거의 현대화가 돼가지고 기억 속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데 너무 그립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할아버님은 항상 이렇게 자연에서 이 자리에서 그걸 지켜가면서 아 정말 행복하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한데.
1: 사디카. 아유 잘 주무셨어요. 아니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4: 할아버지 핫도그카.
0: 아 핫도그이라는 죽을 지금 담을 그릇을 지금 초이스 하고 계십니다. 이 찬장에서.
1: 어? 아니, 어 이게 뭐예요?
0: 와,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서 이게 찬장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플라스틱이나 이 저 사기 그릇이 아니다 보니까 요거가 여기다 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유생적으로 마를까? 여기 곰팡이 끼면 어떡하지? 여기 계곡물이 흘러가지고 굉장히 여기가 지금 수분이 넘치거든요. 지금 이 숯으로 은은하게 해서 여기를 살균을 시키면서 건조를 시키는 겁니다. 자연, 식기, 건조대. 와, 진짜 삶의 지혜가 돋보이는 현장입니다. 이게 바로 돈 주고도 못 사는 생활의 지혜. 그새 아침밥이 다 됐습니다. 전통 소세요. 푹 끓인 죽입니다.
1: 아, 저 보는 벌써 진짜. 오, 너무 사랑스러워. 잔열로 지금 바삭 끓여가지고. 야. 이건 제가 퍼드리겠습니다. 이야.
0: 기호에 따라서요, 고명 선택도 가능합니다.
5: 그 다음에 야채를 조금 올리고요. 여기에 기호에 맞게 넣는데, 약간 매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이렇게 고춧가루, 여기 식이죠?
0: 어떠세요? 고급 식당의 일품 요리 같죠?
1: 같이 안 만들었지만 담는 거 되게 예쁘게 담았죠?
6: 빨갛게.
1: 아.
0: 칭찬이 구우하시네요. 어르신들은 평소 이렇게 드신답니다.
1: 제가 먹어본 죽 중에서 최고입니다. 진짜. 한 입 넣는 순간 그냥 어느 하나 맛이 빠지잖아. 중이네.
7: 아르마카.
6: 아르마이도.
7: 칭칭카.

0: 나란히 앉아 먹으니까요 고향집에 온 것만 같았습니다. 여행의 피로를 날려주는 기운찬 맛이었습니다.
1: 김차 동네야.
2: 차 따러 가는 거예요 지금?
1: 김차.
2: 어디? 어우 멀리 가나? 아 이게 차에 네요. 아 여기서 따는 거예요?
1: 네 도건.
2: 아니 저는 이 바구니까지 주고 가자길래 저는 계곡 넘어서 되게 각오하고 있었거든요. 아니 우리 지금 바로 제가 잔 데가 바로 앞에요. 바로 집 앞에 이렇게 차밭이 있습니다.
0: 인생 자체가 자연의 일부가 된 어르신. 아, 맨 윗부분의 어린 잎을 따라고 일러주셨는데요. 이렇게 말이죠.
2: 능송쌈 새 잎이 이렇게 나온 거를 따면 된다고 합니다. 아, 크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구나.
1: 옛날. 옛날에.
2: 와, 그냥 먹는다고요? 처음인데?
0: 어르신이 권하시니까 일단 입에 넣긴 했는데요.
3: 어, 또!
2: 군다! 이게 바로는 알고 장난친 것 같아. 어, 또! 죄송합니다.
0: 칠순의 장난꾸러기 할아버지입니다. 어르신의 밭은 별천지입니다.
2: 파인애플 있어요? 와 진짜 이건 말도 안 된다. 집 앞에 차잎이 있고요. 미니 파인애플. 이게 지금 다 큰 거거든요 거의. 후숙만 시키면 되는 건데.
0: 태국 고산지대에서 자란다는 미니 파인애플 풀에.
2: 돈이 없어도 여긴 살겠네요.
0: 부족함은 모르고 산답니다. 그 이유를 알 것도 같은데요.
2: 와, 많아. 야, 이게 또 따는 수확의 즐거움이 있네요. 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하니까. 와, 예쁘지 않습니까?
0: 찻잎을 덮는 방식은 우리와 비슷합니다.
2: 야, 이건 진짜 되게 느낌이 너무 좋다.
0: 어르신의 70년 인생 내공으로 덮은 찻잎. 시간이 흘러야 더 깊어지는 맛이 있습니다.
2: 와, 장관입니다. 꿈을 이룬 것 같습니다.
0: 어르신이 직접 만드셨다는 대나무 찻잔에 한 잔을 따라서 천천히 음미했습니다.
1: 아, 베징 아이방, 옛날 차, 좋지는 말?
2: 말해 뭐합니까? 최고입니다, 최고.
0: 불쑥 궁금해졌습니다.
2: 현대적인 곳에서 살고 싶고 그런 생각은 좀 없으세요?
0: 삶에 정성을 쏟다 보면 어느 틈에 현자가 되나 봅니다.
2: 할머님, 살면서 할아버님이 제일 멋있게 보이는 느낌이 뭐가 있을까요?
0: 살면서 큰 돈은 못 벌었지만 큰 꿈은 펼쳤답니다. 대자연에 있는 어르신의 집. 사람들의 마음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2: 근처에 병원도 없고 한데 자녀분들이 걱정이 좀 많으시겠어요. 이런 행복한 공간이 좀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정말 가족에 대한 사랑, 정말 열정 이런 것 같습니다. 사랑이 이곳을 만든 것 같아요.
0: 이 꿈의 다곤에서 아직 보여줄 게 많다네요.
3: 사와디카.
1: 사와디카. 오. 이 손.
3: 와.
1: 다비록시.
3: 근데 여기 어떻게 오신 거예요?
1: 배야, 배 태어난 떡. 오가오, 배 가, 부커지 니라고. 으앗자이로.
0: 자이반, 타이반으로 시작된 정글 탐험.
2: 정글 숲을 지나서 가자. 엉금엉금 기어서 가자. 오, 오, 오.
0: 오르막, 내리막. 길 없는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3: 와, 진짜 조심해야겠다, 여기. 천천히 가세요, 천천히. 아이고. 어머, 진짜 이거 너무 심한데? 어, 아, 여기를 그냥 막 재미로 다니신다고?
4: 밑에 완전 낭떠러진데.
3: 괜찮아요?
4: 아, 괜찮아. 얘가 살렸어.
3: 한국은 가셔야죠. 와. 와, 산 타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결국은 하네.
0: 산 넘고 물 건너 극기 훈련이 따로 없는데요.
3: 와, 이 정도인 줄 몰랐어. 아, 이럴 거라고 말씀을 해주시지 그랬어요. 와. 한 번 더 쏘아보겠습니다.
2: 와.
3: 오! 폭포가 나타났습니다! 와! 이야. 이렇게 반가울 수가. 이제 더 이상 안 가도 됩니다. 이야.
0: 한 시간 반 만에 사투 끝에요. 어르신 가족만 한다는 비밀의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3: 들어오라고요? 야. 여기 괜찮아요?
0: 처음엔요, 만만해 보였는데요.
3: 오! 오, 갑자기! 오, 뭐야, 이거! 오, 점점 깊어져! 오! 오! 오! 어머, 어머!
5: 마이크 있습니다. 마이크.
3: 큰일 날 뻔했네.
5: 자, 유한 느끼는 거 지금 땀도 너무 많이 나고 시원하게 한번 즐겨보겠습니다.
0: 그 심한 건기에도 단 한 번 마른 적이 없다는 물길. 골짜기마다 첩첩이 씩씩하게 흘러가며 오지 사람들의 삶을 지금껏 이어졌습니다.

0: 자, 이래봐도요, 제가 해군 출신입니다. 소식적부터 물개로 소문났는데요.
1: 와, 너무 시원합니다. 아, 근데 올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지금 아주 우기가 아니고 번뛰어가지고 지금 물이 많은 상태는 아니거든요. 근데 또 맨날 또 해군 시절 생각도 나고 힘든 기억들도 나고 아주 지금 뭐 너무 쉬워 재밌고 와.
0: 얼마나 꿈꿔온 순간인지 모릅니다. 치열한 도시 삶에서 벗어나 오랜만에 누려보는 자유로움. 마음이 훨훨 날았던 하루입니다. 자, 이런 게 여행자의 특권이죠.
1: 덕분에 너무 좋은 환대 받고 너무 신비로운 경험 많이

0: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릴 거는 없고 할아버님 모자가 너무 덥게 보였거든요. 멋있긴 한데 덥게 보였어. 그래서 요거 제가 선물로 좀 드리고 싶어가지고.
1: 하이벤 건관을 건티라는
0: 어? 나. 마음에 드세요? 저는 또 아 이 친구 쓰던 걸 주고 그래 이럴까 봐. 제가 기억하시라고 자 여기다가. 본가울리
2: 벚걸리
0: 셰프초이 그 다음에 여기는 항상 건강하세요. 이게 제 마음입니다.
2: 실장
0: 한번 써보세요. 이야 이거죠. 아이고 하룻밤 묵었을 뿐인데 깊게 정들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좀 서운하다. 뭔가 좀 약간 기분이 좀 이상하다. 좀 가려고 하는. 발걸음이 쉬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태국 산골 그곳에 마음의 쉼터를 남겨두고 돌아갑니다. 뭐야? 뭐야? 아니 공원에 왜 이런 게 왜 있어요? 와 지금 계속 손님들이 몰려들고 있어요. 이렇게 더운데도 불구하고 오 당겨지진 않아. 너무 커가지고 오 잠깐만 약간 황새가 밑에서 싹 내려다보는 그런 기분.
3: 시 주방의 명가 영국 포트메리온 브랜드 화산 꽃무늬 디자인의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각종 음료에 잘 어울리는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4: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4: 됩니다.
12: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4: 되고 말고요.
13: 감기로 입원해도요?
4: 돼요.
14: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4: 되죠.
15: 디스크로 수술해도?
4: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3: 성도물 씨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어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4: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5: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4: DB라면 됩니다.
6: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4: 됩니다.
7: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4: 됩니다.
8: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4: 되고요.
9: 지병이 있어도?
4: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9: 수술비도 된다고요?
4: 됩니다.
10: 암 치료비도?
4: 됩니다.
9: 진단비도요?
4: 되고요.
9: 병원 통원비도?
4: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4: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0: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1: 입원 첫날부터?
0: 됩니다.
2: 1인실에 입원해도?
0: 됩니다.
3: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0: 되고 말고요.
4: 감기로 입원해도요?
0: 돼요.
5: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0: 되죠.
6: 디스크로 수술해도?
0: 물론 됩니다.
2: 이게 왜 된다고요?
0: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7: 승금을 시 포트메리온 원형 대접시와 머그잔 세트를 무료로 드립니다.
8: 삽질부터 해서 망치질, 톱질 모든 게 다
9: 혼자 독학으로
10: 책 보고
1: 하다가 정말 가지가지 하는구나.
11: 직업을 바꾸셔도 될 것 같은데.
12: 저희 회사에 취업하실 생각?
13: 저 통창은 제가 상상한 거에 3배 정도 됐습니다, 솔직히.
14: 태풍을 불면 저 나무들이 와서 창이 깨지면 어떨까도 엄청 걱정했어요.
15: 가장 많이 들어오는 게 큰 광고나 드라마.
16: 성공을 위해서 팀이어야만 가능한 구조였죠.
17: 공원에도, 거리에도, 주택에도 합성목재 예스템바, 데크, 펜스, 누바, 사이딩 등 친환경 제품으로 생활 속 가까이 합성목재 예스템바.

0: 레디가 새로운 발명품을 만들었어요.
1: 짜잔!
2: 우와, 그게 뭐야?
3: 크랑크랑!
2: 한번 봐봐.
4: 우와. 멋지다.
3: 침대도 있네.
2: 이거 집이야? 캠핑할 때 쓰려고 만들었지.
3: 캠핑?
2: 캠핑 가면 여기서 잘 거야.
4: 아, 그렇구나.
3: 좋겠다.
2: 그렇지. 그래서 말인데, 우리 캠핑 갈까?
3: 좋아,
2: 나도.
3: 그럼 내 침대도 있어? 크랑크랑.
2: 좋아, 뽀로로하고 크롱 침대는 만들어줄게.
3: 아, 내 것도,
5: 내 것도.
2: 알았어, 다 만들어줄게. 침대 말고도 필요한 게 있으면 만들어줄게.
4: 장작 구하기가

0: 힘들 텐데 통나무를 바로 장작으로 만들 수도 있어?
1: 엘디, 자동으로 요리해주는 기계도 있으면 좋겠다.
2: 나는 별을 볼 수 있는 망원경이 있으면 좋겠어.
1: 그것도 좋네.
3: 요리 기계도. 엘디가 그걸 다 만들긴 어려울 텐데. 크랑크랑.
4: 만들 수 있어. 똑똑 박사 엘디한테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5: 그럼 안녕.
6: 안녕.
7: 에디, 정말 다 만들 수 있어?
4: 아이, 물론이지.
7: 대단해. 난 가볼게. 잘 자, 에디.
4: 그래. 잘 자, 로디.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아이, 안 되겠다. 일단 해보자.
8: 에디는 친구들이 말한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4: 깜빡 잠들어버렸네. 어디 잘 되는지 해볼까? 자, 이렇게 놓으면 좋아. 무슨 소리가 들렸는데? 이건 잘 돼야 될 텐데. 자, 자, 제발. 맛있는 냄새. 다 타버렸네. 망원경은 괜찮겠지? 어디? 로디 집이 왜 안 보이지?
3: 찾았다.
4: 왜 더 작게 보이는 거냐고. 노래 기계라도 괜찮아야 할 텐데.
9: 안녕, 로디.
6: 안녕.
2: 에디는 어디 있어?
7: 나도 아직 못 봤어.
2: 에디가 어제 말한 것들을 만들었을까?
6: 혼자 만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7: 아니야.
2: 어?
7: 에디는 정말 만들 수 있다고 했어.
0: 그래?
10: 하긴 에디라면 해낼 수 있을지 몰라.
2: 그런데 에디는 어디 있지?
5: 에디!
4: 안녕.
5: 안녕.
2: 다 만들었어?
4: 거의 다 완성됐어.
0: 와, 대단하다.
2: 역시 에디야.
4: 이 정도로 뭘?
2: 그럼 내일 캠핑 갈까?
4: 내일?
2: 응. 그래야 에디가 만든 걸 써볼 수 있잖아.
3: 맞아.
4: 그래. 내일 캠핑 가자고.
5: 와! 안녕.
2: 내일 봐.
4: 다들 내일 봐. 내일까지 어떻게 하지? 어쩔 수 없이 비상수단을 써야겠어.
8: 드디어 캠핑을 가는 날이에요.
4: 출발합니다.
5: 출발!

0: 친구들이 캠핑 장소에 도착했어요.
1: 아, 예쁘다.
2: 어, 배고프구나. 먹을 거 구하러 가자.
1: 나도 갈래.
3: 나는 나무를 구해올게.
4: 도와줄게.
1: 나도. 가자. 크랑크랑.
5: 난 준비하고 있을게.
4: 가자.
6: 에이.
5: 아, 어서 와.
1: 물고기 잡아왔어.
5: 크랑.
3: 우리도 나무를 구해왔어.
5: 아, 그래.
3: 나무부터 자를까?
1: 그래, 이제 발명품을 볼 수 있겠다.
5: 아, 이쪽으로 와. 여기에 통나무를 넣으면 여기서 장작이 나올 거야.
1: 알았어, 넣어보자.
5: 잠깐, 안에서 조종해야 되거든. 조금만 기다려. 그게 어디 있더라? 좋았어.
7: 이제 됐어.

0: 어?
1: 이걸 이렇게.
2: 좀 느린 것 같지 않아?
0: 에디, 정말 멋진 발명품이야.
3: 맞아!
1: 뭘?
3: 이제 저녁을 준비하자. 오늘은 물고기 요리하자.
1: 크랑! 잠시만, 그것도 안에서 조정해야 돼. 준비됐어.
2: 자, 그럼 넣는다.
3: 맛있게 구워져야 할 텐데.
1: 이걸 치우고. 요리 완성.
3: 어디 보자.
4: 네? 빵이잖아? 물고기를 넣었는데 왜 빵이 되지?
1: 그건 무엇이든 빵으로 만드는 기계라서 그래.
3: 그래?
5: 밤이 되어 친구들이 쉬고 있어요.
6: 와, 별이 정말 많다.
3: 망원경으로 보러 가자.
6: 응, 에디.
3: 어?
6: 에디는 벌써 자네.
3: 우리끼리 보러 가자.
6: 응, 다녀올게.
7: 다녀와.
3: 잘 보여?
8: 이상하네. 잘 안 보여.
1: 얘들아, 잠깐만 기다려. 망원경 보려고.
8: 응, 그런데 잘 안 보여.
1: 금방 고쳐줄게. 기다려봐. 자, 이제 잘 보일 거야.
6: 응, 어디 그럼. 우와, 별이 정말 크게 보이네. 패티, 너도 봐봐.
3: 응, 나는 달을 보고 싶어.
1: 달? 별똥별이다.
3: 어? 별똥별?
6: 어디? 별똥별이 어디 있어?
1: 벌써 지나갔지. 패티, 달 보고 싶다고 했지?
3: 응.
6: 우와, 잘 보여. 예쁘다. 아, 이상하다. 구름이 있는데.
3: 정말? 망원경으로는 잘 보였는데.
1: 구름도 뚫고 보이는 거야.
3: 그래?
1: 그럼.
5: 밤이 깊어져서 친구들이 자려고 해요.
1: 자, 놀라지들 마.
3: 우와! 편하다. 크랑크랑. 하늘도 보이고 정말 좋다.
1: 침대는 잘 만들어줘서 다행이다. 얘들아, 괜찮아? 저기 할 말이 있어. 그랬던 거야.
5: 에디는 친구들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0: 우리도 같이 도와야 했는데.
8: 그래, 우리도 미안해.
1: 정말? 안으로 들어가자.
6: 에디의 발명품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
3: 맞아, 텐트였으면 다 날아갔을 거야.
8: 에디 고마워.
1: 에이, 뭘 이 정도 가지고.
3: 에디, 노래기계는 어떻게 됐어?
1: 만들긴 했는데.
3: 한번 해보자. 잘 될지도 모르잖아.

0: 비스네요.
1: 하는 아이도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행복을 주는 키키키 마이크로 킥보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0: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 담긴 도둑이었었지.
1: 뭐?
0: 그래, 석봉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2: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왔죠.
3: 키키키키. 타는 아이도
0: 키키키키.
3: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최강의 악당이 돌아온다. 마그마 X라고요?
1: 그래. 메가시티 지하에 거대한 마그마가 꿈틀거리고 있어. 메가타워의 증폭기는 이 마그마의 열을 이용했던 거야.
0: 하지만 마그마는 땅속 깊은 곳에 있잖아요.
2: 맞아요. 어떻게 지면 가까이 올라온 거죠?
3: 바로 그거다. 지하의 압력이 이상하리만큼 낮아.
1: 메가시티 지하의 압력이 떨어지니까 지하 깊은 곳의 마그마들이 위로 끌려 올라온 거야. 이게 만약 누군가 일부러 한 것이라면
3: 목적은 하나일 게다. 마그마를 화산처럼 폭발시키는 것. 그러면 메가시티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거야.
4: 에이, 우연이겠죠. 누가 이런 짓을 하겠어요?
5: 마그마 X라면 가능해. 마그마 X와 꼭 닮은 슈트도 봤다고.
4: 그건 일렉트로랑 아이스거리 만든 장식품이었을 거야.
5: 야, 더럽게.
4: 어쩔래? 어쩔래?
6: 골드문에서 마그마 X의 데이터가 유출된 건 사실이야.
7: 누군가 복제할 수 있다고 우려했었지.
4: 그게 일렉트로나 아이스거리라고 쳐도 케이넌 수감 중이잖아. 껍데기만 만들어서 뭐 할 건데.
7: 유리야, 왜 그래? 가슴이 답답해. 대체 마그마 X니 케인이 그게 다 뭔데? 나도 좀 알려줘. 뭐?
2: 저도 듣고 싶습니다. 저나 유리 제인은 새로 합류해서 자세한 내막은 모르거든요.
3: 아, 그래, 알아야겠지. 그건 파열 로봇 슈트가 처음 완성됐을 때였네.
8: 이 슈트는 불만 끄기에는 아깝습니다. 파이어 로봇을 군사용으로 개발하고 싶습니다. 이 슈트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과 테러를 끝낼 수 있어.
1: 너 제정신으로 하는 말이야?
3: 케이, 슈트는 무기가 아니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걸 잊어선 안 돼.
8: 불을 끄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습니다.

0: 말도 안 돼요! 파이로보가 무기라니!
1: 옛날에 이안이 했던 반응이랑 똑같은데?
2: 그렇네. 우린 의외로 잘 맞는 데가 있다니까.
0: 형이랑 잘 맞고 싶지 않거든. 저리 가.
3: 아무튼 우리와 뜻이 달랐던 케인은 파이어로보를 떠나버렸지. 그리고 만들어낸 것이 바로 전투용 슈트 마그마 X야.
4: 그 뒤의 이야기는 모두들 알고 있는 대로다. 케인은 마그마 X로 메가시티 곳곳에 화재를 일으켰고, 파이얼로봇은 K의 마그마 X에 맞서 싸웠지.
5: 이야! 멈추지 말고 모든 걸 쏟아!

0: 마그마 엑스도 내 전투력을 당해내지 못했달까?
1: 마리 팀장님이 만들어준 냉각 무기가 없었으면 못 이겼을 거라고.
2: 맞아. 마그마 엑스의 약점은 온도가 떨어지면 약해진다는 거였으니까.
1: 그러면 그 뒤로 케인은 어떻게 됐죠?
3: 경찰에 잡혀서 감옥에 수감된 상태야.
0: 거봐! K도 마그마 X도 절대 나타날 수가 없다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3: 메가시티 도심에 지진이 발생했어. 지진으로 인해 곳곳에 화재가 발생하고 있어요.
4: 최후의

0: 불길이 너무 강해.
1: 허큘리스 액션!
2: 이카루스 액션!

0: 바이어로봇!
1: 저희도 도울게요! 워터캐런! 에어로젯 액션! 붕괴 위험이 있어. 부상자들을 빨리 병원으로 옮기자.
2: 알았어요, 테디 오빠.
3: 내 다리.
2: 괜찮으세요? 상처 좀 볼게요.
1: 레스큐 제트 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바깥에 불은 모두 껐어. 안으로 들어가자.
4: 잠깐만.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아?
2: 이건 지하가스관이야. 폭발할지도 몰라. 모두 물러서!

0: 원인은 역시 마그마인가?
1: 네, 마그마의 압력으로 지표면이 뒤틀렸어요.
0: 지진이 시작된 위치는?
1: 지진파를 분석해서 찾고 있어요.
2: 오랜만입니다, 정박사님. 그리고 마리.
1: 케이!
2: 제 근황을 궁금해하실 것 같아 인사차 연락을 드렸습니다. 저도 바이오로브의 근황이 궁금했거든요. 아 참, 바이오로버는 지금쯤 모두 지진 현장으로 출동해 정신이 없겠군요. 제가 정성 들여 만든 슈트를 입고 말이죠.
1: 케이! 설마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 지진을 이용해 시선을 돌린 거야? 시민들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너 대체 어쩌려고?
2: 글쎄, 이젠 누가 옳았는지 보여줄 시간이랄까?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왜냐하면...
3: 더 강력한 마그마 더블 X가 탄생할 테니까!

파이어로봇은 무기가 아니다.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렇다면 지킬 힘이 있다는 걸 보여주시죠. 마그마 더블 X가 일으킬 거대한 재난 속에서

0: 오늘의 안전교육.
1: 오늘은 메가시티에 지진이 발생했지. 그럼 지진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
0: 지진이야! 사람 살려!
2: 지진이 나면 책상이나 튼튼한 가구 아래 들어가요. 특히 머리를 보호해야 해요. DNA 오빠들과 떨어지지 않을 거야.
3: 지진이 나면 건물이나 전봇대에서 멀리 떨어져요. 유리창, 간판, 벽에 타일 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1: 모두 잘 들었지? 꼭 기억했다가 지진이 났을 때 안전하게 대피하자. 그럼 다음 임무까지 안!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키키키키.
1: 하는 아이도. 키키키키. 보는 부모도. 어쩜 이렇게 즐거울까요? 마이크로의 안전이 함께 달리고 있으니까.

0: 알았지? 나도 이제 날 수 있어. 바람처럼 자유롭게. 꽁지 더보 스핏!
1: 꽁지야, 기다려!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
2: 스타코어의 힘이 저 정도로 강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
0: 와, 강력한 힘이 느껴져. 나도 이제 영웅이 될 수 있어.
1: 얘들아, 조심해!
2: 티노!
0: 난 이제 호기보다 훨씬 더 빨라!
2: 티노!
1: 안 돼!
3: 부스터가 작동을 안 해! 티노, 도와줘라!
4: 내 손을 잡아, 티노!
3: 고마워, 샤키.
4: 티노, 왜 그렇게 갑자기 몸이 커진 거야?
3: 미안해, 샤키. 어쩐 일인지 티노 몸이 티노 마음대로 안 돼.
5: 내가 확인해본 바론 공격을 받으면서 티노의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4: 얘들아, 본부가 왔어.
0: 이제 그만 좀 쫓아와. 난 절대 스타코와 포기 안 해.
2: 멈춰, 꽁지야. 구조용 로프 액션!
0: 아니, 이래봤자 소용없어.
2: 꽁지야, 제발 멈춰.
0: 아니, 꽉 잡아.
6: 꽁지가 엄청난 속도로 성층권을 지나서 우주까지 날아갔어.
4: 티노, 좀 괜찮아졌어?
3: 너희 덕분에 티노 완전히 회복됐다.
1: 잠깐! 꽁지의 이동 경로에 거대한 운석이 있어!
3: 뭐? 빨리 슈퍼윙스한테 알려주자! 이대로는 위험해!
1: 슈퍼윙스! 당장 꽁지를 멈춰야 해! 안 그러면 운석에 부딪히게 될 거야!
0: 꽁지야! 멈춰!
2: 멈추지 않으면 운석과 충돌하게 될 거야!
0: 내가 속을 줄 알고!
2: 우리 말을 안 들어!
7: 꽁지야, 우릴 믿어줘!
3: 무슨 일이지?
1: 안 돼! 꽁지가 부순 운석 조각들이 다이노월드로 떨어지고 있어!
0: 뭐?
1: 기다려! 금방 갈게!
4: 다이노 윙스, 출동 준비!
3: 어서 가자, 다이노 윙스! 출동 준비 완료! 우리가 간다!

0: 운석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어. 떨어지기 전에 우리가 전부 부숴버리자.
1: 좋았어.
2: 뜨거워. 이거 진짜 위험한데. 나와라 세고 등판 상패. 등판 회전 자르기 액션.
0: 제노는 운석이 뜨거워도 깨뜨릴 수 있다. 공룡 펀치 액션.
1: 서핑보드 방패 때리기. 뭐야 매티, 안돼 너무 위험해. 어서 본부로 돌아가. 넌 아직 다이노윙스도 아니잖아.
3: 그럴 순 없어. 나도 곧 정식 다이노윙스가 될 거라고. 우후! 저건 내가 부술 거야. 레티 부스터 액션. 야!
1: 제법인데.
3: 이거 보통이 아닌데. 큰일 날 뻔했어.
4: 얘들아! 인사하고 있을 시간 없어. 어서 끝내자. 트리코 볼 확대 액션! 흥! 자! 하! 오! 뜨거워! 다행이다. 물엔 문제 없어.
3: 셀리, 집게발 잡기 액션!
2: 너무 뜨거워.
3: 구중 루프 망치 액션!
4: 보기 섀도우

0: 슈퍼윙스랑 다이노윙스가 해냈어요!
1: 잠깐만 노아, 저기 고지대를 보렴.
0: 어? 저 산에는 벨로키랍토르들이 있는데? 슈퍼윙스, 다이노윙스, 지금 당장 고지대로 가!
2: 공룡들이 위험해!
3: 알았어, 노아!
4: 당겨!

진호가 막았다. 간지러워. 공룡 친구들이 위험해. 진호가 막아내고 말 거야.

변신시키자. 당장 다이노 본부 다이노봇으로 변신!

0: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1: 거대 운석 처리 완료. 야호! 다이노봇이 도와줄 줄 알았어.
2: 왜 이렇게 늦게 온 거야?
3: 원래 영웅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잖아.
4: 근데 노아, 꽁지는 어디에 있어?
5: 나도 모르겠어. 운석과 충돌한 후에 신호를 추적해봤는데 아무것도 안 잡혀. 완전히 사라졌어.
2: 별일 없어야 할 텐데. 꽁지가 너무 걱정돼.

0: 제가 왜 여기 있죠? 어떻게 말씀하셨죠?
1: 1초에 299,792.48km를 가니까.
0: 야, 그걸 어떻게 알아?
1: 너무 대단한 사람이야.
2: 영혼 좀 담아줄래?
3: 감옥 바지 터뜨리지 않을까?
1: 그 전에 우리가 탈출하지 않을까?
4: 아닐 수도 있어.
3: 그러니까 제한 시간을 주는 거지.
0: 더 효율적인 이득이 되는.
5: 생각도 안 하고 무조건 나를 선택할 것 같아.
6: 의자가 동글동글해.
1: 이거 신기한데?
3: 뭐지? 여기 앉으면.
6: 신기하다.
1: 여기 앉은 것 같은데?
7: 사라진 번개 에너지를 찾아라. 울죽은 비밀 아지트에 도착했어. 멋진 번개맨이 될 수 있게 도와줘. 번개 파워. 첫 번째 미션, 번개 에너지를 모아 우주선을 작동시켜라. 번개 우주선 타고 우주로 슝슝. 미션 성공. 두 번째 미션, 체력을 키워라. 뛰고 그러고 신나게 놀면 힘이 쑥쑥 솟아날 거야. 번개 파워 충전.
8: 미션 성공. 번개맨 체험관에서 번개 대원이 되어보자. 번개

0: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1: 물에도 어?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0: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0: 그래, 사포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차였지.
3: 따라랑 따라랑.
0: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4: 옥스포드 탕.
2: 해보고
4: 주소 사고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5: 탑승하세요.
4: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타운.
0: 아기 돼지 꿀꿀님, 조금 따끔할 거예요.

0: 됐다.
1: 어휴, 꿀꿀이 잘 참네.
2: 아유, 기특해라.
1: 아유, 근데 이게 무슨 냄새야? 댕댕 간호사, 네? 방귀 뀌었나?
2: 어, 저 아니거든요? 아, 진짜. 아유. 아, 근데 이게 무슨 냄새? 어, 저기, 혹시 지아 간호사?
3: 나 아니거든?
1: 아니, 아니 뭘 먹었길래 이렇게 지독한 냄새가 나는 거야?
2: 아, 지아 간호사 짬뽕 먹었니?
3: 저 아니라니까요.
1: 아유, 오, 냄새. 아유, 아유.
4: 이쪽으로 오시죠.
5: 무엄하거나 무엄해.
2: 아니, 무슨 일로 이게 무슨 냄새야?
3: 방귀 뜨셨어요?
5: 방귀라니, 무엄하구나.
4: 무엄하다. 어? 무엄해, 무엄해.
1: 아니, 아니, 아니. 방귀가 아니라, 아유, 무슨 생선 썩는, 죽은 동물이 썩는 고약한 냄새 같은데.
4: 에이, 고약하다뇨. 이 냄새가 얼마나 좋은데.
6: 아, 이 꽃이 시체를 먹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확인하러 왔습니다.
7: 시체요?
4: 아, 냄새 좋다.
8: 오늘의 관자 시체꽃. 꽃에서 지독한 냄새가 나요.
9: 병원이 온통 썩은 냄새로 진동이야. 아까 공기청정기 돌아간 거 맞지?
2: 다섯 대나 파워 모드로 돌리고 있는데 냄새가 사라지질 않아.
9: 저 시체 꽃님, 시체를 먹었다니 그게 무슨 소리죠?
5: 참으로 무엄하구나. 시체꽃이라니.
4: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렇게 예쁘고 향기롭기만 한 꽃이 어떻게.
6: 그러니까 그게 어제부터
10: 숲에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신고가 엄청 들어왔거든요.

0: 죽은 동물을 먹고 죽은 동물의 알을 낳는 우리 파리들은 잘 알지. 하, 이건 우리 파리들이 가장 좋아하는 죽은 동물 썩는 냄새, 죽음의 냄새. 아, 어, 이 꽃에서 난다. 아, 죽음의 냄새
1: 너무 좋아.
0: 썩은 냄새.
1: 여기 어디 죽은 동물이 있나 봐.
0: 아이, 좋아 좋아. 죽은 동물의 알도 낳고 먹이도 먹고 해야겠다.
2: 좋아하는 모습 보니 나도 좋구나.
0: 아유, 예예예 예, 예, 예. 어디 죽은 동물이라도 숨겨놓으셨나 봐요. 어디 있을까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2: 그건 나중에 알려줄 테니 지금은 냄새.
0: 아이, 좋아 좋아.
1: 야비. 꽃에서 죽은 동물 썩는 냄새, 시체 썩는 냄새 나다니 이상해.
3: 어, 그러니까 설마 저 꽃 시체를 몸속에 숨긴 거 아니야?
2: 시체를 먹은 거 아니야?
3: 또! 어, 어. 신고하자, 신고.
4: 그러니까 시체를 먹었다는 건?
5: 그 말인 즉슨
4: 동물을 죽이고
5: 먹어서 몸속에 숨...

0: 네. 그래서 이 꽃에서 시체 썩는 듯한 냄새가.
1: 어, 어! 모험하구나!
0: 화내니까 더 냄새가.
2: 빨간 공기, 빨간 공기, 빨개, 빨개!
3: 살려줘!
4: 아, 냄새가 더 나서 난 더 좋아.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한 꽃이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 리가 없잖아. 그쵸?
1: 당연하지.
0: 이 꽃은 아니라고 하는데 혹시 엑스레이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을까요?
3: 아, 맞아요. 엑스레이를 찍으면 이 꽃 뱃속에서 죽은 동물 털이나 뼈 조각이 있을 거예요.
2: 어, 나 공기, 공기.
3: 공기, 공기. 선생님, 어떡해.
2: 엑스레이 촬영 결과 몸속에.
1: 몸속에!
3: 몸속에!
2: 죽은 동물 같은 건 없는데요?
4: 아이, 참나. 거 봐요! 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1: 날 믿어주는 건 역시 팔이 너밖에 없구나.
4: 그쵸?
3: 아이, 아닌데, 여기 시체가 있어야 되는데. 아니, 그런데 어떻게 꽂혀서 이런 냄새가 나는 거지?
4: 어휴, 그러게. 궁금하긴 하네. 어디 죽은 동물을 숨길 데도 없는 것 같은데?
1: 그건 사실 이 냄새는.
2: 냄새는?
1: 원래 나한테 선하는 냄새이느라.
2: 네?
1: 내 이름은 타이탄 아룸. 높이 3m, 폭 1.5m. 지구상에서 가장 큰 꽃으로 그 자태는 가히 꽃의 여왕이라 할 수 있지. 하지만 나도 처음엔 그냥 작은 나무였다. 무려 7년 동안 점점 자라 나무는 쓰러져 사라지고 알뿌리만 남았지.
3: 우와, 알뿌리 엄청 크다.
1: 알뿌리에 내 모든 에너지와 영양분을 담았기 때문이지. 그 알뿌리에서 드디어 거대한 꽃을 피우지.
3: 우와, 진짜 크다. 진짜 꽃의 여왕 같아.
2: 저렇게 크게 피려고 7년을 기다린 거구나.
1: 그렇다. 7년 만에 드디어 꽃이 피면 난 죽음의 냄새를 풍기기 시작하지.
2: 아니, 왜요?
4: 그러게, 왜요?
1: 그건 문제로 내겠노라. 내가 죽음의 냄새를 풍기는 이유는 1번, 강력한 냄새로 적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고. 2번, 자손을 번식하려고.
3: 아하! 이 냄새를 맡으면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정답은 1번, 자신을 보호하려고.
1: 땡! 정답은 자손을 번식하려고. 보통 꽃들은 나비나 벌이 꽃가루를 옮겨줘 씨앗을 만들지. 하지만 우린 나비나 벌을 기다릴 시간이 없어. 그래, 난 동물의 썩은 냄새라며 사족을 못 쓰는 파리를 이용하겠노라.
4: 뭐? 나를 이용한다고?
1: 냄새 파! 우린 파리를 부르기 위해 죽은 동물의 썩은 냄새 같은 시체 냄새를 풍기지. 이걸로 모자라 열을 내서 냄새를 더 멀리까지 보내겠어. 약 36도 정도의 열을 내면 그 열 때문에 냄새가 공기를 타고 높이 올라가지. 그럼 그 냄새가 1km 밖 숲까지 퍼져서 숲에 있는 모든 파리를 다 부를 수 있지.

0: 파리가 제일 좋아하는 죽은 동물의 썩은 냄새. 아, 이 꽃에서 난다.
1: 여기 죽은 동물이 있나 봐.
2: 근데 죽은 동물은 없고 자꾸 이상한 꽃가루만 묻는다.
3: 배고파서 냄새 따라왔는데 시체는 어딨지?
4: 썩은 냄새를 맡고 온 파리들이 꽃가루를 옮겨줘서 우린 씨앗도 만들고 자손을 번식할 수 있지. 내게서 죽은 동물의 썩은 냄새가 나 사람들이 날 시체꽃이라 부르는 것이다.
1: 아, 파리를 유혹하려고 그런 거군요.
5: 진짜 시체가 있었던 건 아니었어.
6: 저희가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0: 어쩐지 죽은 동물이 어디 있는지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
5: 저기 파리씨,
0: 이 꽃가루 옮기려고 잘해준 거였어? 가짜 냄새로 유인해서 이용한 거였어.
4: 그렇긴 하지만 파리 너도 좋아하는 냄새 마음껏 맡고 좋지 않았느냐?
0: 뭔 소리야! 벌이랑 나비는 꿀이라도 없지 우리 그냥 이용만 당하잖아.
4: 이용이라니! 뭐마도다!
0: 정말 광기끼 꽃이 성장하다니 정말!
4: 나 정도는 약과에 불과하다. 나보다 더 지독한 시체꽃도 있다는 걸 모르는 것이더냐!
1: 네? 타이탄 아론보다 더?
4: 이 꽃은 라플레시아라는 시체꽃. 꽃이 활짝 피는 데만 해도 일주일이나 걸리지.
5: 일주일?
4: 썩은 생선 냄새를 풍기며 주변의 파리들을 불러 꽃가루를 옮기게 하는데 라플레시아는 마치 썩은 고기의 속살 모양으로 꽃잎을 피우지.
0: 맞아! 나도 썩은 고기인 줄 알고 먹었다가 이상한 풀냄새가 나서 뱉은 적이 있다고 깜빡 속았다니까.
4: 이번엔 스타펠리아라는 시체꽃. 검붉은 색이 꼭 피같지? 스타펠리아는 진짜 동물의 사체처럼 보이기 위해 동물의 털까지 흉내내지.
0: 나도 저게 동물 털인 줄 알았다고. 아우. 대체 우리 파리를 얼마나 속인 거야?
4: 다 자손을 남기기 위해서 그랬노라.
0: 자기 종족 지키려고 우리 소중한 파리를 기발해! 경찰관님, 저 더 이상 못 참습니다. 이 꽃 제가 고소할 거예요.
6: 예? 아니 뭐 그렇게까지 그래요.
0: 아유, 경찰관님까지 왜 그러세요? 전 뭐 속아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서 경찰서로 갑시다. 내가 당신 감옥에서 살게 할 거야. 경찰관님, 한 5년 정도 살게 해주세요.
4: 5년! 그건 안 돼. 우리 시간이 없어.
5: 네? 시간이 없다고요?
4: 우린 얼마 못 사는 존재.
1: 정말요? 그 얼마나 사시는데요?
4: 그건 문제로 내겠노라. 7년 만에 핀 타이탄 아룸. 시체꽃은 과연 얼마 만에 질까요? 1번 7개월, 2번 7일, 3번 2일.
0: 7개월! 아쉽지만 7개월이라도 감옥에서 살게 해주세요.
1: 근데 얼마 못 산다고 했으니까 7일?
5: 그래! 아이, 7년이나 기다렸다 폈는데 7일 정도는 피어 있어야지.
6: 그러니까요. 이틀은 너무 짧지.
4: 다 틀렸다. 난 단지 2일. 이틀밖에 못 산다.
5: 네? 이틀이요?

0: 계속 이 꽃을 피우기 위해 7년을 기다렸는데 이틀 만에 죽는다고요? 너무해!
1: 오늘 안에 꽃가루를 못 받으면 난 자손도 못 남기고 죽게 되겠지.
2: 어떡해! 아니, 이틀밖에 못 사는 꽃을 병원엔 왜 끌고 와요?
3: 아니, 전 그냥 신고받아서.
0: 파리 씨! 꼭 그렇게 감옥에 보내야만 속이 후련하시겠어요?
4: 아유, 아니요.
1: 아, 현기증. 벌써 시들기 시작하는구나.
2: 어떻게 하자?
1: 파리가 다른 타이탄 아름 꽃가루를 묻혀와 나한테 옮겨야 하노라.
0: 파리씨, 당장 가서 다른 꽃가루를 묻혀오세요.
4: 예. 아, 타이탄 아름이 또 어딨더라?
1: 현기증.
2: 빨리.
4: 어.

0: 친구들, 우리 내일 또 만나.
1: 깐깐한 엄마의 선택 뮴에서 뮴튼튼 칼마디 K2 젤리를, 베이비부터 주니어까지 프리미엄 선글라스 글린에서 키즈 선글라스를 드립니다.
2: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2: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수소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2: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 에너지 도둑이었었지. 어? 그래, 사뿐핑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장치.
4: 따라랑 따라랑.
2: 결말이 궁금하다면 현대모터 스튜디오로 놀러와쥬.
5: 나오미.
6: 네, 주인님.
7: 제스처로 교감하고 기능을 코딩해요. 내 말을 알아듣는 AI 로봇 나오미.
5: I'm so happy to see you. 3 더하기 8은 11. 정답입니다.
7: 똑똑한 AI 로봇 나오미. 원앤원.
5: 놀라이로.

0: 수학은 언니랑 하자.
1: 언니, 작은 놀이.
2: 아수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3: 친구들 안녕. 번개맨이야. 쥐아본부의 조그마왕이 암흑보석을 손에 넣었어.
4: 이 신비의 암흑보석을 검에 끼우기만 하면 슈퍼 크다운 마왕으로 변신해 우주를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5: 당장 진행시키지.
3: 암흑보석검이 완성되면 온 우주가 위험해져. 그런데 암흑보석이 우주 밖으로 날아간 거야.

0: 도대체 암흑보석은 어디로 간 걸까?
1: 번개 대장님, 무슨 일입니까?
2: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1: 암흑보석이요?
2: 그래, 네가 지구에 남아 찾아보는 게 좋겠다. 보석의 악당순에 들어가면 아주 위험해져.
1: 걱정 마십시오. 제가 암흑보석을 찾겠습니다.
3: 사랑아, 실내화 잊지 말고 잘 챙겨.
4: 네. 이걸 어디에 달지? 실내화 꾸미기. 아빠, 나 가.
0: 이화, 암흑보석이 반짝이면 생기는 일.
3: 야, 우리 사랑이 번개 유치원 다닌 지 벌써 일주일째네. 이제 친한 친구 좀 생겼어?
4: 친한 친구?
5: 생겼지, 그럼. 당연.
3: 오, 진짜? 사랑아, 그러면 친구도 집에 데려가서 놀고 그래. 친구 이름이 뭐야?
5: 친구?
4: 누구 이름 되지?
5: 속였다. 아빠나 갈게.
3: 오, 그래, 사랑아. 너 사랑 화이팅!
5: 하늘아!
6: 사랑아,
5: 안녕?
6: 응? 하늘아, 이리 와봐. 할 얘기 있어.
5: 어? 할 얘기?
6: 뭔데?
5: 글쎄, 와봐. 너한테만 비밀 얘기야.
6: 하늘아, 오늘 유치원 끝나고 우리 집 가서 놀자. 어때?
7: 오늘? 나 지구가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같이 가자는데 다음에 가면 안 돼?
6: 야, 북극곰은 다음에 지켜. 오늘은 우리 집 가서 노는 거다. 알았지?
3: 자, 친구들 안녕.
8: 안녕하세요.
9: 안녕하세요.
3: 친구들 안녕? 가만. 지구 표정이 오늘 무슨 일 있어?
7: 그게 아니고요.
6: 하늘아, 와봐. 보여줄 거 있어.

0: 알지는 알지. 여기가 지구라는 걸?
1: 나 모르지는 모르지. 암흑보석이 어디 있는지.
0: 봐, 반짝거리는 걸 찾아야지.
1: 아, 아주 아주 반짝거리는 거.
2: 우리 이따 점심이나 먹고 갈까?

0: 암흑보석이다.
1: 잡아.
2: 자, 여러분, 오늘은 협동 수업입니다. 이름하여 둘이서
3: 한 그림 빠밤.
2: 자, 둘이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그림을 따로 그린 후에 짜잔! 합치면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4: 근데 어떤 그림 그려요?
3: 친구와 함께 가고 싶은 곳을 그려보는 건 어때?
5: 선생님, 우리 한팀 할래요.
2: 어? 그래? 그럼 사랑이랑 하늘이랑?
5: 야, 노사랑! 네 맘대로 팀 정하는 게 어딨냐? 하늘이 생각도 물어봐야지.
4: 알았어, 물어보면 되잖아.
5: 너 나랑 한팀 하는 거 싫어? 좋아? 신년 말해.
4: 아, 싫냐고!
6: 아니, 그건 아닌데.
4: 그 봐, 좋다잖아. 괜히 그래.

0: 그러면은
1: 선생님, 전 태평이랑 같이 할래요. 어때? 좋은 생각.
2: 와, 그러면은 지구랑 선생님이랑 같이 한팀 하면 되겠다.
0: 그렇지?
2: 지금 늦었지? 아, 좋잖아.
3: 네, 좋아요.
0: 좋아요. 자, 그러면 시작.
2: 자, 시작해볼까? 오, 잘하는데? 이게 뭐야?
0: 완성됐나요?
4: 네, 선생님!
1: 저희는 북극에 가고 싶어요. 동물은 제가 그렸어요. 사람은 제가 그렸어요. 이건 처, 이건 사랑이, 이건 나 맞지?
3: 맞아, 이건 지구예요.
5: 뭐야, 나랑 그린 그림에 웬 지구?
6: 근데 지구는 왜 울고 있어?
3: 지난번에 북극곰 다큐멘터리 보고 울었거든.
7: 1년에 137일 굶는데
8: 빙하가 녹아서.
1: 그래서 오늘 하늘이랑 북극곰 지키기 행사 가기로 했어요.
0: 어머나 세상에, 우리 친구들 너무 멋있다. 잘했어요, 잘했어요.
8: 둘이 엄청 끈끈하네. 나는 누구랑 친구하지?
3: 야, 너 나를 왜 이렇게 못생기게 그렸어? 원래 울면 못생겨지잖아.
6: 참, 사랑이가 오늘 놀러오라는데.
7: 하늘아, 그러면 북극곰은 누가 지켜?
6: 근데 사랑이가...
7: 야, 너 오늘 사랑이랑 계속 붙어다니더라? 나 속상했어. 비닐봉지 먹은 바다거북처럼. 여기가 답답했다고.
2: 맞아, 나 같아도 속상했겠다.
7: 어, 한번개쌤.
2: 근데 선생님은 사랑이도 이해가 된다. 너희들은 3월부터 만나서 친해졌지만 사랑이는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그러니 얼마나 낯설겠어. 그래서 단짝이 필요했던 거야.
6: 그런 거 같아요.
7: 근데 단짝이 딱 한 명일 필요는 없잖아요. 다 같이 놀면 되는데.
3: 맞아, 그럼 되는데.
2: 오호호, 어떻게 나랑 똑같은 생각을 했지? 텔레파시가 통했습니다.
3: 통했습니다.
7: 다들 뭐가 저렇게 신나? 난 너무 속상한데. 다 미워.

0: 지구인이 이렇게 강한지 몰랐지.
1: 이제는 알지. 아무개노치야.
0: 응?
1: 저쪽이야.
2: 여기 있었구나. 선생님이랑 이야기 좀 할까?
1: 싫어요. 가세요.
2: 그러지 말고.
1: 다 싫다니까요.
3: 번개 유치원? 이런 곳에 암흑 보석이 있다고?
0: 여기? 잠깐만. 알지? 내가 찾았지.
3: 이번엔 진짜 확실하지?
0: 확실한진 나도 모르지. 와, 가자.
3: 같이 가.
0: 밧줄 빔.
4: 이게 뭐야?
5: 깜짝 놀라 지구인.
3: 겁도 없이 그 귀한 걸로 브로치를 만들어?
6: 당장 내 놔!
4: 안 돼! 멈춰! 내가 10년 묵힌 지식 팔아서 산 거야! 절대 못 줘!
2: 사람아, 위험하니까 안에 들어가 있어?
3: 내 중심! 아닌 것 같아.
0: 나 확실한 건 나도 몰랐지.
3: 그러면서 꽁꽁 묶어두면 어떡해.
0: 어떡하지.
4: 니들 이거 빨리 못 풀어. 나 화나면 아주 무서운 사람인데.
2: 제가 풀어드리죠. 자, 번개 퇴출.
1: 번개맨이 나타났어.
7: 번개맨, 저 사람들이 백원장님 브로치를 뺏으려고 했어요.
8: 니들 누구야? 왜 브로치를 뺏으려 한 거지?
3: 그건 비밀이지. 가더라.
8: 번개 쉐드. 번개 파워.
2: 괜찮니? 다친 데가 없어?
7: 네!
2: 살다.
7: 저 악당들!
9: 번개맨! 뒤에!
10: 공포의 똥폭

0: 뭐지? 제가 생각한 일이 됐어.
1: 너희들!
2: 도망가자!
3: 잡단네! 제트홀이나 맞으라!
2: 이것도 뭐야?
0: 이번에도 생각대로 됐잖아.
1: 저 녀석들 암흑보석을 찾는 건가?
4: 사랑아, 오늘 너네 집 놀러 가는 거
5: 아니야. 너네 북극곰인지 펭귄인지 살리러 간다며.
4: 얼른 가. 북극곰한텐 미안하지만 나 오늘은 너네 집 놀러 가고 싶은데 우리 같이 놀러 가도 돼?
5: 같이?
6: 둘이?
4: 되지, 당연히 되지. 빨리 가자. 그래, 오래 놀지.
7: 같이 가.
1: 사랑아, 실내와.
5: 아, 맞다.

0: 번개쌤.
1: 응?
0: 아까 짜증내서 죄송했어요.
1: 아까 뭐?
0: 아까 번개였는데 못 보셨죠? 완전 멋졌는데.
2: 오늘이 무슨 날?
3: 정정당당 웃음하는 날!
0: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4: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0: 이번에도 부족에게 소원을?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프리오. 듬직한 이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름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2: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3: 기아. Movement that inspires.
4: 번개맨, 지구에서 암흑 보석의 에너지가 관측됐다.
5: 암흑 보석이요?
6: 암흑 보석이 지구로 향했다는 소식에 보석을 찾아 나선 조그마 왕의 부하들. 그 흔적을 따라 결국 번개 유치원 앞에 나타났어.
7: 이게 뭐야? 공포의 똥폭탄.
6: 사랑이가 뜻밖의 능력을 발휘해 겨우 쫓아내긴 했지만 어쩐지 또 만나게 될 것 같은데.
8: 아, 번개 대장님, 오늘따라 왜 이렇게 느리신 겁니까?
9: 왔다! 번개본부 특급 배송!
10: 빨리 열어봐.
8: 왔어, 왔어.
10: 암흑 보석에 대한 중요한 정보라며.
5: 암흑 보석이 이렇게 생긴... 그게 아니구나.
6: 보자. 암흑 보석. 보석을 가진 자에게 강력한 마법의 능력을 부여하는 고대 에너지 결정체. 경고? 이 보석의 신비한 능력을 잘못 사용하면 위험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할 것.
5: 뭐야? 이게 끝이야? 여봐! 여봐!
10: 욕심 많은 녀석 손에 들어가면 큰일 나겠네.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막 쓸 거 아니야.
6: 그러니 우리가 먼저 암흑 보석을 찾아내야겠지.
7: 자,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
11: 정정당당 우승의 날!
7: 맞습니다. 정직하고 떳떳하게 아셨죠? 아, 그리고 거기 여기 보면은 메달 보이시죠? 저 메달은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12: 그러니까 반칙하면
13: 안 돼요.
12: 맞아요. 그리고 다쳐도
13: 절대 안 돼요. 걱정 마. 하늘이 너는 내가 지켜줄게.
14: 보기 좋구나. 우정.
13: 태평이 너도 내가 지켜줄게.
14: 친구가 지켜준다니 마음이 참 튼튼하군.
15: 튼튼이 아니라 든든이겠지.
7: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 하늘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역할이 있습니다. 바로 짜잔! 점수 매기기!
13: 우와! 나는 친구랑 경쟁하고 싶지 않아서.
7: 잘 부탁해.
13: 다 필요 없고 1등은 내 거야. 아빠! 나 또 금메달 땄어.
16: 어이구야, 너무 자주 따는 거 아니야? 역시 희망 있는 아빠, 엄마의 희망이야.
13: 맨날 금메달. 좋아, 저 금메달은 내 거다.
14: 운동에 실력도 아닌데 뭐가 네 거야? 정정당당하게 이긴 사람만 금메달을 받을 수 있는 거야.
13: 알아, 누가 반칙 써서 이긴데? 범인아 웃긴다.
17: 3화 이기기만 하면 괜찮아?
18: 첫 번째 경기는 멀리뛰기!

여기까지. 잘했어.

0: 밟으면 안 되는데. 안 돼! 다시! 아, 다시! 다시, 다시! 안 돼! 다시! 다시!
1: 시간 초과. 사랑 친구, 준비됐죠?
2: 네!
0: 잘 봐.
1: 자, 출발!
3: 오!
2: 오! 이야!
4: 오! 비행기인 줄?
2: 너 선 밟은 거 아니야? 규칙 다 지킨 거 맞아? 부럽냐? 부러우면 지는 거야.
1: 자, 지구도 준비됐지?
2: 네! 지구야!
5: 지구야! 힐링!
3: 지구 화이팅! 어,
0: 만나, 지구.
1: 자, 출발!
2: 어, 케미! 밟으면 안 돼!
0: 다행이다. 널 안 밟아서.
2: 생명은 소중해.
5: 역시 지구야.
2: 저기요. 이긴 사람은 전대요? 아니, 이긴 사람은 난데. 왜 지구만 칭찬하고 난리야?
3: 아니.

0: 시작.
1: 힘내라 힘내라
0: 힘내.
1: 힘내라 힘내라.
0: 이번에도 사랑친구 승리.
2: 졌지만 긍정당당했으니까.
0: 괜찮아. 잘했어.
1: 우리 사랑이가 힘이 아주 장사인데.
3: 이 정도 가지고 몰려.
4: 좀 하더라.
3: 내가 운동 좀 하지.
4: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국가대표라면서.
3: 사랑이 언니가
5: 국가대표? 근데 그거 대단한 거야?
4: 그럼. 그래도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6: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7: 너는 언니가 더 잘하잖아.
3: 뭐봐. 다시 말해봐. 나보다 누가 더 잘해?
4: 아니 네가 못한다는 게 아니라 뭐, 국가대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니까.
3: 그럼 내가 아무나야?
4: 국가대표에 비교하자면 그렇단 거지. 맛도모모 때문에 자꾸.
3: 저 기분 나쁜 안경 못생겨줘다.
8: 범이 안경이.
4: 왜 웃어?
9: 뭐야, 진짜 이상해졌어.
4: 뭐야, 왜 웃는 거지?
3: 다시 한번 해보자. 안경 원래대로.
4: 응? 내 안경 맞는데? 이상하다.
9: 뭐야, 재밌잖아. 어디 또 해볼까?
3: 친구야.
9: 또 다들 지구만 좋아하네. 그래, 이번엔 지구 위에 김이랑 잔뜩 깨라.
5: 지구 잠깐만.
3: 아, 김이 묻었구나. 고마워 태평아.
5: 친구 사이에 이 정도는 기적이지. 아니, 기본인가?
3: 헝, 이번엔 너다. 태평이 엄마.

0: 그 뭐지?
1: 그거 또 선생님.
2: 어, 아이고. 아이고, 태평 친구가 또.
0: 아, 쌤, 배 아픈 게 아니고.
2: 아이고, 손에도. 자, 자, 자, 자, 자. 갑시다, 갑시다. 화장실 갑시다.
0: 아, 아닌데. 아닌데요, 쌤.
3: 어?
4: 아, 웃겨.
3: 어?
0: 뭐야. 이게 왜 반짝이지? 이상하다. 이상해. 그래. 생각해보니까 저번에도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
4: 밥 넘어들어! 쟤 또 그냥 만들어!
5: 이것도 뭐야?
3: 그래. 모두 다 이 보석을 준 다음부터야.
0: 그러면 내가 마법사가 된 게 이 보석 때문이라고? 대박. 그럼 나 이 보석만 있으면 국가대표, 아니지, 우주 영웅도 될 수 있겠는데?
4: 사랑아, 빨리 와. 팀으로 하는 경기 시작할 거야.
0: 여기서 이기면 4점이나 준대.
4: 태평이는 나랑 한 팀이고 사랑이 넌 범이랑 한 팀이야.
0: 뭐? 나랑 범이랑? 지금 사랑인가 보면 난리칠 텐데. 선생님,
2: 응.
0: 우리 공룡이로 외우기 시작했던 거 하면 안 돼요? 저 진짜 자신 있어요. 티라노사우루스, 스테고사우루스, 브레키오사우루스.
2: 자, 범위 치고 진정해요. 이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치지 않고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거야.
0: 못 이기면 가만 안 둘 것 같으니까 그렇죠.
3: 우와, 제가 내 짝이라니. 죽기 뻔하잖아. 아, 어떡하지?
4: 이번에도 보석에게 소원해?
6: 정정당당하게 이긴 친구들 목에만 걸 수 있는 거랍니다.
4: 안 돼요!
2: 맞아요.
4: 안 되긴 뭘 한데, 이기는 게 중요해. 금메달 반드시 따야 한다고.
2: 자, 모두 준비? 시작!
4: 우! 야! 어, 살살해!
2: 우와!
6: 나 살살해? 괜찮아?
4: 너 지기만 해봐.

0: 있을까?
1: 세상에 무슨 일이에요?
0: 와, 나 힘 짜구나.
2: 뭐지? 계속 꼴찌만 하다가 갑자기 저렇게 잘한다고?
3: 암흑보석의 힘을 빌리면 가능하지. 그렇다면 저 알지?
4: 찾았지요!
3: 암흑보석 가진 녀석을 찾았습지요!
0: 아, 진짜!

0: 보석 같은 거 가지고 있니?
1: 그만해. 걱정들이 뺏으려고 하는데 이 보석이야?
2: 스스로 움직이는 전기차야.
3: 물에도 있고 우주에도 있는 그 수소. 배고픈 자동차가 물과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수소를 만들어 힘을 냈대.
2: 자동차 도둑은 사실 수소에다가 도둑이었었지.
3: 그래, 서풍팀이 말한 물로 수소를 만드는.

0: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이 된 카본 스카이페리어, 듬직한 이송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드론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차!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카본 밴더 3총사!
1: 빅바이트를 빼앗겼다고?
2: 솔레이유한테?
1: 준, 너 그 아이한테 반해서 멍하고 있었던 거 아니야?
3: 그럴 리가 없잖아.
1: 과연 그럴까?
4: 전에도 봉인 직전에 펜트몬넷을 빼앗겼다며.
5: 반스랑 에이서 쫓아가서 단서를 찾아줬더니 뭐 하는 거냐, 준?
3: 방심했던 건 사실인데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냐고. 로크러쉬랑 글로버한텐 뭐라고 말하지?
4: 뭐? 빅바이트를 빼앗겨? 그게 무슨 소리야, 준?
2: 납치당한 거야? 어떡해!
4: 로크러쉬도 친구야?
6: 그 녀석, 다음에 만나면 절대 가만두지 않을 거야!
7: 자, 얘들아, 다들 자리에 앉으 겸. 지난번에 얘기했었지? 오늘은 전학생을 소개할게.
8: 오늘이었던 거?
9: 전학 오기엔 뜬금없는 시기 아니야?
10: 솔레유라고 해, 잘 부탁해. 좋아하는 음식은 도넛이야.
7: 자, 박수!
6: 빅바이트를 돌려줘!
10: 사양할게.
6: 저기 전학을 와!
2: 멍청하다. 거의 프로선수급이야.
8: 솔레이유 저 녀석. 어째서 굳이 우리 학교로 전학을 온 거지?
4: 공기리네. 내가 쟤한테 있는 있고 공을 던질 테니까 네가 그 틈에 레탈 브레스를 빼앗는 거야.
5: 좋았어. 네 친구랑 팬텀 호넷을 되찾자고.
8: 갑자기 무슨 소리야?
4: 으라차차차.
10: 말도 안 돼. 너희 얘기 다 들렸거든. 그렇게 원한다면 주워가는 건 어때?
3: 소용없어.
9: 메탈 브레스는 선택된 자만 들 수 있거든.
5: 뭐?
4: 그런 거 빨리 말해.
1: 솔레이유는 빅바이트를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것 같아.
9: 어떡할 거야, 준?
1: 곤란한 일이라도 해봐. 베라? 전 학생이 어디 사는지 궁금하지 않아? 내가 알아냈어.
4: 진짜?
6: 역시 해라. 이럴 때만 든든하다니까.
1: 말 예쁘게 해라.
3: 여기
1: 크레스트가 살던 아파트잖아.
9: 솔레이유도 같은 아파트에 사나 봐.
5: 부잣집 아가씨 같아 보이더라니.

0: 주소뿐만 아니고 호수도 같다. 맨 꼭대기층 말이야.
1: 뭐?
2: 뭐하냐? 빨리 눌러.
3: 갑작스레 찾아오면 안 만나주지 않을까?
0: 뭘 또 이제 와서? 어?
4: 기다리고 있었어. 들어오렴. 어서 들어와.
3: 저 누구세요?
4: 누구긴. 반가워. 난 솔레이유의 엄마야.
3: 엄마?
4: 왜들 그러고 있어? 다들 들어와.
3: 실례하겠습니다.
4: 너희 얘기는 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들었어.
0: 아들이요?
5: 설마 크레스트 말씀이세요?
4: 그래 맞아.
0: 그럼 솔레이유는?
4: 어머, 솔레이유 얘도 참. 얘기 안 했니? 크레스트의 쌍둥이 여동생이야.
1: 쌍둥이?
2: 듣고 보니 닮은 것 같기도.
5: 혹시 로봇공학의 권위자 레이아 카이웬 박사님이세요?
4: 날 아니? 고마운데?
5: 만나 뵙게 돼서 영광이에요.
4: 나도 영광이야. 특히 준, 널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렸단다.
3: 저요?
4: 너의 그 아름다운 메탈 카드봇과의 활약상 쭉 지켜봐왔지.
3: 제가 좀 하죠.
4: 그래,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한두 개가 아니야. 먼저 너의 파트너에 대해서 말인데.
5: 블루캅이요? 여기에.
6: 안녕하세요.
5: 어머! 이렇게 보니 진짜 좋다!
4: 반가워, 블루캅. 그래, 너희들은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부터.
0: 여긴 왜 온 거야?
3: 너!
4: 모처럼 반 친구들이 놀러 왔는데 좀 더 기쁜 얼굴로 맞아주는 게 어떠니?
0: 네, 어머니.
5: 저 혹시 어머니는 솔레이웨일은 어디까지?
6: 전부 알고 있어. 와일드 카드봇에 대한 것도?
0: 당연하지.
6: 내가 이 행성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만난 게 이 둘이었다. 상처 입은 날 상냥하게 맞아주었지.
7: 와일드 카드봇이 응속도 부릴 줄 아는구나?
6: 함부로 말하지 마. 난 이 행성의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가 되기 위해 솔레이유와 함께하고 있는 거다.
7: 다리를 잇는다면서 준을 공격해?
3: 진정하고.
6: 인간과 와일드 카드봇을 잇는 다리다.
4: 로봇 생명체 동료들이 내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
0: 어머니.
4: 어머, 내 정신 좀 봐. 미안하다. 자자, 얘기 계속해.
3: 솔레이유, 우리랑 더 잘해볼 수 있지 않을까?
0: 무슨 뜻이야?
3: 메탈 카드봇이니 와일드 카드봇이니 그런 건 상관없이 마키나 행성에서 온 친구들을 돕기 위해 힘을 합치자는 거야.
6: 크레스트는 지금 비스트 바이러스의 백신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어.
4: 크레스트가?
6: 백신만 완성되면 와일드 카드봇은 우릴 위협할 수 없게 될 거예요.
4: 그래, 기특하네.
6: 쉽게 말하는 거야.
3: 그게 무슨...
6: 마키나 행성에서 탈출한 와일드 카드봇은 우수히 많아. 그 중에 몇이나 이곳에 도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감당할 수 있겠나?
8: 준과 우린 수많은 역경을 극복해왔어. 앞으로도 다르지 않을 거야.
3: 이럴 때. 네네, 시장님.
0: 아빠?
3: 무슨 일로... 네? 와일드 카드봇이요?
9: 그 탱크가 도시 외곽에서 발견됐어. 더 난동을 피우기 전에 어서 막아주게.
3: 가자, 블루캅.
0: 우리도 가자, 플레이어.
6: 알겠어.
2: 좋았어, 우리도.
0: 대중을 괜찮아. 세바스찬?
10: 저는 게리슨입니다. 머핀이마 완성됐는데 드셔보시죠.
4: 맛있단다.
11: 뭐야, 여긴 이런 거밖에 없어? 걸쭉한 기름 없어, 기름? 아유, 또 너이냐? 에헤, 이러다 정들겠다, 야.
12: 달건, 사람은 그만 피우라고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겠어?
6: 말로 설득할 상대가 아니라는 건 아직도 모르겠나?
12: 알고 있어.
11: 그래, 어디가 니들 날 막고 싶은가 보면 나도 싸움을 언제나 환영이네.
4: 힘을 합치자, 솔레이유.
0: 아니, 누가 먼저 동의하는지 겨뤄보자.
3: 뭐라고?
0: 팬텀 포넷, 세더. 교란 작전이야, 팬텀 리저.
13: 얌뜸하게 감싸고.
11: 뭐야, 손가시기시. 저기 앗아.
3: 솔레이유, 난 너랑 경쟁할 생각은 없어.
0: 그럼 내가 이겼네.
12: 준, 냉정해져야 돼.
7: 나도 힘을 바꿀게, 준.
3: 응? 피닉스 파이어, 대동.
4: 저번처럼 타이건을 땅에 박는 작전으로 가자.
7: 알겠어.
0: 뒷발트 막아.
3: 조심해. 뒷발트, 너!
0: 뒷발트, 세다.
7: 너도 역시 와일드 카드봇 쪽이었군.
12: 멈춰! 지금은 동료끼리 싸워.